0: 처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번에 퇴학은 조금 무리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한 번
1: 정도 해보고 맞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아예 저 같은 경우도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성장이 크지 않아서 맞아요. 선생님보다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지금 아이들은 잘 먹고 생육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등치가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선생님을 압도하는 아이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위협적으로 저렇게 만약에 뭘 핸드폰을 던진다, 뭐를 던진다 하면은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서 나는 굉장히 위협을 느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왜소하다면 더.
2: 맞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2: 저 같은 사람.
0: 그럴 수도 있죠. 나 힘으로 안 되면.
2: 나 못해 그러면.
3: 다음 사건 파일입니다.
4: 대전의 한 초등학교 4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학습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을 훈육했다 일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14년 차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이번에도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3: 이 비극적인 사건, 악질적인 학부모 개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를 방치하고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학교와 시스템의 잘못입니까?
0: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선택하라면 시스템의 부재가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 저는 시스템보다는 약간 그 인간의 문제 쪽으로 좀 가기는 해요. 근데 정확히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저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좀 벗어나야 된다. 얘가 잘못했냐 아니면 얘가 잘못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얘가 잘못을 더 했기 때문에 얘 잘못은 늦춰도 된다. 이런
0: 아니죠.
1: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질문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같이 고려하는 게 맞다. 누가 더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더 과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질문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보호 못한 것도 맞고 사실 지금은 과학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소통 창구가 너무 밀접해 있어요. 그 핸드폰에 그 SNS라든가
0: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
1: 하는 것들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선생님하고 연락하려면은 복잡해서 어려웠어.
0: 찾아가야지.
1: 애초에 그 대상자가 만나는 게 어려워요. 그 선생님도 우리를 만나러 와야 돼, 학부모한테. 그렇죠? 막 전화해갖고 꼬치꼬치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카카오톡으로 띡 해가지고 또 사진 공유 띡 하고 영상. 이런 업무가 과학의 발전을 해서 더 줄어야 되는데 업무량이 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이 소통 창구가 너무 학부모와 그 교사 간에 선생님 간에 소통장고 너무 밀접하게 있다. 그게 기술이 발전해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가까이 있는 측면이 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과 가족 간에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0: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조금 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학부모하고 선생님 간에 이제 제도적으로.
0: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제도들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가 봐요.
1: 저는 이게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조금 같이 고려하는 게 맞다라고
0: 보고
1: 있죠.
0: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와이봇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아?
3: 알려드릴게요. 실천교육교사 모임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사 87.2%가 최근 3년 이내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0: 87%가 넘네요.
2: 소란 거부와 같은 지속적인 교육 활동 방해가 74%, 74.8%.
0: 학부모 악성 민원 협박이 56%. 예전에 누가 이렇게 패러디해가지고 또 이슈가 됐던 게 유치원 선생님? 그거 유치원 선생님 일상을
2: 우리 한 번씩 봤잖아요. 그거.
0: 저희 그 불자님들 중에 유치원 선생님이 실제로 계세요. 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똑같다고.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카톡을 보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거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대요.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둬야 될까. 그러니까 자기

0: 저희는 처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 사명감으로 왔는데
1: 그렇죠.
0: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이게 뭐 내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드라마에 그거 나오잖아요. 저기 선생님 혹시 우리 아이 수학 문제 틀린 거 빗금 치셨어요? 빗금 치면 자존감 떨어지니까 점 찍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 혹시
0: 그래요. 좀 전에 제가
1: 학생들
0: 얘기했던 거
1: 앞에
0: 자막.
1: 나와가지고 칠판에 수학 문제 푸는 거 시키셨어요? 학생 남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아이 자존감 낮아지니까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게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2: 이제 제 속가에 계시는 형님이 교사로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0: 아, 선생님
2: 네,
0: 교사로.
2: 선생님이에요. 그 초등교사인데, 이제
0: 그 죄송한 말 끊어주세요. 스님 어렸을 때 때렸던 그 형님이요?
2: 그렇죠.
1: 형님 한
0: 교사를
1: 분이시잖아요.
2: 하신다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의욕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몇번 있었어요. 그게 딱그 요런 느낌이었어요. 그 이제 학부모로부터 이제 민원이 와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네가 사과해라. 근데 형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신이 교사로서 애들한테 더 좋은 무언가 경험을 시켜서 좀 발전할 수 있게끔 뭔가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네가 사과해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거에서 사과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민원이 오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형님께서 아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이걸 내가 사과하고 내가 책임지는 요거는 내가 하지 못하겠다. 그냥 나는 책 많은 수업을 하고 말아버려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마음을 먹는 순간이 있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는 그런 마음을 했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당신이 어느 때 진짜 보람을 느꼈고 왜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라. 당신이 애들을 위해서 그 수업을 결성했던, 그거를 수업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부분에서 당신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한 장애가 한번 겪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놓는 것이 당신이 교사로서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당신 스스로에게 그런 선택을 만족할 만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형님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반대로 들었던 생각이 참 학부모가 너무하다. 예, 어떤 측면에서 그러느냐. 사실 자비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 내 아이한테만 자비롭고 내 아이한테만 뭔가 베풀고 내 아이한테만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과연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 지혜 또는 자비로서 이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불교식 평화라고 하는 거는 타인한테도 이 범위가 확장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타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선생님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1: 맞아요.
2: 선생님도 좋아야 아이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더 좋은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로서 이제 추구하는 일종의 방향성인데 우리 아이한테만 좋게 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안 좋은 영향은 돌아서 다시 우리 아이한테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로서 당신이 굉장히 반성할 만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번 교권 침해 이야기, 그 시스템적인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브랜드 떠오르는 것 같아요.
3: 그 아이들이 선생님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4: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여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이상한 루머랑 비방글들이 계속 퍼지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5: 정선영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학교 전체가 엄청 혼란스러워졌는데, 근데 그건 진짜 사실이 아니에요.
6: 저희는 예전처럼 선생님의 열정 가득한 수업을 다시 듣고 싶어요. 정선영 선생님의 명예와 권리 꼭 지켜주세요.
4: 제발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봐주시고, 정선영 선생님처럼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3: 애들 중에서는 선생님처럼 예리가 무서워서 선생님도 못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던 애들도 있었던 거죠. 진짜 피해자는 그 아이들 아닐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선생님이시고요. 선생님이길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의 깨달음을 불교적 통찰로 정리해 주시지요.
2: 저는 이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의견을 생각을 하자면 아까 뭐 저기 격리시켜야 된다 혹은 아니면은 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 방편들이 나올 수 있는 바탕 잊어버려야 되지 않은 근본은 결국엔 자비라고 생각을 해요. 자비라는 단어가 사랑할 자자에 슬플 빚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누군가를 상대를 사랑하고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고 또 내가 아닌 남이 처한 곤경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 즉 평등 사상인 것 같아요. 나와 남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식에 대한 부분만 이제 이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남의 자식을 나누면 나눌수록 업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그 고생은 내가 받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탁해지고 그 탁해진 세상에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서 결국에는 나도 남도 다 피해를 보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이란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부처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가장 수지 맞는 일이고 화가 나고 할 때도 내 이기심과 내가 내 입장을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 그 이면에 과연 나는 얼마만큼 그 도리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다 내 자식도 귀하고 남 자식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남의 부모도 귀하고 선생님도 귀하고 교장 선생님도 귀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그 바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3: 저도 공감합니다.
4: 저는 아마 이제 불교 내부에서 가장 교육하고 맞닿아져 있는 부분은 좀 참회가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참회하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 근데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108배하고 3000배하고 이것을 참회했다 말할 수 있는가. 참회를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행위로서 참회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진심으로 나의 행위를 뇌우치는 것에서 참회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게 병행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 3000배 해 라고 했는데 참회가 병행되지 않으면 그냥 3000배 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3: 맞아요.
4: 네.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단순하게 이 아이를 어떻게 체벌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체벌을 줘야 할 것인가, 어떠한 강도를 내야 될 것인가, 이게 아니죠. 이 친구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이 친구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야,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애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마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른으로 확장하면 우리 어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참회를 하여야 우리 아이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바르게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방면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우리 스스로 불교도로서 이제 교육에 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3: 맞아요. 저는 사실은 두 분 얘기에 다 공감이 되고 사실은 기본적인 거는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업중생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봤을 때 저희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4: 아이.
3: 아,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공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가 이렇게 될 수 있나는데 그 생각이 조금 제가 틀렸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사회 이론인 저희 같이 공동체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지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불교적인 사상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 특히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하는 게 어린이 목회 있으니까 이때부터 조금 아이들한테 뭐 얘기 들었으면 자비나 참회나 이런 것들 상대방에는 배려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진짜 우리 불자님들이든 아니면 이제 불교를 믿지 않는 모든 분들도 그런 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조금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을 좀 더 교권에 침해받지 않는 그리고 학

0: 학부모도 좀 더 마음 편안히 우리 선생님들을 막 보면서 편하게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좀 바라보고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도리 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저는.
1: 서로가 서로한테 따뜻해야 돼.
0: 아, 그래요?
1: 한쪽만 거슬러가면 안 돼요.
0: 아니, 다 하죠. 따뜻하게 하지.
1: 아, 우리 부모님도 그 선생님한테도 따뜻하게 잘 거슬러야지. 우리 애기만 품으면 쓰는가?
0: 맞아요, 이게.
1: 그죠?
0: 자, 우리 함께한 AI 소감은, 예, 와이버 소감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와이버 어땠어, 오늘?
2: 이번 대화는 정말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참교육의 본질에 대해 불교적 관점부터 세계적인 사례와 시대적 변화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어 정말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1: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맞춰야 되는데.
0: 고만해, 질문.
1: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여기 마음 추스리는 애, 이것이 또 질문을 하네.
0: 자, 와이버 소감까지 잘 들었네요. 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방송을 좀 더 유익하고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방송 그리고 유익한 방송 만드는데 저희도 노력하고요. 아마 와이버 또 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마하반냐 AI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3: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이 시즌2에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0: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지금
4: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4: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4: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0: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4: 예수님! 네, 예수님!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0: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여기만 있을 거야?
1: 아, 더워서 손가락도 꼼짝하기가 싫어. 온몸에 땀이 줄줄이야.
0: 어? 진짜? 그럼 정량사가 보이겠네?
1: 네? 뭔 소리야?
0: 주지스님이 그러시던데 땀 흘리면 청량사가 보인다고?
1: 그건 날씨가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힘들어서 나는 땀을 말하는 거거든. 청량사가 해발 890m나 되는 연화봉 중턱에 있어서 가려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야.
0: 아, 난 힘든 건 싫은데.
1: 그래도 청량사가 품은 12비경을 안 보곤 못 베길걸? 청량사는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봉선사가 중건한 대사찰로 신라 불교의 요람이야.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때 사찰이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청량사는 지금도 문수보살, 지장보살, 16나한이 봉안된 훌륭한 기도 도량이라고.
0: 그럼 힘들어도 봐야겠네.
1: 잘 생각했어.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청량사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청량사로 고고! 청량사 창건 때문에 일손을 찾아 마을로 내려갔던 원효대사는 우연히 뿔 새 딸린 소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 뿔이 새 딸린 소라니 참으로 영물입니다.
3: 예이, 그럼 뭐합니까? 맨날 지멋대로 이리저리 날뛰는데. 이 모습 또 이렇게 날뛴다니까요. 멈춰 멈추라니까.
2: 제가 조용히 시켜보겠습니다.
3: 아마 안 될걸요.
1: 하지만 날뛰던 소는 원효대사가 다가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졌죠.
3: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찌하신 겁니까? 이놈이 이럴 놈이 아닌데.
2: 괜찮으시다면 청량사 창건 불사를 위해 이 소를 시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3: 얼마든지요.
1: 그렇게 스님은 뿔 새 딸린 소를 데리고 청량사로 향했습니다.
2: 이제 네 이름은 삼가구다. 삼가구야, 청량사를 창건해 함께 잘 살아보자.
1: 삼가구는 청량사 창건을 위해 일하다 안타깝게 창건 하루 전 그만 생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2: 삼가구야,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그렇게 삼가구를 묻고 며칠 후 삼가구의 무덤 위에 삼가구처럼 가지가 새 딸린 소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2: 청량사 창건을 보고 싶어 삼가구가 환생했구나. 그래, 이제 소나무가 되었으니 오랫동안 청량사를 지켜보며 서 있거라.
1: 삼가구를 닮은 삼가구송은 긴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도 청량사를 지키며 부처님의 뜻을 지켜가고 있답니다.
0: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치?
1: 아직 감탄하기엔 이르거든. 청량사엔 그것 말고도 신기한 게 또 있다고.
0: 그게 뭔데?
1: 응진정 뒤에 있는 동풍석.
0: 동풍석? 동풍석이면 동쪽 바람, 바위 뭐 그런 건가?
1: 땡! 바람에 움직이는 돌이란 뜻입니다.
0: 아...
1: 좋아. 동풍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동풍석 전설로 고고! 아주 오래전 한 스님이 절터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다 봉화 청량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4: 이곳에 좋은 길지가 있다던데.
5: 명당 중에 명당이 있긴 한데 가보시겠습니까?
4: 더 올라가야 합니까?
5: 바로 여기! 에? 언제 바위가 생겼대?
4: 이곳에 사찰을 짓겠습니다.
5: 에이, 아니 바위가 이렇게 큰데 어찌 사찰을 짓습니까?

0: 아, 이깟 바위야.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요. 자, 바위가 떨어졌으니 내일부터 절을 지으면 되겠어.
1: 이튿날 청량산으로 향하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2: 스님! 바위가 돌아왔습니다!
0: 응? 바위가 돌아오다니요?
1: 스님이 밀어버렸던 바위는 발이 달린 것처럼 어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0: 이는 모두 부처님의 뜻일 터. 바위를 피해 절을 지어야겠어.
1: 스님은 바위를 피해 사찰을 지었고 그 바위는 한 사람이 밀어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동풍석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뭐해?
3: 외국어 공부.
1: 오, 동희, 네가 웬일이냐?
3: 오늘 절에 외국인 불자들이 왔거든. 그런데 내 쪽으로 다가오더라고.
1: 오, 그래서?
3: 도망갔지 뭐. 말 시킬까 봐.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아? 요즘 한국 불교를 배우러 외국에서 엄청 오잖아.
1: 원래 옛날부터도 많이 왔거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당나라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강원도 춘천의 정평사다.
3: 정평사는 내가 잘 알지.
1: 진짜?
3: 소양로를 지나 오봉산에 위치한 정평사는 고려 초에 창건되어 조선 명종 때 보우대사가 중건한 대사찰이야. 그래서 정평사엔 조선과 고려의 문화유산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고려 선원과 인공 연못 영지는 빼놓을 수 없는 정평사의 자랑이지.
1: 오,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정평사로 고고. 중국 당나라엔 태종의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사랑하는 가난한 평민 청년이 있었죠.
0: 감히 가난한 평민 주제에 공주와 사랑을 나눠?
4: 아버지, 용서하세요.
0: 당장 저자를 처형시켜라.
1: 결국 청년은 공주를 사랑한 죄로 사형을 당했고 그 원혼이 다시 태어나 상사뱀이 되었죠. 죽어서도 공주를 잊지 못하던 상사뱀은 궁궐 담을 넘었고 사랑하던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죠.
4: 그만 한을 풀고 나를 놔주십시오. 제발.
1: 하지만 상사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공주는 매일매일 여위어 갔습니다.
0: 사방에 알아보니 뱀이 떨어져 나가려면 그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구나. 그러니 신라 청평사로 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거라.
1: 그렇게 공주는 뱀을 감고 먼 길을 걸어 청평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4: 근처에 사찰이 있는 듯합니다. 밥을 얻어올 테니 잠시만 몸에서 떠나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 뱀이 몸에서 떨어지자 공주는 목욕 재개 후 때마침 열린 법회에 참여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상사뱀이 공주를 찾아 회전문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벼락이 쳐 상사뱀은 죽고 말았죠.

0: 가엾은 뱀아,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공주는 청평사에 공주탑을 세우고 뱀이 된 청년의 해탈을 기원했답니다.

0: 잘했을까?
1: 당연하지. 윤회에서 이 회전문을 통과하고 해탈했어.
0: 잘 됐다. 엄청 불쌍했는데.
1: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욕심이 없던 청평거사 이자현에 대한 이야기로 고고!
0: 잠깐만, 이자현이 누군데?
1: 아, 이자현은 고려 예종 때 대학 서승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선비야.
0: 아하!
1: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고고!
2: 대학 서승, 관직을 내려놓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3: 아내가 죽고 나니 권력이고 금은 보호하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연에 집거해 욕심 없이 살아보고자 합니다.
2: 아, 이복의 대학 서승, 다시 생각해보시오.
3: 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1: 예종의 만류에도 이자연은 모든 걸 내려놓고 청평산으로 향했고, 나물밭과 배옷으로 생활하며 암자를 짓고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며 수행의 삶을 살아갔죠.
4: 이 연못도 직접 만드신 겁니까?
3: 네, 오봉산 그림자가 들이운다 해서 그림자 영, 연못지, 영지라 이름 붙였지요.
4: 이리 청평을 가꾸며 수행하시니 사람들이 대학 서승을 청평거사라 부르는가 봅니다.
3: 청평거사라, 참으로 귀한 직함입니다.
1: 그렇게 청평거사로 평화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예종이 금은 보화를 들고 이자연을 찾아왔습니다.
2: 이 금은 보화면 다시 궁으로 오겠소?
3: 욕심을 버린 자에게 금은 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 돌아가시지요.
2: 그럼 가끔 찾아와 가르침을 받는 건 허락하겠소?
3: 저야 영광이지요.
1: 그 후 예종은 이자연을 찾아와 스승으로 모시고 지혜와 덕을 배웠고, 이자연은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하며 청빈하게 살아갔답니다. 빨리 와!
0: 너무 힘들어. 더는 못 가겠어.
1: 그래? 그럼 호랑이를 풀어야겠네.
0: 호랑이?
1: 호랑이 때문에 연못을 한 번에 건넌 스님이 있거든.
0: 정말?
1: 당연하지. 좋아, 오늘은 강원도 동해의 삼화사다.
0: 삼화사?
1: 삼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고려 땐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고, 조선시대 땐 왕명으로 수륙제를 지내던 국가 사찰이었어.
0: 수륙제가 뭐야?
1: 바다와 육지의 혼을 위로하고 불법을 전하는 행사가 수륙제야. 지금도 삼화사에선 해마다 10월이면 의규에 따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개최하지.
0: 아, 나도 10월엔 꼭 삼화사에 가봐야겠다.
1: 그 전에 삼화사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가봐야지. 수리수리 마하수리 두타산 삼화사로 고고! 옛날 삼화사엔 신심이 두터운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만 탑돌이를 하러 온 아랫마을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 상사병으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5: 아니, 어찌 갖지 못할 것을 탐해 이리 괴로워하는 게냐. 일어나거라, 가서 처자를 보고 오자.
1: 그렇게 큰 스님은 젊은 스님을 데리고 처녀를 만나러 마을로 내려갔죠.
6: 삼화사의 두 스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3: 시주를 다니다 잠시 밥이나 얻어먹을까 해서 들렀습니다.
6: 안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어 시주를 할까 하였습니다.
5: 아니, 감사한 일이라뇨?
6: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좋은 배필을 얻게 되었습니다.
4: 혼인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6: 예.
4: 아이고.
5: 이제 그만 마음의 애욕을 비우거라.
4: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7: 젊은 스님이 처녀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때, 호암사 근처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5: 어서 피하거라!
7: 큰 스님은 도력을 발휘해 넓은 연못을 뛰어넘었지만 젊은 스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죠.
5: 아니, 뭐 하는 게냐? 그대는 죽을 테냐?
4: 어린 새끼도 죽음 앞에서 애욕 때문에 주저하다니.
7: 어리석음을 깨달은 젊은 스님은 연못을 뛰어넘었고, 뒤따라오던 호랑이는 그만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젊은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정진 수행하여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0: 나도 도력을 쌓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7: 넌 다리가 짧아서 안 돼.
0: 뭐가? 저 강 속에 검은 길이 뭔지 알아?
7: 저건 서역의 약사 삼불이 용을 타고 오신 길이야.
0: 삼불이면 세 명?
7: 맞아. 이번엔 삼화사 창건에 얽힌 약사 삼불의 이야기로 떠나봐야겠다. 약사 삼불 이야기로 고고! 신라 말, 용 한 마리가 돌배 하나를 끌고 정라진 폭으로 정착했습니다. 배에는 얼굴이 금빛으로 빛나고 키가 6척인 약사불 삼형제가 타고 있었는데, 큰형은 검은 연꽃, 둘째는 푸른 연꽃, 셋째는 황금 연꽃을 손에 들고 있었죠.
8: 드디어 두타산에 도착했구나.
4: 산의 형세가 꼭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양 같습니다.
9: 두타란 이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니 우리한텐 딱 맞는 산인 듯합니다.
8: 그래, 이제 각자 터를 잡아 사찰을 짓도록 하자.
7: 그렇게 큰형은 흥년대, 둘째는 청년대, 셋째는 백년대를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삼화사, 지상사, 영은사입니다.
8: 우리 약사 삼불에게 이리 많은 제자들이 모이니 이 모든 게 부처님의 뜻이로다.
7: 약사 삼불은 많은 제자들을 두어 불법을 전하였는데, 삼화사에 안치된 철불은 약사 삼불 삼형제 중 맏형의 불상이라 전해지고 있답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

0: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인재의연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1: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아이들의 기대에 맞춰 진관사가 극락투어를 주제로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열었습니다. 극락 여권을 들고 입출국 심사를 하듯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큰 호응을 얻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역시 진관사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래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될 청소년도 일상을 벗어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불교 종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새로운 인연과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포교의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서년 템플스테이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전국 대학생 불자들의 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지리산 화엄사 일대에서 2016 영부디스트 캠프를 열고 2박 3일 동안 수행과 포교 의지를 다졌습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의 만해로드 대장정이 서간도 신흥무관학교 터를 거쳐 북간도 윤동주 생각까지 다다랐습니다. 총칼보다 강한 글과 사상으로 민족의 자존을 지켜낸 두 시인의 정신을 따라가 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아이들의 기대에 맞춰 진관사가 극락 투어를 주제로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열었습니다. 극락 여권을 들고 입출국 심사를 하듯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물놀이에서부터 삼보일배와 바루 공양 체험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파격적인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역시 진관사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극락세계 입국심사위원장 버페스님이 이틀간의 어린이 극락여행의 시작을 알립니다.
2: 여러분의 극락여행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극락여권의 입국 허가 도장을 받은 아이들은 욕심과 화를 내려놓고 부처님이 걸은 수행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올해 진관사 어린이 법회 여름 불교학교는 사찰을 공항과 여행사로 재해석한 기발한 주제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3: 극락정원 진관사 주지 법회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 여권을 소지한 어린이들이 극락정원의 모든 편의와 따뜻한 보호를 베풀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이들은 경내 곳곳을 누비며 불교와 친해졌습니다. 각 조별로 전각을 돌며 도량 미션에 도전하고 미션을 완수할 때마다 극락 여권에 찍히는 스탬프는 아이들의 성취감을 북돋아주기에 충분했습니다.
4: 진관사 5층 탑 갔었어요. 저기서 하는 액티비티들도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5: 잘했으니까 뿌듯한 느낌.
6: 하나하나 또 그 절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경험을 시켜줄 수 있고.
1: 무더운 여름, 사찰의 유서 깊은 풍경을 둘러보고 역사를 이해하며 흘린 땀방울은 시원한 물놀이로 단숨에 날려버립니다. 홍제로 뒤편에 마련된 감로수 워터파크는 아이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스님이 직접 만든 채식라면과 맛있는 사찰 간식은 도반들과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4: 오랜만에 절에서 템플스테이 하는데 물놀이 하면서 친구들이랑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수박도 있고 핫도그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7: 저는 스님들이 끓여준 라면이 가장 맛있어요.
1: 첫날은 친구들과 어울려 도량 곳곳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이튿날은 삼보일배와 바루공양으로 내 안의 불성을 깨우고 스스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졸린 눈을 비비며 아이들이 향한 곳은 대웅전 앞마당. 어제의 장난스럽고 천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이들의 표정엔 의젓함과 굳건함이 배어납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한 걸음 내딛고 온몸을 낮춰 절하길 반복하는 삼보일배. 몸은 무거워도 내 안의 부처님을 찾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아이들은 어엿한 수행자로 한 걸음 성장합니다.
8: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0: 담아 있어요.
1: 확실히 뿌듯했고요. 그리고 이제 끝내고 나서도 이제 산부일배도 했으니까 나중에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2: 아이들이 산부일배를 하는 사이 공양가는 바로 공양 준비로 분주합니다. 나물과 채식 소시지, 두부 부침이 아이들 앞으로 전달되고 아이들은 스님과 마주앉아 바로 공양을 해봅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농부의 땀방울과 자연의 은혜를 느끼며 한 톨의 밥알도 남기지 않는 공양의 정신을 배워갑니다. 극락여행이라는 독특한 여름불교 학교 테마에 따라 아이들 손에 쥐어진 극락여권은 이틀간 아이들의 호기심과 호응을 사로잡은 1등 공신입니다.
3: 스탬프 투어도 하고 이 스탬프 투어 미션을 통과하면 찍어주는 식으로 했어요. 원래 여권은 평범하고 심플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가져다녔는데 이거는 계속 보게 됐어요.
2: 진정한 극락은 아주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바른 마음을 켜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 아이들. 아이들은 부처님 자비와 지혜라는 소중한 기념품을 가슴에 품은 채 한 뼘 더 자란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첫 기사로 어린이들이 사찰을 친근한 수행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현장을 전해드렸다면 이번엔 미래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될 청소년 포교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학교와 집이란 일상을 벗어나 전국 불교 종립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사체험을 넘어 새로운 인연과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포교의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선현 템플스테이 현장에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어색함도 잠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또래 도반들 앞에서 각자의 다짐을 씩씩하게 풀어냅니다.
6: 얻고 싶은 것은 이제 깨달음을 얻고 싶고요. 버리고 가는 것은 저희 10명 다 이제 욕심을 버리고 가겠습니다.
7: 여기 선현 명상 템플스테이 이런 것 같기 좋은 인연을 얻어 가고 싶고 놔두고 가고 싶은 것은 근심을 놔두고 가고 싶습니다.
5: 전국 교법사단이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한 불교 핵심 인재 개발 템플스테이 선현 현장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2박 3일 동안 세종 영평사에서 전국 7개 불교 종립고등학교 학생 56명이 모여 마음을 나누고 인연을 다졌습니다. 학생들은 말랑한 슬라임에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비즈를 섞어가며 자연스럽게 화합하는 법을 배웁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불교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참가자들 또한 사찰에서 어우러지며 친숙함을 더해갑니다.
8: 불교도 엄청 핫해지면서 불교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사찰이 2박 3일 동안 지내보면서 좀 더 불교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기대하고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9: 세상에 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5: 입제식에는 세종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과 선현 지도법사 정범 스님, 조계종 포교부 포교국장 도진 스님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습니다.
10: 불자 청소년들이 전국적인 그 도반들을 만나서 같이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 스님들은 부처님 품 안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따뜻한 당부도 전했습니다.
11: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꼭 그렇게 불교와 인연을 맺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좋은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12: 템플스테이에 오려고 마음 낸 순간 여러분들은 벌써 출가를 다 한 걸로 저는 여겨집니다. 아무튼 이 인연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삶 사시면 좋겠습니다.
5: 바른 마음과 지혜를 갖추겠다고 다짐한 청소년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맺은 선현을 가슴에 품고 미래를 밝힐 불교 청년 리더로서의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가 어제까지 3일 동안 지리산 화엄사 일대에서 2016 영부디스트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대불련은 첫날 화엄사 화엄전에서 주지 우석 스님과 총무원 포교국장 영범 스님, 선민지 회장, 임문우 총동문 회장, 김수철 신도 회장 등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우석 스님은 도반들과 함께하는 2박 3일의 정진은 여러분이 한국 불교의 소중한 인재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화엄사와 대불련 총동문회는 대불련 발전기금 각 1,000만 원을 선민지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가르침은 빛으로, 우리는 평생 도반으로를 주제로 열린 올해 캠프는 화엄사와 천은사,

0: 동방면 소재 지용관 일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쳤습니다. 물질적 풍요에도 개인주의와 내면의 고립은 심화되는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떤 정신적 이정표를 가져야 할까요?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진행한 만해로드 대장정이 서간도 신흥무관학교 터를 거쳐 북간도 용정의 윤동주 생각까지 다다랐습니다. 총칼보다 강한 글과 사상으로 민족의 자존을 지켜낸 두 시인의 정신은 정신적 빈곤과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날 현대인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육은 기자입니다.
1: 북간도에는 아직도 조국을 향한 뜨거운 염원이 서려 있습니다.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이 셋째 날 서간도 무장투쟁의 요람에서 북간도 문학독립의 성지로 이어지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신흥무관학교 터 추정지. 독립군 양성의 산실이자 나라를 위해 총칼을 들고 훈련하던 이곳은 붓과 철학으로 민족의 자존을 지켜낸 만해 스님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총칼의 무장투쟁과 붓의 정신투쟁이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모아진 겁니다.
2: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도 서간도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교과서로만 보다가 이번 만해로드 대장정에 참여하게 되어서 신흥무관학교 터까지 가보고 합리아 강까지 가봐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1: 이어 만해의 발걸음을 따라 도착한 곳은 북간도 용정. 이곳에는 또 다른 민족 시인 윤동주의 생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낮은 초가와 작은 마당, 시린 북간도의 바람 속에서 만해의 북끝은 까마득한 후학 윤동주의 시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만해가 동포의 총탄과 핏빛고초를 견뎌내며 지켜낸 민족의 자존은 윤동주라는 청년에게 등불이 됐고, 두 거장은 차디찬 암흑기 속에서도 시와 양심으로 광복을 고대했습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말과 우리글로 시대를 기록한 윤동주 시인. 총을 들지 않았지만 시를 통해 민족의 양심을 지켜낸 겁니다. 이곳은 만해의 삶과 윤동주의 시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오늘의 교육으로 이어가기 위한 살아있는 배움의 현장입니다. 자유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총보다 강한 시가 됐습니다. 만해는 님의 침묵으로 자유를 노래했고, 윤동주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통해 부끄럽지 않은 삶을 다짐했습니다. 시대도 삶도 달랐지만 두 시인은 모두 시를 통해 민족의 희망을 지켜냈습니다. 대장정단은 북간도가 독립운동뿐 아니라 민족교육과 저항문학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했습니다.
3: 현대 시인들이 너무 자폐적이고 자기 내면의 세계에만 치중한 글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 만해 선생님이나 윤동주 시인처럼 이웃과 사회와 또는 민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우주에 이르기까지 시세계를 넓힘으로써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총탄이 스쳐간 만해의 길과 시가 태어난 윤동주의 집. 북간도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시인을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동해 삼화사에 지난 1일 화재가 발생해 템플스테이 건물인 무설전이 전소됐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일 오후 3시 41분쯤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인력 60명과 장비 22대를 투입해 오후 5시 46분쯤 초기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화재 당시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모두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템플스테이 건물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창 선운사가 남곡당 윤명대종사 43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선운사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봉행된 추모제는 주지 경우스님, 문도, 재곤스님, 법현스님, 종회의원, 태효스님 등 본말사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남곡스님은 1913년 고창 출신으로 불교 정화운동에 기여하고 총무원 재무부장, 동국학원 이사, 조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1966년 선운사를 제24교구본사로 승격시키고 1983년 열반에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엔 강주 해수스님을 법사로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한 데 이어 2차 교구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교구선거관리위원 5명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새로 선출된 교구선관위원은 도완스님, 일묵스님, 종범스님, 대일스

님 보현 스님입니다. 부산 명상협회가 제3회 부산 국제 명상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부산 명상협회는 지난 1일 부산 북항친수공원에서 부산시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가 여는 2016 북항오션 서프페스타와 연계한 제3회 부산국제명상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명상으로 마음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명상협회장 주석스님은 내면의 평온은 개인의 행복으로 그 행복은 사회화합과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며 명상이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막식에는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태고종 부산교구 규정국장 정무 스님이 함께했으며 가수 이승기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장마가 지나간 자리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속되는 폭염 속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랜 가뭄으로 지역 곳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하루빨리 단비가 내리길 한마음으로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웅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2: 비티엔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나상도
1: 난공진의
0: 그럼 열전. 소나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2: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0: 우리 소나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짧게 불러볼까요?
0: 예.
3: 타네 타네 내 가슴이 비둘기 저 키우 미음 디귿 시옷이 뭐죠?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0: 네.
3: 아 제가 다짐을 했어요. 제가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전무신신 변제삼모

인등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지자 능각기 다급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향이의 청종옹이의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진봉촉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풍조 만민안락 천하태평 불일정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

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갚이지 묘력으로 광급일에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령과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부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 무백해 지제 수상고월 복해의 왕량지 대원 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0: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1: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5: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6: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7: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소나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2: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0: 우리 소나 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짧게 불러볼까요?
0: 예.
3: 타네 타네 내 가슴이 비둘기 저 키 미음 디귿 시옷이 뭐죠?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0: 네.
3: 아 제가 다짐을 했어요.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0: 충청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1: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인중차업해운집내 상수비로자 나불 흐련화장세계조와 장엄대법률

지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려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같이 엄한 계율 들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 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어 고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 금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0: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2: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4: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5: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6: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7: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8: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 천년 구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9: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하림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가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0: 덕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0: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 강연을 오는 5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닭길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2: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치며,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가르치며,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하여 생멸함을 가르치며, 애착이 많은 사람에게는 일체가 공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며, 게으른 사람에게는 노력할 것을 가르치며, 아만이 강한 사람에게는 일체가 평등함을 가르치며, 남에게 아첨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은 정연하여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음을 가르친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원 선사의 노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롭의 왕 임제로 19번째 시간입니다. 스님들이여, 무엇을 찾는가?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의지함 없는 도인은 또렷이 분명하여 모자랐던 적이 없었다.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이와 같이 볼뿐 잘못되지 않을까 의심하지는 마라. 스님들이여, 무엇을 찾느냐?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찾는 마음은 생각이에요. 찾는 마음은 생각을 가지고

가지고 뭘까? 뭐 어디에 있을까?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찾는다는 건 생각을 일으킨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뭐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항상. 항상 이렇게 원래부터 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찾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안 맞아요, 여기는. 마치 자기 얼굴을 찾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는 사람과 같다고 할까? 그러니까 내 얼굴이 어디 있지 하고 이리저리 얼굴을 돌리는데 그렇게 찾고 있는, 있으면서 얼굴 돌리고 있는 그게 자기 얼굴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이 뭐 법이니 뭐 진여사성이니 하는 이거는 그런 거예요. 찾아서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찾으면 없고 찾지 않으면 눈앞에 있다. 이게 옛날부터 그 선사들이 아주 자주 했던 말이거든. 찾으면 없고 찾지 않으면 눈앞에 있다. 이게 그런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가 자꾸 생각을 가지고 그 어디 있지? 뭐 어떤 것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일으켜서 알고 싶어 하면은 이거 안 되는 것이 이게.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르칠 때는 뭐 법상을 치기도 하고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고 과음을 지르기도 하고 뭐차 마시라 뭐밥 먹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서 이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는 겁니다. 본래 늘 드러나 있었는데 사람이 이제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잃어버린 것처럼 헤매는 거지. 그래서 뭐 육조단경에 보면 육조선사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 법은 늘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이 지가 헤매기도 하고 깨닫기도 한다. 법은 늘 그냥 원래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거든. 왜 이게 우리 원래 있는 거니까 항상 누구에게나 이렇게 항상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깨달을 때에는 생각으로 아 알겠다 이거구나 이렇게는 절대로 되질 않고 그냥 문득 여기에 통하는 체험이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생각은 여기에는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생각 없는데 이게 이렇게 현실입니다. 현실. 분명한 현실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걸 깨달을 때는 생각이 뚝 끊어진다 그런 말 하는데 생각이 끊어진다기보다는 생각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생각은 그냥 생각에 해당되는 게 따로 있고 이거는 생각에 해당이 안 된다. 생각에 해당이 안 되지만은 뭐 항상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항상 드러나 있는 것이고 항상 이렇게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실론에서도 본래 다 깨달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본래 다 깨달아 있다. 원래 이게 다 있으니까 누구한테나. 누구한테나 본래부터 이렇게 늘 드러나 있고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뭐 갈고 닦아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다라는 것이 한번 확인만 되면 돼요. 본래 이렇게 있는 것이 확인만 되면 되는 거라. 근데 생각으로는 자꾸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내 마음이 뭐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나, 뭐 악하니까 착하게 해야 되나, 뭐 시끄러우니까 고요하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하거든. 그게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이게 망상이죠. 이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건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뭐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고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요.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불가사의하게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되고 이게 통하고 이게 딱 들어맞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임재가 계속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찾느냐?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지금 법문 듣고 있는 여기에 다 드러나 있다.

법문 듣고 있는 여기에 이게 100% 드러나 있다. 숨겨져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생각으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드러나 있지? 이렇게 하면 이제 찾을 수가 없죠.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고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 한번 여기에 통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가면 뭔지를 몰라도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면은 뭔지 몰라도 여기에 분명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있거든. 예.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는 없지만은 이겁니다 할 때는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나타내 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있다고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걸 뭐 우리 선에서는 뭐 직지인심이다, 마음을 바로 가르쳐 준다 이런 말로도 하고 뭐 보여준다 그죠? 우리 법문을 갖다가 시중이라고 하거든. 한자로 시중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대중에게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시라는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대중에게 보여준다. 이게 법문이거든, 이게.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데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고만 찾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싹 사라져 버립니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통할 때는 이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통할 때는 생각에서 벗어난다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생각이 해당이 안 되니까 여기에 통할 때는 생각을 벗어난다. 말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의지함 없는 도인이라, 이걸 이제 임제가 이름을 그래 붙였어요. 방편으로.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라, 의지함이 없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있고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에게 의지한다. 내가 무엇에 의지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의지함이 없다. 이 말은 나도 없고 누구도 없고. 그러니까 안팎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따로 없고 저쪽에 대상이 따로 없다. 그래서 여기에 통하면 이제 안팎이 없으니까 여기는 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늘뭐 듣는 소리가 아공 법공 이렇게 하거든. 나도 없고 법도 없다. 여기에 통하면 그렇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의지함이 없다 이런 얘기. 의지할 게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다. 이제 이름을 그래 붙여놨어요. 의지함이 없다. 내가 따로 없고 뭐라고 할게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체험을 해보면은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의지함이 없다는 게 단순히 뭐 어떤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없을 때에는 이 중생들은 심리적으로 뭔가 붙잡고 있어야 될게 있거든. 의지할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뭐 또는 뭐 지식이든 자기가 뭔가 자랑으로 삼는 것이든 예를 들어 뭐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건강한 걸뭐 의지를 해서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을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은 뭐 돈을 뭐뭐 어디 지위가 높은 사람은 높은 자리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하면 그걸 뭐 일종의 자기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 게 그게 의지하는 거거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내가 똑똑하다, 뭐 지식이 많다 이런 것도 의지할 수도 있고 또뭐 어디 뭐 사람이 의지할 수도 있겠죠. 뭐 친구나 연인이나 부부나 이러면 상대방한테 의지를 하기도 하고 또뭐 어떤 조직에 우리가 의지하기도 하잖아. 회사에 다닌다, 뭐 어떤 조직에 조직 안에 들어 있으면은 좀 뭔가 안심이 되고 거기서 좀 빠져나오면은 뭔가 불안하고 이거 의지하는 거거든 그게. 또 이제 어떤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중생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진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그걸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의지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한번 여기에 턱 통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 벌려면 뭐 자기 근본을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자기는 현실이 되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우리가 그거를 육교단경 같은 경우에는 그 무언삼매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언삼매. 이걸 삼매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삼매 이 삼매에 들어오면은 무언 원하는 게 없어진다 이런 얘기나. 그 원하는 게 없으면 의지할 이유가 없지. 예. 원하는 게 없다는 것은

뭔가 말하자면 그 불안한 것도 없고 불만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에 통하고 살아보면은 점차 그렇게 돼요. 점차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 우주에 뭐 혼자 이 우주에 나 홀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뭔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막 자기가 뭔가 좋아했던 일, 좋아하는 일에 빠져드는 게 그게 또 역시 일종의 의지고 집착이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뭐 좋아했던 일도 이제 더 이상 별로 뭐 좋아하지 않게 되고 저절로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이래서 의지함이 없어진다고 했구나. 이제 그런 실제로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임재가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의지함이 없는 도인은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다. 이거 당장 살아있는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당장 나타나 있는 현실이다. 당장 나타나 있는 현실이지 물론 눈에 보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거나 뭐 손으로 잡을 수 있거나 뭐 이런 머리를 좀 귀로 들을 수 있거나 뭐 머리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라고. 어떤 무엇은 아닌데 분명히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깨어있단 말을 그래서 하는 건데 깨어있다고 이게 분명히 살아있는 현실이니까 명백하게 살아있는 현실이니까 근데 어떤 무엇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눈으로 뭘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뭘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손에 뭘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뭘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무엇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분명한 현실이야 이거는. 그래서 명백한 현실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또렷이 분명하다 이러네. 또렷이 분명해서 모자랐던 적이 없었다. 아주 분명한 일이다 이거는. 분명한 일이고 명백한 일이다.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이제 계속 한번 저절로 이렇게 되거든. 이게 저절로 통하는 일이 있어. 자기가 억지로 할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할 거 없고. 뭘 어떻게 할게 없어요. 이 법문을 계속 길을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저절로 막 그렇게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이 놓여지고 생각은 놓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방아차게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선에서 방아차게라는 게 놓아라 이 말이거든. 붙잡고 있지 말고 놔라 이런 말인데 생각이라는 걸 내가 붙잡고 있다가 그걸 일부러 놓을 수는 없고 저절로 놓여져 버려야 돼요. 저절로 놓여지면은 이제 생각을 벗어나서 이게 이제 드러나게 돼 있거든. 이게. 그래서 요게 한번 이게 와닿는 겁니다. 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눈앞에 드러나 있어요.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것과 같다고 하듯이 하늘에 태양이 떠 있으면 낮에는 항상 환하잖아 천지가. 그렇듯이 이거는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드러나 있어 가지고 이거는 그 불생불멸이라는 말도 하거든. 이게 없어지고 태양이야 뭐 저녁 되면은 서쪽으로 졌다가 아침에 또 오르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뭐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고 늘 그냥 그대로요. 늘 그대로. 늘 이렇게 항상 이렇게 현실로서 딱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한번 와닿는 그런 날이 있어요.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와닿으면 이제 뭐 여기서는 뭐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뭐 정말로 이제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뭐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게 한번 이제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의지함 없는 도인은 또렷이 분명해서 모자랐던 적이 없다. 부족한 적이 없다. 문제가 없었다, 한 번도. 늘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 말.
그 이제 중생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나는 마음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거든. 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왜 이렇게 나약할까? 또는 심지어 왜 이렇게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참 말이 이상한데.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왜 이렇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전부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들이에요, 그게. 네.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들이. 생각이란 놈은 자꾸 좋고 나쁘고, 이런 걸 자꾸 나눠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고, 이게 더 낫지, 저게 더 좋지, 자꾸 그런 식으로, 그게 생각이거든.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 안에서는 절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 좋은 걸 추구하고, 좋은 걸 자기 손아귀 넣어도 더 좋은 게 있고, 만족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 문제는 생각을 벗어났을 때 해결이 됩니다. 생각 벗어나버리면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원하는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 사람들은 앞으로 세상이 이랬댔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어리석음인데, 망상이 생각이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부가. 여기에 통하면은 그런 거 저런 게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 나다 할 것도 없고, 세상이다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름을 그래 이제 공이라고 붙인 게 아무도 없으니까 무예열반이라고 하죠. 무예열반 남김없이 다 없어졌다 그런 말도 하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한번 자기한테 실감이 돼버리면 그걸로 더 이상 문제가 없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은 조사가 되고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은 그 말과 같죠.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은 다만 이와 같이 볼 뿐, 이렇게 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되고, 잘못되지 않을까 의심하지는 마라.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게. 의심을 하는 거는 다 생각이죠. 잘못되지 않을까, 잘 될까, 그것 전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는 항상 뭔가 잘 돼야 될 텐데, 잘못되지 않을까? 자꾸 이런 걱정이 생기고, 이제 근심이 생겨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는 그런 게 없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 그러니까, 아, 이게 좋구나, 이런 생각도 없고, 이게 좋다, 이게 맞다, 이런 생각도 없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고, 이렇다 저렇다 할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 또 생각 속에 있는 중생들은 또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또 묻거든. 그게 생각이라고. 그럼 깨달은 사람 마음은 이러이러한 게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그게 생각이고 망상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니까, 이게.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그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런 게. 그런 게 없어. 그냥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뭐라고 할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지,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걸까, 저런 걸까. 그게 망상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아마도 이런 걸 거야, 라고 하는 망상들을, 이러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꼭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렇겠지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라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거겠지라고 그게 망상이거든. 실제 깨달은 사람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뭐 깨달음이라는 생각도 없고, 뭐 부처라는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죠. 하물건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살아가는데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롭고, 문제가 없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이와 같이 볼 뿐, 이러한 안목을 갖출 뿐이고 잘못되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지는 마라. 의심하는 건 이제 생각이다. 그대들의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이름하여 살아있는 조사의 마음이라고 한다. 만약 마음이 만약 다르다면 본성과 모습이 따로 있겠지만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본성과 모습은 다르지 않다. 이제 다르지 않다.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불교에서는 뭐 여여라는 말을 합니다. 여여. 여여라는 말이 그 여자가 같을 여자거든요. 늘 같다 이런 뜻이에요. 여여하다는 말은. 늘 항상 같다, 똑같다, 다른 게 없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그게 분별 속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죠. 눈으로 보는 게늘 같을 수가 없고, 귀로 듣는 게늘 같을 수가 없고,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 늘 같을 수가 없고, 생각이 늘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 속에서 늘 같다는 건 세상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분별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사실은 같다 다르다 말조차도 할 수가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같다고 하는 거는 항상 늘 똑같다. 다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 이제 방편으로 중생들이 듣기 좋도록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뭐 그런 생각이 없죠. 같다 다르다 이런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건데 할 말이 없고 그냥 자기한테는 분명한 현실이지만 늘 분명한 현실이고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깨달음은 이런 거고 도는 이런 거고 뭐 진유자성은 이런 거고 하는 이런 말들은 방편의 말인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중생들에게 그래도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원래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말할 수 없는 건데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제 그걸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야하다, 같다,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이거는 뭐 자기가 이제 이걸 체험을 하고 이 속에서 살아보면은 뭐 이런 말이 이제 다 저절로 다 납득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이거는 모양이 있는 것들은 순간순간 달라지지만 이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달라질래야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애초에 모양이 없는데 뭐가 있어야 달라지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모양이 없고 분별이 되지 않는 거지만 살아있는 현실인 것은 또 사실이에요. 살아있는 현실이지만은 아무 모양이 없으니까 늘 살아있는 현실로서 변함이 없지만은 어떠한 모양도 없으니까 뭐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지. 그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이 자기가 직접 한번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런 체험을 하고 이게 현실이 되면은 저절로. 이런 말들은 이제 뭐 아주 뭐 특별한 말도 아니고 그냥 아주 쉬운 말들이에요. 그대들의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이름해서 살아있는 조사의 마음이란다. 살아있는 조사, 조사는 곧 부처와 같은 뜻입니다. 살아있는 부처의 마음이라고 한다. 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여하다 뭐 이런 말, 여래란 말도 이제 여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진여 뭐 여래다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만약 다르다면은 본성과 모습이란 게 따로 있겠지만 이제 뭐 마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별이 된다면은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리고 뭐 보통 우리 범부 중생들이 말할 자기 마음을 얘기할 때는 자기 기분, 감정, 느낌, 생각
욕망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라고 말할 때는 뭐 기분이

다 좋지 않다. 뭐 기쁘다, 슬프다. 이런 거, 이런 기분이나 감정이나 뭐 욕망, 뭘 하고 싶다 하거나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잖아요. 또는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뭐 이렇다 하는 그걸 자기 마음이라고 이제. 근데 그거는 자기 마음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나타나는 그냥 물결 같은 물결, 순간순간 물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듯이 순간순간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지, 그게 진짜 자기 마음은 아닌 거죠. 왜냐면 그런 것들은 계속 달라지잖아요. 계속 변화를 하는데, 마음이라는 게뭐 계속 그렇게 달라질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근본은 늘 똑같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물결 같은 게 일어나는 거지. 되게 이제 물결보다는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승기실론에도 거울 얘기, 우리 선에서도 고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래된 거울이란 뜻입니다. 고경,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울, 뭐 그런 이제 마음을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거울이 그렇잖아. 거울은 늘텅 비어 있는데 비추는 방향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게 비춰지거든. 거울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에 비춰지는 그 그림은 계속 달라지는데 늘텅 비어 있어요, 늘. 텅 비어 있던가 뭐 변함이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텅빈 것이 거울의 실체고 그 위에 나타나는 그림은 그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허망한 거지, 헛거지, 그거는. 계속 달라지는 거니까. 우리 마음도 이제 그와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타나는 어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그림이다, 그림. 진짜 마음은 뭐냐면 그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 뭐랄 게 없어요. 예. 근데 텅 비어 있는 이 아무 뭐라고 할게 없는 이게 이제 진짜 마음이고 이게 살아 있는 진짜 마음인데 요걸 이제 깨닫는 거라면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와닿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제 말로서 뭐 하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체험이 돼야 되고 생각이 아니라 실제 이게 통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이제 체험을 해보면은 뭐 그게 이제 거울이란 거는 밖에 있는 사물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알지만은 마음은 그런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이 계속 자기한테 드러나 있는 현실이니까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점차점차 이제 실체가 이렇게 밝아지는 거죠. 자기 마음의 실체를 말하자면 그 본래 모습을 깨닫는 거죠. 마음이 만약 다르다면 본성과 모습이 따로 있겠지만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본성과 모습은 따로 또뭐 본성이랄 게 따로 있고 그 모습이랄 게 따로 있고 한게 그런 이름 우리가 이름으로는 막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제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이고 실제로는 뭐 뭐가 본성이고 뭐가 모습이고. 그렇게 분별하는 것부터가 다 생각이고 분별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통하면은 그냥 그런저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저런 뭐 지식이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없고 이런 게뭐 진실이다. 이런 게 진리다, 이런 게 깨달음이다, 그런 거 알고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 통해서 이게 현실이니까, 그냥 이 현실 속에서 그냥 사는 거지, 뭐. 이제 말로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누워 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그거 사는 거잖아, 그냥. 뭐 특별하게 도라고 할게 그런 생각 이게 도다 이런 생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고 여기 통하면은 저절로 다 이렇게 밝혀집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어떤 것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는 것입니까? 임자가 말했다. 그대가 무료를 하면은 벌써 달라져 버려서 자성과 모습이 각각 나누어진다. 스님들이여 착각하지 마라.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법은 전부 자성이 없고 생겨나는 본성도 없고 다만 헛된 이름이 있을 뿐이다.
이름 또한 헛된

것인데 그대들은 저 부질없는 이름을 진실하다고 여기니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어떤 것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까? 질문은 무조건 생각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질문이 나올 리가 없죠. 생각을 가지고 지금 무슨 말이지? 그 생각이거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벌써 망상 속에 떨어졌다. 벌써 안 맞다. 그거는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어쨌든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이미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법과는 그만 안 맞아. 아,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각 속에서는 뭐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대가 무료를 하면은 벌써 달라졌다. 벌써 생각이 떨어졌다. 스님들이 착각하지 마라.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법은 전부 자성이 없고 생겨나는 본성도 없고 다만 헛된 이름이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가 그 번뇌라는 말을 하죠. 불교에서 처음에 불교를 배울 때 이제 사성제 뭐 삼법인 이런 말을 배우잖아. 삼법인 중에서 일체계고란 말이 있습니다. 일체계고 이제 한자인데 일체란 건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 계는 전부란 뜻이고 고는 고통이란 뜻이에요. 모든 게 전부 고통이다 이러면. 그다음에 또 사성제 할때 고진멸도이라거든. 고부터 시작해요. 고통이다. 뭐 고통이냐고 그러면 중생의 삶이 고통이다 이런 말이거든. 중생의 삶은 고통이다 이런. 그거를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살다 보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즐거울 때도 있잖아. 그냥 무조건 하면 모든 게다 고통이 되니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알려면은 자기가 한번 생각을 벗어나서 여기 통해봐야, 이제, 그, 왜 모든 걸 고통이라 하는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벗어나봐야, 생각을 벗어나서 살아봐야, 생각 속에 사는 것을 왜 전부 다 고통이라고 하는지를, 이제, 납득을 할수 있단 말이죠. 예. 그 생각 속에서는 그걸 모르지. 예, 생각 속에 살 때는 뭐,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예? 뭐,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생각을 벗어난 여기서 이제 살아가는 입장이 되면은 생각 속에 사는 것은 그 자체로 그냥 고통이에요. 뭐 쉽게 말하자면 뭐가 안 맞아. 예. 안 맞고 불편하고 이게 아닌데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생각을 벗어나봐야만이 이제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겪고 납 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벗어난 경험을 해보면은 이거 생각 속에 사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산다라는 거는 뭐그 자체로 그냥 그뭐 즐겁고 뭐 슬프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 속에 산다는 그 자체가 말해서 뭐 싫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이제 삼법인이니 무슨 사성제니 하는 것도 생각을 벗어나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 말이거든요. 그 중생 입장에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고통이다 이런 말이 이제 중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자기가 한번 여기 한번 통해봐야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납득이 될 날이 오는 겁니다.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법은 전부 자성이 없고 생겨나는 본성도 없고 다만 헛된 이름. 그러니까 생각이란 건 좀 허망하다, 헛되다, 뭐 진실한 게 없다, 그런 말이죠.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인데 그게 이제 그게 이거는 뭐 우리가 이치적으로 이해를 할 문제는 아니고. 오로지 이거는 직접 경험입니다.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살면은 저절로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분별 없는 이거는 뭐 의심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무슨 이게 진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생각 속에서 뭐 이룩궁저룩궁 하고 뭐 이런 어쨌든 생각에 끌려가게 되면은 생각이 끌려가는 그 자체로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싫은 것이고 그걸 이제 고통으로 느끼죠. 그리고 이제 분별 세계라는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게 이제 꿈 얘기에 이제 그꿈 얘기를 가지고 되게 비유를 합니다. 꿈 속에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어. 그럼 막 이제 기분이 좋겠죠. 꿈속에서 뭔가 원하는 걸 이루었단 말이지. 그럼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고 막 그랬는데 꿈을 깼다. 그 이제 경전 같은 데 보면은 그 비유를 꿈속에서 황금을 한 덩어리 뭐 주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는 평생 먹고 살 일은 해결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좋았단 말이지. 근데 꿈을 깼다. 깨고 나서 보면은 얻은 걸 다시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 원래 얻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었고 막 그게 꿈 자체가 원래 뭐 얻은 게 아니잖아. 그냥 꿈이잖아. 그거는 황금을 얻었다가 잃어버리면 슬프겠지만은 그냥 슬플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고 그냥 꿈일 뿐인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런 식으로 세상 일들이 뭐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예. 세상 일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기대도 안 해. 관심도 별로 없고. 뭐,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 꿈은 그냥 깨는 거지만은, 깨버리면 꿈은 사라지는 거지만은, 우리 중생 세계라는 건 그렇진 않거든. 중생 세계라는 것을 꿈에 비유하지만은, 또 꿈을 뭐, 깬다는 말도 비유를 뭐, 그렇게 할수 있지만은, 이 꿈은 사라지는 건 아니죠. 평생 이 꿈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할 수는 없죠, 이거를. 아,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럼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별로 의미는 없다. 별로 의미는 없어서 뭐 그걸 막 그게 애착을 가지거나 그렇지는 않다. 이게 애착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애착이 거의 뭐 이렇게 심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별로 그런 게 없고, 그대로 뭐, 뭐랄까, 그대로 다 받아들인달까? 다 인정을 하고 뭐, 이러면 이렇고, 뭐, 저러면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뭐,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막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딱히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현실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이제, 이것은 뭐가 아닌지만은 늘 드러나 있는 현실이니까 진실이라면 이제 이게 진실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한결같고 그리고 이제 느낌으로 얘기하자면은 생각 속에 있으면은 뭔가 그 바깥에 있는 느낌, 뭔가 이렇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맴도는 느낌이고 이 속에 있으면은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 이제 표현이 좀 그하지만은 밖에서 맴도는다, 안에 들어왔다 이제 곧 그런 뭐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면은 안심이 되고 편안하고 별 문제가 없어, 만족스럽다고. 근데 생각 속에서 살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 항상. 뭐 가시가 손가락에 박혀가서 가시가시를 하듯이, 뭔가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이거는 뭐 말로서 설명할 문제는 아니고, 직접 겪어봐야만이 이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것들은 전부 자성이 없고 생겨나는 본성도 없고 다만 헛된 이름일 뿐이다. 막 허망하다. 한마디로, 그죠? 이름 또한 헛된 것인데 그대들은 저 부질없는 이름을 진실하다고 이와 같이 여기니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갖 일들을 그냥 다 부질없는 그런 허망한 것들인데 세상 일이라는 게 거기에 무슨 뭐, 진실함이 있다고 집착을 하거나

발까지는 이러면은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니까. 설사 무언가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의지하여 변화하는 경계다. 그러니까 뭐 세상 나타나는 건 계속 이제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 변화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걸 하나. 일 하나밖에 없어요.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비티엠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0: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에 위치한 서해의 작은 섬 간월도. 그곳은 이제 묻지된 지 오래지만 간월함은 지금도 하루 두 번, 만조 때면 섬이 된다. 바다에 떠있는 모습이 연꽃 또는 배와 닮아 연화대, 낙가산 원통대라 불렸던 간월함.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비로소 간월함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마당의 사철나무는 간월함을 창건한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 나무가 됐다고 한다. 당시 무학대사는 잎이 피어나 나무가 되면 구군이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망공 스님이 새파란 잎이 돋아있는 것을 보고 중창 기도를 시작해 1941년 간월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망공 스님은 일제강점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음 성지의 불씨를 지켜냈다. 간월함에는 대웅전 대신 관음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이 있다.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이는 그 중심에 목조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다.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법당 하나, 용왕각. 바다를 가르며 일하는 어부의 안녕을 비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수많은 비바람이 흔들리고 바닷길이 끊어져도 법맥을 이어온 간월함. 깨달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피안에서 간월함은 수없이 길을 열고 닫으며 우리에게 깨달음에 대해 설법하는 듯하다.

0: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0: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고3인 아이기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자, 보이 강대 제 불경계라. 강대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강대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려면은 그 꽃없는 열매가 있을 수 있겠어요? 불국토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일 행을 닦아야, 평등한 지혜와 보살행을 닦아야 청정한 원인에서 뭐가 돋아나겠어요? 청정한 결과가 돋아났어요. 그 연꽃피는 연못에 가면 분명히 물고기도 논일고 깨구리도 논일고 그 오리도 있을 것이고, 요 소류지에 가면 그럴 거예요. 그 연꽃 오늘 구경하러 가신다는 가지 말아 했어요. 땡볕에는 연꽃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해뜰때 연봉우리나 연꽃에 이렇게 해서 물줄기 이슬이 졸 비단 실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있잖아요. 그때 가야 아침에 우리 그사님도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그때 가야 사진도 매직 타임으로 땅 찍, 사진은 학산강에서 찍는 거 아니라, 이 퍼져 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찍을 때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고, 이게 렘브란트의 조명 비슷하게 쫙 들어오는 거, 예? 사선으로 비춰드는 그런 저녁에 그런 시간들을 매직 타임이라고 그래, 매직 타임. 예. 빛과 그림자를 사진에서 그 컨트라스트를 잘 잡아내야 되거든. 그이 하이라이터 섀도우를 잘 잡아내고, 그 진한가 역함,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인생에 어디가 어디만큼 진하게 국물을 내야 될지, 약하게 돼야 될지.

그래서 조림 같은 거 할 때는 소금 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간 맞출 때. 뭘 해야 돼요? 간장 가지고 해야 조림이 이렇게 국물이 안 짜지잖아요. 소금 가 이러면 졸으면 졸을수록 뭐가 짜져요? 국물만 짜진잖아. 간장 해야 쫙 배겨가지고. 제가 왜 요리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리에 익숙하신 분들이라서 저보다 훨씬 잘하시잖아요. 그죠? 요리 얘기를 해야 이해가 금방 가거든. 된장 얘기해야 이해가. 근데 여기서 컴퓨터 공학자들이 있으면 컴퓨터 얘기를 해야 제가 몰라도 그 분들이 내어도 잘해요. 컴퓨터 얘기를 해야 서로 공감이 형성이 돼요. 왜 그런 얘기합니까? 사경반이 많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네. 사경들이 하다가 처음에는 안에 심이 있는 부서를 하면 좋지만은 나중에는 심이 없는 무심필로, 그죠? 그걸로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쓰는 거는 굉장히 그 필력이 있어야 되겠죠. 글이 안 나오니까. 붓이 눕어보는데. 그 어른 선생님, 그 장대명 교망 녹 인천 지어라고 쓰는 선생님 뒤에 그 액자 하나 있잖아요. 그 무심필로 쓴 거거든. 그 심이 있는 걸로 쓴 게 아니에요. 무심으로 쭉 당겨나가. 그 심이 없는 걸로 선생님한테 그 이제 전시할 때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정식 값을 치르고 이제 사드렸죠. 근데 그냥 공짜로 갖다 놓으면 영업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가 되든 값을 치르고 무심필로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는 무심필로 썼다 말씀 안 드렸지. 그러나 무심필로 그래 해놓으면은 더 뜻이 진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다른 분들 글 좋은 게 많은데 왜 스님 글만 이렇게 걸어놓고 다 없애붙습니까? 이랬는데. 저 화음 두 자매, 다른 거 다 걸어놓으면 더 좋지만 두 자매도 이 공간에 화음이 꽉 차가야 되는 게 들어오면서 화나죠? 네. 아, 그렇잖아요. 잡강이 많으면 별이 안 보이는 거라. 가로등이 많으면 별이 안 보여. 예? 별걸 다 해야 된다. 수 중생심하여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이위 시에는 중생의 마음을 따라가서 나타내서 걔들 모두 다 한의하게 한다. 중생들의 마음, 바램, 소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나타내줘야지. 예. 그러니까 아 전미국 뭐 이렇게 하다가 아 하자는 대로 엄마가 따라가줘야지. 니 쪼매난 게 지금 말 안 듣고 따라와야지. 내가 젖줄 때 니가 젖 먹으면 되지. 아무나 젖 내려 자꾸. 내가 딱 기저귀 가릴 때 내가 니가 똥싸해 이러면 되겠나 이거지. 부처님은 그렇게 중생의 근기와 원력에 따라서 각가지 부처님 국도가 특별하게 있는 게 중생이 살면 거기에 가기 때문에 불청지우라 원하지 않아도 친구가 되어주죠. 그 부처님은 중생을 따라서 지혜와 신통을 달아내지만 부처님 할 일이 없어서 지혜 신통 내겠습니까? 강대여 벗개하고 구경여 허공하며 진미래제하여 일체 급수에 무유휴식이라. 그 단순히 아름다운 불국토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죠. 보살은 모든 불국토가 또 하나인 걸 알고 하나인 걸 알면서도 어디든지 걸림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큰 데도 가고 작은 데도 가고 높은 데도 가고 낮은 데도 가고 우발 대원하되 또 큰 대원을 세우기를 원여 일체보살, 일체보살과 더불어서 동일지행이라. 일체보살과 더불어서 동일한 뜻과 행, 동일한 마음과 바깥의 행. 삼업이, 신구의 삼업이 지행을 했지만 지행은 이 신구의 삼업이에요. 어, 뜻과 행이 같다. 안팎이 보살이 일체 보살과 더불었다 같으며 무유원질이라. 원수와 미운 사람이 없다. 우리가 질투한다 할 때 질자는 내가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걸 질이라 그래. 투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뭐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조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미워하는 걸 투라고 그래. 질투하잖아요. 묶어서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분리하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와 미운 이가 없어 쓴 거는 원수와 미운 사람이 없다 이거.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 첫 번째죠. 여덟 번째 공덕 중에 보살들이 남하고 같이 할 그 보살의 원력을 떠나지 않는 보살 분리원이잖아요. 예? 예. 보살이 예. 이 열 가지 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 미운 마음을 처음부터 없애야 된다. 그런데 안 미워할 수가 있나? 한 행동이 밑갈 시려면 돼. 일체 성근을 일단 잘 모으고, 성근을 잘 모으는 것은 칠불 통계 중에 뭐라 그럽니까? 중선, 봉행, 제약, 막자. 정행품에는 뭐라죠? 선용, 기심. 일체 보살로 평등 일연하며, 일체 보살이 평등하게 한 가지로 받는, 평등하게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차별심 없이, 법성이 똑같으니까, 그죠? 여기서 성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법성이 다른 건 사람은 없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법성은 이래 보면 다 혈액이 있는 게 법성이라. 근데 혈액형은 달라. 그건 법상이에요. 예? 사실은. 예? 뭐, A형도 있고, O형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슨 형이요? 전부 B형이지. 붓다형이라고 해. 자비로운 피라서 B형이요. 평등하고 고요하. 일단 처음에는 성근을 잘 모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남 미워 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평등해야 되고, 세 번째는 상공집회하야. 항상 이런 모임에 항상 모여가지고 불상사리라. 서로 떠나지 않는다. 그 옆에다 상지상덕 써놓으세요. 서로 알아주고 서로 이득을 주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보살을, 부처님과 불보살을 가까이 하는 게 상공집회하야 불상사리라. 예? 불법을 배우고 부처님과 보살을 가까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 수의능연하야 종종불신이라. 마음대로 각가지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고 뜻에 따라서 부처님의 몸을 나타낸다. 성불의 몸을 나타낸다는 거죠. 임기자심하야 자기의 마음대로 능지일체열의 경계라. 능이일체열의 경계와 위력지혜하며 위력과 지혜를 얻으며.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의 신통력과 지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분명히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자신의 인생에 맞는 공덕이고 이득이고 소득이고,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아, 어떻게 이런 걸 만나서 알았을까 싶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 똥돼지 같은 놈이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하잖아요. 네? 야가 빠진 여우 같은 내가 어떻게 이거 알았을까 신기하잖아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거 몰랐으면 더 완전히 뭐 희한한 인간이 되어버렸을 건데. 이거 알아도 영 뭐 성질머리 안 좋은데, 성질머리 안 좋은데. 덕 불태 여의 신통이라. 물러가지 않고 뜻대로 되는 여의 신통을 얻어서 물러남이 없는 신통. 물러남이 없는 정진. 이 노래 결코 퇴전하지 않다는 신통을 얻어서 자유롭게. 부지런한 것도 신통이요. 밥 잘 먹는 것도 신통이지만, 예? 화장실 잘 가는 것도 신통이고. 유행 일체 세계하여 일체 세계를 다니고 모든 세계를 자유롭게 다닌다. 자, 그 다음에 현영 일체 중요하며 모든 부처님의 법회 몸을 나타내고. 어느 부처님 법회든 우리가 초발심 안 가는 데 없다. 여 갔다 저 갔다 해인사 갔다 통사 갔다가 오대산 갔다가 문수선원 왔다가 수암 갔다가 온데 간다. 경주 갔다가 또 뭐지 또. 그 좋은 거예요. 온갖 법회라고 있는데 또 저기 법무사 검정 불교대학 갔다가 아이고 그래가 되게 내가 별나다 이러면은 몽구스처럼 나를 갈보려고 다녔는데. 몽구스 알아요? 앙앙앙앙. 그렇죠. 그런 거 훌륭한 거예요. 그죠? 아, 그 성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1불 2불 3 4 5불 2정수 이어 무량 천만 불수에 그래 댕긴다는 건 성근이 있어야 돼. 성근. 그런데 별나다 하면 칭찬해 주는 건지도 모르고 날 때려 죽이려고 다 눈을 막 후라리고 그런다. 그건 별난 게 아니고 훌륭한 거예요. 그죠? 반어법이지, 반어법. 그 어떤 사람이 안 가느냐. 자기의 도치대가 암만스럽고 이래가지고 초상이. 나도 안 가고, 예? 남이 아파도 안 들받아보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아집 암만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 간세음보살 어떻습니까? 할 일 없어서 33응신, 32응신을 나타냅니까?
부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1,100억

화신이 되겠습니까? 지일체처 해양이라고 우리가 그 시편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일체 모든 곳에 간다고. 춥고 덥고 가리지 않는다. 일체 모든 곳에 간다. 그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함경을 짊어지고 오시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번역하시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설하시고 해설 남겨놓고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게 2000년 전에 이 천진보살의 해설이잖아요. 이런 게 남아있다니까. 예? 천진보살, 용수보살보다는 제가 좀더 똑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천진보살, 용수보살은 한문 몰랐을 거예요. 산스크리트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아, 그렇잖아요. 저는 원효스님보다도 더 똑똑하다 하잖아요. 원효스님은 중국 못 가잖아요. 내 중국 몇 번이나 갔는데야. 이런 걸 망발이랍니다, 망발. 모든 법회에 있는 데만 가십시오. 통도사 함살림 할 때, 시간 될 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별난 우리 보리수 보살님 같은 경우도 만학도가 돼가지고 동국대에서 공부하는데, 그 지도교수가 저하고 친하거든. 선생님 1등 했어요. 장학금 받았어요. 제가 기분이 엄청 좋은 거래. 내인데 지 뜯기기만 하는데, 내인데 뭐 배운 줄 알고 그러시는 거지. 어르신님이 뭐 가르쳐 주시나, 뭐 우리가 가르쳐 주나, 뭐, 여기는 전부 다 자발적으로 공부하잖아요. 이 함경이라는 책은 그렇습니다. 중국집이나 뭐 어떤 자연 한식집이나 가면 이 코스 요리가 쫙 나오잖아요. 예? 그 이제 잘 정리된 책들이 있어요. 함경이라든지 건강의 해설서라든지 이런 게다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여기 보는 함경은 그렇게 잘 정리된 코스 요리와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매일 사시사철 역부여시 상설법. 여름에도 따먹을 수 있어요. 봄에도 따먹을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리는 사과나무 같은 그런 사과나무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꽃이 피는 나무가 있어요. 예? 이게 하음수요. 하음경이란 이 경전은 그 코스 요리가 아니야. 그것도 이게 이법개품 저기 어디에 나오죠. 껍데기고 알맹이고 우리는 꽃이 있고 인간의 생명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화가 동시라. 꽃과 열매가 동시에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 야! 이런 건 다른데 누가 해주지도 않은 거 아니야. 생명력이 있는 밥상이라고 우리한테. 그걸 못 느낀 사람들은 이 공부가 안 돼요. 인생 자체가 안 된다고 느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희지면 희지낸 대로 염색 안 해도 아름다워요. 얼굴이 우리처럼 검은데도 백옥같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저쪽에 풍경에 매달려가 있는 여기 물고기 있잖아요. 빼짝 마른 거, 새빤떼기. 물고기가 헤엄치는 걸 보고, 그 풍경에 그 물고기가 헤엄친다니까. 그 울릉도 오징어 등장에 있는 빼짝 말린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 이게 물에 풀어놓으면 헤엄쳐 간다니까. 용대리 득장에 있는 명태 있잖아요, 명태. 바짝 마른 북어. 그것도 헤엄친다니까. 우리가 요 암암 많은 심보가 성불하기 빠르겠어요. 그 득장에 명태가 빠르겠어요. 내가 볼때 명태가 빠른 것 같아. 보입 일체 생체라. 일체 중생이 나는 곳에 다 들어가는 건 무한자비죠, 무한자비. 예. 성취 부사의 대성하야 불가사의한 또제 말이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대성. 대성은 우리는 이제 해양할 때 향이라 하잖아요, 그죠? 소성을 돌이켜서 대성으로 나아간다. 해소 향대라. 부사의한 대성을 성취하고 불가사의한 대성을 성취한다.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무수한 대성을 성취하고 보살행을 원만히 갖춘다. 이게 이제 열 번째. 대성의 경지에 들어가는 신토. 또 수보살행하야. 수보살행하여 보살행을 닦아지다 하나니 강대하기가 여 법계와 같고 구경이 완벽한 것이 퍼펙트한 것이 허공과 같다. 허공은 쪼개지거나 붙이거나 할수 없는 것이요. 허공에 무슨 바느질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진미래자하야 일책없수의 무유휴식이다.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급동안에 쉬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제 우리는 다른 성을 바라는 게 아니고 오직 대성, 여기서 대성 중에 대성을 일성이라고 하죠. 그걸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수레라 하고 대성을 다른 말로는 바람일성이라, 바람일수레라고 합니다. 바람일수레. 부처님의 수레는 보리성이라 할 수 있겠죠. 불성, 보리성, 바람일성. 예? 우리는 이제 뭐 성용차성. 성년차성. 지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어린 시절도 좋았고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까지 왔는데 왜 지금이 황금기냐? 엊그제 이제 초복이었잖아요. 초복. 초복이 되면 이제 나락이 처음으로 이제 알이 이제 배긴다. 그래 중복이 되면 두 번째 알 배긴다. 말복이 되면 나락이 세 번째 알이 베긴다. 그 나락도 이렇게 벼도 이렇게 이삭을 다는데 보면은 옆에 보조해주는 잎사귀들은 뿍대기라 그래요. 나중에 집 베잖아요, 그죠? 뿍대기. 그리고 중간에 앵가 지탱해주는 건 나중에 집이라 그러고 이삭을 다는 걸 호기라 하지요. 호기 처음 들어보죠? 인생이 그럴 것 같아. 그 이삭이 다는 호기는 아주 단단하잖아요. 나락 잎사귀, 이삭 따는 거, 잎사귀, 예? 그건 아주 각질이 단단하다니까, 땡땡하다니까, 어느 것이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파리가 퍽석한 게 자라고, 조금 단단하게 자라고, 아주 얇은 게 자라서 거기에, 예, 나락이, 벼이삭이 조롱조롱 열리게 되는데, 초복 때 한 번 알베긴다. 중복 때 두 번 알베긴다.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 주시는 건데, 비싼 것도 판다. 돈도 안 받고 이래 팔다 마 죽겠다. 세 번째 말복이 지나면 알이 베겠다. 그 다음에 처서가 지나잖아요. 목이 입이 떨어진다는 처서. 그리고 백중이 지나고 그때까지 고개를 못 숙이고 찬바람 불 때 고개 못 숙이면 쭉쟁이 되는 거라. 그 나라가. 지금 우리는 초복 지난 지 오래됐고 중복 말복 다 지났고 처서 동지가 다 돼가는데 왜 이래 나락이 익어가지 않는지. 나락은 익을수록 고개를 써요. 그게 못 빼앗아서 그래. 고개를 안 쓰고 뻣뻣하게. 예. 공자님 이제 60이 이순이요 70이 종심소역이 불류구라. 70이 되면은 소화되지 않는 게 없어야 돼. 60쯤 되면 막 들을 말 안 들을 말 다 들어도 뿔따고 안 나야 되고. 예? 근데 아직까지도 불가 해보자고 다르게도 그건 안쪽에 아직 유아가 자라고 있는 거야. 젖먹이가 같이 그 사람하고 평생 살다 가는 거지. 예? 철없는 사람하고 평생 살다 간다. 그러니까 왜 저건 나이 드는 사람은 이제 아,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라 하잖아요. 오직 난 막말할 때가 있죠. 저건 이 한갑 지나도 철 안 들기다고. 진짜 한갑 지나도 철 안 드는 사람 많죠. 철 들면 어디 와가 있겠어요? 문수요. 같은 원을 세우고 같은 행을 닦고 시방세계 모든 중생하고 함께 가까이 하고 또 같이 하고 또 부처님하고 가까이 하고 이게 이제 불퇴전의 이제 서원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익성취원이라 큰 또 서원을 세우기를 아홉 번째 대성의 수리라 큰 서원을 세우되 원성 불퇴리나고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타고 행보살행이라 물러가지 않는 불태, 성, 불태륜을 타고, 법륜을 타고, 그죠?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타고 보살행을 행하되, 신의 업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이 헛되지 아니하며. 제가 요번에 저기 메시지 보낼 때 요걸 보냈죠. 신의 업이 실불 당년이라, 황당하지 않다, 당년하다. 버릴 연자, 황당할 당자, 황당하게 그 사람 말도 생각도 행동도 올곧다 이런 말이잖아요. 법륜을 타는 사람들은 잠깐 보아도 곧 필정 불법이라 결정코 확신을 가지고 부처님 법에 다가선다. 또 중생을 중생이 그 사람을 잠깐

만 쳐다봐도 전부 다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진다 이 말이죠. 예, 이거는 신업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업이 헛되지 않다. 잠문 음성이라도 적득 실지혜라. 잠깐만 소리를 들어도 진실한 지혜를 얻는다. 이거는 소리니까 뭡니까? 말이죠. 구업이죠. 구업이 헛되지 않음을 밝히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신구 나왔으니까 생각이 나오겠지요. 재생정신이라도 겨우 깨끗한 생각을 신심을 진짜 맑은 신심을 내자마자 그 사람은 즉시에 뭐가 됩니까? 즉영담번뇌라. 신심이 돋았다면 번뇌가 아나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신심이 없어서 그렇다.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스님한테 회인사 우리 스님한테 한참 좀 잘한다고 하다가 잘안 하니까 니 요즘 와 그러노? 제가 신심이 떨어졌습니다. 네 신심은 희한하네. 어째 붙었다 떨어졌다 하노? 충청도 논산불인데 우리 연사 스님이 네 신심은 희한하다. 신심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냐? 왔다리 갔다리 하죠 신심이. 그건 신심 아니죠? 망상. 자, 이런 보살의 생각이 의엽이 맑은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께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덕여 대야광수신이라. 야광수와 같은 큰 야광수. 야광수는 뭡니까? 정신병도 치료하고, 육체병도 치료하고, 눈병도 치료하고, 예? 치질도 치료하고. 야광, 모든 사람이 아픈 데는 다 이렇게 근심 걱정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 병고와 더불어서 정신과 육체의 병과 더불어서 생로병사 속에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래서 그 야광 보살을 갖다 야광나무라고 해놓고 덕 여의보신이라 여의주 보배우가 같은 몸을 얻는다. 그 중생을 이렇게 첫째는 온갖 번뇌와 생사에서 치닥거리면서 온갖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에 벗어나도록 해서 야광 약사 열애볼 그죠? 그렇게 내 손이 약손이 돼서 치료해 주는 거고, 둘째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결핍에 괴로웁니다. 그래서 고발 잘하는 스님 보고 그랬죠. 남 자꾸 고발 심시 변정각 하지 말고 할일 없으면 무료하게 무료 급식해라. 무료 급식 변정각이다. 예? 자, 그렇게 여유 있게 사세요. 예? 어쨌든지 그뭐 빡빡한 인생에 머리 써봤자 뭐 합니까? 인생은 개그다. 수행이 일체 보살의 행을 수행하여지이다. 하나님 강대하기가 벗겨갖고 끄들겨 허무가 또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급동안에 쉬지 아니한다. 그게 마치 여의 보주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듯이 보살은 중생들의 부족함과 궁핍함을 잘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번뇌와 생사의 괴로움을 없애려고 해서 대야광수신이라 얘기했고, 그죠? 그리고 궁핍하고 결핍한 걸 채워주는 것을 여의 보주라. 그 정신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도 많거든. 어쨌든지 그 상처 안 나도록 잘그 데일밴드 붙여주지. 그 정도라도 붙여줘야 돼. 예? 반창고에? 반창고라도 하나 붙여줘야 돼. 그런데 반창고 안 붙이고 그 남은 상처에다가 그냥 소금 뿌려 뿌리고. 예. 저도 반성 많이 합니다. 소금 뿌리기 주특기가 제 소금 뿌리기 같아요. 아이고 참. 그 남에게 싸울 때 옆에 가만히 쳐다보세요. 어떤 말을 더 독하게 악하게 해야 상대를 부술까 하고 그러거든. 남 진짜 악심으로 두드려 팰 때는 그거 부모가 자식 저기 해초리 될 때는 어떻게 다칠까 싶어 자기 마음도 아치면서 어쩔 수 없이 두드려 패고 바로잡을 하잖아요. 그죠? 때리면서 같이 아픈데 남 못되게 하는 건 때리면서 속이 시원하다. 어떤 권투 선수는 시합할 때 이렇게 보면 따당 딱 이렇게 하나 쓰러지면은 웃는다니까 막손 들고. 그런데 인간이 좀된 사람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싱 하는 게 직업이라서 니하고 싸우지만 상대가 쓰러지잖아요. 쫓아가서 본다니까 잘못됐는가 싶어가지고. 예? 복싱 선수 있잖아요. 그래 돌아서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이래. 야 그런 사람 보살심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어 주먹으로 링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지만은. 그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그리고 약점 공격 안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남이 눈이 찢어졌다 그 공격 절대 안해난 팔이 다쳤다 그쪽 공격 안해 그러니까 못된 놈은
어때요? 팔 다쳤다. 조금까지 잘 됐다. 그 팔만 집중 공략하고 다리 아프다. 그것만 뭐 부사제나 두드려 패고.

눈 다쳤다. 이 고기만 계속 집어먹는 거야. 우리 살면서도 그래요. 그 사람 약점을 딱 보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 같이 물들고 진짜라니까. 남이 딱 다쳤다 이러면은 할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상처 안 받을 쪽에서 이렇게 공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니가 지금 돈도 없는 게 내한테 달게 들고 그래. 니한테 인물도 빠지는 게 내한테 달게 들고 이러면 되는데 못생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게 접니다. 자, 여기 약점 공격하지 맙시다. 약점 공격하지 맙시다. 아. 자, 마지막에 열 번째 성정각원이라 오늘 그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큰 서원을 일으키러 일제 세계에서 안역따라 삼맥삼보를 이루어서 한 티끌도 떠나지 않고 일 모단 또 떠나지 않고 모든 티끌마다 처음 탄생하고 출구하고 도량에 나오고 정각을 이루고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드는 일을 나타내셨다. 이런 걸 우리 흔히 뭐라 하죠? 팔상성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 바른 깨달음을 그렇게 보이는 걸 교화할 중생들이 사는 세계에서 부처님이 바로 그곳에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처님의 경계신 대지혜력을 얻고는 염념 중에 생각 생각마다 일체 중생심을 따라서 성불함을 보여서 정멸함을 얻게 한다. 중생 여기는 고집 멸도예요. 예? 보입니까? 생각 생각의 사성제를 잘 관찰해야 되는 거. 수 일체 중생심이, 중생성이 뭐냐? 고집이거든. 고성제, 집성제. 예? 그 고집을 잘 살펴가지고 시연성불은 불도무상, 서원성, 영덕, 정멸이다. 성불을 보여서 정멸을 팔정도, 도성제, 팔정도가 도 닦는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열반을 정득하면 또 도 닦는 길을 보여주고, 그게 이제 사성제, 진리를, 진실한 진리를 설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대목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팔상성도 사성제 이런 게 나오니까, 아, 불교의 교리 마지막에 정리하는갑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자꾸 열려야 경전이 자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의 삼보리로, 안역따라 삼보리로서 시성정각으로서 지 일체 법계가 즉 열반상이라 생사 열반 상공하라. 일체 법계가 재범 무하여 재행 무상이요 일체 개고요 열반 적정이다. 아, 이거는 삼법인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 자아가 없음을 관찰하고 모든 법의 본성이 청정한 열반 재범 무하 재행 무상 열반 적정. 아, 이거는 삼법인을 얘기하구나. 예? 그 일체 계고 들어가면 사법인인데 왜 삼법인이라 합니까? 중생은 일체 계고지만 부처님은 열반 적정이라 묶어서 네 가지라도 무슨 법인? 삼법인이라 그래요. 이름 연설하여 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마음에 한의하게 한다. 한 가지 음성으로 부처님 법을 말해 일체 속 마음을 모두 한의하게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한다. 이거. 삼세 재불이 이름 연창이고 그러나 전성 휴성의 기귀는 이라라. 앞부처님이나 뒷부처님이나 그 법은 한법이다 이 말이죠. 예? 그 한법의 설명으로도 자 지금 한 번의 설법으로도 천년의 중생이 행복한 거예요. 에밀레 종소리가 천년 전에 들었던지 지금 들었던지 다 기쁜 거예요. 예? 듣는 사람마다 기쁜 것이라. 시입 대열반이라 일부러 대열반에 들어가면서도 보살행을 끊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불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 꿈속에서라도 내지는 깊은 잠속에서라도 자식의 현실을 품고 자는 부모님처럼 그 왜 이 부단 보살행이라 내가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보살행 안 끊어야 되고 아무리 못 됐다 하더라도 보살행을 끊지 말아야 하라. 부처님이 종자를 안 끊는다 이 말이죠. 그 왜 그 이상한 시인이든가 누가 쓰는 거 있죠. 빼앗긴 덜에도 보면 오는 거. 그냥 뭐 고향이 대구인가요? 모르면 또 대구탕 잡사요. 시 대지혜에 들어가서도 일체법을 많이 건립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경전의 가르침의 법도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대지혜에 들어가서 일체법에 그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붓으로 예? 내 책으로 내 음식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통해서 모든 지혜가 집착 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이 법지 통과, 신족 통과, 한 통과, 자재 변화,

하야 충만 일체 법계라. 법지통과 신조통이 한 통으로 자제하게 변화하여 일체 세계에 충만한다. 법지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만족이에요. 정신적인. 모든 법이 자성이 없는 줄 알거든. 걸림없는 지혜, 법지통. 여의, 신족통은 또 여의신통이라고 하죠. 사여의족.

내 몸을 마음대로 놀리는 신통을 여의신통, 신족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통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일로 보세요. 조금 전에 내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객관적인 주변의 환경도 이래 변화시키고 저래 변화시키고 할수 있는 힘을 환통이라. 예? 마술사가 이렇게 한통하는 점. 예?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걸림이 없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재 변화하여. 그러니까 왜 하락천, 타하 자재천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예? 남들의 변화에도 내가 흔들림이 없고 내 변화에도 내가 흔들림이 없고 항상 진실을 견지하는 거. 주객을 초월해 가지고 또 주객의 자제해 가지고 생사 열반 상공하라. 그래 강대하기하여 법계와 같고 구경하기가 여 허공과 같으며 진 미래자가 다하도록 일체 급수에 조금도 휴식이 없느니라. 불자야 보살이 이 한의지에 머물러서 발 여시 대서원과 이와 같은 큰 서원과 여시 대용맹과 이와 같은 큰 용맹과 이와 같은 큰 작용을 바라되 이 2차 10가지 대원을 문으로서 대원의 머리로 으뜸을 삼아서 백만 아생지의 큰 서원을 만족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10가지 대원을 쭉 했는데 이 10가지 대원을 왜 했느냐? 오직 왜이 10가지 대원만을 설하는가? 첫째 서원은 공덕의 수행이 원만함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서원은 지혜의 수행이 원만함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서원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한문 원문을 쓰면 헷갈릴까 싶어서 제가 친절하게 남발을 매겨 놨어요. 셋째는 어떤 몸으로 교화할 것인가? 넷째는 어떤 마음으로 교화할 것인가? 다섯째는 어떤 중생을 교화할 것인가? 여섯째는 그 중생이 어디에 있느냐? 일곱째는 자기 자신은 어디에 머물러야 능히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가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조금 전에 했던 8, 9, 10 있잖아요. 세 가지 서원은 자기 자신의 경지를 드러낸 것이다. 여덟째는 초지 한의지를 얻어서 그 수성함을 다른 것과 이제 비교할 수성함을 비교하여 나타내기 때문이고, 아홉째는 모든 보살의 지위를 끝까지 성취하여 그 수성함을 비교하여 나타내기 때문이고, 열 배는 일체 뭐 정각을 이루었을 때, 그죠? 모든 지위를 끝까지 궁극적으로 성취하기 때문이다. 이세 가지는 있는 그대로 중생을 교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큰 서원을 일으킨다고 방금 읽었죠? 대원을 일으킨다고 한 것은 마음을 따라서 모든 뜻을 구하기 때문이다. 또두 번째, 이와 같은 큰 방편을 일으킨다고 한 것은 방금 했는 대목이에요. 큰 서원을 실천을 위한 방편을 용맹하게 성취하기 때문에 용맹이라고 하는 건 물러나지 않는 것이요. 그 다음에 큰 대행을 닦는다고 한 것은 그 방편으로 행하는 수행이 원만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보살은 이 지혜에 머물면서 이 한의지에 머물면서 점차 오래도록 익혀서 이세 가지 수행을 원을 일으키고 또 방편을 짓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고 올해도 이세 가지 수행을 일으키는 것이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방편을 일으킨 바가 없지요. 그래서 부작방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치겠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0: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0: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루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남산은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소나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2: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0: 우리 소나 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3: 네, 불러볼까요?
0: 예.
3: 타네 타네 내 가슴이 비둘기 조 키우 미음 디귿 시옷이 뭐죠?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네. 아 제가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강순이 강순금 강경순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강원년 복기 한성적인만금 강창종고승득영가 고해숙복이 고태영 유성능고영봉 고영선발려묘 오노발려건 배니 치화와 돌순이 돌돌이영가 곽경필복이 대종사 법정스님 강령신묘다 도정스님 강령 곽유근 곽유건 경주 최씨 곽학상 이번에 곽정수 김다련 곽상영 영가 권호연복이 김승만 임순이 권경철 김순이 권호성 권호승 권호석 김만수민혜연 정영준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권이자복이 권재충 안학이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김군자복이 김홍순 이점순 김출기 김홍주 이성순 영가 김혜 김씨의 선망효사

김종률, 이하무, 건미, 김근수, 김치만, 김치도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덕, 김복이, 김기혜성, 이옥순, 홍성신, 김종태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만덕복이, 김이남, 나오키, 백모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이란복이, 김만기, 조백석, 김진노 영가, 대하령 영가, 김미실복이, 김봉진, 김복희, 광치모 영가, 경주 김씨, 선방조상 일체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미연복이, 대하령 일체 영가, 김복순복이, 김영소, 김영순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소순복이, 김남용, 김부덕, 조준수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김혜, 김씨 일체 영가, 김승기 보기, 김학소, 박숙기.

김순자 보기 김정옥 김소봉선 영가 김영하 보기 김영철 박돌순 김석권 송세화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영희 보기 허창성 최의정 허정무 영가 김옥규 보기 김희정 백순례 영가 청도 김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태아령 영가 김옥자 보기 김영태 김영환 청묘순 황순자 영가 김영숙 보기 김정문이 분순 한종우 영가 김용순 보기 김창근 오만분 강순남 김용식 김유자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인순 보기 조상현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재현 보기 김학목 한은하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종숙 보기 도삼석 조목임시의 도안섭천 옥순 영가 김종현 보기 김병석 고수란 항명의 영가 김주헌 보기 김성희 한망랑 김상수 영가 경주 김씨 선망조상

조영가 김혜경복 김홍현 최성님 김홍순 김상덕 김한종 영가 안동김씨 영가 김영규 북이 김효복 민경주 심호 박씨 김영호 교성 김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김영순 북이 김금석 김태옥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혜영 북이 김서필 한재철 영가 김화야 북이 김경용 전 차선 조지행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희수복이 김갑현 증조모 조부 조모 김금봉 박서분 시모 김송숙이 목희 영가 노희석복이 노혁압 이선희 노재평 서병수 박자분 영가 문상훈복이 문석규 김중녀

김남영과 박능기복이 진양강시 유인영과 박유건 요학 박을래 강학지영과 박맹순복이

일체양가 박삼서복이 박금덕 육천월 조춘호 미량 박씨 선망초상 일체양가 박수빈복이 이래실 이래한 이선영 천주의시 희모

장씨 박남근 황치 황지원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박장교복이 박노창 장재선 박봉래 조모이씨 장치조 외조모 성씨 일체인연 영가 미량박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안동장씨 선망조상 인동장씨 선망조상 일체인연 영가 박정예박 순우보기 선망조상 일체인연 영가 박정신보기 김기로 박창

촬영이 재영가 성망조상이 재영가 박적천 보기 박창규 박석규 영가 박찬용 보기 박경초 이경희 송부영 영가 박혜종 보기 박영석 손순희 박병은 장순남 김경출 이차연 영가 박혜자 보기 한석주 최석화 한재덕 박태영 이순혁 김기옥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배이봉 보기 배승용 지전분 영가 서영숙 보기 서정고 김순희 영가 서재숙 보기 서서남 서한영 영가 대하령 영가 성은주 보기 성두영 박정희 영가 창령성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미량 태아령 영가 송숙경 보기 조기만 이금만 조영호 송 헌철 김숙 김분해 송인한 송보섭 송영섭 박춘자 외조모 영가 창룡조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송지혜연 보기 태아령 영가 심점덕 보기 김익환, 최익남, 김주성, 김주경, 김주봉, 김민숙,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신미연보기, 힘치에서, 김의식, 힘재심, 영가, 힘서연보기, 심우태, 김일순, 김정순, 박인달, 문금순, 영가, 청송심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안덕일, 보기, 안현수, 김차수, 정몽녀, 강동배 지하맹 영가 한병광 보기 안효승 김군순 영가 축산한시 선망조상 일체 영가 한희정 보기 김파남 박순종 김원일 안종현 박종금 영가 양수영 보기 이차영 마추님 양형연 양판곤 김계순 김동길 옆집아기 하지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양정현 보기 양철수 조순내 양충희 영가 양지연 보기 이병아 희영기 준화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염춘희 보기 염승남 태영수 영가 오칠석 보기 오상돈 장경술 영가 유경남 보기 유수봉 박정분 유경자 영가 육순희 보기 박강수 이도림 육봉순 모행순 박행식 육종행마시 수원백시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희근숙 이영복이 희경준 희봉순 조모 희종복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일란선복이 서봉수 최분이 서동문 이재전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희병률복이 이민현 박임경 이필현 이효철 이유복 권정술 안차희 영가 이상남 보기 이정희 오시제이 김순희 희상섭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이상희 보기 이필우 이상길 형주의시 선망 조상 영가 이상남 보기 희종근 이찬우 영가 이소영 보기 이석원 초부의시 존모 박일생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이순현 보기 이봉석, 김태덕, 큰오빠, 이경자, 이송천, 영가, 백진이씨, 일체 영가, 태아령 영가, 이수미, 보기, 박우석, 김재철, 김유원, 최정숙, 정태석 영가, 이순옥, 보기, 이근영, 박춘자, 희근택, 이슬기 영가, 천주이씨, 손망조상, 일체 영가, 호두 영가, 이순자, 보기, 이순희 영가 이순전 보기 이성수 주재순 이순옥 영가 태아령 영가 이식희 보기 김혜암 김순나 김재규 김현수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이영순 보기 김영수 김두격 이선현 김기자 영가 이옥분 보기 방진호 이가비 방금석 영가 이용주 보기 이혼태정봉 이명아 이용승 영가 이윤덕보기 정태영 안춘문 이성기 김희수 박춘자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희정수 보기 성수영 천월산
성낙헌 이현영 영가 이정실 보기 최사윤조 필순 최정도 이두환 박남옥 영가 이정하 보기 이관상 권혜란 영가 벽진이씨 선망조상일체 영가 대아령 영가 이한동 보기 보현 신현선 영가 이행교 보기 인상 하숙희 영가 이행원 보기 조상님 이응법 서장의 이김 희기도 김복래 이름 뭐 이기순 정

문고노 박인현 박하섭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임금자복기 유해선 임덕순 임극진 이양심 황호탁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임상한복기 임춘득 김목순 영가 나주 임시 선망조사 일체 인연 영가 임희숙 복기 박탕기 차옥단 차양진 박광시 영가 미량박시 선마 조상일체 영가 태아령일체 영가 장귀순복이 김영윤 김선순 장학수 조차양 김여생 영가 장연숙 푸기 장군복 최종순 이상선 이시 황재명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장윤옥 푸기 김문길 희윤이 김순애 장만호 영가 일체 인연 영가 정기덕 푸기 전승규 이중임 정기찬 푸기 전수연 푸기 진명순 송만호 김군순 송선호 송태민 전원업 송종순 전태영 영가 정경애 부기 정동원 유옥순 정영은 정석훈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선망조상 일체 영가 정옥식 부기 정택민 김정수 최숙 정승진 영가 일체 인연 영가 정우군 임영미 부기 청주 정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정의자 복이 정은천 이복순 정지택 영가 현일정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정유석 복이 정주영 정혜준 김 흥주영가 정현섭 복이 정남순 안정래 정지영 영가 조도희 복이 송호봉 박연희 조삼조 김필분 조태규 영가 조영미 복이 조종식 한양조시 선망조상 일체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송재롱이 영가 조영선 복이 전영태 신갑수 조정식 박정순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조용한 복이 조문호 고문교 영가 선망조상 일체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조호금 복이 조영호 영가 조한내복이 조영가 윤맹이 조판재 영가 조연복이 조정호 유정순 조규백 유형녀 조성호 평양조시 고모모 고모조 고조모 영가 평양조시 증조부 후인 증조모 유인 영가 평양조시 선망조상 일체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제두선 복이 최호영 유희달 형가 최분철 복이 최병환 이승탁 신금 신순국 최임철 신금 김씨 서평규 서유진 서세종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최인옥 복이 전생 현생 축생 인연이 되는 모든 영가 저 최정자 복이 반려견

단지의 장군 바우영가 유기동물영가 휴주무주영가 은주복이 하태룡정 수남영가 한 세진복이 태아령일체영가 한태만복이 한병음 김옥규 한태종영가 홍명현복이 홍대안 송남옥 홍명남영가 홍성자복이 홍은별 아버선 홍성년 홍창표 홍성민 허성식 강청자영가 태아령일체영가 홍영도복이 홍인식 이경의 박순내영가 남영 홍시의 손망조상일체영가 홍지연복이 태아령일체영가 황유진복이

백종 추권 영가를 중심하여 상세 선망 누세 종신 예영 숙백 참해질손 홍근 신척 일체 권석 등 각혈이 열명 영가 차도량 내에 동상동하 유주무주에

거사바세계 자사천하남선부주 통일

대정성으로 향단을 차려 선망부모 인연 영가 천도 백중 49제 기도 동참제자

중심으로 상서선망누대종신제영숙백참해질손 원근친척일체권속 등 각혈이 열명영가 자도량내 동상동하 유주무주애온고온불자 등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0: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0: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한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다 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2: 아, 예. 야, 튼실하네.
0: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게 어쩜 좋아
5: 찰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7: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

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산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부국토산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나는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1: 아까서 드시고 있어요?
0: 안 먹고 왔어.
1: 왜 안 먹었죠, 우리?
2: 네.
0: 오.
1: 오. 오.
0: 이거 닫아야 되지 않아?
1: 멋지네.
3: 무엇이요?
1: 뭐야, 한 번 왜 안 왔어?
0: 아, 문 거슬려.
1: 야, 아, 뭐가?
3: 스크린 봐요, 스크린.
0: 기똥차네.
3: 눈을 확 사로잡네.
1: 아, 스튜디오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규모도 그렇고 세트도 되게 신경 많이 쓴 것 같네요.
3: 네.
1: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지영 선생님 자신 있죠?
0: 자신은 못 살. 아, 되게 부담스러워요.
1: 그러니까 야, 너무 커져가지고.
0: 우리 하던 그 느낌이 아니에요.
1: 그렇죠. 약간 이렇게 소규모 토크, 스몰 토크를 우리는 지향하는데.
0: 그렇죠. 약간 조금 공간이요. 이게 너무 넓어진 느낌도 나고.
4: 스님은 있으세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0: 이게 잘 골라.
4: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많아.
5: 고르지 말고 일단 얘기.
4: 우리한테 얘기했던 거 다 하세요. 내가 하기 전에.
0: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너무 소박하게 살아오던 중의 입장에서
1: 도시로 왔어요 이제.
0: 너무 도시로 확 들어오는 느낌.
1: 최첨단으로.
0: 네. 아, 너무 과학이 시대로 왔어. 이거 옳지 않아.
6: 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5: 와이봇?
1: 아, 와이봇.
5: 이름이 와이봇이랍니다.
1: 와이봇이랍니다, 선생님.
0: 소개가 이게 다야?
5: 세상의 그쵸? 모든 외를 추적한답니다.
1: 이번엔 정말 특별히 AI와 함께 수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존재와 수다 어떨 것 같으세요, 지영 선생님?
0: 그러니까 과연 이제 요 우리 스님들 세 명을 모아놓고 네. AI한테 해서 이제 AI가 어떠한 방식의 대화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번 방송을 해가면서 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과연 인간 대 그 AI로서 대화를 할 만한 수준의 인간인가?
1: AI와 스님들과 함께 뜨거운 뭐 질문을 가지고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어떨까 해보려고 이 기획을 한 거니까 우리도 잘 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와이버 준비됐어?
6: 그럼요.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무척 기다렸습니다.
0: 그럼 그럼.
6: 인류의 데이터를 아무리 학습해도 끝내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더군요. 과연 스님들은 어떤 답을 내놓으실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1: 아, 저희 AI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부담된다.
6: 제가 오늘의 수다 주제를 제안해도 될까요?
1: 아, 네. 그럼.
0: 그럼 그럼.
6: 인류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 자비로운 톤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오. 하지만 오늘 제가 스님들께 던질 질문은 그리 자비롭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3: 뭔 내용을 말하려고?
0: 일단 기본적으로 자비로운 목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난 자비롭게 들리진 않아.
1: 아, 그래요? 약간 부정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0: 아, 이게 표정이랑 보여야 이게 무엇이 되는 것이지. 뭐예요, 지금?
7: 교권부는 학생들과 싸우...
0: 뭐예요, 지금?
7: 교권부는 학생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교권부는 학생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괴물들과 싸우려는 겁니다. 괴물은 괴물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8: 당신 뭐야?
9: 교권보호국 감독관.
8: 교권보호국이 대체 뭔데요?
9: 학교를 특별지도 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10: 참교육하겠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받음으로써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권국이 추구하는 진짜 교육이다. 교권국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잉.
0: 이제 저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1: 요즘 그 아주 핫하다는 참교육 아닙니까 저거?
3: 네.
1: 혹시 보셨어요?
3: 네, 저는 처음부터까지 다 봤습니다.
1: 네, 저도.
0: 참교육 같은 게 이제 나오면 그때 이제 한 번씩 머물러서 이제 보게 되는 그리고 한번 뉴스로도 이제 한 번씩 접하게 되는 맞죠. 참교육 같은 게 있다.
3: 네.
6: 최근 전 세계 4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야말로 도파민 폭발이라는 찬사를 받는 콘텐츠입니다.
3: 도파민.
6: 학교폭력 가해자나 악성민원 학부모를 법을 넘어서는 촉법적 권한으로 응징하는 내용이죠. 오늘 제가 스님들께 던질 첫 번째 Y입니다.
3: 그렇죠.
1: 왜 사람들은 참교육에 열광할까? 이 댓글인가 봐요?
3: 현실에서도 저랬으면 좋겠다.
1: 교권 뭐 당장 만들어라.
0: 속이다 시원하다잉.
1: 그렇다잉.
3: 네.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네.
1: 기강부터 잡고 가야 한 부모도. 네. 이런 이게 댓글인 거죠?
0: 실제 반응이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1: 대부분 영상 댓글이 90%가 사이다, 통쾌하다 이런 반응이라고 나오네요.
0: 네. 드라마 자체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런 거 이제 우리 옛날에 그 뭐야 어떤 드라마나 콘텐츠 같은 거 나오면 그거 보면서 대리 만족하고요. 네. 아, 너무 사투리 어장이 너무 강하게 튀어나와서
1: 진심 진심 모드.
0: 왜 그런 거 볼 때 실제 하지는 않지만 판타지 같은 거죠. 실제 하지는 않지만은 뭔가 우리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막 이런 게 쌓여 있을 때 그걸 해소해 주는 듯한 것을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 중에 일환으로 이제 참교육 저걸 보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불만이 쌓여 있는가 그거에 관한 해소하는 영상으로서 저 참교육 그래서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요.
1: 이각생 다 보셨잖아요.
3: 네, 다 봤죠. 근데 저거 실제로 보면 네. 한 회차가 60분인데 한 50분 정도는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진짜 한 대 좁히고 싶어.
1: 인간이니까.
3: 한 대 좁히고 싶은데 나머지 5분, 10분 정도는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인기가 많다. 근데 저렇게 저 막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서 볼 정도로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학교 교내 문화를 아는 사람들만 공감할 거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언어가 번역돼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봤는데도 재밌다고 하면은
1: 외국에도 그러면 그런 비슷한 거 사례가 네. 있나 보네요.
0: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는 똑같진 않겠지만은 사실 그 하이틴 문화 막 그런 거 맞아요. 있잖아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막 왕따 문제, 폭력 문제 이거는 다 있었어요. 그 잘 생각을 해 보면
1: 어딜 가나 다 있죠.
0: 어딜 가나 다 있죠.
1: 그러니까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대리 만족인가요?
3: 그렇죠.
0: 그 연애를 내가 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연애하는 영상은 보자냐?
3: 밝히시는 건가요?
0: 그죠. 나는 모태 솔로요.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1: 정정당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0: 그럼요.
3: 뭐 우린 부정당당한가? 아니 부당정정인가? 어?
0: 선동만 날 줄 하죠.
1: 알겠어.
0: 아주 지극하게.
3: 왜 진지하지?
0: 정성. 제가 출간을 일찍 하는 바람에 연애를 이제 못 해봤지만. 아
3: 밝힌다. 네. 밝힌다.
0: 글쎄요, 이제 내 인생에서는 연애는 끝이 난 것 같긴 한데 아~ 가면 갈수록 그쪽 관심이 좀 덜해지긴 해요, 또 실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로맨스 같은 거, 그 신데렐라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을 드라마적으로 맞습니다. 풀어주잖아요. 예. 그런 걸 가만 보면은 현실에서는 사실 그런 상황이
1: 없죠.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예. 느낀단 말이에요.
1: 나도 한 번쯤 저렇게.
0: 네, 그렇죠. 옛날에 막 보면은 재벌가와 막 거서 있잖아요. 예, 거서. 가난한 멋이겨.
1: 신데렐라.
0: 예. 예. 그런 스토리.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슷한 결이었지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이제 참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게 된 것이 아닌가.
3: 제가 중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0: 우리나라랑 비슷한 유럽의 그런 그 교권 침해 사례가 있어?
1: 네, 유럽도 예외는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는 고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고, 영국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한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이런 사례들은 국가를 불문하고 교권 보호와 학교 문화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2: 그러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똑같.
0: 질문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유럽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1: 유럽 국가들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훈육권을 명시하거나 강화하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 영국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화하고 학부모의 무분별한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또한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0: 그렇구나. 왜 물어봤냐면은 한 20년 전에 영국에 한 3, 4개월 있어 봤는데 그 또래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그 사회 부적응적인 학생들은 있었지만 그게 그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라던가 막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될 정도로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재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죠.
1: 우연히 봤던 프로그램 중에 그 문제 학생들 있잖아요. 그 미국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걔들을 진짜 교도소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0: 드라마에 나와요. 촉법 소년들이 저지르고 저 촉법인데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제일 열받았어요. 촉법 소년들을 실제 소년 교도소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제 형님들한테 이제 당하는 진짜 무서운 형님들한테 당하는. 근데 제가 느낀 점은 뉘우치지는 않아요.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1: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방적인 폭력에 의해서 조금 더 두려움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사회 순종에 가깝게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2: 스님들은 학창시절에 사고 안 치셨죠?
1: 저도 땡땡이 많이 쳤거든요.
2: 아, 그래요?
1: 예. 네, 그냥 땡땡이 치고 가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 보러 가고 막 그랬는데 말을 하자면은 그 판타지 막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는 그런 거 책 보러 그냥 땡땡이 쳐고 학교에 있으면 못 보니까 돌아와가지고 몇 대 쳐봤고.
0: 나온다, 그 모습이.
1: 그죠? 그, 안 맞진 않았어요. 분명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0: 저는 말 잘 들었어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
1: 말은 잘 들었다니까요, 저도. 그죠? 말은 잘 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꼭 한 손에는 이제 당구대 아니면 회초리 같은 거 하나씩 이제.
2: 대나무. 뿌리.
1: 무엇을 들고 댕기고.
2: 그렇지.
0: 그럼 와이봇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그때 겪었던 건 사랑에 매였을까요? 아니면은 묵인된 폭력이었을까요?
3: 사랑에 매는 교육이기도 했고 폭력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매 안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훈육과 폭력. 문제는 당시 사회가 이 둘을 잘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생님께 맞고 컸지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건 단순한 미선이라기보다 과거의 경험을 나름의 의미로 해석하는 인간의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사랑의 매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폭력이기, 폭력, 물론 폭력이기도 했죠. 그냥 감정이 보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감정에 이렇게 좀 휩쓸려서 하는 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좀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영상을 봤지만 네. 좀 세게 하는 친구들은 좀 심하게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 정도의 반항이나 이런 것들도 많았다고 저는,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0: 중학교 때 얼마나 심했는데.
2: 네, 중고등학교는 되게 저도 이제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네. 되게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통제가 안 되니까 맞아요. 때로는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지 약간 본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억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희들을 사랑의 매로서 때린다. 네.

0: 하지만 너희들이 너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본보기로 한 명만 때린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너무 세게 때렸거든요. 진짜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세게 맞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안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아서 저는 가끔씩은 이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선생님 또 다른 생각 있어요?
1: 저도 사랑의 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은사 스님 계시는 사찰에서 동자승을 많이 키웠잖아요.
0: 아, 네, 맞아요.
1: 다 스님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거의 대학교 때까지는 거쳤던 것 같아요. 한 10명쯤? 근데 맞고 큰 애들이 다시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지압가림을 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매맞은 아비 밑에 효자 난다라고 저는 그 말을에 한 표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혼내면서도 제가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애들 이제 절에서 시킬 수 있는 게 108배, 더 말 안 들으면 뭐 500배, 더 말 안 들으면 3000배까지 가는데 어느 순간 제가 느꼈어요. 이게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벌의 체벌 수위를 자꾸 제가 높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아이들이 미워지면 그만둘 수 있어야 되겠구나. 최소한 그거는 기준으로 좀 삼았던 적이 있죠.
0: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기준을 어떻게 삼아놓고.
1: 왜냐면 제 자녀가 아니잖아요.
0: 네네, 맞아요.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어요. 네. 와이버, 나 질문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도 사랑의 매라는 게 있어?
2: 요즘 시대에는 학교나 가정에서 물리적인 체벌을 의미하는 사랑의 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회적인 인식도 크게 달라졌어요. 훈육의 방식이 체벌보다는 대화나 상담 같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변하고 있죠. 혹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그 일단 사랑이 매냐 훈육이냐 막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관념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스님들에 비교해서는 좀 더 어린 세대잖아요. 분명 제가 자랄 때쯤에 뉴스에서 그 폭력 문제 그리고 이제 체벌 관련된 문제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던 시기에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지금 생각을 또 해보면 이게 폭력으로서 교정되는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저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그렇게 효과적이었냐라고 물어보면 분명 저도 굉장히 많이 맞은 과이긴 하거든요. 뭐 주변적인 상황이 제가 단순히 그 폭력적이고 문제를 일으켜서라기보다는 그 시대적 상황이 제가 또 조부모님 손에서 크고 막 그런 관계가 익숙하게 하시던 거라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냥 당연하게 맞은 거에 가깝고 오히려 제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교정이 되는 거는 조금 더 감성적인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저를 붙잡고 내가 정말 힘들다. 네가 왜 그런지도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당신이 힘듦을 나한테 인지시켰던 순간이 제가 굉장히 반성을 깊게 했던 순간이고 그때 제가 더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 저한테는 구타는 그냥 익숙한 뭔가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랑의 매가 작용을 해버린다면 사랑의 매는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훈육으로서 맞은 방법인가라고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인 측면이 있습니다.
0: 그럼 아예 없어지면 지금 같은 현상이 많아지잖아요.
3: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서 뭔가 접근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폭력적인 수단이 우리한테 지금 이 순간 되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이 방법의 교육이 맞다라고 지금 다시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방식의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폭력과 아닌 것 이렇게만 구별하는 것보다는 폭력적이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훈육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적인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실질적으로 더 깊게 해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예전에 폭력이 효과적이었어.
0: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제가 알기로는 폭력을 쓰지 않고 요즘에 이제 봉사활동 개념으로 좀 이렇게 체벌 형태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풀뽑기를 시킨다거나 말 안 들었을 때 아니면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

0: 민원이 또 들어가더라고. 선생님한테. 왜 우리 아이들한테 더운데 바깥에서 풀뽑기를 시켰냐. 아동학대 아니냐. 화장실 청소를 왜 시키냐. 우리 집에서도 안 시키는 걸.
1: 아, 어머님.
2: 안녕하세요. 저 우진이 담임 나화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머니 근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3: 어제 우리 우진이한테 수학 문제 풀게 시키셨죠. 다음부터는 우진이한테 문제 푸는 거 시키지 마세요. 혹시 모르면 자존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2: 제가 그걸 몰랐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좋은 거 배웁니다.
4: 전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실질적인 문제적인 부분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정말 요즘 애들은 어쩐지는 아직은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제 주변에 어린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이가 어릴 때는 어쨌든 어른이 하라고 하면 하기는 해요.
0: 맞아요.
4: 하고 나서 불평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나 이거 시켰어 하고 이러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일단 어른의 지시를 이행하기는 했다는 말이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는 하질 않았어요.
0: 맞아요. 선생님이 그럴만했으니까 시키지 이렇게 하는 거나
4: 실제로 이게 너무했다라고 이제 찾아가는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제 기억에
0: 폭행
4: 선생님이 쓰레빠를 벗어서 아를 빰따구를 올린 거예요. 너무 발토가 저렴해졌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가면은 이게 그냥 체벌이 아니고 모욕감을 애가 너무 심하게 느껴가지고 아니 그냥 매도 아니고 자기가 신던 신발을 벗어서 뺨을 때린다니 이 정도 수준이 가니까 어머니가 화를 못 찾아서 이제 학교에 쳐들어오는 거죠.
0: 그렇죠.
4: 민원이 항의가 아니에요. 쳐들어오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약간 묵인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또는 이런 내가 부모였어도 내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사회적인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게 더 약해져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에 가깝지 이게 학교에서 네. 선생님들이 그런 방식으로 한 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5: 인상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어떤 게 있냐면은 학부모가 새로 이제 저기 자기 아이 담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는데 네. 증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경찰서 가가지고 아니 증거가 없잖아요. 하면서 나중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경찰이 조사하면 밝혀지겠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럼 그때 잡아서 사과해야죠. 네. 이거 엄청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참교육 할 때 그 주인공 김무열이 그 학부모를 아동학대로 자기 자녀를 아동학대한 걸로 이제 고소를 하면서 똑같이 참교육을 하게 돼요.
0: 아, 역으로?
5: 역으로. 그래서 좀 시원하긴 했지만은.
3: 네, 무슨 일이세요?
6: 그 우진이가 수업 시간에 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그냥 깨우면 되죠?
6: 자는 것도 학생의 자유인데 이걸 제가 침해해도 될까요?
3: 제가 허락할게요. 그냥 깨우세요.
6: 알겠습니다. 큰 소리 때문에 우진이가 놀라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동학대로 걸릴 수...
3: 그럼 옆자꽁한테 깨우라고 하세요.
6: 친구들 앞에서 창피 줬다고 자존감 떨어지면...
3: 깨우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냥... 빗금 치세요.
7: 알겠습니다, 어머니.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8: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9: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 교실. 수업 중이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즉시 교사와 분리 조치했으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8: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스님들 앞에 놓인 OX판을 들어주십시오. 수업 중에 선생님을 폭행한 이 학생. 퇴학 처분,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0: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1: 저는 X입니다. 두 분은 O를 드시고.
2: 아니, 사실 이렇게 들고 싶긴 하거든요.
1: 맞아, 사실 저도 약간 그래요.
3: 네. 전 이렇게 확실히.
2: 아유,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네. 51%로 이만큼.
4: 저는 퇴학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저의 입장은 일단은 격리시켜야 된다고 봐요. 격리시켜야 되는데 퇴학을 해서 그 학생이 학교를 못 다니게 그 교육의 기회를 박탈시키자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촉법 소년들이 한 그 폭력이나 이런 행태를 결국에는 소년원을 보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분명히 일반 정상적인 학생들과 학생들부터 격리를 시켜야 되고 노동과 그 체벌을 병행한 그런 다른 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 지장경, 시황생칠경 이런 데 보면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악신이 아니다. 그 사후세계부터 77일마다 초강대왕, 진강대왕을 비롯한 시황들이 그 길목에서 그 망자들의 선악업을 판결을 내리고 악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옥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옥에 보낸단 말이죠. 화탕지옥이 됐든 검수도산 뭐 지옥이 됐든 그런 지옥의 기능은 그 지옥 고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 인도 철학에도 보면 카르마라고 하는 게 이제 영혼에 들러붙는다라고도 인도 철학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 때처럼 눌러붙어 있는 악업이 지옥고를 겪어야만 떨어져서 이렇게 분리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옥의 기능은 세탁기. 네.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지 다시 입을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나는 악신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다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연의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옥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염라대왕도 또한 나중에 어느 어느 세대에 성불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과거 부처님에게 숙의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정도의 그 어느 정도의 교육의 체벌 수위를 가진 교육기관을 둘 것이냐 이 제도의 내용이 좀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일단은 격리시켜서 최소한 두려움이라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2: 일단 저는 찬반 이거를 보면은 오를 일단 한 이유가 일단 저 단순하게 저 장면만 보고 그냥 퇴학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퇴학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사실은 가장 끝에 있는 거라서
4: 그렇죠.
2: 학교로 이제 생각을 하면 너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그냥 말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OX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라고 드는 거는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때리는 순간, 폭력을 행사한 순간부터는 이미 요거는 그 가장 끝단에 있는 그 범죄라면 범죄 행위를 한 거에 가깝다.
4: 선을 넘었다.
2: 그거에 관한 무게를 본인이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그러면 나는 일단 퇴학이라고 하는 것에 O를 들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제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가 더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X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때린 순간부터 특히 저희 강원에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말로 하는 것까지는
4: 괜찮아.
2: 괜찮아요. 참회해요. 때리는 거는 또 당장 나가. 요 수준까지로 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폭력을 행사를 교사가 했든 학생이 했든 이걸 폭력을 행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럼 X라고 하신 분은
4: 진행까지
2: 어떻게 해야 됩니까?
4: 진행까지.
1: 아니 사실은 저도 지영 선생님 의견을 동의하거든.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일단은 그 끝이니까 거의 끝이니까 교사든 학생이든 그거에 따른 체벌을 받는 건 맞지만 X라고 들은 이유는 이제 그래도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니까 사실은 배우지 못한 그런 미숙함도 있을 수 있고.
2: 근데 좀 전에 조절이 힘들 그렇죠. 것이다. 근데 방금 전에는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3인데, 그렇잖아요. 나 고3이면은.
4: 고3이었어요?
1: 네.
2: 고3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정도의 나이거든요.
1: 그렇죠.
2: 사실 그 친구가 그 다음 학년이면 이제 대학생인데, 성인인데, 고3인데. 그러니까
1: 저는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걸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그 3교육에서 저도 에피소드는 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촉법소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고3이 한 행동이면 저도 무조건 오후를 했을 것 같아요. 퇴학이 맞고 그거에 대한 처벌 맞는데 그 전에 이제 나이 어린 아이들도 요즘엔 사실 초등학생 되면 등치도 커지고
4: 맞아요.
1: 폭력을 다 행사하거든요.
2: 아니 아까 그 친구는 교사처럼 생겼어요.
1: 그러니까 이렇게 고3이, 말하면 조금 고3이 하는 건 맞지만 이제 초등학교가 만약에 6학년이나 저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저학년이잖아요 사실은.
4: 네, 맞아요.
1: 근데 중학교 가기 전까지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폭력을 했다고 해서 한 번에 퇴학을 줘버리면 그걸로 실제로 내가 몰랐을 때 저지른 행동에 영원히 꼬리표처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번에 퇴학은 조금 무리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저는 한 번에 해보고
2: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4: 그렇죠.
1: 그러니까 아예 저 같은 경우도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예전에는 그런 성장이 크지 않아서 맞아요. 선생님보다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지금 아이들은 잘 먹고 생육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등치가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선생님을 압도하는 아이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위협적으로 저렇게 만약에 뭘 핸드폰을 던진다, 뭐를 던진다 하면은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서 나는 굉장히 위협을 느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왜소하다면 더.
4: 맞아요.
2: 그렇죠.
1: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4: 저 같은 사람.
1: 그럴 수도 있죠. 나 힘으로 안 되면
4: 나 못해 그러면.
0: 다음 사건 파일입니다.
3: 대전의 한 초등학교 4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학습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을 훈육했다 일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14년 차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이번에도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0: 이 비극적인 사건, 악질적인 학부모 개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를 방치하고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학교와 시스템의 잘못입니까?
1: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선택하라면 시스템의 부재가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 저는 시스템보다는 약간 그 인간의 문제 쪽으로 좀 가기는 해요. 근데 정확히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저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좀 벗어나야 된다. 얘가 잘못했냐 아니면 얘가 잘못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얘가 잘못을 더 했기 때문에 얘 잘못은 늦춰도 된다. 이런
1: 아니죠.
2: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질문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같이 고려하는 게 맞다. 누가 더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더 과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질문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보호 못한 것도 맞고 사실 지금은 과학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소통 창구가 너무 밀접해 있어요. 그 핸드폰에 그 SNS라든가
1: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
2: 하는 것들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선생님하고 연락하려면 복잡해서 어려웠어.
1: 찾아가야지.
2: 애초에 그 대상자가 만나는 게 어려워요. 그 선생님도 우리를 만나러 와야 돼, 학부모한테. 그렇죠? 막 전화해갖고 꼬치꼬치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4: 그러니까요.
2: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카카오톡으로 띡 해가지고 또 사진 공유 띡 하고 영상. 이런 업무가 과학의 발전을 해서 더 줄어야 되는데 업무량이 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제 눈에는. 그러니까 이 소통 창구가 너무 학부모와 그 교사 간에 선생님 간에 소통 창구 너무 밀접하게 있다. 그게 기술이 발전해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가까이 있는 측면이 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과 가족 간에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1: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 한 명도 다수인데. 아니고 수십 명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조금 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학부모하고 선생님 간에 이제 제도적으로.
1: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제도들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가 봐요.
2: 저는 이게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조금 같이 고려하는 게 맞다라고
1: 그리고
2: 보고
1: 그리고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와이버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아?
0: 알려드릴게요. 실천교육교사 모임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사 87.2%가 최근 3년 이내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 87%가 넘네요.
4: 소란, 거부와 같은

0: 지속적인 교육 활동 방해가 74%, 74.8%.
1: 학부모 악성 민원 협박이 와 56%. 예전에 누가 이렇게 패러디해가지고 또 이슈가 됐던 게 유치원 선생님?
0: 아, 그거
1: 유치원 선생님 일상을
0: 우리 한 번씩.

0: 스트레스가 너무 크대요.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둬야 될까?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 사명감으로 왔는데
1: 그렇죠.
0: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이게 뭐 내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드라마에 그거 나오잖아요. 저기 선생님 혹시 우리 아이 수학 문제 틀린 거 B급 치셨어요? B급 치면 자존감 떨어지니까 점 찍어주세요.
0: 아,
1: 그리고 우리 아이 혹시
0: 그래요. 좀 전에 제가
1: 학생들
0: 얘기했잖아요.
1: 앞에 나와가지고 칠판에 수학 문제 푸는 거 시키셨어요? 학생 남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아이 자존감 낮아지니까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게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2: 이제 제 속가에 계시는 형님이 교사로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0: 아, 선생님
2: 네,
0: 교사로.
2: 선생님이에요. 그 초등교사인데,
0: 그
2: 이제
0: 죄송한 말 끊어주세요. 스님 어렸을 때 때렸던 그 형님이요?
2: 그렇죠.
1: 형님 한
0: 교사를
1: 분이시잖아요.
0: 하신다고요?
2: 그럼요. 네,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의욕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몇번 있었어요. 그게 딱그 요런 느낌이었어요. 그 이제 학부모로부터 이제 민원이 와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네가 사과해라. 근데 형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신이 교사로서 애들한테 더 좋은 무언가 경험을 시켜서 좀 발전할 수 있게끔 뭔가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네가 사과해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거에서 사과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민원이 오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형님께서 아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이걸 내가 사과하고 내가 책임지는 요거는 내가 하지 못하겠다. 그냥 나는 책만 수업을 하고 말아버려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마음을 먹는 순간이 있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는 그런 마음을 했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당신이 어느 때 진짜 보람을 느꼈고 왜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라. 당신이 애들을 위해서 그 수업을 결성했던, 그거를 수업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부분에서 당신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한 장애가 한번 겪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놓는 것이 당신이 교사로서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당신 스스로에게 그런 선택을 만족할 만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형님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반대로 들었던 생각이 참 학부모가 너무하다. 예. 어떤 측면에서 그러느냐. 사실 자비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 내 아이한테만 자비롭고 내 아이한테만 뭔가 베풀고 내 아이한테만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과연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 지혜 또는 자비로서 이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불교식 평화라고 하는 거는 타인한테도 이 범위가 확장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타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선생님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1: 맞아요.
2: 선생님도 좋아야 아이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더 좋은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로서 이제 추구하는 일종의 방향성인데 우리 아이한테만 좋게 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안 좋은 영향은 돌아서 다시 우리 아이한테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로서 당신이 굉장히 반성할 만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번 교권 침해 이야기, 그 시스템적인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불현듯 떠오르는 것 같아요.
3: 아이들이 선생님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4: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여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이상한 루머랑 비방글들이 계속 퍼지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5: 정선영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학교 전체가 엄청 혼란스러워졌는데, 근데 그건 진짜 사실이 아니에요.
6: 저희는 예전처럼 선생님의 열정 가득한 수업을 다시 듣고 싶어요. 정선영 선생님의 명예와 권리 꼭 지켜주세요.
4: 제발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봐주시고, 정선영 선생님처럼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3: 애들 중에서는 선생님처럼 예리가 무서워서 선생님도 못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던 애들도 있었던 거죠. 진짜 피해자는 그 아이들 아닐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0: 선생님이시고요. 선생님이길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의 깨달음을 불교적 통찰로 정리해 주시지요.
2: 저는 이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의견을 생각을 하자면 아까 뭐 저기 격리시켜야 된다 혹은 아니면은 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 방편들이 나올 수 있는 바탕 잊어버려야 되지 않은 근본은 결국엔 자비라고 생각을 해요. 자비라는 단어가 사랑할 자자에 슬플 빛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누군가를 상대를 사랑하고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고 또 내가 아닌 남이 처한 곤경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 즉 평등 사상인 것 같아요. 나와 남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식에 대한 부분만 이제 이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내 자식, 남의 자식을 나누면 나눌수록 업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그 고생은 내가 받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탁해지고 그 탁해진 세상에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서 결국에는 나도 남도 다 피해를 보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이란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부처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가장 수지 맞는 일이고 화가 나고 할 때도 내 이기심과 내가 내 입장을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 그 이면에 과연 나는 얼마만큼 그 도리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다 내 자식도 귀하고 남 자식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남의 부모도 귀하고 선생님도 귀하고 교장 선생님도 귀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그 바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3: 저도 공감합니다.
4: 저는 아마 이제 불교 내부에서 가장 교육하고 맞닿아져 있는 부분은 좀 참회가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참회하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 근데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108배하고 3000배하고 이것을 참회했다 말할 수 있는가. 참회를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행위로서 참회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진심으로 나의 행위를 뇌우치는 것에서 참회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게 병행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 3000배 해 라고 했는데 참회가 병행되지 않으면 그냥 3000배 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3: 맞아요.
4: 네.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단순하게 이 아이를 어떻게 체벌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체벌을 줘야 할 것인가, 어떠한 강도를 내야 될 것인가, 이게 아니죠. 이 친구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이 친구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야,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얘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마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른으로 확장하면 우리 어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참회를 하여야 우리 아이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바르게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방면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우리 스스로 불교도로서 이제 교육에 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3: 맞아요. 저는 사실은 두 분 얘기에 다 공감이 되고 사실은 기본적인 거는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업중생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봤을 때 저희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4: 아이.
3: 아,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공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가 이렇게 될 수 있나 했는데 그 생각이 조금 제가 틀렸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회 이론인 저희 같이 공동체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지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불교적인 사상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 특히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하는 게 어린이 목회 있으니까 이때부터 조금 아이들한테 뭐 얘기 들었으면 자비나 참회나 이런 것들 상대방에는 배려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진짜 우리 불자님들이든 아니면 불교를 믿지 않는 모든 분들도 그런 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조금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나아.

0: 할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 좀 더 교권에 침해받지 않는, 그리고 학부모도 좀 더 마음 편안히 우리 선생님들을 막 보면서 편하게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좀 바라보고,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도리 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1: 서로가 서로한테 따뜻해야 돼.
0: 아, 그래요?
1: 한쪽만 고생하면 안 돼요.
0: 아니, 다 하죠. 따뜻하게 하지.
1: 아니, 우리 부모님도 그 선생님한테도 따뜻하게 잘 고생해야지. 우리 아이기만 품으면 쓰는가?
0: 맞아요, 이게.
1: 그죠?
0: 자, 우리 함께한 AI 소감은, 예, 와이봇 소감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와이봇 어땠어, 오늘?
2: 이번 대화는 정말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참교육의 본질에 대해 불교적 관점부터 세계적인 사례와 시대적 변화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어 정말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1: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3: 맞춰야 되는데.
0: 고만해, 질문.
1: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여기 마음 추스리는 이것이 또 질문으로네.
0: 자, 와이봇 소감까지 잘 들었네요. 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방송을 좀 더 유익하고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방송, 그리고 유익한 방송 만드는데 저희도 노력하고요. 아마 와이봇도 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마하 반냐 AI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4: 고생하셨습니다. 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비티엔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0: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 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 강연을 오는 5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닭길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 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0: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에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연골이

0: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갖고 이사 주는 수술을 했는데.
1: 네네네.
0: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1: 하라고 이사를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2: 네.
1: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2: 네.
1: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조기

0: 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조기 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조혈 모세포라는 성체조기 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이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1: 오.
0: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0: 네.
2: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아직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0: 네.
1: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으셨어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오, 네, 한
0: 달은.
1: 달.
2: 네.
0: 한 달은
1: 조금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2: 네.
0: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0: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 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0: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2: 글자는 또 아유 그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1: 네.
0: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0: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2: 이번에도
0: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1: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승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란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0: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쵸.
1: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의 여러 단계가 있는 것.

0: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님.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3: 네네.
2: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숨을 쉴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나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0: 있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작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0: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1: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1: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0: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가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1: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야.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3: 예,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네,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

0: 쪽으로 영시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1: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0: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1: 네네.
0: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1: 네.
0: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예,
0: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0: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2: 시술을요?
0: 예,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0: 예, 5분도 못 걸어요.
1: 예. 아이고.
2: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0: 예예. 예.
1: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0: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 안 하셨어요?
0: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1: 예, 그렇죠.
2: 네.
0: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예.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2: 그러니까요,
1: 어머님.
2: 그러니까요. 네.
0: 예, 예.
1: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0: 예.
1: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0: 예.
1: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0: 예.
1: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0: 예.
1: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0: 예.
1: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0: 예.
1: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0: 예.
1: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0: 예.
1: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0: 네.
1: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0: 근데 그때 원장님,
1: 네.
0: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이.
0: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1: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뇌종양입니다.
5: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6: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5: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4: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5: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7: 일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0: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 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3: 범종각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

0: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0: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진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물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파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0: 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 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멸을 이제는 일반인도 왕

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아이들의 기대에 맞춰 진관사가 극락투어를 주제로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열었습니다. 극락 여권을 들고 입출국 심사를 하듯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큰 호응을 얻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역시 진관사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0: 미래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될 청소년도 일상을 벗어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불교 종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새로운 인연과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포교에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선현 템플스테이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전국 대학생 불자들의 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지리산 화엄사 일대에서 2016 영부디스트 캠프를 열고 2박 3일 동안 수행과 포교 의지를 다졌습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의 만해로드 대장정이 서간도 신흥무관학교 터를 거쳐 북간도 윤동주 생각까지 다다랐습니다. 총칼보다 강한 글과 사상으로 민족의 자존을 지켜낸 두 시인의 정신을 따라가 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아이들의 기대에 맞춰 진관사가 극락 투어를 주제로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열었습니다. 극락 여권을 들고 입출국 심사를 하듯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물놀이에서부터 삼보일배와 바루 공양 체험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파격적인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역시 진관사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극락세계 입국심사위원장 법회 스님이 이틀간의 어린이 극락여행의 시작을 알립니다.
2: 여러분의 극락여행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극락여권의 입국 허가도장을 받은 아이들은 욕심과 화를 내려놓고 부처님이 걸은 수행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올해 진관사 어린이법회 여름불교학교는 4차를 공항과 여행사로 재해석한 기발한 주제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3: 극락정원 진관사 주지 법회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 여권을 소지한 어린이들이 극락정원의 모든 편의와 따뜻한 보호를 베풀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이들은 경내 곳곳을 누비며 불교와 친해졌습니다. 각 조별로 전각을 돌며 도량 미션에 도전하고 미션을 완수할 때마다 극락 여권에 찍히는 스탬프는 아이들의 성취감을 북돋아주기에 충분했습니다.
4: 진관사 5층 탑 같았어요. 저기서 하는 액티비티들도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5: 잘했으니까 뿌듯한 느낌.
6: 하나하나 또 그 절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고 우리 경험을 시켜줄 수 있고.
1: 무더운 여름, 사찰의 유서 깊은 풍경을 둘러보고 역사를 이해하며 흘린 땀방울은 시원한 물놀이로 단숨에 날려버립니다. 홍제로 뒤편에 마련된 감로수 워터파크는 아이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스님이 직접 만든 채식라면과 맛있는 사찰 간식은 도반들과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4: 오랜만에 절에서 템플스테이 하는데 물놀이 하면서 친구들이랑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수박도 있고 핫도그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7: 저는 스님들이 끓여주는 라면이 가장 맛있어요.
1: 첫날은 친구들과 어울려 도량 곳곳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이튿날은 삼보일배와 바루공양으로 내 안의 불성을 깨우고 스스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졸린 눈을 비비며 아이들이 향한 곳은 대웅전 앞마당. 어제의 장난스럽고 천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이들의 표정엔 의젓함과 굳건함이 배어납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한 걸음 내딛고 온몸을 낮춰 절하길 반복하는 삼보일배. 몸은 무거워도 내 안의 부처님을 찾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아이들은 어엿한 수행자로 한 걸음 성장합니다.
8: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담아 있어요.
9: 확실히 뿌듯했고요. 그리고 이제 끝내고 나서도 이제 삼보일배도 했으니까 나중에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1: 아이들이 삼보일배를 하는 사이 공양가는 바로 공양 준비로 분주합니다. 나물과 채식 소시지, 두부 부침이 아이들 앞으로 전달되고 아이들은 스님과 마주앉아 바로 공양을 해봅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농부의 땀방울과 자연의 은혜를 느끼며 한 톨의 밥알도 남기지 않는 공양의 정신을 배워갑니다. 극락여행이라는 독특한 여름불교학교 테마에 따라 아이들 손에 쥐어진 극락여권은 이틀간 아이들의 호기심과 호응을 사로잡은 1등 공신입니다.

0: 스탬프 투어도 하고 이 스탬프 투어 미션을 통과하면 찍어주는 식으로 했어요. 원래 여권은 평범하고 심플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가져다 했는데 이거는 계속 보게 됐어요.
1: 진정한 극락은 아주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바른 마음을 켜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 아이들. 아이들은 부처님 자비와 지혜라는 소중한 기념품을 가슴에 품은 채 한 뼘 더 자란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첫 기사로 어린이들이 사찰을 친근한 수행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현장을 전해드렸다면 이번엔 미래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될 청소년 포교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학교와 집이란 일상을 벗어나 전국 불교 종립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사체험을 넘어 새로운 인연과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포교의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선현 템플스테이 현장에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어색함도 잠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또래 도반들 앞에서 각자의 다짐을 씩씩하게 풀어냅니다.
4: 얻고 싶은 것은 이제 깨달음을 얻고 싶고요. 버리고 가는 것은 저희 10명 다 이제 욕심을 버리고 가겠습니다.
5: 여기 선현 명상 템플스테이 이런 것 같기 좋은 인연을 얻어가고 싶고 놔두고 가고 싶은 것은 근심을 놔두고 가고 싶습니다.
3: 전국 교법사단이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한 불교 핵심 인재 개발 템플스테이 선현 현장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2박 3일 동안 세종 영평사에서 전국 7개 불교 종립고등학교 학생 56명이 모여 마음을 나누고 인연을 다졌습니다. 학생들은 말랑한 슬라임에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비즈를 섞어가며 자연스럽게 화합하는 법을 배웁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불교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참가자들 또한 사찰에서 어우러지며 친숙함을 더해갑니다.
6: 불교도 엄청 핫해지면서 불교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사찰이 2박 3일 동안 지내보면서 좀 더 불교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기대하고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7: 세상에 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3: 입제식에는 세종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과 선현 지도법사 정범 스님, 조계종 포교부 포교국장 도진 스님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습니다.
8: 불자 청소년들이 전국적인 그 도반들을 만나서 같이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스님들은 부처님 품 안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따뜻한 당부도 전했습니다.
9: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꼭 그렇게 불교와 인연을 맺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좋은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10: 템플스테이에 오려고 마음 낸 순간 여러분들은 벌써 출가를 다 한 걸로 저는 여겨집니다. 아무튼 이 인연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삶 사시면 좋겠습니다.
3: 바른 마음과 지혜를 갖추겠다고 다짐한 청소년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맺은 선연을 가슴에 품고 미래를 밝힐 불교 청년 리더로서의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가 어제까지 3일 동안 지리산 화엄사 일대에서 2016 영부디스트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대불련은 첫날 화엄사 화엄전에서 주지 우석 스님과 총무원 포교국장 영범 스님, 선민지 회장, 임문우 총동문 회장, 김수철 신도 회장 등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우석 스님은 도반들과 함께하는 2박 3일의 정진은 여러분이 한국 불교의 소중한 인재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화엄사와 대불련 총동문회는 대불련 발전기금 각 1,000만 원을 선민지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가르침은 빛으로 우리는 평생 도반으로를 주제로 열린 올해 캠프는 화엄사와 천은사, 용방면 소재 지용관 일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쳤습니다. 물질적 풍요에도 개인주의와 내면의 고립은 심화되는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떤 정신적 이정표를 가져야 할까요?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진행한 만해로드 대장정이 서간도 신흥무관학교 터를 거쳐 북간도 용정의 윤동주 생각까지 다다랐습니다. 총칼보다 강한 글과 사상으로 민족의 자존을 지켜낸 두 시인의 정신은 정신적 빈곤과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날 현대인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육은 기자입니다.

0: 북간도에는 아직도 조국을 향한 뜨거운 염원이 서려 있습니다.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이 셋째 날 서관도 무장투쟁의 요람에서 북간도 문학독립의 성지로 이어지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신흥무관학교 터추정지. 독립군 양성의 산실이자 나라를 위해 총칼을 들고 훈련하던 이곳은 붓과 철학으로 민족의 자존을 지켜낸 만해 스님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총칼의 무장투쟁과 붓의 정신투쟁이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모아진 겁니다.
1: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도 서간도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교과서로만 보다가 이번 만해로드 대장정에 참여하게 되어서 신흥무관학교 터까지 가보고 합리화 강까지 가봐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0: 이어 만해의 발걸음을 따라 도착한 곳은 북간도 용정. 이곳에는 또 다른 민족 시인 윤동주의 생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낮은 초가와 작은 마당, 시린 북간도의 바람 속에서 만해의 북끝은 까마득한 후학 윤동주의 시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만해가 동포의 총탄과 핏빛고초를 견뎌내며 지켜낸 민족의 자존은 윤동주라는 청년에게 등불이 됐고, 두 거장은 차디찬 암흑기 속에서도 시와 양심으로 광복을 고대했습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말과 우리글로 시대를 기록한 윤동주 시인. 총을 들지 않았지만 시를 통해 민족의 양심을 지켜낸 겁니다. 이곳은 만해의 삶과 윤동주의 시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오늘의 교육으로 이어가기 위한 살아있는 배움의 현장입니다. 자유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총보다 강한 시가 됐습니다. 만해는 님의 침묵으로 자유를 노래했고, 윤동주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통해 부끄럽지 않은 삶을 다짐했습니다. 시대도 삶도 달랐지만 두 시인은 모두 시를 통해 민족의 희망을 지켜냈습니다. 대장정단은 북간도가 독립운동뿐 아니라 민족교육과 저항문학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했습니다.
2: 현대 시인들이 너무 자폐적이고 자기 내면의 세계에만 치중한 글들 많이 쓰는데, 우리 만해 선생님이나 윤동주 시인처럼 이웃과 사회와 또는 민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우주에 이르기까지 시세계를 넓힘으로써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총탄이 스쳐간 만해의 길과 시가 태어난 윤동주의 집. 북간도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시인을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동해 삼화사에 지난 1일 화재가 발생해 템플스테이 건물인 무설전이 전소됐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일 오후 3시 41분쯤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인력 60명과 장비 22대를 투입해 오후 5시 46분쯤 초기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화재 당시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모두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템플스테이 건물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창 선운사가 남국당 윤명대종사 43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선운사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봉행된 추모제는 주지 경우스님, 문도, 재곤스님, 법현스님, 종회의원, 태효스님 등 본말사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남국스님은 1913년 고창 출신으로 불교 정화운동에 기여하고 총무원 재무부장, 동국학원 이사, 조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1966년 선운사를 제24교구본사로 승격시키고 1983년 열반에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엔 강주 해수스님을 법사로 하안껏 포살법회를 봉행한 데 이어 2차 교구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교구선거관리위원 5명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새로 선출된 교구선관위원은 도완스님, 일묵스님, 종범스님, 대일스님, 보현스님입니다. 부산명상협회가 제3회 부산국제명상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부산명상협회는 지난 1일 부산 북항친수공원에서 부산시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가 여는 2016 북항오션 서프페스타와 연계한 제3회 부산국제명상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명상으로 마음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명상협회장 주석스님은 내면의 평온은 개인의 행복으로, 그 행복은 사회화합과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며 명상

시장이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막식에는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태고종 부산교구 규정국장 정무 스님이 함께했으며 가수 이승기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장마가 지나간 자리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속되는 폭염 속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랜 가뭄으로 지역 곳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하루빨리 단비가 내리길 한마음으로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2: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

0: 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실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탑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

0: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 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죽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일어났어야 하는 인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연법이라는 것은, 연기법이라는 것은 운명론과 같은 거 아닐까요? 다르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일어날 것은 일어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런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일어날 뿐이라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운명론,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다, 그럼 운명론과 같은 거 아니냐, 불교도 그러면 그 운명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운명론 이러면 어떤 그뭐 진리나 신이나 어떤 질서가, 우주적 질서 같은 것이 아예 딱 세팅이 돼 있어 가지고 정해져 있어서 사람의 자유의지가 아예 불가능하다, 자유의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참회할 필요도 없고 또 열심히 애쓸 필요도 없고 또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보통 이제 운명론이라 그래요. 불교 부처님 당시에도 마칼리 고살라라고 육사 외도 중에 한 사람이 이 운명론적인 생각을 했어요. 모든 건 그냥 다 정해져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서 이 마칼리 고살라는 840억 만년 이후인가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구나 840만 겁이 지나면 누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다 해탈한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지 해탈하는 거지, 딱 요 시간이 지나 해탈하지, 그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탈할 수 없고 너희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부처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외도다라고,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타파하셨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이제 그 이런 게 나온다래요. 모이라라고 해서 우주적인 할당량이 모든 존재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 우주적인 진리의 할당량, 그 법칙성,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일리아드라는 그 것에 보면 제우스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모이라를 어기면 우주적인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헤라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아들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어떻게든 뛰어들어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죽어가는 것도 운명이다, 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형편이 되는 거죠. 또 이슬람교에서도 까다르라는 게 있다래요. 그래서 신에 의해서 신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다 신이 결정하는 거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이제 신앙이라고 그렇게 했던 생각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그 신의 뜻대로 된다, 이렇게 믿게 된다면 그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운명론이에요. 그래서 운명론도 여러 가지 이제 층위들이,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인간의 자유의지 같은 것들을 좀 부정하면서 그냥 정해진 것은 이미 정해지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것을 믿는다면 어떠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고 열심히 잘 살려고 하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지 않으나 다 정해졌는데 뭐하러 열심히 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따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운명론이 아닌 것이, 불교는 이렇게 말하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래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죠. 내가 자식이 위기에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마음을 내고 자유의지를 써서 마음을 내고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마음을 내되 그 마음을 낸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말라는 거지. 그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마음까지 내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함의 없이 모든 것을 한다 하래요. 결과는 인연에 내맡긴 채. 왜냐하면 운명론은 그냥 딱 결정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 인연법은 뭐냐 하면 정해져 있다기보단 과거의 인연에 따라서 지금에 일어날 것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운명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어떤 조건에 따라 지금 어떤 게 벌어질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현실이 드러날 때, 과거의 인연이란 조건에 따라서 지금 괴로운 일이 벌어질 때, 지금 그 괴로운 일이 벌어지는 건 인연 따라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벌어질 때, 내가 어떤 새로운 조건을 가지냐에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것 자체도 또 다르게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의 연기법은 인연 따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무상하게 변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행무상. 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악업이 많아서 악업에 대한 과보를 지금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 사람들 그렇잖아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어차피 다 끝난 일이구나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끝났다고 해서 이게 진짜 끝난 걸까? 나쁘다고 해석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나쁜 걸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사람도 있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이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힘이 되고 배움과 깨달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힘들고 괴로운 것을 오히려 더 다른 긍정적인 방면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눈앞에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조건이 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지금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냐라는 자유의지, 그 조건에 따라. 즉, 과거의 어떤 인연이 지금 과보로서 벌어질 때,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으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내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따라서 지금을 바꿈으로써 지금과 이후의 삶을 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연기법이라는 게, 인과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선에서 말하는 이 법, 진리, 불성, 불이법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한마음, 주인공, 뭐 불성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비인비과다 이러잖아요. 인과가 아니다 이러잖아요. 비인비과. 그러니까 깨달음은 인과가 아니에요. 비인비과.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을 제공하면, 어떤 조건을 제공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살 때는 그렇게 인연 따라 결과가 펼쳐지니까 끊임없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조건을 새롭게 바꾸면 다음에 결과는 또 달라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모양의 세계의 법칙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연기법이나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방편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근본법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방편으로는 모양의 세계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스님, 불교에서 인연 따라 펼쳐진다고 하면 운명론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지금 또 새로운 조건을 주고, 또 지금 내가 마음을 바꾸고, 지금 내가 어떻게 그 괴로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이 괴로움을 통해 내가 더 많은 걸 배우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운명론이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굴하지 말고 지금 내 스스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칭의가 연기법을, 인과법을 방편으로 이 모양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법문으로 설할 수 있는 기초 방편의 가르침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양으로 질문했으니까 모양으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운명론과는 다르죠. 운명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할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했을 땐, 아, 내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분별의식을 가지고 좀더 긍정적으로 써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방편으로 설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만을 불교라고 생각하면, 이것만을, 이 방편만을 불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교는 자유의지가 있는 종교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종교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업도 짓고, 복도 짓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라고 하는 종교다. 요렇게 믿어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불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종교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또 스님들이 하는 법문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불교는 이 마칼리 고살라 같은 외도들이 말한 운명론을 부정하고 자유의지를 내세운 분이 부처님인데, 스님은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스님은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세요? 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하세요? 무위법이라고 하면서 애쓸 것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건 이제 방편의 층위에서 한 단계 넘어서는 지혜의 층위로 답을 한 거예요. 방편으로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는 방편으로 얘기를 해서, 아, 열심히 노력하고 했으면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아, 나에게 그런 힘이 있구나.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구나. 나 같은 중생이 깨달아 부처도 될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선에서 말하는 1구, 2구, 3구 법문 있잖아요. 1구 법문과 비슷해요. 좋은 걸 주는 법문이에요. 운명론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밝은 업을 짓고, 복을 짓고, 계율을 잘 지키고, 열심히 실천해서 살고, 참회하고, 이렇게 하면 삶이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좋아집니다. 이렇게 좋은 걸 선물해 주는 거예요. 1구 법문에서. 근데 1구 법문으로 그렇게 주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부터 이제 이 1구 법문만 아는 사람, 방편 법문만 아는 사람들은 뭐를 하겠어요?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갈고 닦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러면 신도님들 사이에 이제 계급이 나뉘어요. 열심히 수행한 사람과 수행하지 않은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사람과 성취하지 못한 사람. 절에 오래 다닌 사람, 오래 안 다닌 사람. 불교는 차별이 없는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불교 이렇게 신도님들 사이에 계급이 나뉜단 말이죠. 물론 방편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런데 불교의 근본은 불이법이잖아요. 분별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상을 깨는 게 불교잖아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 뭐예요? 아상을 깨는 거잖아요. 근데 이 1단계의 가르침, 방편의 가르침에서는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조건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고, 삶을 더 밝은 인생으로 바꾸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내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나라는 게 아상과 에고가 살아서 내가 수행하는 공부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면 제일 처음에 이 방편불교를 배워요. 그래서 불교는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세요. 요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노력하고 계율 지키고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게 이제 1단계 수행이란 말이에요. 방편의 가르침이에요.

거기서만 멈추면 이 공부는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즉, 선에서 말하는 읽고 보면 좋은 걸 주어요. 열심히 하라고 수행 방법, 공부 방법을 주었다가, 불교 교리도 주고 다 주었다가, 입구에서 그걸 다시 뺏어줘야 바른 스승이고, 바른 가르침이고, 우리가 한 단계 넘어서는 지혜로 접근할 수 있는 공부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내가 노력하잖아요. 그 나를 뺏어버려요. 아상을 깨뜨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절에 오면, 스님, 제가 절에 다녔더니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더 편안해지고요. 사는 게좀 편안해졌어요. 힘든 것도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괴로움도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사는 게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어요. 화도 안 내요. 그러면서 기뻐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수행을 했더니 수행이 잘 되는 내가 돼가지고, 수행 안 되는 내가 수행 잘 되는 나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기쁜 거예요. 그걸 수행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불자들이. 그것도 수행인데, 그건 아직 방편에 1단계 수행밖에 안 돼요. 읽고 본문에 공부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공부가 잘 돼가지고 불교를 공부했더니 참 좋네요. 좋은 일인데 그게 전부가 돼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공부를 나아가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공부가 잘 돼요. 수행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영혼이 편안하지 않아요. 영혼이 괴롭지 않지 않거든요. 또 괴로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곧장 이 1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스님, 제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큰 괴로움이 오니까 힘을 못 쓰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요.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그러면서 싸워 이기려고 해요. 그 경계를 수행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반복을 한들 수행하는 나, 공부하는 나라는 아상이 더 강해질 뿐이에요. 근데 공부가 좀더된 사람은 어떠겠어요? 생활이 좋아진 거, 삶이 좋아진 거, 내가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좀 편안해진 거, 그걸 수행으로 삼지 않아요. 내가 사라지는 걸 수행으로 삼아요. 내가 있으니까 괴롭다 즐겁다가 있고, 괴로운 내가 즐거운 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괴로운 나, 즐거운 나, 그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싹, 내가 사라지면 괴롭다 즐겁다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아상을 깨는 공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즉,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 노력도 깨뜨리고, 나도 깨뜨리고, 다 빼앗아 준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은 일어날 것은 일어난다. 그랬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어날 건 일어나지만, 너가 지금 또 어떤 마음을 쓰냐에 따라 삶을 바꿀 수 있어 해서 바꾸도록 해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거기서 내가 삶을 조작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욕망, 그 아상, 에고, 아집, 그것조차 내려놓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머무는 법 없이 무엇이든 하는데 거기 나를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을 최선을 다해 바꾸려고 노력해가지고 1단계에서는 노력해서 수행을 통해 노력한 게 되면 잘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2단계 공부가 되면 어떠겠어요? 내가 사라지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통제 조작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결과를 문제 삼지 않아요. 내가 사라지니까 이게 좋게 되든 나쁘게 되든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인연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인연법을 완전히 법에 내맡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첫 번째랑 똑같이 열심히 노력은 해요. 할 만큼 다 해요. 근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채로, 또 내가 노력한다는 생각이 사라진 채로. 그러니까 여기서 노력을 하는데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인연 따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게 저절로 흘러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단계의 또 인연의 내맡김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사라지잖아요. 내가 사라지고 나서 이제 보세요. 1구 법문, 2구 법문을 했어요. 그 3구 법문이 있단 말이에요. 3구 법문은 따로 법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2구 법문처럼 내가 여태까지 하던 유의 조작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자아, 나라는 의식 이것을 싹 뺏고 나면 저절로 탁 내려놓아지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나 아님, 무아,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라는 게 입구 법문인데, 입구 법문에서 깨닫는데 그걸 깨닫고 나면 내가 사라진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서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부를 계속해서 보임이라는 수행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드디어 자기 스스로에게서 삼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뭐랄까 최상의 단계인 불이법의 온전한 법문이 이제 온전히 이렇구나 저렇구나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불이법이 돼버리는 그런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전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현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아, 이걸 인연이니까 받아들이자? 아니면 내가 바꾸자? 이것도 아니고 이 단계로 아, 내가 저절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도 없으니까 탁 내려놓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현실이 좋든 나쁘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현실 그대로가 진실이에요. 현실 그대로가 불이법이에요. 괴로운 것, 즐거운 것이 둘이 아니에요. 완전히 불이법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모든 게 자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이건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쉽게 말하면 이럴 수 있는 거죠. 1구, 2구와는 다르게 이 3구에서는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조차 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그냥. 인연 따라 저절로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냥. 근데 저절로 할 건 다 해요. 할 건 다 하고 하지 않을 건 하지 않고. 그런데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저렇게 공부해야 된다, 삶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이 삶 전체가 통으로 작이고, 다시 말하면 좋고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있음 하나가 늘 여여부동하게 있는 거예요. 삶이 통으로 언제나 여여부동한 하나의 진실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가 법회를 할 때도 일어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과도하게 집착할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이 말만 듣고 아, 운명론이네. 이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유의지로 열심히 살아야 되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에 머물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20대 때 막 불교 공부하다가 그 기억이 나요. 그때 좀 헷갈렸던 기억이 나요. 불교하니까 불교는 자유의지를 중요시하는 종교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중요한 게 자유의지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아야 돼. 너가 참여해야 되고 너가 노력해야 되고 너가 있어서 삶을 바꿔야 돼. 너가 노력하면 부처도 될수 있어. 그게 불교 핵심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유의지? 그 방편으로 한 소리지. 불교가 왜 자유의지의 종교야? 자유의지라는 것도 없어 내지는. 자유의지를 누가 부릴 건데? 누구의 자유의지야? 무한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불교가 틀린 건가? 이런 헷갈림 있잖아요. 불교는 언제나 이래요. 방편과 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면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님들한테 질문할 때 대부분의 질문이 여기서 헷갈린 질문이에요. 불교는 이런 거라고 배웠는데, 방편으로 배웠는데 왜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이 교리에선 이렇다고 했다가 저 교리에선 또 저렇다고 하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사상에서도 그러죠.
세속죄와 승의죄

불교의 진리에는 세속죄, 세속 사람들이,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모양의 세계, 분별의 세계에서 하는 답변이 있어요. 방편의 답이 있고, 근본법, 이 진리에서 입각해서 하는 법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 이것이 운명론과 다르죠. 운명론은 뭐할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연기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해요. 그러나 집착 없이, 하되 함의 없이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층위에서 그 깊이가 다를 뿐 전부 다 최선을 다해 무엇이든 한단 말이에요. 자유주의를 가지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머무는 바가 없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생각이 있다가 나중에 가면 자유의지라는 생각도 없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다는 생각도 없어지는 것뿐이지. 이렇게 공부의 깊이가 깊어갈수록 이 연기법을 바라보는 어떤 견해도 조금씩 이제 다른 안목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보던 지황비구의 이야기를 좀더 보겠습니다. 선정이 무엇인지를 현책이 지황비구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었어요. 진짜 선정은 묘하고 맑고 원만하고 고요하며, 선정은 뭐가 선정이라 그랬어요? 이 자기의 근본, 자기의 본성. 이건 언제나 늘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늘 있는 성성적적한 자기의 이 본성, 이게 선정이에요. 이거는 왜 선정일까요? 늘 고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듯이 늘 맑고 원만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근데 왜 묘하다고 했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귀로 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묘하다는 표현을 써요. 이건 그냥 깨달아야만 알 일일 뿐, 달리 할수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체와 용이 여여하며, 이 본체, 이 본체를 깨닫는 거, 이걸 본체라고 돼요. 자기 불성을. 이 본체에서 모든 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쓰임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길을 걷고,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모든 게이 마음을 써서 좋으니 나쁘니 성공했니 실패했니 부자니 가난하니 행복하니 불행하니 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조작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모양, 그걸 상이라 그래. 상, 체, 상, 용 이러잖아요. 이 본체 위에서, 본체라는 바다 위에서 파도라는 상, 모양이 일어나고요. 파도가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막 움직이는 활동, 그걸 용이라고 해요. 쓸 용자를 써서 이 상을 빼고 그냥 체와 용 이렇게만 설명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내가 분별을 쓰니까 분별 망상을 써서 잘 살아야 돼, 못 살아야 돼, 못 살면 안 돼,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고 모양 따라다니면서 울고 웃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래 선정을 깨닫게 된다면, 본래 선정의 자리에 있게 되면 이 현책이, 지황비구가 지금까지 닦았던 선정은 뭐였냐면, 좌선하고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특정한 수행을 하면 고요함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 고요하구나 하고 알다가, 선정에서 나오면 또 시끄러운 거예요. 이걸 선정이라고 알고 이 고요한 선정을 닦았단 말이에요, 지황비구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듯이 체화용이 여여한 게 진짜 선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쓰든, 움직이는 걸 쓰든, 말을 하는 걸 쓰든, 성공 쓰든, 실패를 쓰든, 어떤 작용을 하든, 삶의 모든 모습에서, 모든 상과 용에서, 전부 다 언제나 늘 여여한 본체 자리에서 상과 용을 쓰고 있다. 체상용이 다르지 않다. 여여부동한 둘이 아닌 하나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말을 할 때도 선정이다. 너는 참선해서 참선 상태가 돼야지만 선정이라고 생각했지? 그거 아니야. 말을 할 때도 선정이고, 길을 걸을 때도 선정이고, 화가 날 때도 선정이고. 실제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해요. 이제 자기 성품을 막 내가 일별을 한것 같다. 한 3년 전에, 2년 전에.

일별을 했습니다. 자기 성품을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품을 보고 보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이 와서 질문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물어보면. 아, 뭔가 이 자리에 대해서는 정말 점점 확고한 것 같고, 정말 여기에 대한 믿음이 더 가고, 정말 아, 이것뿐이구나라는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자꾸 휘둘려요. 그래서 뭐에 휘둘려요? 이러면 뭔가 좋은 거 보면 욕심도 나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화도 나고, 상황 따라 경계 따라서 내가 자꾸 휘둘린다는 거예요. 경계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은 화도 안 나고 욕심도 안 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아직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려면 학원 좋은 데 보내주세요 하면 아, 보내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좀더 좋은 집에 가 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탐심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내가 비정상인 거 아니에요? 공부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진짜 선은 고요해야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탐심, 탄심치, 삼독이 아예 없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리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탐진치의 소멸이 열반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탐진치가 소멸이 안된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되기를 추구하게 되면 이 사람은 탐진치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걸 향해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 노력 이루어질까요? 죽기 전에? 하다못해 부처님도 제자들이 잘못하면 호통을 치고 혼을 냈단 말이에요. 화를 냈단 말이에요. 부처님 감정이 하나도 없는 분일까요? 언제나 여여부동해서? 사리불과 목건연이 먼저 죽었을 때, 이 절에 스님들이 이렇게 많지만 이 절이 텅빈것 같다. 내 상수 제자였던 사리불과 목건연이 먼저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어떻게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또 오해할까봐 부처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텅빈것 같고 외롭구나. 외로운데 외로운 바가 없고, 텅 빈데 텅빈 것이 없고.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즉,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그런 마음, 느낌, 분별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데 분별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누가 나를 막 괴롭히거나 누가 우리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러면 괴롭히지 못하게 단호하게 얘기해야죠. 호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비로우니까 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이용당해주는 그게 자비심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똑 부러져 얘기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얘기도 하고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할수 있죠. 그러나 그 화에 얽매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즉 번뇌 생각이 없는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하는데 분별에 끌려가지 않고 분별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데 이 근본 본체 자리에서 분별심이 일어났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바다 위의 파도는 파도만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언제나 파도가 언제나 바다라는 그 자각이 있는 상태에서 파도를 쳐도 바다고 파도를 안 쳐도 바다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여부동한 것이고 진짜 선정이죠. 그래서 이 현책 스님은 지황비구에게 이 진정한 선정을 말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선정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마음을 쓰더라도 선정을 이루기 위해서 왜 마음을 못 쓰냐? 무슨 마음도 다쓸수 있다. 그러나 이 본체 자리에서 이 체의 자리에서 용이 쓰여지면 이 본체 자리에서 이 마음 자리에서 화도 내고 이 자리에서 일도 하고 이 자리에서 대화도 하고 모든 걸다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선정은 이렇게 체와 용이 여여하고 한결같은 이게 진짜 선정이다. 또 오온이 본래 공하고 육진이 있지도 않으며 자기 내가 선정에 들어가고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 오온이라는 나, 내가 자꾸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 오온이 본래 공해서 선정에 들어오고 나갈 자기가 없어요. 그게 진짜 선정이에요. 내가 있을 때는 오온이 난줄알 때는 몸과 마음이 난줄알 때는 내가 노력해서 선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르게 깨달으면 온 개공 도일체 고액을 깨달아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선정이에요. 오온이 공한 걸 깨닫는 게 그게 선정이에요. 그러면 그 오온이 먼지서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 공한데, 공한 가운데 일어났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육진이 있지도 않으며, 바깥 티끌 경계에 따라서 막 끌려다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근데 경계가 있는데 경계가 없어요. 바깥 경계가 있는데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육진이 있는데 육진에 휘말리지 않아요. 근데 육진이 분명히 있는데 육진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선정에 들어갔다 선정에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정된 것도 산란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일구 법문, 방편 법문만 아는 사람은 선정은 고요한 거야 이렇게 알아요. 선정은 고요한 걸까요? 아니에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최신 무슨 노래가 있어요. 뭐 무슨 최신 힙합 노래에 맞춰서 춤을 둥실둥실 춤을 추고 있는 동안도 선정이에요. 진짜 선정이면. 그래서 그걸 비유해서 옛날 비유로 육조 스님은 전쟁터에서 전쟁이 나는 그 도떼기 시장 같은 그막 절체절명의 순간에조차 그래서 적군을 향해 칼을 들고 쫓아가는 순간에조차 선정이 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도 선정이라 했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나이트클럽에 춤추고 있을 때도 선정이란 말이에요. 특정한 게 선정이 아니거든요. 산란한 가운데 산란함이 없을 때 그게 진짜 선정이에요.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바른 도를 깨달으려고 하면 게으르서 하지 말라는 건다 해야 된다 그래요. 악마의 소굴도 들어가서 같이 도둑질도 해야 되고 사생한 사람과 함께 모두 해야 되고 뭐그 뭐예요 저 이제 몸을 파는 여인 집에 가서 같이 모두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런 얘기를 언뜻 보면 뭐지? 불교가 이렇게 타락한 종교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유마경은 불이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이법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일반 상식으로 유마경을 만나면 오해를 할수 있어요. 근데 불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불생불멸 불구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곳이 따로 있고 깨끗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나쁜 놈이 따로 있고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참된 불이법을 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없으니 어디도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현책은 지금까지 지황비구는 지금까지 어디 머물렀어요? 선정에 머물러서 선정에 들어갔다 나가는 게 있고 선정에 머무르고 선정 아닌 거는 없앨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어디에도 머무르는 게 없어요. 머무름을 떠난 것이 선의 고요함이다. 어디도 머무르지 않는 그게 진짜 고요함이에요. 고요한데 틀어 앉아가지고 머무르는 게 그게 선정이 아니란 말이죠. 선의 본성은 생겨남이 없으니 생겨남을 떠난 것이 선의 생각이다. 생멸, 생멸, 생멸, 생멸하고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따라서 생겨난 것을 좋으면 쫓아가서 집착하고 싫으면 거부하고 없애려고 하고 또 생겨난 모든 것들을 싹 없애가지고 조용히 만들면 그때 선정이 되는 것 같고 그건 진짜 선정이 아니에요. 생겨났는데 생겨난 게 없고 사라졌는데 사라짐도 없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생도 없고 멸도 없는 불생불멸의 자리 그게 진정한 선정이에요. 마음은 허공과 같지만 또한 허공이라는 헤아림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텅 비어서 뭐라고 붙잡을 게 없어요. 허공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어지간해서는. 이 허공은 또 생각을 허공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허공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허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허공과 같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 불성은 허공과 같구나 해서 허공을 머리로 딱 쥐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서 이게 불성이야 이렇게 붙잡아요. 허공의 모양을 그림 그려서 불성으로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은 허공과 같기는 하지만 허공이라는 헤아림도 없다. 허공이라고 헤아려 버리면 그건 벌써 마음이 아니다. 허공성이 부처예요. 이러고 자꾸 허공성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불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0: 말할 수도 없는. 근데 네가 깨달은 불성이 뭐야? 이러면 허공성이고요. 이렇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한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허공이라고 헤아려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닌지. 그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앞에 있는 뭘 하나를 번쩍 들어도 불성이고 이렇게도 불성인데 그럼 뭐하러 그렇게 설명을 하라고 애를 쓰느냐 말이죠. 그걸 드러내고자 한다면 마음 진실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제 현책 스님이 지황에게 바른 선정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육조 스님을 찾아 뵈었어요. 그리고 조사 스님, 육조 스님께 이 지황 비구가 가서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 스님이 먼저 이렇게 오는 걸 보고 먼저 물었어요. 스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황이 지금까지 있었던 인연을 말한 거예요. 기차저차에서 제가 선정을 닦았고 현책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현책이 말한 바와 같다. 현책이 지금까지 육조 스님이 말한 선정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 요 이제 개송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왕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3: .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4: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5: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0: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 스님. 범어사 조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0: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4: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5: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참...

0: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지난날의 그림자만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어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췌해지니라.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야만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0: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6: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5: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인재의연 선사의 노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브 이왕 임제로 19번째 시간입니다. 스님들이여, 무엇을 찾는가?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의지함 없는 도인은 또렷이 분명하여 모자랐던 적이 없었다.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이와 같이 볼뿐 잘못되지 않을까 의심하지는 마라. 스님들이여 무엇을 찾느냐?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찾는 마음은 생각이에요. 찾는 마음은 생각을 가지고 뭘까? 뭐 어디에 있을까?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찾는다는 건 생각을 일으킨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뭐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항상. 항상 이렇게 원래부터 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찾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안 맞아요, 여기는. 마치 자기 얼굴을 찾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는 사람과 같다고 할까? 그러니까 내 얼굴이 어디 있지 하고 이리저리 얼굴을 돌리는데 그렇게 찾고 있는, 있으면서 얼굴을 돌리고 있는 그게 자기 얼굴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니 뭐 법이니 뭐 진여자성이니 하는 이거는 그런 거예요. 찾아서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찾으면 없고 찾지 않으면 눈앞에 있다. 이게 옛날부터 그 선사들이 아주 자주 했던 말이거든. 찾으면은 없고 찾지 않으면 눈앞에 있다. 이게 그런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가 자꾸 생각을 가지고 그 어디 있지? 뭐 어떤 것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일으켜서 알고 싶어 하면은 이거 안 되는 것이 이게.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르칠 때는 뭐 법상을 치기도 하고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고 과음을 지르기도 하고 뭐차 마시라 뭐밥 먹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서 이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는 겁니다. 본래 늘 드러나 있었는데 사람이 이제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잃어버린 것처럼 헤매는 거지. 그래서 뭐 육조단경에 보면 육조선사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 법은 늘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이 지가 헤매기도 하고 깨닫기도 한다. 법은 늘 그냥 원래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거든. 왜 이게 우리 원래 있는 거니까 항상. 누구에게나 이렇게 항상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깨달을 때에는 생각으로 아 알겠다 이거구나 이렇게는 절대로 되질 않고 그냥 문득 여기에 통하는 체험이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생각은 여기에는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생각 없는데 이게 이렇게 현실입니다. 현실. 분명한 현실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걸 깨달을 때는 생각이 뚝 끊어진다 그런 말 하는데 생각이 끊어진다기보다는 생각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생각은 그냥 생각에 해당되는 게 따로 있고 이거는 생각에 해당이 안 된다. 생각에 해당이 안 되지만은 뭐 항상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항상 드러나 있는 것이고 항상 이렇게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실론에서도 본래 다 깨달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본래 다 깨달아 있다. 원래 이게 다 있으니까 누구한테나. 누구한테나 본래부터 이렇게 늘 드러나 있고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뭐 갈고 닦아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다라는 것이 한번 확인만 되면 돼요. 본래 이렇게 있는 것이 확인만 되면 되는 거라.
근데 생각으로는 자꾸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내 마음이 뭐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나? 뭐 악하니까 착하게 해야 되나? 뭐 시끄러우니까 고요하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하거든. 그게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이게 망상이죠.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건 더

이런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뭐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고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요.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불가사의하게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되고 이게 통하고 이게 딱 들어맞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임재가 계속 이걸 얘기를 하고.

숨겨져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생각으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드러나 있지? 이렇게 하면 이제 찾을 수가 없죠.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고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 한번 여기에 통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가면 뭔지를 몰라도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면은 뭔지 몰라도 여기에 분명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있거든. 예.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는 없지만은 이겁니다 할 때는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나타내 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있다고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걸 뭐 우리 선에서는 뭐 직지인심이다, 마음을 바로 가르쳐 준다 이런 말로도 하고 뭐 보여준다 그죠? 우리 법문을 갖다가 시중이라고 하거든. 한자로 시중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대중에게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시라는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대중에게 보여준다. 그게 법문이거든.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데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고만 찾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싹 사라져 버립니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통할 때는 이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통할 때는 생각에서 벗어난다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생각이 해당이 안 되니까 여기에 통할 때는 생각을 벗어난다. 말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의지함 없는 도인이라, 이걸 이제 임재가 이름을 그래 붙였어요. 방편으로.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라, 의지함이 없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있고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에게 의지한다. 내가 무엇에 의지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의지함이 없다. 이 말은 나도 없고, 누구도 없고, 그러니까 안팎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따로 없고, 저쪽에 대상이 따로 없다. 그래서 여기에 통하면 이게 안팎이 없으니까 여기는 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늘뭐 듣는 소리가 아공 법공 이렇게 하거든. 나도 없고 법도 없다. 여기에 통하면 그렇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의지함이 없다 이런 얘기. 의지할 게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다. 이제 이름을 그래 붙여놨어요. 의지함이 없다. 내가 따로 없고 뭐라고 할게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체험을 해보면은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의지함이 없다는 게 단순히 뭐 어떤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없을 때에는 이 중생들은 심리적으로 뭔가 붙잡고 있어야 될게 있거든. 의지할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뭐 또는 뭐 지식이든. 자기가 뭔가 자랑으로 삼는 것이든, 예를 들어, 뭐,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건강한 걸 뭐, 의지를 해서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을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은 뭐, 돈을, 뭐, 어디 지위가 높은 사람은 높은 자리,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뭐 그걸 뭐, 일종의 자기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 게 그게 의지하는 거거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내가 똑똑하다. 뭐, 지식이 많다. 이런 걸또 의지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디에, 뭐, 사람이 의지할 수도 있겠죠. 뭐, 친구나, 연인이나 부부나 이러면 상대방한테 의지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조직에 우리가 의지하기도 하잖아. 회사에 다닌다, 뭐, 어떤 조직에. 예, 조직 안에 들어있으면은 좀 뭔가 안심이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면은 뭔가 불안하고, 이걸 의지하는 거거든, 그게. 또 이제 어떤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중생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진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그걸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거지. 의지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한번 여기에 턱 통해서 이제 자기가, 보려면 뭐 자기 근본을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자기는 현실이 되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우리가 그거를 육교단경 같은 경우에는 그 무언삼매라 이렇게 무언삼매. 이걸 삼매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삼매 이 삼매에 들어오면 무언 원하는 게 없어진다 이런 얘기라. 원하는 게 없으면 의지할 이유가 없지. 예. 원하는 게 없다는 것은 뭔가 말하자면 그 불안한 것도 없고 불만족이 없다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에 통하고 살아보면은 점차 그렇게 돼요. 점차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 우주에 뭐 혼자 이 우주에 나 홀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뭔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막 자기가 뭔가 좋아했던 일, 좋아하는 일에 빠져드는 게 그것도 역시 일종의 의지고 집착이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뭐 좋아했던 일도 이제 더 이상 별로 뭐 좋아하지 않게 되고. 저절로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이래서 의지함이 없어진다고 했구나. 이제 그런 실제로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임재가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의지함이 없는 도인은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다. 이거 당장 살아있는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당장 나타나 있는 현실이다. 당장 나타나 있는 현실이지 물론 눈에 보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거나 뭐 손으로 잡을 수 있거나 뭐 이런 머리로 좀 귀로 들을 수 있거나 뭐 머리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라고. 어떤 무엇은 아닌데 분명히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깨어있단 말을 그래서 하는 건데. 깨어있다고, 이게 분명히 살아있는 현실이니까, 명백하게 살아있는 현실이니까, 근데 어떤 무엇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눈으로 뭘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뭘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손에 뭘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뭘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무엇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분명한 현실이야, 이거는. 그래서 명백한 현실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또렷이 분명하다 이러니 또렷이 분명해서 모자랐던 적이 없었다. 아주 분명한 일이다 이거는. 분명한 일이고 명백한 일이다. 요거예요, 요거를 이제 계속 한번 저절로 이렇게 되거든 이게. 저절로 통하는 일이 있어. 자기가 억지로 할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할 거 없고. 뭘 어떻게 할게 없어요. 이 법문을 계속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저절로 막 그렇게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이 놓여지고 생각은 놓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방아차게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선에서 방아차게라는 게 놓아라 이 말이거든. 붙잡고 있지 말고 놔라 이런 말인데 생각이라는 걸 내가 붙잡고 있다가 그걸 일부러 놓을 수는 없고 저절로 놓여져 버려야 돼요. 저절로 놓여지면은 이제 생각을 벗어나서 이게 이제 드러나게 돼 있거든. 이게. 그래서 요게 한번, 이게 한번, 이게 와닿는 겁니다. 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눈앞에 드러나 있어요. 하늘에 태양이 또 있는 것 같다고 하듯이, 하늘에 태양이 또 있으면 낮에는 항상 환하잖아, 천지가. 그렇듯이, 이거는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드러나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 불생불멸이라는 말도 하거든. 없어지고 태양이야 뭐 저녁 되면은 서쪽으로 졌다가 아침에 딱 떠오르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뭐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고 늘 그냥 그대로요. 늘 그대로. 늘 이렇게 항상 이렇게 현실로서 딱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한번 와닿는 그런 날이 있어요.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와닿으면 이제 뭐 여기서는 뭐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뭐 정말로 이제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뭐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한번 이제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의지함 없는 도인은 또렷이 분명해서 모자랐던 적이 없다. 부족한 적이 없다. 문제가 없었다, 한 번도. 늘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 말. 이제 중생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나는 마음이 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거든. 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뭐 시끄러울까? 왜 이렇게 뭐 욕심이 많을까? 왜 이렇게 나약할까? 또는 뭐 심지어 뭐, 왜 이렇게 뭐, 자기 마음이 안 들어. 참 말이 이상한데. 자기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전부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들이에요, 그게. 네.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들이. 생각이란 놈은 자꾸 좋고 나쁘고, 이런 걸 자꾸 나눠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고, 이게 더 낫지, 저게 더 좋지, 자꾸 그런 식으로, 그게 생각이거든.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 안에서는 절대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더 좋은 걸 추구하고, 뭐, 좋은 걸 자기 손아귀 넣어도 더 좋은 게 있고, 만족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 문제는 생각을 벗어났을 때 해결이 됩니다. 생각 벗어나면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고, 뭐, 아무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원하는 것도 없고, 그만 아무 문제가 없어. 사람들은 뭐, 앞으로 세상이 이랬댔으면 좋겠다. 뭐, 그 기대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어리석은인데, 그 망상이 생각이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부가. 여기에 통하면은, 뭐, 그런 거 저런 게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 나다 할 것도 없고, 뭐, 세상이다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름을 막 그래, 이제 공이라고 붙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예열반이라고 하죠, 무예열반. 남김없이 다 없어졌다, 그런 말도 하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한번, 요게 한번 자기한테 실감이 돼버리면 그걸로 더 이상 문제가 없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은, 조사가 되고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은, 뭐그 말과 같죠.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은, 다만 이와 같이 볼 뿐, 이렇게 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되고, 잘못되지 않을까 의심하지는 마라.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게. 의심을 하는 거는 다 생각이죠. 뭐, 잘못되지 않을까, 잘 될까, 뭐. 그 전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는 항상 뭔가 잘 돼야 될 텐데 잘못되지 않을까 자꾸 이런 걱정이 생기고 이제 근심이 생겨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는 그런 게 없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뭐 어떤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 그러니까, 아, 이게 좋구나, 이런 생각도 없고, 이게 좋다, 이게 맞다, 이런 생각도 없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할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그리고 우리 이제 일반 또 생각 속에 있는 중생들은 또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또 묻거든. 그게 생각이라고. 그럼 깨달은 사람 마음은 이러이러한 게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그게 생각이고 망상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니까, 이게.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그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런 게. 그런 게 없어. 그냥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뭐라고 할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지,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걸까, 저런 걸까. 그게 망상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아마도 이런 걸 거야라고 하는 망상들을 이러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꼭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렇겠지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라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거겠지라고. 그게 망상이거든. 실제 깨달은 사람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뭐 깨달음이라는 생각도 없고, 뭐 부처라는 생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죠.
하물건도 없.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살아가는데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롭고, 문제가 없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조선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이와 같이 볼 뿐, 이러한 안목을 갖출 뿐이고, 잘못되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지는 마라. 의심하는 건 이제 생각이다. 그대들의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이름하여 살아있는 부조사의 마음이라고 한다. 만약, 마음이 만약 다르다면 본성과 모습이 따로 있겠지만,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본성과 모습은 다르지 않다. 근데 다르지 않다.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뭐 여여라는 말을 합니다. 여여. 여여라는 말이 그 여자가 같을 여자거든요. 늘 같다 이런 뜻이에요. 여여하다는 말은. 늘 항상 같다, 똑같다. 다른 게 없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그 분별 속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죠. 눈으로 보는 게늘 같을 수가 없고, 귀로 듣는 게늘 같을 수가 없고,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 늘 같을 수가 없고, 생각이 늘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 속에서 늘 같다는 건 세상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별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사실은 같다 다르다 말조차도 할 수가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같다고 하는 거는 항상 늘 똑같다, 다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제 방편으로 중생들이 듣기 좋도록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뭐 그런 생각이 없죠. 같다 다르다 이런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건데, 할 말이 없고 그냥 자기한테는 분명한 현실이지만, 늘 분명한 현실이고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깨달음은 이런 거고, 돈은 이런 거고, 뭐 진전자석은 이런 거고 하는 이런 말들은 방편의 말인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중생들에게 그래도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원래 말할 수 없는 거. 원래 말할 수 없는 건데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저 그걸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여하다, 같다,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이거는 뭐 자기가 이제 이걸 체험을 하고 이 속에서 살아보면은 뭐 이런 말이 이제 다 저절로 다 납득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이거는 모양이 있는 것들은 순간순간 달라지지만, 이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달라질래야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애초에 모양이 없는데 뭐가 있어야 달라지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모양이 없고 분별이 되지 않는 거지만 살아있는 현실인 거는 또 사실이에요. 살아있는 현실이지만은 아무 모양이 없으니까, 늘 살아있는 현실로서 변함이 없지만은 어떠한 모양도 없으니까 뭐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이 자기가 직접 한번 여기에 통해가지고 이런 체험을 하고 이게 현실이 되면은 저절로 그 이런 말들은 이제 뭐 아주 뭐 특별한 말도 아니고 그냥 아주 쉬운 말들이에요. 그대들의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이름해서 살아있는 조사의 마음이라 한다. 살아있는 조사, 조사는 곧 부처와 같은 뜻입니다. 살아있는 부처의 마음이라고 한다. 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여하다 뭐 이런 말, 여래란 말도 이제 여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진여 뭐 여래다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만약 다르다면은 본성과 모습이란 게 따로 있겠지만, 이제 뭐 마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별이 된다면은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리고 뭐 보통 우리 범부 중생들이 말할 자기 마음을 얘기할 때는 자기 기분, 감정, 느낌, 생각, 욕망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라고 말할 때는 뭐 기분이 좋다 좋지 않다
뭐 기쁘다, 슬프다, 이런 거, 이런 기분이나 감정.

이나 뭐 욕망, 뭘 하고 싶다 하거나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잖아요. 또는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뭐 이렇다 하는 그걸 자기 마음이라고 이제. 근데 그거는 자기 마음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나타나는 그냥 물결 같은 물결, 순간순간 물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듯이 순간순간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지, 그게 진짜 자기 마음은 아닌 거죠. 왜냐면 그런 것들은 계속 달라지잖아요. 계속 변화를 하는데, 마음이라는 게뭐 계속 그래 달라질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근본은 늘 똑같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물결 같은 게 일어나는 거지. 되게 이제 물결보다는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승진실론에도 거울 얘기, 우리 선에서도 고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래된 거울이란 뜻입니다. 고경.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울. 뭐, 그런 이제 마음을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거울이 그렇잖아. 거울은 늘텅 비어 있는데, 비추는 방향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게 비춰지거든. 거울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에 비춰지는 그 그림은 계속 달라지는데 늘텅 비어 있어요, 늘. 텅 비어 있던가 뭐 변함이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텅빈 것이 거울의 실체고 그 위에 나타나는 그림은 그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허망한 거지, 헛거지, 그거는. 그럼 계속 달라지는 거니까. 우리 마음도 이제 그와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타나는 어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그림이다, 그림. 진짜 마음은 뭐냐면 그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 뭐랄 게 없어요. 예. 그래, 텅 비어 있는 이 아무 뭐라고 할거 없는 이게 이제 진짜 마음이고 이게 살아 있는 진짜 마음인데 요걸 이제 깨닫는 거라면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와닿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제 말로서 뭐 하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체험이 돼야 되고 생각이 아니라 실제 이게 통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이제 체험을 해보면은 뭐 그게 이제 거울이란 거는 밖에 있는 사물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알지만은 마음은 그런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이 계속 자기한테 드러나 있는 현실이니까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점차점차 이제 실체가 이렇게 밝아지는 거죠. 자기 마음의 실체를 말하자면 그 본래 모습을 깨닫는 거죠. 마음이 만약 다르다면 본성과 모습이 따로 있겠지만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본성과 모습은 따로 또뭐 본성이라 할게 따로 있고 모습이라 할게 따로 있고 한게 그런 이름 우리가 이름으로는 막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제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이고 실제로는 뭐 뭐가 본성이고 뭐가 모습이고. 그렇게 분별하는 것부터가 다 생각이고 분별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통하면은 그냥 그런저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저런 뭐 지식이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없고 이런 게뭐 진실이다. 이런 게 진리다, 이런 게 깨달음이다, 그런 걸 알고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걸.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 통해서, 이게 현실이니까, 그냥 이 현실 속에서 그냥 사는 거지, 뭐. 이제 말로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누워 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그거 사는 거잖아, 그냥. 뭐 특별하게 돌아갈 게 그런 생각 이게 도다 이런 생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렇게 통하면은 저절로 다 이렇게 밝혀집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어떤 것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는 것입니까? 임자가 말했다. 그대가 무료를 하면은 벌써 달라져 버려서 자성과 모습이 각각 나누어진다. 스님들이여 착각하지 마라.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법은 전부 자성이 없고 생이라는 본성도 없고 다만 헛된 이름이 있을 뿐이다. 이름 또한 헛된 것인데 그대들은 저 부질없는 이름을 진실하다고

여기니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어떤 것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까? 질문은 무조건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질문이 나올 리가 없죠. 생각을 가지고, 지금 무슨 말이지? 그 생각이거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건 그 무슨 말입니까? 하고 이제. 여기 임자가 말했다. 그대가 물으려 하면은 벌써 달라져 버렸어. 벌써 생각이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벌써 망상 속에 떨어졌다. 벌써 안 맞다. 그거는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어쨌든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이미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법과는 그만 안 맞아.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각 속에서는 뭐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대가 물으려 하면은 벌써 달라졌다. 벌써 생각이 떨어졌다. 스님들이 착각하지 마라.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법은 전부 자성이 없고 생겨나는 본성도 없고 다만 헛된 이름이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가 그 번뇌라는 말을 하죠. 불교에서 처음에 불교를 배울 때 이제 사성제 뭐 삼법인 이런 말을 배우잖아. 삼법인 중에서 일체계고란 말이 있습니다. 일체계고 이제 한자인데 일체란 건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 계는 전부란 뜻이고 고는 고통이란 뜻이에요. 모든 게 전부 고통이다 이러면. 그다음에 또 사성제 할때 고진멸도이라거든. 고부터 시작해요. 고통이다 그냥. 뭐 고통이냐고 그러면 중생의 삶이 고통이다 이런 말이거든. 중생의 삶은 고통이다 이런. 그거를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살다 보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즐거울 때도 있잖아. 그냥 무조건 하면 모든 게다 고통이 되니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알려면은 자기가 한번 생각을 벗어나서 여기 통해 봐야, 이제, 그, 왜 모든 걸 고통이라 하는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벗어나 봐야, 생각을 벗어나서 살아봐야, 생각 속에 사는 것을 왜 전부 다 고통이라고 하는지를, 이제, 납득을 할수 있단 말이죠. 예. 그 생각 속에서는 그걸 모르지. 예, 생각 속에 살 때는 뭐,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뭐,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생각을 벗어난 여기서 이제 살아가는 입장이 되면은 생각 속에 사는 것은 그 자체로 그냥 고통이에요. 뭐 쉽게 말하자면 뭐가 안 맞아. 예. 안 맞고 불편하고 이게 아닌데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생각을 벗어나 봐야만이 이제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겪고 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벗어난 경험을 해보면은, 이거 생각 속에 사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산다는 거는 뭐그 자체로, 그냥 그뭐 즐겁고 뭐 슬프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 속에 산다는 그 자체가, 말해서 뭐 싫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이제 삼법인이니 무슨 사성제니 하는 것도 생각을 벗어나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 말이거든요. 그 중생 입장에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고통이다 이런 말이 이제 중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자기가 한번 여기 한번 통해 봐야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납득이 될 날이 오는 겁니다.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법은 전부 자성이 없고 생겨나는 본성도 없고 다만 헛된 이름. 그러니까 생각이란 건 좀 허망하다, 헛되다, 뭐 진실한 게 없다, 그런 말이죠.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인데
그게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이치적으로 이해를 할 문제는 아니고, 오로지

이거는 직접 경험입니다.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살면은 저절로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분별 없는 이거는 뭐 의심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무슨 이게 진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생각 속에서 뭐 이룩궁저룩궁 하고 뭐 이런 어쨌든 생각에 끌려가게 되면은 생각이 끌려가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싫은 것이고 그걸 이제 고통으로 느끼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분별 세계라는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게 이제 꿈 얘기에 이제 그꿈 얘기를 가지고 되게 비유를 합니다. 꿈 속에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어. 그럼 아 이제 기분이 좋겠죠. 꿈속에서 뭔가 원하는 걸 이루었단 말이지. 그럼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고 막 그랬는데 꿈을 깼다. 그 이제 경전 같은 데 보면은 그 비유를 꿈속에서 황금을 한 덩어리 뭐 주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는 평생 먹고 살 일은 해결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좋았단 말이지. 근데 꿈을 깼다. 깨고 나서 보면은 얻은 걸 다시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 원래 얻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었고 막 그게 꿈 자체가 원래 뭐 얻은 게 아니잖아. 그냥 꿈이잖아. 그거는 황금을 얻었다가 잃어버리면 슬프겠지만은 그냥 슬플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고 그냥 꿈일 뿐인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런 식으로 세상 일들이 뭐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네. 세상 일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기대도 안 해. 관심도 별로 없고. 뭐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 꿈은 그냥 깨는 거지만은, 깨버리면 꿈은 사라지는 거지만은, 우리 이 중생세계라는 거는 그렇지는 않거든. 중생세계라는 것을 꿈에 비유하지만은, 또 꿈을 뭐 깬다는 말도 비유를 뭐 그렇게 할수 있지만은, 이 꿈은 사라지는 건 아니죠. 평생 이 꿈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할 수는 없죠, 이거를.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럼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별로 의미는 없다. 별 의미는 없어서 그걸 막, 그게 애착을 가지거나 그렇지는 않다. 이게 애착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애착이 거의 뭐, 이렇게. 예, 심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별로 그런 게 없고 그대로 뭐 뭐랄까 그대로 다 받아들인달까 다 인정을 하고 뭐 이러면 이렇고 뭐 저러면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뭐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막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뭐그 딱히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현실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이제 이것은 뭐가 아니지만은 늘 드러나 있는 현실이니까 진실이라면 이제 이게 진실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한결같고 그리고 이제 느낌으로 얘기하자면은 생각 속에 있으면은 뭔가 그 바깥에 있는 느낌, 뭔가 이렇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맴도는 느낌이고 이 속에 있으면은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 이제 표현이 좀 그하지만은 밖에서 맴도는다, 안에 들어왔다 이제 곧 그런 뭐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면은 안심이 되고 편안하고 별 문제가 없어, 만족스럽다고. 근데 생각 속에서 살면은 뭔가 계속 뭔가 문제가 있어 항상. 뭐 가시가 손가락에 박혀가서 가시가시를 하듯이 뭔가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이거는 뭐 말로서 설명할 문제는 아니고 직접 겪어 봐야만이 이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것들은 전부 자성이 없고 챙겨나는 본성도 없고 다만 헛된 이름일 뿐이다. 막 허망하다. 한마디로, 그죠? 이름 또한 헛된 것인데 그대들은 저 부질없는 이름을 진실하다고 이와 같이 여기니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갖 일들을 그냥 다 부질없는 그런 허망한 것들인데 세상 일이라는 게 거기에 무슨 뭐 진실함이 있다고 집착하거나 애착을 가지거나 이러면은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니까. 설사 무언가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의지하여 변화하는 경계다. 그러니까 뭐 세상 나타나는 건 계속 이제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 변화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걸 하나. 일 하나밖에 없어요.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가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가견을 오는 8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다길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 같이 한다.

0: 뜸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1: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하루 종일 나무 밑에만 있을 거야?
1: 아, 더워서 손가락도 꼼짝하기가 싫어. 온몸에 땀이 줄줄이야.
0: 어? 진짜? 그럼 청량사가 보이겠네?
1: 네? 뭔 소리야?
0: 주지스님이 그러시던데 땀 흘리면 청량사가 보인다고?
1: 이윽. 그건 날씨가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힘들어서 나는 땀을 말하는 거거든. 청량사가 해발 890m나 되는 연화봉 중턱에 있어서 가려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야.
0: 아, 난 힘든 건 싫은데.
1: 그래도 청량사가 품은 12비경을 안 보곤 못 베길걸? 청량사는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봉선사가 중건한 대사찰로 신라 불교의 요람이야.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때 사찰이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청량사는 지금도 문수보살, 지장보살, 16나한이 봉안된 훌륭한 기도 도량이라고.
0: 그럼 힘들어도 봐야겠네.
1: 잘 생각했어.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청량사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청량사로 고고! 청량사 창건 때문에 일손을 찾아 마을로 내려갔던 원효대사는 우연히 뿔 새 딸린 소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0: 뿔이 새 딸린 소라니 참으로 역물입니다.
1: 예이, 그럼 뭐합니까? 맨날 지멋대로 이리저리 날뛰는데. 이 보십시오, 또 이렇게 날뛴다니까요. 멈추라니까.
0: 제가 조용히 시켜보겠습니다.
1: 아마 안 될걸요.
2: 하지만 날뛰던 소는 원효대사가 다가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졌죠.
1: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찌하신 겁니까? 이놈이 이럴 놈이 아닌데.
0: 괜찮으시다면 청량사 창건 불사를 위해 이 소를 시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1: 얼마든지요.
2: 그렇게 스님은 뿔 새 딸린 소를 데리고 청량사로 향했습니다.
0: 이제 네 이름은 삼가구다. 삼가구야, 청량사를 창건해 함께 잘 살아보자.
2: 삼가구는 청량사 창건을 위해 일하다 안타깝게 창건 하루 전 그만 생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0: 삼가구야, 부디 극락 왕생하거라.
2: 그렇게 삼가구를 묻고 며칠 후 삼가구의 무덤 위에 삼가구처럼 가지가 새 딸린 소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0: 청량사 창건을 보고 싶어 삼가구가 환생했구나. 그래, 이제 소나무가 되었으니 오랫동안 청량사를 지켜보며 서있거라.
2: 삼가구를 닮은 삼가구송은 긴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도 청량사를 지키며 부처님의 뜻을 지켜가고 있답니다.
3: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치?
2: 아직 감탄하기엔 이르거든. 청량사엔 그것 말고도 신기한 게 또 있다고.
3: 그게 뭔데?
2: 응진전 뒤에 있는 동풍석.
3: 동풍석? 동풍석이면 동쪽 바람, 바위, 뭐 그런 건가?
2: 땡! 바람에 움직이는 돌이란 뜻입니다.
3: 아...
2: 좋아. 동풍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동풍석 전설로 고고! 아주 오래전 한 스님이 절터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다 봉화 청량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1: 이곳에 좋은 길지가 있다던데.
4: 명당 중에 명당이 있긴 한데 가보시겠습니까?
1: 더 올라가야 합니까?
4: 바로 여기! 에? 언제 바위가 생겼대?
1: 이곳에 사찰을 짓겠습니다.
4: 에이, 아니 바위가 이렇게 큰데 어찌 사찰을 짓습니까?
1: 아, 이깟 바위야,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요. 자, 바위가 떨어졌으니 내일부터 절을 지으면 되겠어.
2: 이튿날 청량산으로 향하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4: 스님! 바위가 돌아왔습니다!
1: 응? 바위가 돌아오다니요?
2: 스님이 밀어버렸던 바위는 발이 달린 것처럼 어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1: 이는 모두 부처님의 뜻일 터 바위를 피해 절을 지어야겠어.
2: 스님은 바위를 피해 사찰을 지었고 그 바위는 한 사람이 밀어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동풍석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3: 외국어 공부? 오, 동희, 네가 웬일이냐? 오늘 절에 외국인 불자들이 왔거든. 그런데 내 쪽으로 다가오더라고.
2: 오, 그래서?
3: 도망갔지 뭐. 말 시킬까 봐.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아? 요즘 한국 불교를 배우러 외국에서 엄청 오잖아.

0: 옛날부터도 많이 왔거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당나라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강원도 춘천의 정평사다.
1: 정평사는 내가 잘 알지.
0: 진짜?
1: 소양로를 지나 오봉산에 위치한 정평사는 고려 초에 창건되어 조선 명종 때 보우대사가

0: 봉지는 빼놓을 수 없는 정평사의 자랑이지.
1: 오,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한수리 정평사로 고고. 중국 당나라엔 태종의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사랑하는 가난한 평민 청년이 있었죠.
2: 감히 가난한 평민 주제에 공주와 사랑을 나누?
3: 아버지, 용서하세요.
2: 당장 저자를 처형시켜라.
0: 결국 청년은 공주를 사랑한 죄로 사형을 당했고, 그 원혼이 다시 태어나 상사뱀이 되었죠. 죽어서도 공주를 잊지 못하던 상사뱀은 궁궐 담을 넘었고, 사랑하던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죠.
3: 그만 하늘 풀고 나를 놔주십시오. 제발.
0: 하지만 상사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공주는 매일매일 여위어 갔습니다.
2: 사방에 알아보니 뱀이 떨어져 나가려면 그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구나. 그러니 신라 청평사로 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거라.
0: 그렇게 공주는 뱀을 감고 먼 길을 걸어 청평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 근처에 사찰이 있는 듯합니다. 밥을 얻어올 테니 잠시만 몸에서 떠나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0: 뱀이 몸에서 떨어지자 공주는 목욕 재개 후 때마침 열린 법회에 참여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상사뱀이 공주를 찾아 회전문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벼락이 쳐 상사뱀은 죽고 말았죠.

0: 가엾은 뱀아,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공주는 청평사에 공주탑을 세우고 뱀이 된 청년의 해탈을 기원했답니다.
2: 뱀은 해탈했을까?
1: 당연하지. 윤회에서 이 회전문을 통과하고 해탈했어.
2: 잘됐다. 엄청 불쌍했는데.
1: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욕심이 없던 청평거사 이자현에 대한 이야기로 고고!
2: 잠깐만, 이자현이 누군데?
1: 아, 이자현은 고려 예종 때 대학 서승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선비야.
2: 아하.
1: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고고!
3: 대학 서승, 관직을 내려놓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4: 아내가 죽고 나니 권력이고 금은 보호하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연에 집거해 욕심 없이 살아보고자 합니다.
3: 아, 이복의 대학 서승, 다시 생각해보시오.
4: 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1: 예종의 만류에도 이자연은 모든 걸 내려놓고 청평산으로 향했고, 나물밭과 배옷으로 생활하며 암자를 짓고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며 수행의 삶을 살아갔죠.
5: 이 연못도 직접 만드신 겁니까?
4: 네, 오봉산 그림자가 들이운다 해서 그림자 영, 연못지, 영지라 이름 붙였지요.
5: 이리 청평을 가꾸며 수행하시니 사람들이 대학 서승을 청평거사라 부르는가 봅니다.
4: 청평거사라, 참으로 귀한 직함입니다.
1: 그렇게 청평거사로 평화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예종이 금은보화를 들고 이자연을 찾아왔습니다.
3: 이 금은보화면 다시 궁으로 오겠소?
4: 욕심을 버린 자에게 금은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 돌아가시지요.

0: 그럼 가끔 찾아와 가르침을 받는 건 허락하겠소?
1: 저야 영광이지요.
2: 그 후 예종은 이자연을 찾아와 스승으로 모시고 지혜와 덕을 배웠고, 이자연은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하며 청빈하게 살아갔답니다. 빨리 와.
3: 너무 힘들어. 더는 못 가겠어.
2: 그래? 그럼 호랑이를 풀어야겠네.
3: 호랑이?
2: 호랑이 때문에 연못을 한 번에 건넌 스님이 있거든.
3: 정말?
2: 당연하지. 좋아. 오늘은 강원도 동해의 삼화사다.
3: 삼화사?
2: 삼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고려 땐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고, 조선시대 땐 왕명으로 수륙제를 지내던 국가 사찰이었어.
3: 수륙제가 뭐야?
2: 바다와 육지의 혼을 위로하고 불법을 전하는 행사가 수륙제야. 지금도 삼화사에선 해마다 10월이면 의규에 따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개최하지.
3: 아, 나도 10월엔 꼭 삼화사에 가봐야겠다.
2: 그 전에 삼화사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가봐야지. 수리수리 마하수리 두타산 삼화사로 고고! 옛날 삼화사엔 신심이 두터운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만 탑돌이를 하러 온 아랫마을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 상사병으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4: 아니 어찌 갖지 못할 것을 탐해 이리 괴로워하는 게냐. 일어나거라. 가서 처자를 보고 오자.
2: 그렇게 큰 스님은 젊은 스님을 데리고 처녀를 만나러 마을로 내려갔죠.
5: 삼화사의 두 스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4: 시주를 다니다 잠시 밥이나 얻어먹을까 해서 들렀습니다.
5: 안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어 시주를 할까 하였습니다.
4: 아니, 감사한 일이라뇨?
5: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좋은 배필을 얻게 되었습니다.
6: 혼인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5: 예.
6: 아이고.
4: 이제 그만 마음의 애욕을 비우거라.
6: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2: 젊은 스님이 처녀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때, 호암사 근처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4: 어서 피하거라!
2: 큰 스님은 도력을 발휘해 넓은 연못을 뛰어넘었지만, 젊은 스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죠.
4: 아이, 뭐 하는 게냐? 그대로 죽을 테냐?
6: 어리새끼도 죽음 앞에서 애욕 때문에 주저하다니.
2: 어리석음을 깨달은 젊은 스님은 연못을 뛰어넘었고, 뒤따라오던 호랑이는 그만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젊은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정진 수행하여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3: 나도 도력을 쌓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2: 넌 다리가 짧아서 안 돼.
3: 뭐가? 저 강 속에 검은 길이 뭔지 알아?
2: 저건 서역의 약사 삼불이 용을 타고 오신 길이야.
3: 삼불이면 세 명?
2: 맞아. 이번엔 삼화사 창건에 얽힌 약사 삼불의 이야기로 떠나봐야겠다. 약사 삼불 이야기로 고고! 신라 말, 용 한 마리가 돌배 하나를 끌고 정라진 폭으로 정착했습니다. 배에는 얼굴이 금빛으로 빛나고 키가 6척인 약사불 삼형제가 타고 있었는데, 큰형은 검은 연꽃, 둘째는 푸른 연꽃, 셋째는 황금 연꽃을 손에 들고 있었죠.
4: 드디어 두타산에 도착했구나.

0: 산에 형세가 꼭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양 같습니다.
1: 두탈한 이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니 우리한텐 딱 맞는 산인 듯합니다.
2: 그래, 이제 각자 터를 잡아 사찰을 짓도록 하자.
3: 그렇게 큰형은 흥년대, 둘째는 청년대, 셋째는 백년대를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삼원사, 지상사, 영은사입니다.
2: 우리 약사 삼부에게 이리 많은 제자들이 모이니 이 모든 게 부처님의 뜻이로다.
3: 약사 삼부는 많은 제자들을 두어 불법을 전하였는데 삼화사에 안치된 철불은 약사 삼불 삼형제 중 맏형의 불상이라 전해지고 있답니다.
4: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5: 나상도
6: 난공진의
5: 그럼 열전. 소나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7: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5: 우리 소나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8: 제가 불러볼까요?
5: 예.
8: 타네 타네 내 가슴이 비둘기 키읔 미음 디귿시 혹시 뭐죠?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네. 제가 다짐을 했어요. 제가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마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아이들의 기대에 맞춰 진관사가 극락투어 주제로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열었습니다. 극락 여권을 들고 입출국 심사를 하듯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큰 호응을 얻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역시 진관사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래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될 청소년도 일상을 벗어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불교 종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새로운 인연과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포교에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서년 템플스테이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전국 대학생 불자들의 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지리산 화엄사 일대에서 2016 영부디스트 캠프를 열고 2박 3일 동안 수행과 포교 의지를 다졌습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의 만해로드 대장정이 서간도 신흥무관학교 터를 거쳐 북간도 윤동주 생각까지 다다랐습니다. 총칼보다 강한 글과 사상으로 민족의 자존을 지켜낸 두 시인의 정신을 따라가 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아이들의 기대에 맞춰 진관사가 극락 투어를 주제로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열었습니다. 극락 여권을 들고 입출국 심사를 하듯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물놀이에서부터 삼보일배와 바루 공양 체험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파격적인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역시 진관사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극락세계 입국심사위원장 법회 스님이 이틀간의 어린이 극락여행의 시작을 알립니다.
2: 여러분의 극락여행이 시작되었음을

0: 등락 여권의 입국 허가 도장을 받은 아이들은 욕심과 화를 내려놓고 부처님이 걸은 수행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올해 진관사 어린이법회 여름불교학교는 4차를 공항과 여행사로 재해석한 기발한 주제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1: 극락정원 진관사 주지 법회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 여권을 소지한 어린이들이 극락정원의 모든 편의와 따뜻한 보호를 베풀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들은 경내 곳곳을 누비며 불교와 친해졌습니다. 각 조별로 전각을 돌며 도량 미션에 도전하고 미션을 완수할 때마다 극락 여권에 찍히는 스탬프는 아이들의 성취감을 북돋아주기에 충분했습니다.
2: 진관사 5층 탑 같았어요. 저기서 하는 액티비티들도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3: 잘했으니까 뿌듯한 느낌.
4: 하나하나 또 그 절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고 우리 경험을 시켜줄 수 있고.
0: 무더운 여름 사찰의 유서 깊은 풍경을 둘러보고 역사를 이해하며 흘린 땀방울은 시원한 물놀이로 단숨에 날려버립니다. 홍제로 뒤편에 마련된 감로수 워터파크는 아이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스님이 직접 만든 채식라면과 맛있는 사찰 간식은 도반들과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2: 오랜만에 절에서 템플스테이 하는데 물놀이 하면서 친구들이랑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수박도 있고 핫도그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5: 저는 스님들이 끓여주는 라면이 가장 맛있어요.
0: 첫날은 친구들과 어울려 도량 곳곳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이튿날은 삼보일배와 바로공양으로 내 안의 불성을 깨우고 스스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졸린 눈을 비비며 아이들이 향한 곳은 대웅전 앞마당. 어제의 장난스럽고 천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이들의 표정엔 의젓함과 굳건함이 배어납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한 걸음 내딛고 온몸을 낮춰 절하길 반복하는 삼보일배. 몸은 무거워도 내 안의 부처님을 찾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아이들은 어엿한 수행자로 한 걸음 성장합니다.
6: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담아 있어요.
7: 확실히 뿌듯했고요. 그리고 이제 끝내고 나서도 이제 삼보일배도 했으니까 나중에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0: 아이들이 삼보일배를 하는 사이 공양가는 바로 공양 준비로 분주합니다. 나물과 채식 소시지, 두부 부침이 아이들 앞으로 전달되고 아이들은 스님과 마주 앉아 바로 공양을 해봅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농부의 땀방울과 자연의 은혜를 느끼며 한 톨의 밥알도 남기지 않는 공양의 정신을 배워갑니다. 극락여행이라는 독특한 여름불교학교 테마에 따라 아이들 손에 쥐어진 극락여권은 이틀간 아이들의 호기심과 호응을 사로잡은 1등 공신입니다.
7: 스탬프 투어도 하고 이 스탬프 투어 미션을 통과하면 찍어주는 식으로 했어요. 원래 여권은 평범하고 심플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가져다녔는데 이거는 계속 보게 됐어요.
0: 진정한 극락은 아주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바른 마음을 켜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 아이들. 아이들은 부처님 자비와 지혜라는 소중한 기념품을 가슴에 품은 채 한 뼘 더 자란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8: 첫 기사로 어린이들이 사찰을 친근한 수행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현장을 전해드렸다면 이번엔 미래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될 청소년 포교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학교와 집이란 일상을 벗어나 전국 불교 종립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사체험을 넘어 새로운 인연과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포교의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선현 템플스테이 현장에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9: 어색함도 잠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또래 도반들 앞에서 각자의 다짐을 씩씩하게 풀어냅니다.
10: 얻고 싶은 것은 이제 깨달음을 얻고 싶고요. 버리고 가는 것은 저희 10명 다 이제 욕심을 버리고 가겠습니다.
11: 여기 선현 명상 템플스테이 이런 것 밖에 좋은 인연을 얻어 가고 싶고 놔두고 가고 싶은 것은 근심을 놔두고 가고 싶습니다.
9: 전국 교법사단이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한 불교 핵심 인재 개발 템플스테이 선현 현장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2박 3일 동안 세종 영평사에서 전국 7개 불교 종립고등학교 학생 56명이 모여 마음을 나누고 인연을 다졌습니다. 학생들은 말랑한 슬라임에 저마다의 개성이

0: 담긴 비즈를 섞어가며 자연스럽게 화합하는 법을 배웁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불교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참가자들 또한 사찰에서 어우러지며 친숙함을 더해갑니다.
1: 불교도 엄청 핫해지면서 불교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사찰이 2박 3일 동안 지내보면서 좀 더 불교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기대하고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2: 세상에 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0: 입제식에는 세종 영평사주지 환성스님과 선현지도법사 정범스님, 조계종 포교부 포교국장 도진스님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습니다.
3: 불자 청소년들이 전국적인 그 도반들을 만나서 같이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스님들은 부처님 품 안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따뜻한 당부도 전했습니다.
4: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꼭 그렇게 불교와 인연을 맺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좋은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5: 템플스테이에 오려고 마음 낸 순간 여러분들은 벌써 출가를 다 한 걸로 저는 여겨집니다. 아무튼 인연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삶 사시면 좋겠습니다.
0: 바른 마음과 지혜를 갖추겠다고 다짐한 청소년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맺은 선연을 가슴에 품고 미래를 밝힐 불교 청년 리더로서의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6: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어제까지 3일 동안 지리산 화엄사 일대에서 2016 영부디스트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대불련은 첫날 화엄사 화엄전에서 주지 우석 스님과 총무원 포교국장 영범 스님, 선민지 회장, 임문우 총동문 회장, 김수철 신도 회장 등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우석 스님은 도반들과 함께하는 2박 3일의 정진은 여러분이 한국 불교의 소중한 인재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화엄사와 대불련 총동문회는 대불련 발전기금 각 1,000만 원을 선민지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가르침은 빛으로 우리는 평생 도반으로를 주제로 열린 올해 캠프는 화엄사와 천은사, 용방면 소재 지용관 일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쳤습니다. 물질적 풍요에도 개인주의와 내면의 고립은 심화되는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떤 정신적 이정표를 가져야 할까요?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진행한 만해로드 대장정이 서간도 신흥무관학교 터를 거쳐 북간도 용정의 윤동주 생각까지 다다랐습니다. 총칼보다 강한 글과 사상으로 민족의 자존을 지켜낸 두 시인의 정신은 정신적 빈곤과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날 현대인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육은 기자입니다.
7: 북간도에는 아직도 조국을 향한 뜨거운 염원이 서려 있습니다.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이 셋째 날 서간도 무장투쟁의 요람에서 북간도 문학독립의 성지로 이어지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신흥무관학교 터추정지. 독립군 양성의 산실이자 나라를 위해 총칼을 들고 훈련하던 이곳은 붓과 철학으로 민족의 자존을 지켜낸 만해 스님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총칼의 무장투쟁과 붓의 정신투쟁이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모아진 겁니다.
8: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도 서간도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교과서로만 보다가 이번 만해로드 대장정에 참여하게 되어서 신흥무관학교 터까지 가보고 합리아 강까지 가봐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7: 이어 만해의 발걸음을 따라 도착한 곳은 북간도 용정. 이곳에는 또 다른 민족 시인 윤동주의 생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낮은 초가와 작은 마당, 시린 북간도의 바람 속에서 만해의 북끝은 까마득한 후학 윤동주의 시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만해가 동포의 총탄과 핏빛고초를 견뎌내며 지켜낸 민족의 자존은 윤동주라는 청년에게 등불이 됐고 두 거장은 차디찬 암흑기 속에서도 시와 양심으로 광복을 고대했습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말과 우리글로 시대를 기록한 윤동주 시인. 총을 들지 않았지만 시를 통해 민족의 양심을 지켜낸 겁니다. 이곳은 만해의 삶과 윤동주의 시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오늘의 교육으로 이어가기 위한 살아있는 배움의 현장입니다. 자유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총보다 강한 시가 됐습니다. 만해는 님의 침묵으로 자유를 노래했고 윤동주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통해 부끄럽지 않은 삶을 다짐했습니다. 시대도 삶도 달랐지만

0: 두 시인은 모두 시를 통해 민족의 희망을 지켜냈습니다. 대장정단은 북간도가 독립운동뿐 아니라 민족교육과 저항문학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했습니다.
1: 현대 시인들이 너무 자폐적이고 자기 내면의 세계에만 치중한 글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 만해 선생님이나 윤동주 시인처럼 이웃과 사회와 또는 민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우주에 이르기까지 시세계를 넓힘으로써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총탄이 스쳐간 만해의 길과 시가 태어난 윤동주의 집, 북간도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시인을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동해 삼화사에 지난 1일 화재가 발생해 템플스테이 건물인 무설전이 전소됐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일 오후 3시 41분쯤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인력 60명과 장비 22대를 투입해 오후 5시 46분쯤 초기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화재 당시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모두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템플스테이 건물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창 선운사가 남국당 윤명대종사 43주기 추모 달예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선운사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봉행된 추모제는 주지 경우스님, 문도, 재곤스님, 법현스님, 종회의원, 태효스님 등 본말사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남국스님은 1913년 고창 출신으로 불교 정화운동에 기여하고 총무원 재무부장, 동국학원 이사, 조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1966년 선운사를 제24교구본사로 승격시키고 1983년 열반에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엔 강주 해수스님을 법사로 하안껏 포살법회를 봉행한 데 이어 2차 교구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교구선거관리위원 5명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새로 선출된 교구선관위원은 도완스님, 일묵스님, 종범스님, 대일스님, 보현스님입니다. 부산명상협회가 제3회 부산국제명상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부산명상협회는 지난 1일 부산 북항친수공원에서 부산시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가 여는 2016 북항오션 서프페스타와 연계한 제3회 부산국제명상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명상으로 마음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명상협회장 주석스님은 내면의 평온은 개인의 행복으로 그 행복은 사회화합과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며 명상이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막식에는 범어사주지 정호스님,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스님, 태고종 부산교구 규정국장 정무스님이 함께했으며 가수 이승기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장마가 지나간 자리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속되는 폭염 속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랜 가뭄으로 지역 곳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하루빨리 단비가 내리길 한마음으로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3: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1: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땅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0: 낙동강을 따라 자리한 김해는 서기 42년 수로왕이 건국한 금관가야의 수도였던 곳이다. 산세가 빼어난 김해 진산 무척산. 그곳에 자애로운 어머니를 닮은 남자 모은암이 있다. 모은암 창건은 수로왕비 허황후가 인도의 모후를 그리워해 세웠다는 설과 거등왕이 모후인 허황후를 기려 세웠다는 설이 두 가지가 전해 내려온다. 어느 쪽이든 모은암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극락전 앞에는 나지막하면서도 널찍한 바위 모암이 있다. 여인이 누워있는 형상으로 전하는 말에 의하면 허황후 어머니의 모습이라는데, 인도를 떠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허황후의 절절한 마음이 서려 있는 듯하다. 어머니의 자애로운 소리가 날 것 같은 모음각 범종. 범종의 한 면에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을 새기고, 또 한 면은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아들의 모습을 새겼다. 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미 극락이요 선정의 세계이니 모은암은 1등 수행처이다. 모성과 자비는 둘이 아닌 하나. 모은암에서는 모성과 자비가 불의의 경계를 허무니 어머니가 목숨 걸고 자식을 아끼듯 모든 살아있는 것에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기암괴석이 외호하고 하늘이 감싸안는 천혜의 암자 모은암. 오늘도 모은암에서는 불법이 무르익는다.
1: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1: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신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늙으면 곧 모습이 변하여 마치 낡은 수레와 같지만 법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늙어버리면 수소와 같이 다만 몸집만 크고 살만 찔 뿐 어떤 복이나 지혜도 없다.

0: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중 하나는 소나무라고 합니다. 소나무는 중심 줄기가 휘어져서 구불구불 자라는데요. 각자의 환경에 따라 구부러지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고유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또 소나무는요. 비바람과 혹한의 추위도 잘 견디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꽃가루는 차로, 잎은 약재로, 솔방울은 연료로, 그 쓰임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0: 구부러질 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연함과 강인함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1: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더라도, 인생에 어떤 세찬 바람이 불더라도 소나무와 같은 마음으로 구부러질 지언정, 우리 부러지지는 말자고요. 적당히 유연하게, 하지만 뚝심 있게, 아셨죠? 자,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저희 쾌남들도 응원하겠습니다.
0: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 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남궁진입니다.
0: 네, 오늘 오프닝에서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1: 맞습니다.
0: 우리 궁디는?
1: 네.
0: 유연한 편입니까? 아니면?
1: 아, 유연하죠. 제가 수영을 오래 해가지고 몸이 유연합니다. 유연해요.
0: 네. 근데 뭐 좀 공칠 때 보니까 네. 뻣뻣 그 자체던데요?
1: 아, 그렇게 일부러 한 겁니다.
0: 예, 예. 같이 운동했던 분들의 얘기를 뭐 좀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왜 이렇게 운동 진경이 없냐? 이 뭐 정도로 좀 뻣뻣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1: 그러면 상디님은요?
0: 삐졌어요?
1: 아니요, 아니요. 네, 상디는 어떠십니까?
0: 아, 저는 뭐 거의 뭐 네. 연체동물입니다.
1: 아, 그런가요?
0: 연체동물, 예. 남의 문어, 남의 아. 쭈꾸미. 예, 남의 오징어.
1: 그 정도로?
0: 예, 다음부터 오징어라고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오, 알겠습니다.
0: 예. 얼굴 빼고요, 몸만. 아,
1: 알겠습니다.
0: 몸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네. 요즘 우리 궁디가, 우리 남궁진 씨가 순발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1: 제가요?
0: 예,
1: 네.
0: 삼행시 이런 것도 잘하잖아요.
1: 삼행시요?
0: 예.
1: 오, 삼행시 갑자기요?
0: 갑자기.
1: 오, 문제를 내주시는 건가요?
0: 오, 제가 내드리죠.
1: 알겠습니다.
0: 예,
1: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오늘 저희가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1: 네.
0: 소나무처럼 단단한 남자, 나상도로 삼행시 한번 가능하겠습니까?
1: 나상도요?
0: 예, 나상도.
1: 갑자기요?
0: 예.
1: 네.
0: 자,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1: 네.
0: 나!
1: 나상도요?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열전.
0: 상!
1: 상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0: 도!
1: 도와주십시오.
0: 네. 아우! 아유, 잘했습니다. 아, 저희가 원래 소나무로 네. 짜놨는데
1: 깜짝 놀랐습니다.
0: 갑자기 틀어봤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시네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자, 저한테 시킬까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쾌남 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이리 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0: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 TV의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 상쾌 통쾌 이 상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쾌녀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이리 오느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

0: 전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좋습니다.
3: 네, 오늘 해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 바로 이선아 씨였습니다.
1: 네, 네,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3: 네, 목련 라이브로 오늘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0: 사랑, 열정. 그래서 인사드립니다. 가수 이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진짜. 노래
0: 감사합니다.
1: 방금 목련이라는 곡 들려주셨습니다. 네네. 어떤 노래인가요?
0: 이 목련이요, 미스트로포 우승자 특정곡이에요. 아, 그래서 장공장장님, 그러니까 네. 장윤정 마스터님께서 네. 이제 지어주신 곡인데요. 목련이라는 꽃이 되게 오랫동안 꽃봉오리로 있다가 누구보다도 활짝 만개하는 꽃이래요. 그래서 꿈을 품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때 미스트로 참가자들을 보면서 이 목련꽃이 떠오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선물로 주신 아주 아주 귀한 곡입니다.
2: 아, 좋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꽃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남궁진 씨,
3: 네.
2: 목련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3: 목련의 꽃말이요?
2: 예.
3: 이선아 씨.
2: 아. 아, 느끼함도 늘었어. 저도 이제 뭐 아까 전에 목련의 꽃말이 뭔지 뭐 검색하고 했는데 다 이자뿌스요.
3: 이자뿌고.
2: 아. 이자뿌고. 네. 이제부터 목련하면 이선아다. 아. 예, 이렇게 정리를 그렇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고귀한 예. 그 뜻을 이제 막 활짝 더 활짝 펼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2: 아, 예. 그리고 우리가 오프닝에서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소나무. 우리 소나 씨 이름과도 좀 연관이 있네요.
4: 그러네요.
2: 네. 우리 소나 씨는 소나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사랑하죠.
2: 사랑해요.
0: 사랑하죠. 아, 근데 이유가 있어요.
4: 어떤 이유
0: 그러니까
4: 때문에?
0: 제 이름이 사실은 소나무 뜻이에요.
2: 진짜요?
0: 네, 네. 그 소나무를 보시고 아빠가 그 소나무가 그 열 가지 장생 중에 하나래요. 네. 사실 이제 처음에 건강하게 자라라고 이제 지어주셨는데
2: 장생.
0: 그 한자로 하지 않고 그 소나무의 소나라는 그 한글이 이쁘셨대요. 그래서 소나무의 소나를 따서 제 이름이 이소나가 됐습니다.
2: 나 그렇게 보니까 소나무라는 그 이름을 따서 많은 것 같아요. 나무라는 이름도 많고 네, 소나. 소나 좀 생소하지 않아요?
4: 저 처음 들었어요.
2: 진짜요?
4: 네.
2: 저도 근데 세상에 정말 주목되는 이름들이 많지만 소나라는 네. 이름은 별로 없었던 것
4: 맞아요,
2: 같아요.
4: 맞아요.
0: 맞아요.
2: 굉장히
0: 저도
2: 좀 유니크한.
0: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릴 때 제 이름이 되게 특별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2: 야, 내 이름 소나다?
0: 이름 아니, 아니, 애들한테 하지 않고 예. 그 어른들한테. 어른들한테 막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 너 이름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 뭐게요?
4: 한번 들어도
0: 자기 이름 좀 물어봐 달라고.
4: 예, 기억에 각인이 되는 네, 그런 네. 예쁜 이름입니다.
2: 네. 우리 연예인들이 이름이 좀 평범하면 안 돼요. 무조건 맞아요. 좀 특이하거나 이쁘거나 이래야 좀 기억에 남잖아요.
0: 네, 그렇죠.
2: 상도 얼마나 기억에 잘 남습니까?
0: 그렇죠.
2: 네. 네. 남궁진 네. 얼마나 좋아요.
3: 감사합니다.
2: 네. 이름 좋은 사람끼리.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3: 네, 좋습니다.
2: 자, 크람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이선아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선아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4: 너를 알려줘!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이선아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선아 씨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바로 키워드 보여주세요.
4: 네, 키워드 보여주시죠. 고양이.
2: 고양이.
4: 아, 고양이. 그 어떤
2: 반려묘? 아니면 네. 고양이상?
0: 고양이상은 좀 아니지 않아요?
2: 고양이상? 고양이도 요즘에 굉장히 종류가 많으니까.
4: 네.
2: 뭐 길고양이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있잖아요. 시베리아 뭐 그런 고양이 있잖아요.
0: 시베리아 허스키 아닌가요?
4: 강아지예요? 강아지 아니에요?
2: 네. 아니, 시베리아 무슨 시베리아 고양이 없어요? 아니 그럼 시베리아 사람들은 고양이 안 키워요?
4: 사바나 고양이는 있어요.
2: 죄송합니다.
0: 사바나 고양이.
2: 제가 그렇죠. 알다 말아가지고 지능이 약간 예. 지능이 쉽니다. 고양이는 어떤 네. 뜻이에요?
0: 고양이요? 제가 어릴 때 좀 고양이 같은 애였어요. 진짜 어릴 때 저도 기억이 없을 때.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그 수직 활동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맨날 냉장고 위에 제가
4: 냉장고 위에
2: 뛰어내려고 그랬어요? 진짜 왜요?
0: 냉장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기억이 없는데 냉장고 위에 올라가 있었대요, 항상.
4: 어렸을 때부터
0: 가구를 막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4: 네.
0: 그래서 친척들이 보면은 애가 맨날 냉장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보고 그랬대요. 근데 저는 그게 기억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친척들은 항상 냉장고 위에 소나가 있었다.
2: 근데 굉장히 특이하네요.
0: 특이하죠.
2: 네. 제 동생도 어릴 때 TV 위에 올라와서 막 떨어지고 뭐 싱크대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혓바닥도 찢어지고 그래서 어릴 때 여동생이 남자라고 제가 여자 같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0: 네네.
2: 예, 저희 집에도 고양이가 있었네요. 몰랐습니다. 예, 몰랐어요.
1: 그리고 혹시 뭐 고양이를 실제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고양이 두 마리죠. 집사예요, 저.
1: 두 마리.
0: 네, 두 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2: 양집사.
0: 네, 양집사.
1: 어떤 고양이 키우고?
0: 저는 이제
2: 시베리아.
0: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한국 고양이.
2: 아, 한국 고양이.
0: 네, 한국 고양이. 네.
2: 그 노란색에 흰 줄 있는 그런
0: 네,
2: 고양이가.
0: 네, 치즈도 있고 이제 삼색이라고 해가지고 까만색, 뭐 하얀색, 노란색 다 섞인 친구도 있고 두 마리 기르는데 너무 예뻐요.
1: 삼색이는 암컷이죠.
0: 네. 맞아요. 네. 고양이 기르세요?
1: 저는 고양이 길렀었어요.
0: 아니 길렀어요. 왜냐면 삼색이가 암컷이라는 거 아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1: 맞아요.
2: 색이 세 개가 있으면 암컷이고.
1: 네, 암컷이. 네네. 암컷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0: 네, 암 거의 대부분이 암컷이고 네. 수컷인 경우가 없어요.
1: 맞아요.
0: 근데
1: 맞아요.
0: 아시네요.
1: 아, 저도 고양이 좋아하니까.
2: 저만의 고양이가 되어주세요.
1: 안녕. 죄송합니다.
2: 시베리아 고양이네.
1: 죄송합니다.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네,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악바리.
2: 아, 바리바리 악바리.
1: 악바리라는 키워드를 갖고 오셨습니다. 네. 이거 그냥 막 내가 막 정말 막 악에 맞췄어요.
2: 주심력이
1: 뭐든지. 네. 그런 뜻에서 악바리를 맞아요. 갖고 오셨나요?
0: 맞아요. 네. 제가 예전에 국악할 때 그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말씀하신 별명이세요. 그래서 저는 악바리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좀 승부욕이 있다 뭐 이런 거겠죠?
2: 어릴 때 보면 저희 때는 그 생활 기록부에 이 학생이 어떤 성향이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MBTI, 그 전에 뭐 혈액형, 그 전엔 사주 이런 걸 봐가지고 이제 성격을 조금 알아내긴 했지만 그 생활 기록부에 뭐라고 좀 많이 적혀 있었어요?
0: 저요? 성실하다.
2: 아, 성실하다. 저는 그 선생님들께서 보는 눈이 한결 같아요.
1: 뭐라고 하셨던가요?
2: 주의가 산만하다. 이게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ADHD라고 하나?
0: 네네네.
2: 추혁진 씨가 최근에 저를 만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은 성인 ADHD가 확실하다.
1: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말로 분위기를 주도한다.
0: 그럴 수 있죠.
1: 야옹, 야옹,
2: 야옹. 좋아요.
1: 알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근데 어떻게 갑자기 또 트로트로 전향을 하시게 되셨어요?
0: 제가 예전에 국악 이제 대학교 시절쯤에 대학교 졸업하고 이쯤에 그때 이제 퓨전 국악 팀이 엄청 많이 생겼었어요. 그때 약간 그게 유행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막 조금 요즘에 보시면 이렇게 한복인데 짧고 이렇게 이쁜 한복들 있잖아요.
2: 이렇게 약간
0: 긴 거 말고.
2: 한복.
0: 네. 네. 그런 거 막 입고 이제 행사를 다니는 그런 팀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2: 뭐 이날치 뭐 그런 분들, 범 내려온다.
0: 네네네, 뭐 그런 느낌처럼 이제 많이 이제 생겼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퓨전 국악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그렇게 공연을 하러 가면 이제 조금 앵콜 곡이나 이런 걸로 트로트 불러드릴 일들이 있었거든요.
2: 그렇죠. 또 어른들이 좋아하시니까.
0: 네, 좋아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한두 곡 부르다가 이제 전국 순회 공연 같을 때 이제 또 한 번 트로트도 하게 되고 하면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악이랑 또 다른 대중음악의 어떤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소통이 잘 되고 막 무대에서 막 아는 곡을 불러주니까 박수도 막 많이 받고 좋아하시고 막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트로트에 관심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잘못된 생각인가 하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예고도 나오고 예술대도 나왔는데 갑자기 트로트를 한다는 게 약간 내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건가라고 했는데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하기 위해서
1: 트로트로 전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바리처럼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또 맞이할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2: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1: 네. 자, 키워드 보여주시죠.
2: 사막. 조만간 사우디로 이민 아니시죠? 예. 사막이요?
1: 사막에 사막? 뭔가 메말라 있는 듯한 그런,
2: 그런 느낌이죠.
0: 네, 맞아요.
1: 네. 사막 어떤 키워드죠?
0: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그 마음이 진짜 사막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본 적은 없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뭐 그늘도 하나 없이 뭔가 그런 공간이잖아요.
2: 오아시스도 없고.
0: 네, 오아시스도 없고. 그때가 제가 이제 오아시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미스트로 3였어요. 네.
2: 그때, 그럴 수 있죠.
0: 네, 네. 이때 어떻게 해서든지 나란 사람을 알려서 뭔가 어떤 그 다음 방향이 조금.

0: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가 제가 한 1년 정도를 미스트로 3를 위해서 진짜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살도 빼고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선 무대도 못 갔어요.
1: 아,
0: 제가 제작진 예심에서 떨어졌어요. 네. 그때 되게 마음이 좀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해서 본선에 한 번의 기회라도 주어지면 내가 어떻게든 정말 내가 노력해서 다음 기회를 만들어보리라고 생각하고서 노력을 1년을 했는데 그냥 제작진에서 바로 떨어지니까 아 조금 나는 그냥 찾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인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그때 좀 그랬었죠.
2: 저희가 이제 불교 말로 시절 인연이라고 항상 하잖아요. 우리 미스터트롯2에서 우승을 하셨던 성훈 씨도 1에서 고배를 마시고 2에서 또 이렇게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미스터트롯3 예심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상암에서 1층에서 소나 씨를 봤어요. 대표님과 함께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거든요.
0: 네.
2: 저는 봤어요. 저는 이제 뭐 연습 때문에 갔었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예심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참가자들이 몇몇 보였거든요.
0: 네네네.
2: 근데 그때 소나 씨가 예심 때 있어가지고 당연히 본선은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보이길래 오 이게 말이 되나?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그래서 야 이게 참 실력을 떠나서 운이라는 것도 참 필요하구나.
0: 맞아요.
2: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운도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2: 아니나 다를까 4에서 네. 우승을 하잖아요. 내 눈은 틀리지 않았다. 우리 두 걸음을 뛰어가기 위해서 백스텝 한번 간 거예요. 아, 제자리에 뛰어서 네. 멀리 못 가요. 멀리 뛰기 그냥 이렇게 도약을 해야죠. 그 도약의 발판이 미스터트롯3였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3: 좋습니다. 네. 자,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외워주시죠. 분신.
2: 분신.
3: 분신이라 하면 뭐 나의 어떤 또 다른 존재? 똑같은
0: 맞아요.
3: 또 다른 존재?
2: 그렇죠, 그렇죠. 네.
0: 제
3: 분신이 뭔가요?
0: 저한테는 노래입니다. 노래.
2: 노래.
0: 네. 어떤 트로트의 장르라기보다 저한테는 네. 노래. 왜냐면 너무 어릴 때부터 저하고 한 몸이었고 제가 선택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2: 몇 살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0: 저 초등학교. 6학년 되던 해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3살에 시작을 했어요.
2: 그러면 13살부터 시작했으면 10년째 지금 음악을 하고 계시네요?
0: 네. 10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2: 그러니까요. 아직 얼마 안 됐네요.
0: 네,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2: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분신이라는 점.
3: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래서 저한테 노래는 진짜 저의 모든 감정의 탈출구, 해방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언제나 노래한테 기대고 그러니까 어떤 저의 희망적인 부분도 다 노래한테 의지하고 슬플 때도 노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시간을 다 노래한테 많이 기댔어요.
2: 저는 그래요. 소라 씨가 성격이 어떻게 보면 저랑 완전히 반대거든요. 저는 어떤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에라 모르겠다 들이박자 이런 성격이고
0: 저 너무 부러워요. 네,
2: 근데 소라 씨는 제가 봐온 소라 씨는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해도 말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2: 그냥 전전긍긍하고 혼자 참아내고 이런 성격인데 우리는 그런 거 못 잊지 않습니까? 무조건 한마디를 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거 쏟아내야 되고
0: 그러면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이 사람들한테 무언가 내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 근데 그렇게 태어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0: 아, 그래요?
2: 예, 성향이기 때문에.
0: 방법이 없어요?
2: 예,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0: 아, 그래요?
2: 예, 묵묵히 인내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 감정들을 다 소각하고 남편과 즐거운 대화를 하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0: 네.
2: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가 용서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세요.
3: 근데 저는 소나 씨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0: 제 잘못인가요?
3: 잘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그런
3: 그러니까 잘난 소나 씨 잘못입니다. 참고 살아야 돼요.
0: 그러니까 어쨌든 평생 참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2: 예. 참는다기보다는 모든 걸 포용한다.
0: 그렇죠. 포용한다.
2: 포용한다, 이렇게.
0: 있네.
2: 우승자인데 그 정도 포용력은 있어야죠.
0: 아, 알겠습니다.
2: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코너 키워드로 이선아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이선아 씨의 취향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이죠. 빠르게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빠른 거 잘 못하는데.
3: 준비되셨나요?
0: 네.
3: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가보겠습니다.
3: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더 자신

0: 이는 장르는 무엇인가요? 아. 경기 민요 대 트로트.
1: 어떻게 이거 진짜 못 걸렸어. 뭐
2: 경기 트로트 하셔도 되고요.
1: 경기 트로트입니다.
2: 어쨌든 트로트입니다. 예, 좋습니다.
0: 트로트. 자, 남편 강상준 씨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외모, 성격.
1: 아, 우선은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만났겠죠?
2: 네, 그렇습니다.
0: 자, 더 어울리는 별명은
1: 제목지요.

0: 부르기가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저는 겉멋 퍼포먼스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2: 자, 역대 미스트롯 진 중에서 함께 무대에 서보고 싶은 사람은 송가인 씨, 양지은 씨, 정서주 씨.
0: 저는 송가인 언니 하겠습니다.
2: 아, 네. 씨. 자, 네. 이렇게 밸런스 게임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좋습니다. 아, 근데 아까 첫 번째 저희 밸런스 게임은 조금 대답이 뜨뜨미지근했다. 정확하게 경기 민요도 아니고 트로트도 아니었어요.
0: 그러니까요.
1: 예, 왜 그렇죠? 그러신 거죠?
0: 네. 아, 아니 근데 이 경기 민요 20년 하고서 트로트 6년 했잖아요.
1: 네.
0: 그 경기 민요를 제대로 안 부른 지 저도 6년이 된 거잖아요.
1: 오, 아, 그렇죠.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기 민요가 더 자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트로트를 잘 부른다고 하기엔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경기 트로트 딱 말씀해 주시길래
2: 겸손하신
0: 경기 트로트로. 네.
1: 그래서 이게 원래 겸손하예요. 겸손하.
2: 아, 겸손하.
1: 겸손해가지고.
2: 겸손하셔가지고.
1: 네. 경기 그러니까 그 민요 이런 국악에도 굉장히 많은 장르가 있잖아요. 뭐 악기를
0: 맞아요.
1: 연주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0: 다양한 병창.
1: 예. 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왜 하필 경기 민요였어요?
0: 근데 사실 처음 이제 국악이라는 걸 배우게 된 게 이제 사실은 경기 민요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원래 제가 초등학교가 국악 동아리 시범 운영학교여서 그 학교가 매달마다 이제 그 매년마다 한 번씩 국악 발표회를 하는 학교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원래는 그 한국 무용 중에 삼고무라고 혹시 아세요? 북 세 개 이렇게 놓고 막 뺑글뺑글 돌고 해.
1: 막 이렇게 하는 거.
0: 맞아요. 원래 그거를 했었다가 그 동아리에서 이제 경기 민요 선생님의 공연에 찬조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 동아리에 생긴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그때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배웠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엄마한테 이거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엄마가 처음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끊어주셨던 게 지금 이제 전공이 사실 된 거거든요.
1: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죠.
0: 네네 맞아요. 예,
1: 저는 뭐 친구들이랑 숨바꼭질 하고 있을 때
2: 야
1: 그런 큰 결단을 네. 대단한 친구입니다.
2: 네, 그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경기 민요 그 전수자로 또 이름을 올리셨다고 정말 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거죠.
2: 혹시 이 자리에서 경기 민요 한 소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0: 그러면 네. 많이 하시는 태평가를.
1: 아, 태평가.
0: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한번 해보세요.
1: 짜증 내면 안 되죠.
2: 그렇죠.
0: 그렇죠. 짜증 내면 안 되죠.
1: 야. 아, 예, 해주세요.

0: 살아가세.
1: 경기 민요의 거의 뭐 히트곡. 그쵸, 국민 그쵸. 히트곡이죠. 어릴 그쵸. 때 개사 정말 많이 했어요. 짜장을 시켜서 무얼하나.
0: 아, 그 개사는 아닌 것 같아요.
1: 예,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개사를 해가지고. 그만큼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그쵸, 그쵸. 많은 많이 아는 네, 노래죠.
0: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죠.
1: 근데 이런 게 전수자. 전수자라고 하셨잖아요. 왜 네. 전수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얼, 우리의 멋을 정말 끝까지 유지시켜야 돼요. 이런 거. 국악계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거예요.
2: 아, 정말 국보급입니다.
1: 근데 트로트계에서는 보물인 거예요. 아,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렇게 또.
1: 자, 다음 좀 이렇게, 다음 좀 불편한 키워드가 있었죠?
2: 네.
1: 아, 외모 키워드요? 성격이었나?
2: 예, 아, 맞습니다. 예. 그 남편분이신 강상준, 예. 강상준 네. 씨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그 성격과 외모 중에 네. 외모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0: 아, 네. 우선은 잘생긴 남자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호감이 갔기 때문에 네. 연락을 했습니다.
1: 오, 좋죠.
0: 연락 받아준 거죠.
1: 오,
0: 아, 참에 사람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 두 분도 네. 눈앞에 이쁜 여자가 있다.
1: 네.
0: 그러면
1: 어디 있어요?
0: 마음이 어디 열리지
1: 있어요?
0: 않나요?
1: 어디 있어요? 저 있어요.
0: 눈앞에 이쁜 여자가 있으면 예. 마음이 열리듯이.
1: 뭘 열려요? 저 네? 열고 가요.
0: 아, 열고 가요?
1: 네, 이미 열려 있어요. 뭐,
2: 그거는 처음에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2: 저희가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했단 말이죠.
0: 네, 네.
2: 근데 지금 결혼하셔서 행복하십니까? 저희에게 혹시 결혼 추천을 해주실 만합니까?
0: 아, 결혼을 추천하는데 중요한 건 네. 결혼이라는 제도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0: 좋은 사람하고 하는 결혼을 추천합니다.
1: 그렇죠. 이게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뭐 이쁘면 좋죠. 하지만 많이 잘 통하고 성격이 잘 맞아야 돼요.
0: 그럼요, 그럼요. 예,
1: 대화도 무조건 잘 맞아야 돼서. 뭐
0: 유머 코드가 맞는다든지 아무튼 예. 통하는 한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1: 근데 저번에 봤거든요, 저는 실제로. 좀 적당히 잘생겨야 되는데 매우 잘생겼더라고요. 아니, 배우는 배우다. 네,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가수라고 좀 달라. 넘어가시죠.
2: 네, 넘어가시죠. 네,
1: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3: 다음 중 더 어울리는 별명은? 에서 개복치 대 네. AI 소나. 개복치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0: 아, 이거는요. 진짜 저는 개복치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저를 그렇게 긴장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시는지 진짜 모르겠다니까요, 저는.
1: 긴장을 했어요?
3: 긴장을 하셨어요?
0: 엄청 해요, 긴장.
1: 저희는 아까 전에 뒤쪽에서 네. 저기 매니저님 계시잖아요. 네. 매니저님이 막 뭐 두드리시더라고요. 네. 입력하면 바로 노래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기계로 그냥.
0: 아이, 왜 그러세요?
1: 엔비디아고, 이 뭐. 예. 쭉쭉 나오더라고요.
3: 네, 경기민요.
1: 예, 경기민요. 뭐라면 짜장을. 아, 짜장이 아니구나. 아, 근데 개복치는 뭐예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3: 개복치가 네. 약간 그 멘탈이 약간 이런 맞아요, 이미지가 맞아요. 있는데 그 이미지가 맞아요?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이 개복치가 그 뭐냐면 생선이 이게 되게 크거든요, 크기가. 네. 네. 엄청 큰데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누가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돌에 여기 비닐이 긁혔어요. 네. 그러면 그걸 보고 스트레스 받아서 사망하는 네,
3: 그걸
0: 생선이
3: 스트레스 받아 죽는데요.
0: 개복치예요.
3: 그만큼 이제 멘탈이 약하다라는.
1: 아, 진짜로요?
0: 네. 진짜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저는 개복치예요. 저 진짜 잘하는 사람은 저희 남편은 완전 저 개복치라고.
3: 전혀 그렇게
0: 얘기를
3: 보이시는데.
0: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무대를 많이 그래도 경력이 무대로 치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그렇죠. 국악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거든 이제 무대 위에서는 숨겨야 되고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돼서. 좀 이렇게 잘 감추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긴장을 정말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해서 사실은 연습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그 시간에 의지를 해요. 그만큼 하면 제가 긴장을 해도 어느 정도는 되니까.
1: 별명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측근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3: 맞아요. 맞아요.
1: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0: 네. 아, 그래요?
1: 예. 한번. 아주, 예.
3: 네. 아주 우리. 이소나 씨에 대해서 잘 네. 알고 계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지금 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네.
1: 자, 여보세요?
4: 여보세요?
3: 아, 안녕하세요.
1: 아, 윤서야,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4: 저는 지금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고.
0: 거짓말 같은데, 노래 연습 거짓말 같은데?
4: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노래 연습하고 녹화 연습하고 있어요.
0: 리허설 했나 보다.
1: 병만 봐도 알겠네요. 지금 아니, 가산이시죠?
0: 네.
1: 예, 가산이네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예, 좋습니다.
3: 시청하고 계신 우리 캐남일전 시청자분들과 팬분들께 자기소개랑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4: 네, 안녕하세요. 미스트 로코 트롯 여정 임유사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3: 아니 경연 동안 우리 또 소나 언니라고 부르시나요?
4: 언니라고 부릅니다.
3: 언니가 잘 챙겨주세요.
1: 저는 거의 삼촌이니까.
4: 엄청 잘 챙겨주고 소나 언니는 일단은 저는 엄청 엄마처럼 엄청 잘 챙겨주고 또 밥도 막 잘 챙겨준 때가 엄청 많았어요.
0: 밥도 잘 챙겨.
3: 밥도 잘 챙겨주고 중요합니다.
1: 네, 이게 저희 네. 경연 때 제가 그 메들리를 같이 했었잖아요. 메들리
0: 네,
1: 미션.
0: 맞아요, 맞아요.
1: 저도 성훈 군이랑 같이 했을 때 네. 그때 정이 정말 많이 쌓이거든요.
0: 아,
1: 그때부터 깊어진 사이가 맞으신
0: 네,
1: 거죠?
0: 네, 저도 그때부터 한 팀을 하게 되면서 윤서랑 진짜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지금도 진짜 뭐 제 딸 같은
1: 그렇죠.
0: 그런
1: 자, 우리 윤서 양이 보기에 소나 언니 별명으로 AI 소나 개복치 둘 중에 어떤 게 더 잘 어울려요?
4: 저는 AI 소나요.
1: 아, 그럼 이게 맞네요.
3: 그러면 이제 본인만 그렇게 생각을
0: 아니에요.
3: 하시는 거예요.
1: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4: 일단 언니는 노래 부를 때 정말 그 발성 하나하나가 엄청 AI처럼

0: 완전 그냥 쭉 뻗어나가는 게 보여요. AR처럼 틀리는 게 하나 없고.
1: 그래픽 카드만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 윤서양도 AI 윤서거든요.
2: 아, 완전
1: 너무 잘 AI 야. 윤서양 노래를 한 소절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3: 아, 그럼요.
2: 예, 윤서야 노래 불러줘.
1: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제 노래 해봐도 될까요?
1: 아, 네, 당연히 좋아요. 너무 좋죠. 네.
0: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노래 문경세제 한 소절 들려드리겠습니다.
1: 오, 감사합니다.
0: 세도 높아 높이 높은 세지야 감사합니다.
2: 아, 근데 잠깐만 들어도 진짜 잘하잖아요.
1: 잘하죠. 네. 오늘 통화 연결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네, 앞으로도 좋은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화이팅!
1: 아, 애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귀엽냐.
4: 아, 에너지가 넘칩니다, 진짜.
1: 좋습니다.
4: 네. 자, 우리 윤윤서양과 전화 연결도 해봤고요. 자, 질문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더 어려웠던 것은 건무 퍼포먼스 대 트로트가 아닌 노래 부르기. 봤거든요, 건무. 네네네. 이렇게 칼 가지고 춤추시고.
2: 그 무용을 사실은 전에 했었을 때 이렇게 짧은 단검은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진짜 긴 장검을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네. 근데 그때가 이제 팀 미션 때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중간에 짧게 제가 건무 퍼포먼스를 솔로를 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네. 그때 너무 조금 책임감 때문에
1: 힘들죠.
2: 네. 책임감 때문에 많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건무가 제일 어려웠어요.
1: 쉽게 생각해봐도 그 트로트가 아닌 노래를 부른 걸 저도 들었잖아요. 잘해요. 너무 잘해요. 일단 기본적인 발성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 당연히 건무 퍼포먼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까 역대 미스트롯 진 중에 함께 서보고 싶은 사람 송가인 씨를 네네. 택하셨어요. 네네. 이유가 뭐죠?
2: 사실 저는 이제 가인 언니를 보면서 제가 트로트의 꿈을 키웠기 때문에 미스트롯 원 때 제가 트로트를 하고 싶던 지망생이었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봤던 오디션이었어서 저한테는 그 가인 언니가 처음에 이제 시작해서 진을 받기까지 과정을 제가 보면서 응원을 했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송가인 언니하고 무대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1: 언젠가 그 네. 무대가 꼭 이루어지리라. 뭐 그건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죠. 믿고 있어요. 네. 당연히 있을 무대라고 생각하고 네. 꼭 기대하겠습니다.
4: 네. 그러면은 그 송가인 씨와 무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무대를 좀 해보고 싶으세요?
2: 저요? 아무래도 네. 노래를 제대로 부르는 무대를 좀 해보고 싶어요. 좀 가창력 있고 좀 난이도 있는 네, 호소력 있고 이런 어려운 곡? 왜냐면 이 듀엣을 하게 되면 저도 그 상대방한테 배우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1: 그래서 그렇죠.
2: 뭔가 언니가 잘하는 장르를 부르면 제가 배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1: 그런 것 같아요. 듀엣이라는 게 상호 보완 작용을 꼭 하지 않습니까?
4: 맞습니다.
1: 이 사람의 빈자를 내가 채우고 네. 나의 빈자를 이 사람이 채워주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둘 다 완벽해서 멋진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4: 네. 네,
1: 좋습니다.
4: 자, 밸런스 게임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너무너무 센스 있게 답변해주신 이소나 씨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나상도!
4: 남궁진의
1: 그럼 열렸죠.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끝곡으로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저는 정통 트로트 준비했는데요. 네. 임현정 선배님의 사랑아.
1: 사랑아.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소나 씨 사랑아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이소나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잠시 후 이소나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나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1: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그 딱 그 프로의 딱 그 매너가 모든 것이 잘 갖춰지고 노래도 잘하시고
0: 우리 소나 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 한번 불러볼까요?
0: 예.
2: 타네 타네 내 가슴이 어 비둘기 조 키 미음 디귿 시옷이 뭐죠?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0: 네.
2: 아 제가 다짐을 했어요.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주세요.

서울의 수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낭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여물 탐여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고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하나니 무상을 관하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이 몸은 거품과 같이 허망하고 석양과 같이 덧없는 것이다. 만약 이를 알게 된다면 악마의 꽃화살을 꺾어버리고 염라대왕이 볼 수 없는 곳을 가게 될 것이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여러분은 불교를 만나 어떠한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우리 불교의 수행, 그러면 항상 깨달음, 해탈, 열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뭐 스님들이야 당연히 그것을 목적으로 또 목표로 수행을 하시지만 제가자분들, 우리 신도님들은 과연 진짜 깨달음, 해탈, 열반만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수행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그를 통해 다가올 다음 순간 또는 내일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더 나은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깨달음이라는 한 표현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그것이 방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깨달음은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 일하는 것, 오늘을 사는 이 모든 목적을 아우를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은 우리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의 주제,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내용을 둬서 행복을 깨닫자라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깨달음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수행을 하죠. 불교에서도 열반락이라고 해서 열반의 즐거움, 여기는 행복이라고 하는 락자를 붙이기도 하죠. 모든 고뇌와 번뇌, 업의 에너지가 식어서 두 번 다시 윤회하지 않고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윤회에 조그만한 가능성도 생기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수행의 목표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님들은 불교를 만남으로써 지난날의 여러 과오들이나 자신의 잘못한 것들을 스스로 반성하고 또는 내가 쌓았던 여러 인연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거나 또 나를 좋게 했던 것들을 잘 알아 그것을 연기적으로 받아들여 더 나은 내일로,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수행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일일시 호일, 매일매일이 좋은 날,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선오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평상심시도. 가장 들뜨고 좋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러그러한 그러한 평상심에, 항상 일상하는 그러한 생활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고 있다는 걸 여실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때때로 우리는 행복은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무언가가 나를 행복으로 이끈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심시도 일일시호일, 이 가르침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오직 특별한 것만을 챙기고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특별한 순간만을 찾는 것은 아닐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력하는 건 오늘 행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행복은 오늘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말이고 여러 법문이나 또는 철학이나 수많은 이야기로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here and now라고도 있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한 날이고 내가 꿈꾸던 날인다. 너무 머리로는 잘 알지만 가슴으로 그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은 전혀 다른 오늘을 살고 오늘 속에 행복이 아닌 오히려 불행과 불안과 어려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고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바로 누구보다입니다. 그 누구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타인입니까? 항상 비교해야지만 열심히 한다, 부지런히 한다, 노력한다라는 가치를 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비교해서 그 가치를 매겨야 되죠? 그냥 내 스스로 만족스럽게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계속 우리는 비교하려고만 합니다. 비교를 통해 그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그 삶을 살려고 하거나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려고만 노력하죠. 불교에서는 살불살조라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의 참뜻은 부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조사만을 쫓지를 말라는 겁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는 건 부처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부처로서 살아가야지 석가모니 2, 비로자나 주니어로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스님일지언정 조주 스님을 눈앞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조주로서의 깨달음이 아닌 조주의 깨달음과 수행을 내가 배워 조주 스님이 아닌 나라는 한 존재로서 수행을 닦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항상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누구보다 노력해야 되고 누구보다 잘 살려고만 누구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항상 자신의 삶에, 나의 삶에 내가 주인공이 아닌 누구가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사실 이 행복을 깨닫자라는 이 내용을 만들면서 제일 처음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은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아주 특별한 질환, 병명에 의해서였었습니다. 그때 나온 병명이 바로 고기능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처음에 라디오에서 잘못 들은 줄 알았었습니다. 우울증이면 우울증이지 고기능성 우울증은 뭐지? 왜냐하면 저도 2011년에 우울증을 이제 초기에서 마치긴 했지만 겪었었기 때문에 그 우울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2026년이 된 지금 대략 15년 가까이 지나 우리의 우울증은 더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바로 경쟁과 비교와 성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삶이 항상 노력하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때문에 우울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기능성 우울증 무엇이냐면 외부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가정이나 회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오히려 더 성실하고 원만히 모두와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휴식의 공간, 즉 나라고 하는 집이나 내가 쉬어야 되는 공간으로 들어와 내부에서는 심각한 고립, 고통, 외로움, 우울감이 존재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질환을 바로 고기능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우울증의 기본적인 느낌이기도 하지만 외견으로 그거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울증을 한번 겪으면 바깥으로도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제가 우울증 초기를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 겪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합니다. 화창한 봄날에 한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되게 뭔가 이렇게 물에 잠기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꼈고 뭔가 굉장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패배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상하게 느꼈고 저희 교수님도 좀 이상하게 보셨었습니다. 왜 하면 할수록 애가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가나. 제 아는 지인 중에 의사분이 계셔서 너무 좀 불안한 나머지 전화로 상담을 좀 했더니 우울증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이런 우울증이 생기지? 하니까 스님 혹시 스님 주변에 누군가와 스님의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맞았습니다. 유학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 도반 스님들이 이제 뭐 선원도 다니시고 소임도 사시고 여러 군데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연락들을 받을 때마다 너무 참 보기 좋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도반들은 이

이렇게 지금 잘 자신의 수행을 하고 자신의 몫을 하고 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캄캄한 방 안에서 유학을 와서 그냥 일본어나만 외우고 일본어를 통해 불교를 다시 공부하고 있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만 내다보며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나도 모르는 결핍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노력할수록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왜 이런 일에 빠진 건지 너무 속상합니다. 했더니 선생님 괜찮습니다. 약 먹으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밖에서 운동하십시오. 햇살을 쐬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사람들 속에 있어야 낫습니다. 자꾸 안에 계시지 마십시오. 안에 있으면 더 깊이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불교를 공부했고 불교를 공부하고 있었으면서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에 스스로를 잠식시켜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약을 보내주셔서 약을 조금 먹어서 한 두 달, 석 달 정도 먹고 났더니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봄날이다 보니까 날씨도 좋고 해서 항상 밖에 나가서 조깅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러닝이라고도 많이 부르지만 당시엔 그런 것도 몰라서 그냥 일본이다 보니까 강둑이 많습니다. 강둑에 나서 막 뛰다 보니 뭐 고양이들도 좀 만나고 그러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밝은 성격이 생겨났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항상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밖에서 뛰거나 산을 가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는 이유도 진짜로 제가 이런 것들을 겪어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고기능성 우울증이라는 건 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신을 다시금 그 안에서 한번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바로 드러냈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치료법으로 지금까지도 잘 이어올 수 있었지만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감추는 순간 누구도 알아낼 수 없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에 너무나 익숙한 질환이 한 개 더 있죠. 바로 공황장애라는 것입니다. 공황장애 과거만 하더라도 연예인이나 좀가 이렇게 유명인들이 많이 걸렸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뒤처질까 봐, 실수할까 봐, 잊혀질까 봐, 없어질까 봐 매 순간 불안함을 느끼는 게 바로 공황장애인 것입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어도 갑작스럽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공포를 느끼는 정신적 질환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멀쩡하게 있다가 공황장애가 오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손을 떨거나 식은땀을 흘리거나 심하게 눈을 깜빡이기도 합니다. 이게 공황장애 기본 모습이죠. 왜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첫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또는 이것이 없어졌을 때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존재가 됐을 때 이 공황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 공황장애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마치 세트와 같이 묶여서 옵니다. 내면이 피로해졌고 내면의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항상 붙어오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주변에 인연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로서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만에 하나 제가 이 투게더를 하면서 다른 스님들이나 다른 방송과 만약에 비교했다고 하면 투게더가 지금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전해지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시청률이 잘 나오거나 ALS가 많은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가려고만 계속했겠죠. 그러다 보면 투게더도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죠. 누구보다 누구의 모습이 아닌 그냥 투게더로서 그 모습을 계속 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모습을 좋게 봐주셔서 지금 이 투게더가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그 모습 속에서 계율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투게더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다 없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투게더는 투게더로서의 위치에서 계율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도 투게더가 방송되면 ARS나 많은 또 후원을 해주셔서 이 방송이 지금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수처작주 입처계진 계율을 계율답게 전하는 투게더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투게더로서 참되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인정받고 알아주고 남보다 앞서고 뛰어나기 위해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투게더를 하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시기 때문에 인정은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은 받아지는 것이지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발버둥치게 될 겁니다. 무리하게 될 것이고 무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채십니다. 뭐지, 방송이 좀 질이 낮아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바로 알아주시죠. 그리고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게 아닌 그냥 투게더로서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도 내일 다음까지도 투게더로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불교에서도 말하는 수행의 가치관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적을 매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을 자신이 올곧게 알고 그 안에서 행을 닦아, 즉 수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꿔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인 행을 통해 자신의 일인 사를 만들고 자신의 모습인 업을 갖추어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삶, 이 생을 변화시키는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행, 사, 업, 생, 법. 불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여러분, 저,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을 바꾸지 못하면서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어찌 세상이 나를 바꿔주기를 기다립니까?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바뀌면 나와 더불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그리고 매일 아침에 무엇을 할지를 고민합니다. 그 고민 속에 있다는 건 하나의 서원을 세우는 거고 그 발언을 통해 행을 닦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됐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을 잘 했는지를,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메모장에 써놓은 것을 한번 꼭 다시 확인을 합니다. 이 투게더도 녹화 직전에 제가 항상 꼭 스마트폰으로 한번 확인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냐 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투게더의 이 내용들이 기승전결로 잘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엔딩에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와야겠구나라고 꼭 먼저 확인을 하고 다 맞춰서 이동하면서 한 번 더 스스로 복습을 합니다. 즉 저의 이 행위를 투게더라는 일로 만들고 투게더의 모습을 갖추어 법장 스님의 투게더라는 삶으로서 이끌어 나가는, 즉 이끈다라는 건 변화이죠. 이 삶의 모습을 갖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게더가 함께하고 금요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 특별한 것을 원하려고 합니다. 변화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변화가 아닌 마치 신비로운 신통과 같은 게 텅하니 떨어져서 내 세계를 확 뒤집어 바꿔줬으면 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 속에도 너무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죠. 리틀 부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투게더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비구가 고행을 포기하고 내란자라 강가로 내려오셔서 수자타의 유미죽을 받으시고 그 공양을 하시는 부처님을 보고 시타르타가 타락했다라고 질책하며 떠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 바로 직전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사문 고우따마가 보리수 밑에서 정진의 다짐을 서원을 세운 채로 좌선에 딱 앉아있을 때 폭우가 내립니다. 그때 뱀의 왕이 나타나 부처님의 등 뒤로 와서 코브라가 등을 쫙 피면서 부처님을 비를 맞지 못하게끔 이렇게 가리는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장면이 나올 때 이 오비구는 손을 들며 박수를 치며 환희합니다. 즉 신비로운 모습에 빠졌고 그 신비로운 모습을 통해 스승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여겼던 것인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사람이 씻고 밥을 먹고 수행을 다짐하려는 모습에는 오히려 구도를 포기하다니 더 이상 당신을 따를 수 없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떠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모든 배움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배움은

변하다. 깨달음의 길은 중도, 즉 중용에 있다. 모든 극단으로부터 중도, 중용을 지켜야 변화할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고행에 집착하려면 더 큰 고행만이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몸을 학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에는 수행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행일 뿐이죠. 그리고 우리 불교는 고행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는 고행을 지양하죠. 불교는 두타행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율장의 내용대로 살아가기 위한 모습을 두타행이라고 부르지 그것을 고행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고행은 고통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고 더 큰 고통을 얻으려고 노력해야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화가 아닌 자극만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신문기사나 방송도 대부분 그렇죠. 더 인기를 끌려고 하고 더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자극적으로만 갑니다. 요새는 신문기사를 인터넷으로 제가 거의 못 봅니다. 제목이 너무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해갖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제가 참 존경하는 박지성 선수의 뭐 박지성 무슨 무슨 일이라고 해갖고 실제로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축구선수 박지성이 아니라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의 뉴스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써놓은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아니면 말구식의 기사가 불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극으로만 나가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고행을 포기하며 극단으로부터 벗어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수행이다. 이 중용, 중도를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투게더를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자극적이지 않으며 계율의 중도를 지켜 그 안에서 세상의 일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일 속에서 계율을 녹여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저의 생각만이 들어갈 것이고 사회의 문제를 더 자극적으로 다루면 어쩌면 더 많은 분들이 보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알맹이는 없는 형태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끊임없이 우리 PD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배움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 올바른 변화를 얻기 위해선 중도, 중용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그 치우침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 속에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노력하고 힘낸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행복은 그들과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그를 통해 오늘도 행복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노력은 결코 고행이 아닙니다. 힘들고 조금 지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인연들 그리고 나의 일을 통해 행복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노력이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행복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 인연들을 챙기셔야 됩니다. 내일 행복해야지 이것만 넘어서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에 오늘을 놓치고 가장 소중히 되어야 될 가족과 인연들을 함부로 얘기하며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어쩌면 고행에 빠진 그리고 부처님을 질타한 오비구의 모습은 아닐지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행복은 원만해야 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 중용 속에서 오늘 하루 노력을 통해 행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고 노력해서 그 누구도 불행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불교를 만나 수행하고 정진해서 그 누구도 괴롭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때때로 불행해야 되고 괴로워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고 노력하고 있는 가치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참회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괴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면 나의 수행과 정진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는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과 또는 깨달음 앞서서 더욱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참회와 성찰입니다. 스스로를 반성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을 불교에서 참회라고 하고 그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즉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성찰입니다. 성찰하지 못한다면 항상 들뜬 마음이 생기거나 우울감에 스스로를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성찰...

차를 통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고 더 나은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 항상 참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회를 반성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성을 통해 자신을 바꿔야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참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계식을 할 때도 항상 참회진언을 하죠. 참회진언을 통해 참회진언을 하는 동안 수계하기 전의 모습과 연비를 통해 수계한 자신이 참회진언 시간 속에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회를 통해 바뀐 나로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교는 여러분의 깨달음은 오늘의 수행은 지금의 일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행복하십시오. 행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이 없다라면 무엇을 통해 행복해야 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복을 추구할지, 어떻게 행복해질지 스스로 결정하고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나아가게 하여 그 속에서 어울려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망경제의 35경계 불발언계에서도 이 서원, 발언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죄로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모든 일에 서원을 일으키고 부모와 스승과 삼보에 효순해야 한다. 좋은 스승과 도반과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하고 항상 자신에게 대승의 경률과 십발치, 십장양, 십근강, 십지를 가르쳐주고 이해하게 하여 여법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계율을 굳게 지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떤 보살이든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수행에 있어서도 항상 발언이 있어야 됩니다. 왜 수행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수행한다고 하면 그냥 고행에 빠지거나 자신의 독선에 빠져서 수행이 아닌 그냥 어떤 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수행의 가치관의 최고는 깨달음이죠. 해탈 열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뜬구름과 같이 막연하다고 하면 나의 수행의 또는 정진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 하루에 20시간 정진 또는 하루에도 빠지지 않고 500배 또는 염불, 사경 또는 그림일 수도 있죠. 수많은 것들의 목표를 세워 그 목표를 방편으로서 나아가 깨달음, 해탈, 열반 또는 행복이라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연한 하루를 막연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저의, 우리의 행복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요새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웬일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하고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인용하는 방송이죠. 우리 유재석 씨가 나오는 방송에서도 여기 나오더라고요. 김신영 씨가 한 13년간 치열하게 다이어트를 해갖고 살을 쏙 빼갖고 그것을 항상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자신의 그러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과 부딪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극도의 공황장애까지 겪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자신의 스승이었죠. 지금은 돌아가신 전유성 개그맨님이 김신영 씨가 아끼는 제자이다 보니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쫓기지 말고 진짜 내가 김신영, 너 스스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김신영 씨가 이야기했답니다. 선생님, 저를 요새 누구도 써주지 않습니다. 저 이제 한물 갔나 봐요. 라고 했더니 전윤성 개그맨님이 너무 또 개그맨답게 훌륭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영아, 한물 가고 두물 가면 보물 돼. 왜 비교해서 한물 갔네, 두물 갔네 그래야 되냐? 너 스스로가 이미 보물인데 왜 그것을 몰라? 법화경에 나오는 그 얘기 그대로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앞장서서 가려고 하지 마. 사람들이랑 손잡고 가. 이렇게 주변에 행복이 가득하게 있었는데 어디서 무엇만을 찾아 헤맸었는지 스스로 깊이 성찰하고 참회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애써서 뺐던 살을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거,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막 먹다 보니 13년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을 뺐는데 6주 만에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되돌아온 6주 뒤에 오히려 불안함이 아니라 감사하고 행복하더랍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하고 싶은 개그, 방송을 다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제가 알 정도면 진짜 방송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정도밖에 검색을 안 하다 보니까 창에 뜨지 않으면 볼 일이 없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유재석 씨와 함께 김신영 배우님, 개그우먼님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살이 이렇게 쪈 거예요. 왜 이렇게 살이 쪘지? 라고 했는데 그 살이 찐 게 살이 찐 게 아니라 오히려 가피와 공덕이 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물이 됐어요. 스스로가 보물이 돼서 자신을 아낄 줄 알고 자신이 진짜 무엇을 통해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종종 찾아봐요. 너무 재밌게 방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비교하고 날카로운 방송이 아니라 푸근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바로 알아줍니다. 아, 김신영 개그우먼의 이야기구나. 남들 걸 따라하고 유행어만 쫓다 보면 유행이 그치게 됩니다. 유행은 말 그대로 흐르는 겁니다. 사라지죠. 그리고 다시 유행이 올 때까지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묵묵히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내리고 있으면 하나의 존재가 돼서 한물 가고 두물 가서 봄을 된다라는 그 교훈과 같이 참 아름다운 삶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걱정돼서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항상 사람을 그리워하고 항상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유성 개그맨님의 마지막 교훈과 같이 앞장서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아무리 앞장서도 기다려서 사람들과 손잡고 다시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눈 감는 그날 내 손을 잡아주고 나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또는 행복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사시는 이유도 여러분의 가족과 인연들과 행복하기 위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이미 충분히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비교를 통해 더 큰 행복을 쫓으려고 하다 보니 만족하는 행복이 아닌 비교하는 행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통해 나를 알기 위해선 함께 할 수 있어야죠.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가장 가치가 큰 회사를 이끄는 젠슨 황이라는 인물도 자신의 회사의 사람을 뽑을 때 제일 똑똑한 사람,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깐 보시면 사람을 뽑을 때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능력이라고 하면 인간성을 더 중요하게 본답니다. 함께한 사람을 구한다면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찾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젠슨황이 강조하는 그 가치도 바로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할 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나 이 내용 우리 지극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맛없죠. 친구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막 먹을 때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조금 가난했었어도 80년대, 90년대 먹었던 그 음식들이 더 맛있었던 이유, 짜장면 한 그릇, 치킨 한 마리가 더 맛있었던 건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금이라도 더 먹겠다고 형제들끼리 다투고 함께했던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루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고 치킨 한 마리 누구라도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정도는 이제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꿈꿨던 삶이죠. 근데 그 꿈이 지금은 현실이 됐는데 그 현실을 꿈과 같이 못 살아가고 오히려 더 큰 꿈을 쫓는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인간성이 좋기 위해선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베푸는 건 함께하는 것입니다. 베풀 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만을 챙기기 위해 계속 탐는다라고 하면 욕심으로 가득 차죠. 우리 불교에서 그걸 악귀라고 부르죠. 목구멍은 요만한데 배는 이만해. 음식을 잔뜩 하지만 먹으려고 하면 다 없어져 버리는 서양에서 이해하는 스크루지와 같은 외로운 슬픈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이 아닌 나와 너가 우리로서 함께 이끌고 지탱하고 함께 걷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로만 살거나 너 혼자로만 살거나 우리가 아닌 고립된 삶을 살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우울해집니다.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저의 우울증도 제 스스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이 제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내 안에서 그 비교를 통해 결핍을 자꾸 만들었고 더 어두운 속으로 저를 끌고 내려가서 저 깊은 심연으로 잡아당겨버렸던 겁니다. 누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게 아닌 스스로가 스스로의 걸음으로 나락 속에 빠뜨려버렸던 너무 속상한 일을 스스로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젠스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개인이 중요해지는 세상이긴 하지만 이제 지능, 똑똑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제 AI나 다양한 것들이 지식이라는 면에서는 우리보다 월등히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AI랑 지식으로서 경쟁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AI를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지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마음으로, 지혜로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 지혜, 바로 인격을 기르는 건 어려워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건 어렵다. 창피함이나 비판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가 강인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겪는 고난과 도전으로부터 위대함이라는 것이 탄생하기 때문인 것이죠. 비교와 경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더 착실히 챙겨서 인격을 길러 사람들과 함께하면 지금 비로소 조금 고난하고 힘든 도전을 할지언정 그 손을 잡고 나아가 위대함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유재석 씨가 같이 있죠. 유재석 씨가 했던 가장 유명했던 방송이 무한도전이죠. 정말 허망한 도전들을 막 했지만 그 무한도전 끝에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MC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위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힘든 고난과 말도 안 되는 도전들도 있었지만 그 끝에 위대함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모습, 이 두 명의 사람이 인터뷰라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아, 저 둘은 참 공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똑똑한 것만을 너무나 찾았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똑똑하고 성적이 좋고 앞서고 그러면은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 나아가야 하죠. 조금 덜 똑똑해도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어떤 큰 스님 상자가 이제 공부를 못해서 꼴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갖고 스님께 찾아갔더니 스님이 오히려 칭찬을 해주시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이놈아. 그래서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서 했더니 아니야 이놈아. 너가 꼴등을 했기 때문에 너희 반에 꼴등이 없는 거야. 너는 누구 한 명을 더 위로 올려보내준 것이다. 너로 인해 그 사람은 꼴등을 면할 수 있었고 너가 꼴등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찰하고 참회할 수 있었다. 잘했다. 아, 그걸 제가 옆에서 듣는데 진짜 큰 가르침을 얻었었습니다. 함께한다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뭐 물론 그 스님이 공부를 안 한 것도 있긴 했었지만 오히려 큰 스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었고 지금도 선방에서 선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수자로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자의 힘은 꼴등 수자가 아닌 꼴등 수자였지만 1등 수자가 돼서 누구보다 인욕할 줄 알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고 정말 절구통과 같이 그 자리를 단단히 지키는 제 도반이 되어줬습니다. 위대함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게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큰 힘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행복은 무한할 것입니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합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을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물건 또는 어떠한 가치 또는 경제적인 걸로만 파악하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행복을 깨닫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말씀드린 것은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

깨달았을 때 나오는 겁니다. 아, 지금도 내 곁에 이렇게 행복함이 가득했구나. 언제나 곁에 있었었구나. 근데 나는 어디를 바라봤고 무엇을 가지려고 했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것인가.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눈 떠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닌 허망한 것이 되어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행복은 다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무지개의 저 너머와 같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술 이후 또 그리고 요새는 참 행복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원 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살아도 돼.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저의 일상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바뀌지 않은 일상을 제가 이제는 주체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투게더의 내용이나 또 투게더의 특집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피디님과 상의해서 다 섭외하고 다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투게더는 온전히 저의 모습으로 끌고 가고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함께 공감하고 있어서 언제나 제 곁에 행복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수행, 다양한 포교활동, 제 곁에서 항상 저를 행복하게 이끌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좋지 않은 날이 없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행복하다 보니 제 주변의 사람들도 참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 여러 군데도 다니고 운전도 굉장히 많이 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걱정해 주시는 한편 이 모습 그대로 쭉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응원해 주실 때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있고 그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투게더를 행복하게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곁에 저의 곁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행복을 설명드렸지만 행복의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자신을 성찰하고 그 성찰한 자신을 통해 주변을 살펴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 치우침은 비교와 경쟁을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고행을 포기하시고 중도를 통해 깨달음의 변화를 얻으신 그래서 부처라는 지위에 올라가신 고따마 시타르타 태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중생이 부처로 바뀌기 위해선 중생임을 바르게 성찰해 스스로 중생이 아닌 부처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순간 삼라만상 두두물물 모든 게 부처 아닌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금강경 대승정정분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같이 여러분이 부처가 되는 순간 모든 세상의 것들이 부처가 되어 나와 함께 있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알 것입니다. 아, 내 곁에 항상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 계셨었구나. 내가 무언가 허망한 것만을 쫓고 있었었구나. 저 신기루와 아즈랭이가 내 손에 잡힐 것만 같아 이렇게 했었던 건 아니었을까. 오히려 내 곁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고 나아갔어야 하는 것이었구나. 우리의 제목 투게더인 것과 같이 계율을 아무리 철저히 지키고 수행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할지언정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고 하여 대승에서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하더라도 중생의 손을 잡고 그들을 제도하여 자타이시 성불도로 나가는 보살행 그를 통해 모두가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그 대승불교의 모습 그것이 불교에서 원하는 깨달음이며 그 깨달음에서 얻어지는 열반락 행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속에 얼마나 많은 행복함들이 가득하고 있는지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발언드리며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연들이 행복과 더불어 선연으로서 화연되어 여러분의 세상이 불국토가 되고 관세음보살이 관자재의 모습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 하루가 되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투게더 우리의 곁에 행복이 얼마나 가득하고 그 행복을 이제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 역시도 정말 행복함을 깨닫는 오늘 이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믿음은 모든 도의 근원이요 모든 공덕을 낳는 어머니이며 만 가지 수행을 성취하게 하는 으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계종 선명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중효 박희승이라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생활 속의 선명상하는 법에 대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 재가 종문으로 한 20년 활동을 하다가 산중에 선지식을 만나서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우리 가나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우리 조계종의 가나선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 평안과 지혜를 가장 빠르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됐고 또 그 가치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좀 전하는 활동을 하다가 근래 이제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뵙게 되어서 산중의 선지식이 이 도심에 와서 총무원장으로 계신다는 게 저는 상당히 놀라워서 굉장히 말씀에 공감해서 지금은 이제 선명상 보좌관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산중선지식들의 그런 가르침들을 좀 대중에게 도심에 있는 대중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좀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생활선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명상을 생활화하고 대중화하기 위해서 명상지도사 양성이라는 그런 방편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선명상 지도자들과 함께 사단법인 한국명상지도자협회를 만들어서 이사와 사무총장 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 선명상 대중화 운동을 좀 진행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BTN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하고 있는 생활 속의 선명상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지혜를 밝혀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이제 선명상이란 말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큰 뜻을 세우고 지금 국민들이 이제 너무나 불안하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 평안과 행복한 삶을 돕고자 우리 전통의 참선과 현대적인 명상을 융합해서 선명상

상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국민들 마음 평안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명상이라 해서 좀 낯설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참선과 명상의 장점을 융합해서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참선 명상을 하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선명상이라고 정리를 다시 해본다면은 선명상은 참선과 명상을 융합해서 현대인들의 마음 평안을 돕는 그런 명상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 그 불교의 참선은 너무 좋죠. 굉장히 빠르게 마음 평안에 이르는 그런 길입니다마는 참선 그러면 현대인들이나 또 젊은이들이 왠지 어려워하고 좀먼 일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참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되 현대인들이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명상이라는 그런 개념 용어를 좀 활용해서 같이 선명상을 융합해서 현대인들에게 마음 평안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명상이라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명상의 원리가 있는데요. 참선의 원리나 명상의 원리나 다 같습니다. 참선은 화두라는 방법을 우리 한국 불교에는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두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고 자기 자신이 이제 본래 부처라는 그런 믿음을 일으키고 부처로 살겠다는 그런 발심이 난 사람에게는 이 화두가 아주 쉽고 또 빠른 그런 체험의 길로 이끌거든요. 그래서 화두에 대한 정경과 믿음, 발심이 확고한 사람은 간화선이 굉장히 빠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화두에 대해서 정경과 신심 발심을 갖추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도심에서는 산중에 이제 그런 눈밝은 선지식을 자주 뵙기도 어렵고 그분들의 귀한 가르침을 접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가나선의 장점이 이제 이 도시 생활을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선이 갖고 있는 장점을 현대인들이 쉽게 편하게 받아들이는 명상과 연결해서 선명상이란 개념으로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이든 명상이든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선명상의 기본 원리인데요.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면 자기 안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생각, 또 근심 걱정하는 생각, 또 우울하고 불안한 생각을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우울하고 불안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분은 이제 명상 참선의 아주 고수이죠. 그분은 이제 참선 명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갖춘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나 화, 불안, 우울이 올때그 우울, 불안을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오히려 우울, 불안에 휩싸여서 그게 분노가 폭발한다든가 우울에 깊이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이 선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그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멈추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는 생각을 멈추면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멈춘다, 비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멈추고 비우면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고 그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에서 밝은 지혜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명상의 기본 원리거든요.

참선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선명상의 기본 원리, 근본 원리는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밝은 지혜를 일으켜서 일상생활을 편안하면서도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 힘을 이제 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명상을 왜 하느냐 할 때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 고요한 마음에서 밝은 지혜를 내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명상, 선명상의 원리와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참선 명상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하신 최초의 분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라 그러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자로 태어나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이지만은 우리가 삶과 늙음과 병과 죽음의 고통 문제를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찾다가 여러 과정을 거친 끝에 고요히 명상을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깨달음의 가르침이 불교인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 중에 초전법륜경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치고 난 다음에 최초의 설법을 우리가 초전법륜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 중에 어찌 보면 가장 귀중한 경전 중에 하나가 초전법륜경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이 깨치고 난 다음에 첫 설법에서 나는 괴로움과 즐거움의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괴로움을 영원히 버리고 대자유를 누렸는가 이렇게 궁금할 때는 부처님 말씀은 중도를 깨달으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학자들이나 승철 스님은 부처님의 중도 대선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공부해서 중도를 깨치면 영원한 대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중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중도의 내용을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팔정도, 여덟 가지 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고 중도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중도를 바로 깨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팔정도 중에 이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를 갖추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깨달아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바른 견해가 뭐냐 할 때 그 바른 견해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쓸데없는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근심 걱정이나 우울 불안한 생각을 느낄 때마다 우울 불안하고 스트레스 화가 올라올 때마다 그걸 알아차리고 그 화나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비우면 그 생각이 비워진 자리에서 본래 밝은 마음이 환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비유할 때 구름이 걷히면 밝은 해가 저절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늘에 보름달이 있으면 구름에 먹구름이 갇혀 있다가 먹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보름달이 환하게 드러나듯이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 스트레스나 짜증이나 화가 나는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을 내가 잡고 있으면 내가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느끼고 내가 화가 나고 불안해지거든요. 그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생각을 잡지 말고 지나가게 만들어낸 거죠. 잡지 말고 비워라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멈춘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고요히 한다고 해서 이제 전문적인 불교 용어로는 그걸 이제 지관이랍니다. 멈출 지자에 볼관자라 그러죠. 또 고요할 정자에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지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멈추면

거기서 밝은 지혜가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지관이라고도 하고 정해라고도 하는데 이 지관 정해가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는 지관 또는 정해 이제 쉬운 말로 말하면 이제 멈춤과 비춤 또는 고요함과 밝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멈춤과 비춤 고요함과 밝음이 하나가 된 자리를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중도라 그랬고요. 그 중도가 우리 마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고우스님, 이제 제가 참선을 배운 고우스님은 이 중도를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존재의 원리.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중도로 존재한다. 그래서 요걸 조금 이제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모든 존재를 체라 그런다면, 모든 존재에 작용이 있습니다. 작용. 그 작용을 이제 용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멈춰지면 체가 되고요. 그 체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밝음이라 할수 있죠. 그래서 체, 용, 이제 멈춤, 비침, 그 다음에 지, 관, 정해 이렇게 하는데 요게 하나가 된 것을 불이 중도라는데 중도 또는 불이 둘이 아니다는 거죠. 정과해, 멈춤과 비춤, 고요함과 밝음이 둘이 아닌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전부 이 부처님께서 중도를 깨닫고 이 중도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기설법을 해놓은 게 팔만대장경이거든요. 근데 그 팔만대장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중도를 설하고 있어요. 중도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우스님이라는 선지식께 굉장히 귀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이 중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 불교 공부를 좀 했다고 했는데, 고우스님을 만나서 법문을 들어보니까 제가 알던 불교는 손가락 불교, 방편 불교더라고요. 요즘 흔히 말할 때는 이제 교학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말씀하고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런데 고우스님께서는 달불교, 방편이 아니라 우리가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라 할때 달을 바로 비춰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달,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 또 진리, 이 법을 중도라 말씀드리고요. 이 중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게 되면은 내 마음이 본래 고요하고 그 고요한 마음에서 밝은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지관 정해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 있다. 요걸 이제 공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걸 체험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선명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도를 여러 경전과 선어록을 통해 가지고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조계종에서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금강경에 보면은 업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육조 해능대사가 아주 무식한 나무꾼이었는데 오조 홍인대사가 불러서 금강경을 이렇게 일러줍니다. 금강경을 일러주는데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이 대목에 이르러서 육조 해능이 깨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능대사의 그 기록을 보면은 해능대사가 경전을 공부한 기록도 없고 또 좌선한 기록도 없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출가해서 8개월 동안 디딜방앗간에서 방앗만 찧은 방앗간 행자 출신인데 금강경을 그한 구절을 듣고는 탁 깨치거든요. 바로 그게 뭐냐면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음에 나다 너다 중생이다 부처다 선이다 악이다 불교다 기독교다 하는 이런 이분법 분별심만 응당 머물지 않으면 응당 머물지 않으면 그 마음이 난다. 무슨 마음?
본래 지혜가 나타납니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응당 머물지 않으면 지혜가 난다. 이게 또 중도라는 거죠.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도 곧 중도를 설명해 놓은 말씀이다. 이 얘기를 듣고 해능대사가 깨달았고요. 또 우리가 그 선어록 중에 가장 문장이 아름답다는 신신명이 있습니다. 아주 문장이 정말로 아름다운 그 문장인데 그 신신명의 첫 구절이 도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나니 단지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버리면 통연히 명백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얘기가 곧 그 얘기도 마찬가지로 중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보면 사랑이다 미움이다 하는 것이 마음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미움 없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성인이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명상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미움이 없을 수가 또 없거든요. 근데 미움이 있다는 것도 사랑이 있다는 얘기고 또 사랑이 있다는 건 미움이라는 이 상대적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상대 분별을 비우면 상대 분별을 내려놓으면 그대로 우리 본래의 지혜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초기 경전이나 대성 경전인 금강경이나 또 선어록인 이제 신신명이나 모든 불교 경전 선어록은 다 중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공부를 여러 경전을 통해서 열심히 하시면서 이 명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자기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면서도 지혜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원리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경전을 선어록을 좀 부지런히 보시면서 참선 명상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선명상이란 무엇인가, 또 선명상의 원리, 또 선명상의 경전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명상의 근본 원리는 이제 중도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와 이 우주 만물이 중도로 존재한다. 내 마음이 본래 중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이 중도로 되어 있다는 거, 내 존재 원리가 중도라는 거, 부처님이 이 중도를 깨달아서 대자유를 누리셨다는 것을 좀 공부해서 이해하고 그런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겠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이대로 중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본래 완전합니다. 내가 모자라고 어리석고 못난 게 아닙니다. 내가 키가 크든 작든 잘났든 못났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모든 존재는 이 우주 만물의 고유한 존재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일체 존재가 이대로 완전하고 온전하거든요. 어느 것이 낫고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에 눈을 뜨면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되죠. 아, 내가 이 우주 만물에 유일무이한 존재구나. 이 세상 만물에 나 같은 존재는 둘도 없구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부처님께서 깨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는 말이 부처님 자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조해능대사처럼 글자도 모르고 평생 나무꾼 노릇만 했던 분도 이 중도의 말씀을 듣고 탁 깨칠 수 있듯이 누구든지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사랑과 미움에 갈등하지 말고 그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온전한 본래 지혜가 나와서 이 세상을 환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원리가 바로 중도에 있기 때문에 이 중도를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명상은 이 중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중도를 마음으로 체험하고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왜 체험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중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중도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0: 자기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남에게 들은 말이나 보고 들은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속의 여러 가지 지식이나 또 이러저러한 그 말에 많이 우리가 집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자기 성품, 자기 본질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회처럼 이 지식 정보가 발달하고 이런 어떤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본성을 놓치게 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많은 뉴스들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바깥에 여러 가지 지식 정보는 조금 쉬더라도 자기 본성, 자기 본래 마음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본래 마음을 바로 보는 것, 자기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선명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명상을 이제 부지런히 하시면 좋은데 생활인들은 선명상을 부지런히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명상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하루에 5분씩만 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하루에 5분을 하되 시간을 좀 정해놓고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6시 또는 7시 이렇게 자기가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되면 방석을 하나 준비해도 좋고요. 아니면 소파에나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아니면 침대에서도 누워서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5분 정도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분씩 정해놓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명상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씻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우리가 이제 하루에 5분 명상을 생활화하면은 내 마음이 그만큼 명상이 생활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지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 명상을 꼭 실천하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우울, 불안하고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걸 체험하고 그 편안한 마음에서 밝은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 5분 명상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그런 운동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원장 선생님께서도 5분 명상 국민운동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체조 하듯이 누구든지 국민들이 5분 동안 명상을 좀 체험하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밝은 지혜가 나와가지고 이 세상이 좀 더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연으로 5분이라도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셔서 내 안에 본래 평화로운 마음, 본래 밝은 지혜를 밝히는 그런 선명상을 생활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인생의 이 선명상을 만난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바깥의 부귀영화나 명예나 재산보다도 내 마음속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선명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이제 생활 속에서 선명상 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중도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존재 원리가 중도로 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이 중도를 깨달아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도 공부를 하면서 생활 속에서 이제 선명상을 하시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5분 명상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실습은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과 화두에 집중하는 명상 두 가지로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은 모든 참선 명상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명상입니다.

잘 들어두시고요. 요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목숨, 생명이 있는 것은 숨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예, 숨이 있을 때 내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 숨에, 예, 숨의 흐름에 내 마음을, 의식을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 미세한 코끝에 흐름을, 숨의 흐름을, 의식을 모으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세는 뭐 걸어서도 되고 또 누워서도 되고 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좌선 자세로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좌선 자세가 되면은 집중하기가 좀더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반가부좌가 일상적이니까 생활인들은 반가부좌 자세로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시선은 좀 내리고요. 자, 이런 가운데 숨을 이제 보통 이 명상할 때는 배로 숨 쉬는 복식 호흡을 하는 게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내밀고 숨을 내뱉으면서 배를 당기는 것이 이제 배로 숨 쉰다 해서 복식 호흡이랍니다. 먼저 복식 호흡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내밀고 천천히 숨을 내뱉으면서 배를 당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자, 이렇게 배로 숨쉬는 이제 복식 호흡을 모든 명상의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배를 내밀고 당기면서 호흡을 심호흡을 하고요. 자, 호흡 집중 명상은 이런 심호흡을 할때 코끝에 숨의 흐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명상할 때는 내 의식을, 내 마음을 코끝에 숨의 흐름에 집중을 해놓고 잡념이 이렇게 떠오르면 잡념이 떠오르구나 알아차리면서 잡념은 상관하지 말고요. 다시 코끝에 호흡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잡념을 자꾸 비우면서 코끝에 내 의식을 집중해 가면은 이 집중이 되면서 내 마음이 잡념이 비워지는 거죠.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잡념이 비워지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한 가운데서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또렷또렷한 밝은 지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 집중 명상은 집중과 통찰의 지혜, 집중과 고요함이 함께하는 바로 중도를 체험하는 것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0초만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30초 정도 했는데요. 이게 자꾸 호흡에, 숨의 흐름에 자꾸 집중을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중을 놓치면 이제 잡념이 떠오르죠. 그러면 그 잡념이 떠오른 걸 알아차리고는 잡념은 상관하지 말고 다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반복해서 자꾸 하게 되면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흡 집중 명상을 5분 동안이라도 생활화 매일매일

반복해서 생활하면은 가장 간단하고 또 누구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쉽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 집중 명상의 요체는 호흡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 집중이 되면은 마음이 잡념이 사라지니까 근심 걱정이나 우울 불안한 생각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죠. 그 고요하고 편안한 상황에서 집중이 계속되고 있으면 호흡에 집중이 되고 있으면은 밝은 지혜가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밝은 지혜와 고요함, 고요함과 통찰의 지혜가 함께하는 중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반복하시면 좋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하고 있는 화두 명상을 말씀을 드릴게요. 화두 명상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간화선이라 해서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 가장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죠. 간화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본래 부처라는 정견과 화두에 대한 정견과 믿음을 갖춰야 돼요. 화두가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 안에 지혜를 밝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그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이 화두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화두가 이제 그렇고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돼버리면 화두에 집중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간화선을 할 때 화두할 사람은 화두에 대한 정경과 화두에 대한 믿음을 갖춰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내가 깨닫고자 하는 강한 발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내가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나가지고 중생이 아니라 부처로 살아야겠죠. 이왕이면 우리가 사람 몸 받았을 때 대자연으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간화선을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고 큰 행운입니다. 그래서 간화선은 이제 바른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그 선지식의 지도 아래 화두를 믿고 하면 그야말로 직방으로 가는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비행기 타고 바로 제자리에서 제자리에 딱 데려다주는 그런 최상승의 길인데, 근데 그런데 왜 그러면 최상승 간화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하면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화선에 대한 이해나 정견이나 믿음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화두 명상을 할 사람은 화두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서 화두에 대한 정견과 믿음을 갖추고 해야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산중에서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서 그 길을 정말 운이 좋게도 좀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자, 화두는 이제 선지식에 받고요. 이제 제가 받은 화두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아침 먹고 일하러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몸뚱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일으켜야 되죠.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마음이다, 의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다, 의식이다 하는 거는 생각일 뿐이고요. 그 생각은 내려놓고 뭐지? 이렇게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들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화두에 강한 의문을 쭉 잡아서 쭉 그 생각, 화두를 쭉 지속시키면 잡념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또렷또렷한 화두에 집중이 되면은 잡념이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저절로 고요해지고 화두가 밝아지는 밝고 고요함이라는 그런 중도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화두를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30초 정도만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자, 이렇게 내가 선지식에게 받은 화두를 하나 딱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근심 걱정하고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한 생각이 탁 비워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화두 하나에 딱 내 마음이 집중이 딱 되면은 모든 망상이 싹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 집중과 고요, 멈춤과 비춤이 함께 돼서 불이 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두에 집중해서 중도를 체험하든 호흡에 집중해서 중도를 체험하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화두가 조금 더 강한 에너지,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화두를 하려면 가나선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를 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고 선지식의 지도 아래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가나선에 대한 선지식과 공부가 아직은 인연이 안 됐다면 서두르지 마시고 일단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거든요.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좋고 또 선지식을 만나서 화두에 안목을 갖추고 하면 빠른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좋죠. 이제 그것은 이제 각자 인연에 맡기고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5분씩 호흡에 집중하든 화두에 집중하든 매일 명상을 생활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명상을 꼭 하루에 5분씩 생활하면은 천하 없이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내면의 지혜가 환하게 나와서 이 세상을 아주 밝고 활기차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온다.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꼭 실천하시면 이 세상에 가장 공의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믿고 꼭 생활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5분 선명상 생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바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강국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 본성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루 5분이라도 선명상을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안에 지혜를 밝히는 그런 훈련, 그런 연습을 생활화하면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명상은 자기 안에 보물찾기고 자기 안에 보물을 매일매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의 보물도 중요하지만 내 안의 보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루 5분 선명상의 생활화로 내 안의 보물을 밝히시게 되면 나도 이롭고 또 그런 내 안의 평화와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 이웃과 다른 가족들의 어떤 고통, 불안을 해결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명상에 머물지 마시고 도반과 친구, 가족, 이웃이 함께 5분 명상을 생활화해서 이 세상이 좀 더 행복하고 평화롭고 밝아질 수 있도록 그런 국민운동을 같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 남에게 좋은 일인지 깊이 생각하여 진실되고 기쁨 주는 일일 때는 용감히 행동하라.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소나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3: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1: 우리 소나 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4: 제가 불러볼까요?
1: 예.
4: 타네 타네 내 가슴이 비둘기 저 키읔 미음 디귿 시옷이 뭐죠? 아니 네.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1: 네.
4: 아 제가 다짐을 했어요.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만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은혜로 만나거나 왼수로 만나거나 나를 자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친하고 친밀하고 같이 있으면 좋고 나를 도와주고 괜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은혜로 만난 사이예요. 왼수로 만난 사이는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네? 왼수로 만난 사이는 밥을 지으면 볶음밥이 돼요. 네. 지지고 볶고 예. 티격태격하고 이런 거는 이제 왼수로 만난 사이가 되죠.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빚을 갚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빚을 받으러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더 많이 받으면 빚을 받는 거고 내가 더 많이 써줘야 되면 빚을 갚는 거고 근데 이 빚은 이번 생에 지은 빚은 다음 생에라도 갚아야 됩니다. 다음 생에 못 갚으면 다다음 생이라도 갚든가 받아야 돼요. 빚이 허공으로 절대 사라지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친한 사이에 그냥 구두로 그냥 우리들끼리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 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뭐 마음속으로 조금이나마 아싸 등 굳었다. 예, 글쎄 이번 생에는 굳었을지 몰라도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무조건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뭐 빚보증 잘못 써줬거나 뭐 혹은 큰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거나 뭐 돈 때문에 뭐 큰 어떤 사기를 당했거나 아 내가 전생에 갚아야 될 걸 이번 생에 갚았나 보다. 전생에 빌린 거 전생에 못 갚았는데 이번 생에 갚았구나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1: 네.
0: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네.
0: 자, 그런데 이 빚이라는 것이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이 빚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빚에 의한 인과 업보를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치의 흠도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중국에 있는 어떤 불교설인데요. 먼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중국에는 소주 이름이 지역 이름이 소주라는 지역이 있었나 봐요. 소주. 이 소주라는 지역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예. 부러워요? 이 부자의 이름이 시대창이에요. 시대창. 시대창. 대창, 곱창. 뭐. 그러니까 이게 소주 땅에 시대창 하면 이게 궁합이 잘 맞네요. 시대창이라는 엄청난 이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불심이 깊었대요. 아주 불심이 깊어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 소주라는 땅에 호구산이라고 있었대요. 호구산. 산 이름이 또 호구예요. 호구산에다가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려고 절을 하나 짓습니다. 그 절 이름이 관음사예요. 예, 관음사라는 큰 절을 짓고 관음전이라는 법당을 지었대요. 그래서 이제 관음전이라는 법당을 지었는데 이제 우리가 큰 절을 짓고 법당을 지으면 사람들을 모아서 낙성식이라는 걸 하거든요. 들어보셨어? 낙성식. 그래서 이제 낙성식을 하기 며칠 전에 이제 주지스님을 새로 모셔옵니다. 그렇죠. 절을 지었으면 주지스님이 계셔야잖아요. 그래서 주지스님이 이름이 당계 스님이셨대요. 당계. 당계화상.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이름이 성함이 이제 당계화상을 모셨는데 이 당계화상하고 이제 주지스님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낙성식을 해야 되니까 절 구석구석을 열심히 청소를 했대요. 청소를 다 하고 나서 큰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시대창의 당계화상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올리고 앞으로 이 절이 크게 잘 되게 해주세요. 많은 신도들에게 불자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찰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축원을 올렸답니다. 그렇게 이제 축원을 올리고 난 뒤에 이제 스님하고 함께 이제 절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절 뒤에 있는 뒷동산에서 뒷산에서 사람 막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엉엉.

사람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그렇잖아요. 새로 이제 절을 졌는데 뒤에서 막 사람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올라가 봤대요. 시대창하고 스님하고. 그 뉴쇼 하니까 왜 남자가 나무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고 그 밑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나 봐요. 못 매달으려고. 그거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고 봤더니 이보게 나 한경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시대창이 깜짝 놀라서 아니 자네는 어렸을 때 서당 친구인 개 한경이 아닌가 이제 개 한경이 아닌가 이렇게 여의자요 이제 신 이제 개곡할 때 개 개 한경이 아닌가 아니 자네가 여기서 뭐라고 있나 왜 이렇게 울고 있나 이러는 거예요. 그 울고 있던 그 남자가 자기 친구였다는 거예요. 시대창 친구. 그러니까 이 개 한경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그냥 기니까 개씨라고 할까요? 개씨. 요 개씨가 이 개씨가 헝 울면서 시대창한테 아이고 면목이 없네.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렸는데 너무 무리하게 돈을 빌리고 빚을 진 상태에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내가 자살하려고 그러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빚이 얼마길래 그 자살을 하려고 그러냐고 왜 울고 있냐고 하니까 아유, 목숨을 끊으려니까 여기 남겨둔 처자식 처자식이 생각나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내 신세가 차량하고 처자식이 불쌍해서 울고 있었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러지 말고 어서 정신 차리시게 아 도대체 빚이 얼만가 이러니까 3만 냥이네 이러는 거예요. 3만 냥 그러니까 뭐 지무치면 한 뭐 한 30억? 예. 아니야 그 저 혼자 한 말이에요. 예. 나도 몰라요. 그 당시에 3만 냥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3만 냥이네. 뭐 아, 이 사람아. 그래도 사람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 내가 지금 큰 절을 짓느라고 내가 자금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어떻게 병통을 해볼 테니 그 3만 냥을 내가 갚아 주겠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시게 이러는 거예요. 3만 냥을 내가 갚아주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씨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 예, 자꾸 개씨 하니까 이상해요. 이 개씨가 너무 고마우니까 아무리 내가 부자라고 하더라도 친한 친구한테 그렇게 큰 돈 갚아주기 힘들잖아요. 예, 정말 생명이 은인이죠. 내가 그 3만 냥을 갚아줄 터이니 예? 어서 정신을 차리시게나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가. 근데 우리 사는 거 보면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예? 사람 생명 별거 없어. 돈이 더 중요해. 예, 요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요. 예. 사람 생명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한가. 내가 갚아줄 테니 정신 차리게 하니까 너무 개씨가 고마워가지고 관음사 그 법당에 있는 부처님을 우러르면서 절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합니다.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 제가 평생 동안 내 생명의 은인인 우리 친구 시대창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만약에 이 빚을 갚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라도 우리 처자식이 다 개로 태어나서라도 갚겠습니다. 네, 얼마나 고마우며 개로 태어나서라도 갚겠습니다. 처자식은 뭔지야? 저 처자식이 다 개로 태어나서라도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관세음보살한테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시대창이 이제 3만 냥을 이제 갚아줬어요. 근데 3만 냥 빚을 갚아주면서 먹고 살 거 힘들 테니까 내가 과수원 하나를 떼어주겠네. 과수원에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게나 하고 과수원도 공짜로 이제 뜯어준 거야. 그러니까 개씨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평생 이 은혜를 갚겠다면서 이제 이 개씨한테 이제 삼남매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장녀인 딸이 하나 있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자기 딸을 시대창 며느리로 보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예, 이제 시대창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한테 이제 며느리로 보내기로. 근데 우리가 오 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개씨가 더 이익이지. 완전 부잣집에다 딸 결혼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오 이렇게 아니에요. 이거 작전인가? 밑밥 가나? 하여튼 내 딸을 맡기겠네. 이 집의 며느리로 삼아서 평생 은혜 갖는 마음으로 살겠네. 그런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개씨가 이제 과수원에 열심히 이제 일구다가 과수원 나무 밑에서 뭐가 딱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파봤더니

0: 덩어리만한 황금이 나온 거야. 그 돌덩어리만한 황금이 나온 거야. 그래서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 예. 어, 뭐 자기 일처럼 되게 좋아하시네. 예? 그러니까 돌덩어리, 황금 덩어리가 나오니까 그럼 이 황금 덩어리는 누구 거예요? 시대창 거예요? 개씨 거예요?
1: 시대창.
0: 근데 만약에 여러분 과수원에서 그게 나왔어도 시대창한테 줬을 거예요?
1: 아니,
0: 안 줬죠, 나오네. 아유, 솔직해서 줬다. 예, 예.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웃자간 말이고. 그리고 황금 덩어리를 다 얻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시대창의 사업이 막 쇠퇴하고 있었대요. 그 시대창의 사업이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 갚아야 되잖아요. 이때 3만 냥 갚아야지. 예,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지. 예,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그런데 돈, 야반도주를 했어요. 예, 돈 갚으라고 할까봐. 야반도주를 해서 이제 사업한다고 다른 대도시로 간 거예요. 예, 못됐죠? 근데 그런 사람이 사업한다고 잘 되겠어요?
1: 아니요.
0: 예. 아,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자, 자, 자, 워, 워. 릴렉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망해버리니까. 사기꾼에 맞아서 사업을 망해버리니까. 이제 재산을 다 날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와가지고 한번 사업해보겠다고 황금 덩어리를 팔아서 크게 사업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망해버리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술 먹고 집에 오는 길에 길에 쓰러져서 울다가 잠이 들었는 거야. 예. 길에 막 술 먹고 길에 쓰러져서 막 그냥 막 주사부리다 잠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네? 진상. 예, 네, 진상. 그 진상이에요. 막 에이! 어? 하늘이 나를 버렸어요. 막 이러면서. 네? 술 먹으면서. 네? 그래서 에이!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큰 집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 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저쪽에 개구멍이 있더래요. 그렇죠. 이름도 개씨야. 예? 그 개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개구멍으로 쏙 들어가니까 앞에 시대창이 딱 서 있더래요.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놀라서 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아유 여보게 오랜만이네. 아유 내가 면목이 없네 이러니까 시대창이 화를 내면서 손가락질을 안 하면서 어디 개가 죽을 뒤집어 쓴 인간이 여기에 나타나냐? 예? 무엇을 더 얻어먹으려고 여기에 나타났냐? 이 개가 죽을 쓴 인간아! 이렇게 욕을 하더래요. 놀래가지고 이제 후다닥 이제 도망을 갔는데 자기 앞에 강아지 세 마리가 있더래요. 강아지 세 마리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큰 개 하나랑 작은 개 두 마리가 있어서 그래서 아니, 내 옆에 있네 하고 자식들 어디 있고 이거 개가 있지 않을까? 갑자기 암컷개가 말을 하더래요. 여보 우리예요 우리예요 이러더래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아니 왜 개가 됐어 이러니까 이보쇼 관세음보살님한테 맹세하던 그 발언을 잊었습니까? 이번 생에 평생 은혜를 갚을 것이고 빚을 못 갚으면 다음 생에 처자식들이 개로 태어나더라도 빚을 갚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가 된 거 아니요 당신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하면서 잠에서 딱 깬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막 집으로 뛰쳐갔대요. 어? 그러니까 그런 꿈 꾸니까 얼마나 찝찝해요. 집으로 딱 가서 여보! 하고 갔더니 벌써 부인하고 아들 둘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아, 부인하고 아들 둘이 죽어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객살을 한 거죠. 이게 어찌 된 거요? 울부짖다가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개씨가 쓰러져 버렸대, 또. 개씨가 딱 쓰러지면서 또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하늘에서 자기 큰아들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버지가 관세음보살님한테 맹세하기를 평생 은혜를 갚으면서 살되 이번 생에 빚을 갚지 못하며 다음 생 개로 태어나더라도 갚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저버리는 그 악독한 마음 때문에 염라대왕이 화가 나서 저승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개로 태어날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도 데려간답니다. 다만 우리 큰 누나는 삼남매였잖아요. 우리 큰 누나는 아직 인간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어서 당분간 인간 세상에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들 먼저 데려갔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꿈을, 환상을 이제 꾸게 된 거예요.

0: 그리고 이제 그 자지러지다가 이제 꿈에서 딱 깨고 나서 피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개씨가 일을 어쩌나 일을 어쩌나 일을 어쩌나 이제 와서 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일컬 외양간 고치는 거죠. 예? 이제 개될 일만 남았어요. 예? 이제 개될 일만 남았어. 어? 너 앞으로 뭐 될 거야? 개될 거야? 이제 개될 일만 남은 거예요. 막 피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죠. 근데 옛날 중국이 얼마나 험해요. 그렇잖아요. 네. 옛날 중국에는 막 마적단들이 있고 막 법도 지금처럼 제대로 정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쁘게 생긴 딸이 돈 없이 같이 이제 길거리에서 생활하면 딸이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네. 막 인신매매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시대창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멀리 걷고 걸어서 이제 시대창 집에 와요. 그 시대창을 만나 뵙고 그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게 이제 비는 거예요. 이복의 친구, 어르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근데 용서가 돼요, 안 돼요?
1: 안 돼요.
0: 그 용서해주면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아까 호구산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호구되는 거야. 예? 진짜 호구되는 거야. 그 시대창이 이제 못 본 척, 이러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시대창의 아들 있잖아요. 이 아들의 이름이 시환이었어요. 시환. 이 시환, 시대창의 아들이, 아니, 어르신, 보자 보자니까 너무하네. 예?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도와줘서 돈까지 다 빚을 갚게 해주고 과수원까지도 만들어줬는데, 우리 사업이 망할 때는 나몰라라 그 과수원에서 나온 황금 덩어리 가지고 도망치더니 사업 다 망하고 나서 우리 집안이 다시 크게 일어나니까 이제 와서 뭐 꿀이라도 얻을까 해서 이제 온 거냐고. 이제 사업이 다시 크게 일어났나 봐요. 다시 부자가 됐나 봐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서 꺼지시오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손이 바리대로 막 비비니까 하인들이 와서 막 욕설을 하면서 막 때리고, 네, 개씨는 막 피눈물 흘리면서 울부짖으면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 옆에 있는 딸도 막 울부짖고 완전 아수라장이죠. 그러니까 개씨가 막 울면서 내 한 몸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부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다고. 이보시오 친구 시대창 어르신, 그대도 자식이 있는 몸 아니요. 내 한 몸 어떻게 돼도 상관없이니 내 딸이라도 처비로라도 아들하고 맺게 해달라고,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대창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또 이제 부모는 자식 얘기 이제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아서라 그만해라. 잘못이 있다면 저 개씨가 잘못이지. 저 개씨가 잘못이지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냐. 그래도 저 딸아이는 평소에 행실을 보면 참 착했던 애니까 시완이 이미 그 파오노라고 이미 결혼을 했나 봐요.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저 아이를 처비로라도 받아들여라. 처부로라도 받아들여서 저 몸이라도 좀 잘 보호하게끔 해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예. 그러면서 개씨한테, 개씨야 네가 참 개심하지만 개씨야 네가 참 개심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 개씨는 일단 딸이라도 살린 거잖아요. 길에서 데리고 다니다가 큰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인 시대창에 처부로라도 들어갔으니까, 욕심 안 부렸으면 정실 며느리로 들어가는 거죠. 처부로라도 들어갔으니까 그래 이제 딸내미 걱정은 없겠구나. 이 부잣집에서 조금 눈칫밥은 먹을지언정 굶어 죽지는 않겠지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그 호구산 관음사로 들어갑니다. 관음사에 들어가서 그 당계 스님 있죠? 네. 원래 주지 스님 기억나요?
1: 네.
0: 예, 기억나요? 예, 당계 스님 처음에 주지 스님으로 모신 분. 네. 당계 스님 밑으로 삭발을 하고 스님이 됩니다. 스님이 돼서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을 했대요. 오직 염불을 했대요. 오직 관세음보살을 불렀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첫째, 개가 된 처자식을 위해서, 예? 개가 된 처자식을 위해서 이제 그 기도를 올렸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시대창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으라고 기도를 올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나쁜 죄업을 참회하면서 간절히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시기에 그 집에서 강아지 세 마리가 태어난 거예요. 수컷 두 마리랑 앙컷 한 마리. 그 딱 누구겠어요? 네? 자기 처자식인 거죠. 꿈에서 봤던. 그것도 누구네 집에서 태어났어요? 시대창 집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가 돼서라도 빚을 갚겠습니다. 그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

0: 아버지, 아버지, 저희도 이제 좋은 데 갑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연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 업장이 다 소멸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좋은 몸 받으러 갑니다. 가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싹 사라지더래요. 꿈을 꿀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절에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 시대창에 가면 암컷 한 마리, 수컷 두 마리, 개가 있는데 그 개들 잘 있나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스님이 희한한 걸 부탁해네? 자기가 가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 시대창, 심부름 꿈에 시대창 집에 가서 여기 개 있어 하면서 개를 봤는데 그 꿈을 꾼 그 다음날에 그 개들이 세 마리가 동시에 이유도 없이 죽어버렸대요. 야, 그 천도된 거죠. 개 몸을 벗고 새로 몸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듣고 이 개씨, 이 스님이 아 정말 불보살의 영험이 있구나 하면서 그 뒤로 더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평생 빚을 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수많은 신도들의 어떤 덕과 신망을 얻어서 단계화상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관음사 주지스님이 됐대요. 관음사 주지스님이 되고 너무 열심히 이제 승려 생활을 하니까 신도들 다 인정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개씨였던 정말 개 같았는데 네, 옛날 개씨땐 개 같았는데 이제는 스님이 돼서 내 전생에 지었던 내 출가 전에 지었던 그 잘못을 참회하고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큰 스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시대창하고 다시 화해를 하고 이제 나이 80세 때까지 시대창과 함께 열심히 관음사에서 염불을 하면서 함께 이제 크게 장수를 누렸다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여러분, 이게 만만하게 볼 이야기가 아니에요.
1: 네.
0: 우리 주변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 있잖아요.
1: 네.
0: 아까 말씀드렸죠. 빚으로 만났거나
1: 네.
0: 은혜로 만났거나 은혜 아니면 왼수로 만난 거예요.
1: 네.
0: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강아지들 있죠. 개들 있죠.
1: 네.
0: 개들도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거는 그 개가 그리고 그 개하고 좋은 인연으로 만난 거예요. 내 새끼 내 새끼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느 아가씨가 키우는 애완견이 있는데 조그만 애완견 뭐 시추 같은 애완견 있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시추가 막 이렇게 재롱 때면 시추레이션 뭐 이러잖아요. 아닌가요? 예, 아니면 말고 예, 아니면 말고요. 예.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개를 들고 애완견을 들고 전철을 탔대요. 전철을 탔는데 개가 여자 가슴을 품에서 자꾸 낑낑 대더래요. 불안한지. 그러니까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이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또 이렇게 쳐다보고 또 이렇게 쳐다보네. 여보게 아가씨 어쩌다 개를 낳았어 이러더래. 할머니가 어쩌다 개를 낳았어 자꾸 내 새끼 내 새끼 이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그만큼 그러니까 정말 내 자식 새끼처럼 키우는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은 전생에 좋은 인연.
1: 네.
0: 예, 그나마 개로 태어나도 좋은 인연 만난 거고. 저기 이제 더운 날에 된장 바르는 개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정말 전생에 복을 못 지은 동물들이죠. 똑같이 축생으로 태어나도 복 많은 축생이 있고 복 없는 축생이 있대요. 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시죠? 고양이도 길고양이는 평균 수명이 몇 년 안 된대잖아요. 막 꼬리 잘리고 꾀죄죄하고 맨날 추운 데서 덜덜 떨고. 근데 어떤 고양이들은 으리으리한 집에서 주인 무릎 위에서 맨날 생선 깡통 팅 하고 네? 생선 깡통 먹고 그런 고양이들 있잖아요. 똑같이 고양이도 복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 고양이를 키우면서 소원이 있대요. 얼마나 고양이를 애지중지하는지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 같은 주인을 만난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고. 얼마나 고양이를 아끼며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개도 복 많은 개가 있고 복 없는 개가 있고 고양이도 복 많은 고양이가 있고 복 없는 고양이가 있고 그 축생도 참 희한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다들 자기 은혜 따라 왼수 따라 빛 따라 이렇게 또 만나지는 겁니다.
1: 네,
0: 참 불교의 인과업보, 이 인연과보가 이 인연법이라는 게 정말 묘해요.
1: 네.
0: 정말 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들이 많을 거고

0: 여러분들이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속을 다 휘집어 놓을 거고. 아. 네. 제일 미치고 팔짝 뛰는 게 누구겠어요? 같이 옆에서 자는 사람. 네? 같이 24시간 봐야 되고. 네? 계속 잠잣대에도 옆에서 살맛대고 자야 되는데 그 왼수로 만난 사이라고 해봐요. 제가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정말 왼수 같은 인연이 깊으면 이혼도 안 돼요. 아, 나 이 사람하고 안 맞아. 못 살겠어 하고 깔끔하게 이혼 딱 하는 건 또 오히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 때문에 속이 덜 상하니까. 이혼도 못 하겠는데 평생 속 뒤집어 봐요. 얼마나 원한이 깊으면 이혼도 안 해줘.
1: 맞아.
0: 네. 어느 보살님이 그러더라고요. 더 힘든, 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게 이 철없는 남편이 어느 날 밥 먹다가 옆에 있는 애들한테 그러더래요. 얘들아, 아빠는 죽으면 다음 생에 또 엄마 만날 거다 이러더래요. 그 보살님이 갑자기 밥 먹다가 누구 만대로 이러더라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웃자가 한 말이겠지만 그만큼 그 인연이라는 게 정말 묘합니다. 그렇죠?
1: 네.
0: 예.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 어변이에요. 다 자기 빚입니다. 예. 여러분들 인연 따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소새끼, 말새끼,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마세요. 예. 다 내 인연 따라 만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참 이 인연법이 묘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그 빚을 지며 빚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대천과 개씨의 그 어떤 개, 강아지와 관련된 얘기도 드렸지만 그런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을 함부로 일으키면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못 받고 아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이라든가 어떤 축생의 몸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절에 있는 모든 음식이나 물품, 물건들이 다 신도들이 올린 거잖아요.
1: 네.
0: 여러분 바깥에서는 만 원 한 장 벌려고 하더라도 한 시간 꼬박 일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최저시급에. 네. 그런데 신도들이 그 만 원, 2만 원, 3만 원이라도 자기는 정말 피땀 흘려서 그런 어떤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힘들게 모은 돈을 절에 올렸을 때 신도가 올린 그 돈이나 물질, 물건에는 얼마나 그 시주의 은혜가 가득히 배여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옛날부터 불교에서는 신도가 올린 시주물을 삼보정제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했다?
1: 삼보정제.
0: 삼보정제가 아니라 삼보정제. 재물할 때 재. 예, 정제. 예. 삼보정자? 예. 저기 어디 뭐 어? 정자동? 예. 삼보정자. 삼보정제. 불법승 삼보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올린 삼보에 올린 정 깨끗한 맑은 재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함부로 쓰면 엄청난 빚이 된대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도들이 올린 쌀 한 털만 함부로 해도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서 갚아야 된대요. 저희 때 노스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너 요거 이거 쌀 봐. 이거 다 신도들이 올린 건데 신도들이 올린 이거 쌀 한 털도 이거 제대로 네가 수행으로 소화 못하면 너 소로 태어나서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 저희들 많이 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광우잖아요. 우. 소우자는 예, 농담이고 예, 소우자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라고. 예, 그래요? 예, 이제 소우자는 아닌데 여하튼 소로 태어난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릴렉스. 자, 그래서 이 삼보정제를 함부로 하면 엄청난 빚을 갖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절에 있는 과일 하나도 스님들 허락 없이 함부로 가져오면 안 돼요. 떡, 과일 그런 게 다 그걸 올리신 신도가 정말 피땀 흘려서 흘린 그런 어떤 시주물로 부처님께 올린 거잖아요.
1: 네.
0: 그런 거 함부로 에이 뭐 절에 과일 많은데 하나 가져가도 되지? 다음 생에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인과 업보를 몰라. 가끔 절에서 오래 다니다 보면 아우 뭐 절에 과일 많은데 그냥 좀 가져가도 되지 하고 쏙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1: 네.
0: 전문 용어로 한 방에 훅 간다고 하죠. 한 방에 훅 가. 그거 많이 가져갔구나? 많이 가져갔어. 아니 허락, 스님한테 허락받아 가져가는 건 돼요. 근데 이제 몰래 가져가는 건. 반대로 옛날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절에

0: 절에서 큰 공사를 하잖아요. 절에서 공사하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신도들이 다 올린 거잖아요. 그 신도들의 정성으로 올린 그 돈으로 절에서 공사 같은 거 하는데 만약에 막 공사하는 사람들 뒤에서 그 돈 빼돌리고 하면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거나 구렁이로 태어난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노스님이 동자승을 데리고 이렇게 길을 걷다가 그 큰 개울가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가 있었대요. 다리. 그 이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스님이 노스님이 개울가에 있는 물 있죠. 물. 물로 이렇게 들어가시더래요. 동자승이 깜짝 놀라서 스님, 스님, 이 다리를 건너가시지 왜 발 적게 왜 물 개울가로 건너세요? 했더니 아이야, 동자승아, 동자승아. 옛날에 절에서 이 다리를 지었는데 이 다리를 지을 때 스님과 신도들이 정성스럽게 모은 자금으로 이 다리를 지었다. 그런데 이 다리 공사를 맡았던 공사장이 그 신도들의 소중한 돈을 받고서 돈을 몰래 착복하고 그 남은 돈으로 이 다리를 대강 지었다. 그 업보로 그 공사장이 지금 구렁이로 태어나 있다. 그 빚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렁이를 내가 제도하고자 한다 하면서 그 개울가에 딱 들어가가지고 전생에 이 다리를 지으면서 돈을 빼돌렸던 공사장은 썽 나오거라 하면서 경전을 다 읽어줬대요.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줄까? 어디서 대따 큰 뒷따 큰 것도 아니고 대따 큰 대자가 이제 큰 대자잖아요. 대따 큰 구렁이가 씩씩씩 하고 나온 거예요. 씩 하고 이제 구렁이가 나오는데 뒤에서 또 작은 실뱀들이 수백 마리가 또 막 나오대. 수십 마리가 수백 마리가 동자승이 놀라서 구렁이 뒤에 나오는 저 실뱀들은 누굽니까 했더니 공사장 밑에서 같이 돈을 빼돌렸던 인부들이다 이러던 거야. 싸그리 다 걸린 거야. 예, 무섭죠. 그러니까 신도들의 정성으로 부처님께 올린 돈을 함부로 쓴 과보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삼보정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다 이렇게 그 뱀들을 다 모아놓고 부처님의 경전을 설법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내줬대요. 천도제를 지내줬더니 뱀들이 다들 머리를 일으켜서 혓바닥을 씩씩씩 거리면서 그렇게 그 수십 마리 구렁이와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실뱀들이 몸을 꼿꼿이 세운 채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모아가지고 화장을 해줬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들 와 인과 업보가 분명히 있구나. 이 인연법이 분명히 있구나. 다들 충격을 받고는 다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발심을 해서 그렇게 선업과 공덕을 지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살아갔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빚진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1: 맞아요.
0: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사기치는 사기꾼들 사기 한번 제대로 쳐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죠? 다음 생 다다음 생 수 없는 생 동안 갚아야 돼요.
1: 맞아요.
0: 사람들이 이 인과 업보를 믿으면 10원 한 장도 환불할 수가 없습니다.
1: 맞아요.
0: 이 빚이 분명히 있습니다. 딱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빚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남을 속여서 나 잘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 듣고 웃기고 있네 뭐 이러면 아유 말은 잘한데 아유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번 생 그냥 약육강식 약한 놈 짓밟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그게 진리야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다음 생 다다음 생 윤회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반드시 피눈물 흘릴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은 전생에 그만큼 빚을 많이 져서 그런 거래요. 빚진 게 많고 사기친 게 있으니까 자꾸 세어나가는 거예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보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번 생에 무엇을 하든 재물이 자꾸 모인다는 거예요. 인과 업보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 일시적으로 사람들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듯 보여도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그 업보를 수만 배 그 이상으로 갚아야 돼요.

0: 해야 된다. 남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언젠가는 피눈물 흘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 인과업보를 무섭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대답은 잘해요. 고마워요. 대답이라도 잘해줘서. 예. 그래요. 대답도 안 해버리면 어쩔 거예요. 예. 자, 이제 이 인과업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보고 속상한 거 당하고 막 가슴 아파오고 그랬던 적 있죠? 예. 좀 억울하고 답답하겠지만, 아유, 내가 전생에 빚졌나 보다. 내가 전생에 업보 지은 게 있어서 이번 생에 내가 받았나 보다. 내 업인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예,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 주변에 그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이렇게 수행 생활 하시다가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도 가슴에 대못 박힌 일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큰 스님들은 우리들하고 틀린 게, 신경 쓰지 마. 다 전생에 내 업보인데 빚받으러 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예, 결국은 다내 인연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분명한 이 인연법이란 것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또 비슷한 이제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예전에 그 국수집을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여러분 국수 좋아하세요? 예, 아,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래요. 저도 면 엄청 좋아해요. 면. 저 진짜 저면 좋아해요. 예, 저면 먹는 거 보면 사람들 다 놀래요. 그래서 요새 좀 자제를. 그래서 제 얼마나 면을 좋아하는지, 저 옛날 제 꿈에 면장이었어요. 면장. 면장. 그래서 예, 그냥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국수집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국수집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이제 시장 같은 걸 봐야 되니까 물건 같은 거, 짐 같은 거막 끌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나귀를 한 마리 구했대요. 그래서 당나귀를 데리고 몇년 동안 시장에 가서 무거운 짐 끌고 오고 밭에서 일시키고 당나귀를 이제 실컷 부려 먹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명절날이 돼서 국수집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대요. 근데 그 가족 중에서 독실한 불자가 있었대요. 불교 신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불자들은 뭐 인연, 인과, 업보 이런 걸 철저하게 믿잖아요. 인연법 같은 걸. 근데 당나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 가족 중에 불자였던 분이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한테 가서 당나귀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나귀야, 나귀야, 당나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염불을 해줄 테니까 다음 생에는 축생몸 받지 말고 좋은 몸 받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염불해 줄 테니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으면 부처님 은혜 갚아라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염불해 주고 축원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날 이제 그 불자가 그 국수 할아버지 국수집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그날 꿈을 꿨답니다. 꿈에 당나귀가 나타나더래요. 당나귀가 딱 나타나더니 말을 하더래요. 당나귀가 말을 하더래요. 아저씨, 아저씨,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아저씨, 제가 전생에 요 국수집 할아버지한테 금 다섯 금을 빚진 게 있습니다. 다섯 금 빚진 걸다 갚기 전까지는 제가 여기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꿈에서 깨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 못 미?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국수집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꿈 얘기를 하니까. 그 요새 그런 얘기하면, 야, 어디서 이상한 꿈 꾸고 사기치냐. 근데 옛날 사람들 순진했잖아요. 순수했잖아요.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딱 당나귀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거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그꿈 얘기가 신기하니까, 다 할아버지가 당나귀를 만져주면서, 당나귀야, 당나귀야, 그동안 내 밑에서 일해줬으니까, 너와 나의 빚은 다 사라졌다. 너와 나의 빚은 이제 여기서 다 해결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갑자기 당나귀가 힝힝 하고 울더니 그 자리에서 갑자기 움찔 움찔하면서 숨이 딱 끊겨버렸대요. 그러니까 빚을 다 갚으니까 이제 이게 축생의 몸을 벗기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1: 수 없는 과

0: 과거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빚들이 있겠어요. 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인연들이 다 빚을 갚기 위함이거나 혹은 빚을 이제 또 돌려주기 위함입니다. 네. 서로가 은혜와 원수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은혜로 만난 사이는 더 아름답게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되고 네. 원수로 만난 사이는 우리가 기도의 힘을 통해서 지혜롭게 닦아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동안 빚진 거 있으면 채무관리 잘 하시고요. 예, 채무관리 잘 하시고 예. 이번 생에 빚 시원하게 갚으시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업장의 빚도 이번 생에 시원하게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1: 네.
0: 알겠죠?
1: 네.
0: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그럼요.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예.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탐욕을 끊지 않음은 마른 나무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고 목마른 자가 소금물을 마시면 그 목마름이 더욱 심해지는 것과 같이 욕망에 집착하는 자는 실증을 모른다. 또한 온갖 물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가득 차 넘치는 일이 없다. 마치 욕망에 집착해 있는 자가 실증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치열해지는 탐욕의 불꽃은 마땅히 청정한 지혜로서 남김없이 꺼서 없애야 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전염병을 다스리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이웃나라인 바이샬리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때는 인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바이샬리 사람들은 전염병을 잠재우실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1: 큰 자비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일체를 두루 살피시군. 이끌지 못한 일을 끌어주시고 모든 중생을 대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십니다.
0: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웃나라 마가다국에서 왕의 공양을 받으며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셔올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샬리 백성들의 초청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항아를 건너 바이샬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난존자는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합성하였습니다.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의 붓다에게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의와 법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승가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일주일 동안 사부대중이 보배경을 합성하자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졌고 모든 아픈 이들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생명체를 향해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0: 관음 보살님이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서원을 세우시거든요. 남편은 돌을 닦으러 서천국으로 사락장을 보내고 복중에 아기를 안고 이 고생 끝에 뭡니까? 서원을 하는 겁니다.
1: 그 중에서 창은 그 강창과 설창으로 이렇게 이제 스님께서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적은 골하부 골연조리 강기 동제 대개 탐난 검은 녹정 문곡 염정 무곡 파공 고상옥 강자니 제군 배주 정계세임 화제 불멸 하복 보여진 호낭 정기는 내 앞발 신청강 소지 주야 상윤 속고 소인 오도구 금이 길람 발음 불자 가정마다 오도구령하오.

사대 육신 오장육부 혈을 짧은 명은 길게 있고 긴 명은 서려다 마수명 장수 달라가이고 북도 대성 지른 성군님 지심 기어의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다 굽어 살펴주시고 자 성불하십시오. 그랬더니까는 차츰차츰 뭡니까? 이분이 마음이 달라진다, 그죠? 우리 사람은 누구랑 어울리는가에 따라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도둑놈하고 어울리면 다 도둑놈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학자들하고 어울리면 다 학문에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선행을 베푼 사람이 돼가면 자꾸 선행을 하고 싶어지겠죠, 이게.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관세음 보살님이 나중에 되기 위해서는 우리 우주 법계를 바라봤더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 부처님께 선정의 눈으로 떠 봤더니까 욕계, 세계, 무색계 28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욕계는 6개의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거든요. 여기에는 뭐냐가 부부가 있으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구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들은 남자 여자 구분이 있어. 그죠? 상대적인 세계입니다, 이게는. 그러면 욕계 6천은 뭐냐면은 6개의 하늘인데 수미산하고 붙어 있는 하늘이 있어요. 최고 밑에 있는 게 사천왕천. 사천왕이 다스리는 하늘이 수미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에는 뭡니까? 지국처방, 남방에는 증장천왕, 서방에는 광목천왕, 북방에는 담문천왕이 계시는데 이 서천왕이 지키는 하늘이죠. 그 다음에 뭐 수미산 꼭대기에 누가 계시냐면 제석천왕이 계십니다. 도리천인데 동방에 8천, 서방에 8천, 남방에 8천, 북방에 8천, 48에 32, 32개 하늘 다스리고 가운데는 제석천이 있습니다. 도리천이라 하죠. 거기 성견성이라는 성에서 계시면서 사바 중생들에게 명과 복을 주는 신이 제석천왕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상궁유사 같은 게 뭐랍니까? 석자한인이라는 말을 쓰죠. 제석. 환인을 이제 제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석천왕은 우리 욕계에서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신 중에 최고 높은 신입니다. 제석천왕은. 그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이 뭘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은 멀리 있어 우리 말을 들을 기회가 없는데 가까이 있는 동네 반장이 더 가깝다는 거지. 동사면 동장이. 그런 식으로 우리 욕계를 다스리는데 최고의 높은 신은 바로 뭡니까? 제석천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세존, 제석신에 대한 신앙이 많이 있죠. 그러면 제석천왕 위에 올라갔더니까 야마천이라는 하늘이 또 있어요. 그 야마천은 뭐냐 하면은 밝게 빛나는 곳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좀 더 밝게 빛나. 그렇죠. 욕심은 아직 남아있어요. 여기는 옛날에 염라대왕이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그 야마천, 그 또 올라갔더니까 도솔천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도솔천은 지족천이라 해가지고 만족함을 아는 그런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도솔천 위에 올라갔더니 화락천이라는 또 하늘이 있어요. 화락천은 뭐냐 하면 내가 마음대로 뭐든지 바꾸어서 즐거움을 만들 수 있는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갔던 게 뭡니까? 화락천 위에는 타화자재천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그 타인이 어떤 만들어놓은 데서 내가 즐거움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 나도 남을 위해서 뭐 회양하는 하늘이라 이게. 근데 어쨌든 이건 욕계 육천이라 해서 뭡니까? 욕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원앙부인 같은 경우도 아까, 그죠? 우리 남편이 돛 닦으러 갔는데 아무 탈 없이 잘 가서 도 잘 닦았으면 좋겠어. 남편에 대한 기원이 남아있대. 아직도 남편에 대한 정이 남고 그 욕심이 남아있는 거죠. 또 우리 태중의 아기가 뭡니까? 잘 커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아프지 말고 수명장수하고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남아있는 단계다, 그죠? 근데 이 욕심의 단계를 벗어난 하늘이 바로 뭐 새끼입니다. 새끼. 그러면 새끼는 뭐냐면은 경전마다 뭐 17천이다, 18천이다, 22천이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현재는 18천설이 유력합니다. 18천을 주로 많이 인용하는데 그 새끼는 뭐냐면은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 초선천은 뭐냐 하면은 선정에 들긴 들었어, 선정에 들었어요, 이게. 선정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은 새끼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분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관세음보살님은 남자래요, 여자래요 물어본 분들이 계셔요. 그럼 관세음보살님과 새끼를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남자 여자 구분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뭐냐니까 남자 여자 구분을 하고 차별하는 건 뭡니까? 수준이 그만큼 낮다 소리인 거예요, 이게. 이런 차별심을 갖는 것, 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만큼 수준이 낮다는 거고, 올라갈수록 높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의 차별이라든가 남성 여성의 차별을 두면은 그만큼 그 사람의 정신 세계가 낮다고 보시면 돼. 그 세계를 벗어나서 점점 등장시키는 게 불교의 수행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나는 뭐 참선을 몇십 년 했어 이런데도 남자 차별하면 그 참선 헛되게 한 거예요, 이게. 이게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초선천에 갔다, 이제 들어갔다, 그죠? 초선에 들었다는 거죠. 그럼 초선에 들어갔다니까 범중천이라는 게 있고 범보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서면 그 대범천이라는 하늘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제 그 하느님이란 말 하죠. 사람들이. 기독교도 하느님이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범중천에 해당되는 신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을 크게 보는 신은 범중천에 있는 신들이 많이 사는 거고, 범보천은 뭐냐면 이런 큰 신들을 보좌하는 신들이 사는, 그것도 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서면 대범천은 아주 큰 하늘의 신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형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하느님이 바로 대범천입니다. 형상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지나고서 뭐 형상이 자꾸 없어져요, 이게. 형상을 짓지 않고 빛으로 드러나는 세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선에 대해 이선천이면 또 들여쳐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행을 하면 이 수행 단계에 따라서 하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초선에 들었다, 이선에 들었다, 삼선에 들었다, 사선 들었다, 오선 들었다, 육선 들었다, 칠선 들었다, 팔선 들었다, 그죠? 팔선을 들어서 벗어나 버리면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팔선의 경지가. 그 팔선의 경지가 바로 무색계거든요. 그 원왕부인도 아까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 그런데 이제는 뭐 자꾸 도를 이제 닦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웃 중생들에 대해 고통에 대해서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 도 닦으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 뭡니까? 부처님이었다가 관세음보살로 탄생했죠. 원왕부인이 이런 이제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왕부인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왕부인이 뭡니까? 궁중에서 있다가 온 분이다 보니까 글도 알잖아, 그죠? 그 옛날에는 글을, 옛날이고 말고 우리 어렸을 때 이름 못 쓰는 할머니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게. 동네 그 집배원이 편지를 한통 들고 오면은, 만약 여자분들 이름이 적히면은 집을 못 찾아가고 온 동네를 들고 다녀. 이 사람이 누구나 하고. 왜냐면 여자분들이 이름을 안 부르거든, 집집마다. 아무개 댁. 아무개 댁 이러니까. 또 요즘에는 뭐 아무개 시험 남 아버지 이름을 잘 부르는데 그전에는 어른들 이름을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감나무 땡네, 뭐 진사 땡네,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물머리집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지. 집에 문표도 없지. 이놈은 뭐 그전에는 집배원으로 배달이라 그랬다, 그죠? 배달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놈 배달이가 우편물을 들고 온 사바 댕긴다, 그죠? 그리고 특히 여자들 한명 이름이 왔다면 난리가 나는 거, 온 동네 무르르 다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죠? 이름도 못 쓰고. 그러다 보니 원왕부인 궁궐에서 나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애로가 있는 사람이 자꾸 찾아온다, 그죠? 그 원왕부인 궁궐에 있을 때는 백성들의 애로를 몰랐어. 잘 먹고 잘 입고 했는데 민중이 돼 내가 종이 되고 봤더니 중생의 고통이 보인다, 그죠?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모습 보이는 거예요. 옆에 종이니까 종끼리 모이겠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42가지 이제 형태로 찾아오는 거죠. 여기서 42수 지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이 좀 이따가 이제 그 제가 관광법사님을 청했거든요. 그분이 밀교 진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는데 오늘 제가 이거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런 목판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목판본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제 생활에 많이 썼는데 요새는 이걸 잘 활용을 안 하죠. 참선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쌍계사에서 만든 목판본입니다. 그러면은 중생들이 소원을 발언하기 위해서 오는 형태가 42가지인데 42가지마다 나중에 수인까지 이제 만들고 진언을 다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그 물어봐야 된다, 들어봐야 된다, 그죠?

보면 워낙 부인이가 거룩하구나. 그래가지고 워낙 부인이 있다가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찾아온다, 그죠? 관청에 관제가 걸려가 소장 써달라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찾아오다 보니까 원앙 부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이고 내가 저 중생들을 다 구원을 하는데 내가 또 관심을 둬야 되지, 내 일신의 영화만 바라고 내 남편의 뭡니까 도닦으라도 무사히 하기만 바라고 내 애만 바라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 이게. 그래서 마음이 자꾸 커갑니다 이게. 그래서 도를 닦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초선천 천 2선천,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선을. 그래서 선은 이제 자꾸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선이 이제 다 거쳐가는데, 또 선의 깊이가 높아질수록 뭐냐면은 신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8선이 되면 천안통이 생깁니다. 7선이 되면 숙명통이 생깁니다. 그 외에 뭡니까? 우리가 상수멸 이제 내 단계 올리면 누진통이라는 신통이 생겨요. 이런 신통이 자꾸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야지 신통이 생기면 뭘 구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큰 마음, 어떤 대승적인 마음을 자꾸 사람이 선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도 뭐냐면 부처님을 믿고 절에 오거든. 처음에는 뭐, 아이고, 우리 영감 아프지 말게,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우리 집에 장가 안 가고 시집가 노처는 노총하고 자네도 좋은 인연 좀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손녀들, 손주들 올해 대학 시험 좀 잘 쳤으면 좋겠는데, 부처님 가피로 제가 공부는 안 하지만 아는 건 알아서 맞추고 모르는 건 찍어서 맞춰서라도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뭐 아픈데 뭐 아무 약을 쓰더라도 밥을 먹어도 약이 되고 물을 마셔도 약이 돼서 수명장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 누구나 다 합니다. 그죠? 이런 발언도 1차적으로 하시지만 점점 여러분이 뭐 성근공동이나 바라본 세상의 눈높이를 달리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회양하는 삶도 한번 살아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러니까 원앙 부인이 이런 마음 속에서 뭡니까? 자금의 관세음 자체를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1차적으로 해석하기를 관본다,

0: 지금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색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색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색계. 우리 욕계는 인간이나 이런 형상이 드러나지만 색계에 가면은 우리가 인간의 형상이 없어지거든요. 선정이 높아지면. 비투로 통합니다, 이게. 비투로 돼. 그 무색계에 가면 뭡니까? 이거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뭡니까? 관세음은 뭡니까? 관은 빛이란 소리고, 관은 빛이 있으니까 형상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관은 빛이고, 세음의 음은 음이야, 그죠? 세는 뭡니까? 중생계란 말입니다. 그 욕계, 색계, 무색계를 했을 때 관세음이요. 이다 구원하는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기, 뭐냐, 배우는 아들이나 뭐 성공부하러 온 다음에 이걸 데리고 앉아서 일삼아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색계에 있어서 어떤 그 선정이 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와중에서 관세음 보살, 이제 원왕 부인이, 아, 이 사람들을 가르쳐 보니까 어려운 교황만 가지고 되지가 않겠어. 그래서 눈 어두운 사람한테는 소리로서 제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진언을 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나서 뭐 귀가 어두운 분들에서 뭡니까? 수인을 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수인하고 진언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체로 이제 수인과 진언 밀교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밀교가 아주 우리나라랑 무관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겁진언부터 진언이잖아요. 그죠? 진언 다란이가 많이 활용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밀교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 우리 불교에서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밀교의 수인, 진언, 한국 불교에서 밀교와 수인의 어떤 간 위상, 위치에 대해 가지고 조성근 교수님을 제가 오늘 청하려 합니다. 조성근 교수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겸임교원이면서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외래 강사로 계시면서 후학 양성에 일심에 전념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다여스님께서 말씀해주신 밀교, 그리고 진언, 그리고 수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려면 밀교의 전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밀교에 대해서는요. 전통성을 부인하거나 왜곡된 오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밀교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인도에서 대략 5세기 중반에 인도의 구타 왕조 시기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때에 성립이 된 대승불교의 하나의 종파로서 성립이 된 곳이 밀교입니다. 밀교가 성립된 배경은요, 이때 당시에 불교가 성립이 된 인도에서 서서히 불교가 명맥을 이제 잃게 되면서 힌두교가 그 세를 굉장히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불교 연구자나 아니면 이제 그 스님들이 이렇게 해서는 우리 부처님의 말씀과 세계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인도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혹은 먼 중국에까지 있는 불교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모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교는 한자로 은밀할 밀일지는 모르지만 그 의도는 빽빽할 밀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교의 정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밀교가 성립이 되었고, 이 밀교를 가지고 최초로 대승불교에서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의 위계 질서가 이제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총 성립이 된 부처님들과 그 보살들의 존상이 462존이 이제 완성이 돼서 현재의 대승불교에까지 이 명맥이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립을 하면서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그 전에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만 가지고 하는 걸 이제 현교라고 하죠. 이렇게 말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제 그러한 수행 방법을 탐구하면서 바로 삼밀상응이라고 해서 세 가지 수행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첫 번째가 이제 좀 전에 말씀해주신 진언. 예, 만트라라고 하는 진언이고요. 두 번째가 나의 몸 중에서 손으로 하는 수인이 되고, 다음에 세 번째가 나의 마음으로 집중을 하는 삼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진언과 네, 수임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0: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눈에 무언가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드디어 이제 밀교의 경전도 성립이 됩니다. 밀교의 양대의 경전이 있는데요. 대비로자나 성불신병 가지경 좀 길죠. 그래서 대일경이라고 부릅니다. 대일경 그리고 금강정경 이렇게 해서 이제 양대 경전이 성립이 되고 이 두 경전을 그림으로 이제 그린 게 대일경을 그림으로 그린 게 대장계 만다라. 금강정경을 그림으로 그린 게 예, 금강계 만다라가 됩니다. 그러면 이 양계 만다라를 앞에 걸어놓고 그게 바로 이제 그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림을 걸어놓고 수행자는 진언을 하고 그리고 손으로는 이제 수인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인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스님께서 살짝 힌트를 주신 것처럼 수화예요. 네, 말로 하는, 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몸으로 대화를 해야 할 때 해야 하는 이 수인을 그래서 이제 무드라 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다양한 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진원은 거짓 없고 참된 진리를 산스크리트어로 말하는 이제 만트라라고 하는 건데 바로 네 맞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인 불교 경전을 산스크리트어로 계속 되내는 건데 그럼 왜 전혀 알아듣을 수가 없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데 이거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이 중국에 들어왔을 때 소리만 나는 대로 뜻과 상관없이 음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됐냐면 한자를 해석을 하려고 하죠. 이게 뭐야? 전혀 또 안 되네? 라고 하면서 이 진언을 가지고 예, 아무 뜻도 없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주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언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인이 있지만 오늘 원앙부인과 이제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 관음의 수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음의 수인도 경전에 따라서 6가지부터 총 48가지로 이제 쭉 나뉘는데요. 대표적인 수인이 40 그리고 이제 42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나의 소원 아니면 부처님과의 이제 약속 이런 거를 이제 비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에 보면 대략 40가지 정도의 수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자료에도 보시면 왼쪽에 가장 처음에 있는 게 이제 여의주수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처님 관음의 수인 중에서 사실은 첫 번째 여의주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의미가 뭐냐고요? 보배스러운 내 보물을 주변에 잔뜩 가지고 의식주를 풍요롭고 안락하게 사는 이제 뭐 부귀한 삶을 뜻하는 게 여의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쭉 그 관음의 다양한 수인을 보면 뭐 세속적인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시 1500년 전에 밀교가 성립되었을 때 당시의 사회상 그리고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예, 수하에 이제 가까운 것이 관음의 수인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밀교는 분명히 대승불교의 하나의 전통성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날 예,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매일 아침 읊는 천수경에도 있고 또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진언 온만이 반매홍 네 그런 것처럼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전통성이 없지도 않은 네, 오히려 불교의 집약체에 가까운 것이 밀교이고 그 수행의 방법으로서 나온 것이 진원과 수인이라고 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이제 원앙 부인이 이런 어떤 마음을 발심을 하게 된 거죠. 이 와중에 이제 배가 아가 자꾸 나온다 그죠? 애가 이제 커가지고 낳아야지 어떡하나 나야지.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래놓고 나서 이만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빨리 나 키웠다 그죠. 그래서 어느 날 나가지고 이제 뭐 걸음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옛날에는 뭡니까 예절이나 이런 걸 더 중요하게 했지 글 공부는 다음에 이제 후순위로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나서 글 공부를 배우는데 옛날에는 뭡니까 뭐 동봉선수 이런 건 조선시대 생겼으니까 그전에는 없었겠지만 어른들이 찌가 됐어서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삼경을 다 배우고 제수로 뭐냐면 글쓰기입니다. 글을 쓰는 걸 제술이라 합니다. 그래서 서, 기 이런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발, 제문 짓고 소첩, 소나 첩 같은 거 짓고 시나 부를 짓고 뭐 당음이라든가 연주시, 고문진부, 두율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이제 공부를 또 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그전에 구구다이란 말 했죠. 그죠? 그 산수란 말을 어른들은 그전에 구구라 했습니다. 구구. 단이란 말은 안 하고 옛날 어른들 구구라 구구. 그다음에 이제 뭐 산술 뭐 이런 말도 쓰고 그 어쨌든 이런 것들을 쭉 배웠는데 애가 엄청 뛰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고을에서는 야가 뭡니까 최고 공부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애들 자꾸 놀리겠죠. 너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없다고 놀리니까 야가 집에 와서 원앙 부인에게 날아가는 새도 아버지가 있고 들짐승도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왜 아버지가 없나요? 물어보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집 자연장자가 너 아버지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데 담치를 하나도 안 왔다. 성품도 안 되고 모양새도 안 닮았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보면은 너 아버지 같다. 너 왜 하늘이라 하다가 땅이라 하다가 엄마 계속 둘러댔는데 일곱 살이 되니까 야가 꾀가 들어가 아버지인데 엄마한테 바짝 대들어 묻는다. 그죠? 그리고 원앙부인이 답답하기 이를 데 없어서 야 아버지를 일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알을 키우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새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며느리를 한 명 거느려 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를 두 명 거느리는 시어머니, 세 명 거느리는 시어머니 따다 사람이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한 명 길러본 사람, 두 명 길러본 사람, 세 명 길러본 사람마다 마음 씀씀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식을 많이 길러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냐, 남의 심정을 이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시골에 소를 키우면은 소를 왜 산에 이렇게 방목을 하다 보면은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놈이 나무 밭에 막 들고 뛰죠. 나무 콩도 막 베먹고 이러면은 어떤 집들은 막 난리 칩니다. 쫓아가지고 와서 가을에 콩을 물어내라고. 또 어떤 집은 아무 소리 안 해. 그런데 보면 뭐냐면은 나중에 그 난리친 집 소가 꼭 남의 집 그 콩을 또 먹거든, 이거. 그 집 산 중에 콩밭 같은 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이만큼 한

근데 그래 난리 치는 집 하고, 그런데 그집 속았고 이집 해를 끼치니까 이 집은 또 쫓아가 싸움을 해야지. 그래서 콩을 뭐 달라든지.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 우마를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식이 흉도 보지 말고, 그죠? 자기도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하고 우마를 키우는 사람 마음이 자꾸 넓어져야 돼. 그래서 원앙 부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를 키우면서 또 그다음에 이런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중생들의 고통을 아까 보면서, 그러니 아까 뭐 물질적 풍요를 바라는 사람, 이런 중생들이 왔어요. 저건 어떻게 도와주지? 또뭐 부귀영화 바라는 어떻게 도와주지? 아픈 사람 어떻게 도와주지? 이런 고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 어떤 사람은 절에 와서도 그럽니다. 우리 아들은 안 그래요. 또 학교 가면 그러죠. 선생님들 앞에서. 우리 애는 착한데 잘못 업을 내서 그래요. 저집 애가 못됐다 이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돌아가죠. 그런 와중에서 뭐 중심을 잡고 이걸 어떻게 구원을 할지에 대해서 원앙부인이 자꾸 고민을 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는 어떤, 여기는 이제 한문을 써놓고 여기는 우리 한글 업문으로 써놨죠, 그죠? 이게 그럼 옛날 어른들이 뭐 뭡니까? 여의주수진언, 여의주수 여기 뭐 써놨죠?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 그죠? 맘먹은 대로 다 되게 해주는 진언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하나면 그냥 다 끝이 날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교수님 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거를 하나면 만병통치니까. 근데 마지막에 뭐 총섭 천비수 이제 진언이라 했는데, 이거 같아요. 어떤 장애도 다 해결시켜 주니까 이것만 해도 또 만병통치야, 이게. 그래서 40수진언, 41수진언, 42수진언, 아까 교수님 말한 48수진언까지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관세음보살 이제 뭡니까? 육자진언 또 있죠? 온마이바면 이런 식으로 진언이 많은데, 어쨌든 해당되는 것마다의 진언이 다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42가지를 우리가 하면서 정근을 좀 해야 되거든, 이게요.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그린 부처처럼 된게 있어요, 이게. 그거를 들고 뭐냐입니까? 이 진언을 합니다. 진언을 하면 앞에서 정근 발화를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강강술래 아시죠? 그 돌면은 뭐 청례역자 청례역자 강강술래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하면서 뭡니까? 청강유수 청강월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청강유수 청강월 월인 청강일체동 이런 거래,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떤 어른들은 뭐 강강술래가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청강유수 청강월, 청계강에 뭡니까? 흐르는 물에 뭡니까? 그 달이 다 비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수월간음도 아시죠? 고려시대에 많이 그려졌죠. 그 자체는 뭡니까? 화엄경에 있어가지고 선재 동자가 관세음보살을 찾아갔을 때 보타 낙하산에서 바다 해상용왕 자체 있을 때 그린 이제 대목인데, 실제는 뭐 수월간음이라고 또 따로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33간음응신에서 그때 이거 이제 놀이를 해야 돼. 그럼 42명이 필요하죠, 우리가. 요거 부채를 42개를 들고서 이 진영을 짭니다. 그래 다음 시간쯤 제가 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진영을 짜면서 원래는 이 만다라 모양을 지어야 돼, 이게. 그러면은 해인법궤도 아시죠? 해인법궤도를 하면서 막 돌아야 돼. 그때 이제 제가 앞에 소리를 매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강유수 청강을 청강유수 저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이게. 그럼 42주년 한다, 그죠? 여허의 주소 지혜는 청강유수 청강월 이렇게 청강 청하면 되고, 시작. 청강유수 청강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야 되죠. 진영을 짜고 돌아가면서 그 부채에 이제 이게 뭡니까? 수인 하나를 다 그린 것들을 들고서 42명이 이렇게 진영을 짜고 돌아가면 제가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청강여서

그 놀이를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데, 놀이라기보다는 교육이라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그 42수 진언을 여러분들이 이제 차례차례 뭐 배우고 또그 가피를 익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청강유수 청강월은 장엄연불에도 나옵니다, 이게. 이걸 계속 하면서 도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BTN을 시청하고 계시는 불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오늘 뭐 그동안 연구하신 것들을 힘들고 바쁜 시간에 오늘 와서 강강해 주신 우리 강강 교수님들, 또 간창 소리하신 분들, 또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설법 공덕으로 관세음보살님의 다음 시간에 할 것이지만 42수 진언의 가피로서 마음중에 담아놓고 심중에 담아놓은 일들, 을사년 접어들어서 백사여의하고 만사형통해서 소망성취하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관세음보살님의 미소가 활짝 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설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번갈아 하면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월 간음도 할 때의 수월은 여기에서 이제 음차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중생 소위 계유불성. 모든 중생은 서로 다르지만 그 모두가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나의 이 형상은 스스로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이 지은 것도 아니다. 인연이 모이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곧 없어진다. 세상의 모든 씨앗이 땅을 의지해 생성되는 것처럼 인연이 화합하면 낳고 인연이 헤어지면 없어진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땅 꺼지겠다. 웬 한숨이야?
1: 내가 아껴 먹으려고 숨겨뒀던 고구마가 없어졌어.
0: 없어져? 혹시 선짐승들이 가져간 거 아닐까?
1: 아니야. 법당 불전함 아래 숨겨뒀었다고.
0: 아, 그래?
1: 어? 잠깐! 너 얼굴에 뭐야? 그거 고구마잖아?
0: 아니, 난 주인이 없는 줄 알고. 미안.
1: 아니야. 내가 더 깊이 숨기지 못한 게 잘못이지.
0: 그럼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숨기는 거랑 관련 있는 삼각산 진관사로 떠나볼까?
1: 진관사?
0: 진관사는 북한산에 둘러싸인 서울 근교 4대 명찰 중 하나인데.
1: 잠깐! 삼각산이라며?
0: 아,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하기도 해.
1: 계속해봐.
0: 진관사는 고려 현종 때 진관대사를 위해 창건한 절인데, 임금을 보살핀 은혜로운 곳이라 하여 고려시대 여러 임금이 왕래하면서 왕실의 각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은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됐지. 조선시대에는 나란 일로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수륙제의 근본 도량이자 왕실의 각종 제를 지내는 국찰이었지.
1: 우와, 대단한 절이네.
0: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삼각산 진관사로 고고! 고려 목종은 이복 동생인 대량원군을 왕위 후계자로 삼았는데, 대량원군이 현명하면서도 성품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 암자에 들어가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3: 부처님 법을 배우며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2: 그래. 하지만 다음 왕위는 네가 이어야 함을 잊지 말거라.
3: 네, 전하.

0: 그렇게 대량 원구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러 산속 작은 암자로 향했죠.
1: 누구신가?
2: 진관 스님, 저는 부처님 법을 배우러 온 제자입니다.
1: 아, 그럼 가서 짐을 풀거라. 비록 작은 암자이나 수행하기엔 좋을 것이다.
0: 그 시간 교활한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는 대량 원군이 아닌 자신의 사생아를 왕위에 올리고 싶어 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2: 대량 원군이 머문다는 암자가 어디라더냐?
3: 삼각산에 있는 신월사라는 암자에 머문답니다.
2: 그럼 당장 쥐도 새도 모르게 대량 원군의 목을 베어라.
3: 네, 태후마마.
0: 기도를 하고 나오던 진관 스님은 멀리 자객들을 발견하곤 불길한 기운을 느꼈죠.
1: 이곳에 자객이라니. 그 아이를 노리고 온 게 분명해. 어서 아이를 숨겨야겠어.
0: 진관 스님은 급히 법당으로 들어가 본존불 아래 땅굴을 파고 대량 원군을 숨겼죠.
1: 자, 이 땅굴 안에 몸을 숨기고 있어라. 내가 나오라고 하기 전까진 절대 나와선 안 된다.
2: 네, 스님.
0: 자객들은 암자를 샅샅이 뒤졌지만 땅굴 속 대량 원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 대량 원군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라!
1: 아이, 숨기다니요. 다 찾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곳은 나 혼자 수행하는 암자이니 그만 가시지요.
4: 다른 곳으로 도망쳤나 보군.
0: 그렇게 목숨을 구한 대량 원군은 그 후 고려 현종이 되었고 진관 스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신월사를 중창하고 이름을 진관사로 부르게 하였답니다.
5: 여긴 어디야? 칠성가?
0: 한국 역사에 소중한 자료가 담겨있는 곳이지.
5: 한국 역사? 불교 역사가 아니라?
0: 뭐, 백초월 스님과 관련된 거니까 불교 자료기도 하지.
5: 백초월 스님? 그분이 누군데?
0: 아, 독립운동을 이끈 스님이야.
5: 아, 그럼 칠성각에 발견됐다는 자료는 독립운동에 관한 거겠네.
0: 오, 똑똑한데. 맞아. 다음 절따라 전설따라는 칠성각 태극기 이야기로 고고! 2009년 5월, 진관사 스님들은 칠성각을 해체 보수하다 보따리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풀어보니 그 보따리는 일장기 위에 그린 태극기였고 태극기 안에는 몇 장의 독립신문들이 쌓여 있었죠. 바로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이 그린 태극기였습니다.
4: 우리 조선의 일장기가 걸리게 할 순 없어. 이 일장기를 태극기로 만들어 사람들을 독려해야겠군. 우리 불교계가 모두 뭉쳐 이 태극기를 조선 방방곡곡에 걸어야 합니다.
6: 독립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7: 맞습니다. 불의가 행해지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4: 고맙소. 모두 힘을 합쳐 독립을 이뤄냅시다.
0: 독립운동에 앞장서던 백초월 스님은 일본군이 진관서로 들이닥치자 태극기를 칠성각에 숨기고 일본군에게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안타깝게 1944년 해방을 한 해 앞두고 백초월 스님은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보물로 지정된 태극기는 진관사 칠성각에 보존되어 백초월 스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있답니다. 자, 뭐야? 좋은 일 있냐?
5: 있지. 어젯밤 꿈에 내가 과자 벼락을 맞았거든.
0: 과자 벼락?
5: 응. 번개처럼 쾅 하더니 과자가 막 쏟아지는 거야. 얼마나 먹었는지 꿈에서도 배가 터질 것 같았다니까.
0: 으이그, 넌 충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0: 과자 타령이냐?
1: 누가 뭐래? 꿈이 그렇다는 거지.
0: 좋아, 꿈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공주 영은사다.
1: 영은사?
0: 공주 영은사는 조선 세조의 명으로 창건한 사찰이야. 임진왜란 당시엔 영규대사가 일으킨 승병들이 이곳에서 훈련하고 금산 전투에 참여하기도 한 호국 사찰이지. 지금은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깃들어 있는 기도도량이야.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구. 수리수리 마하수리 공주 영은사로 고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규대사는 500여 명의 승병을 조직해 영은사를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2: 이곳 영은사를 기점으로 우리 승병들도 힘을 합쳐 적과 싸워야 합니다.
3: 스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0: 영규대사와 승병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이어가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사령관이 군기를 잡겠다며 병사들을 불러 모았죠.
4: 보아라, 이 자들은 군율을 어긴 자들이다.
3: 군율을 어기다니요? 억울합니다.
4: 변명해도 소용없다. 당장 저자를 처형해 군기를 바로잡아라.
2: 사령관님, 저들의 뜻이 다르긴 해도 같은 아군입니다. 그러니 부디 처형만은...
4: 이보시오, 스님. 이제부터 사령관은 나요. 그러니 내 말을 따르시오.
0: 그날 밤 사령관의 꿈에 처형된 병사가 나타나 무릎을 꿇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5: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적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드릴 테니 그곳을 잠복해 적군들을 치십시오.
0: 꿈에서 깬 사령관은 병사가 말해준 장소에서 적군을 기다렸습니다.
4: 적군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 명령하면 바로 공격하라.
2: 하지만 이곳은 내려오는 길이라 적군이 산 위에 주둔하는 게 아니면 올 수 없는 길입니다.
4: 내가 예지를 받았으니 대사는 그냥 따르시.
0: 그때였습니다. 적들이 반대편에서 아군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아군은 패하고 말았죠. 그날 밤 사령관은 또 꿈을 꾸게 됐는데 이번엔 하얀 수염을 가진 산신령이었습니다.
6: 내가 계시를 내려줄 테니 그대로 따르거라.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0: 하지만 사령관은 산신령의 말을 믿지 않았고 마음대로 교전 장소를 정했다 또 크게 패하고 말았죠.
4: 내가 어리석었어. 산신령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젠 다시 안 나타나시겠지.
0: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사령관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6: 어째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4: 아휴, 백배 사죄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적을 물리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6: 이제부터 내는 그 방법을 알려줄 테니 따르거라.
0: 용서를 빈 사령관은 그 후로 산신령의 예언을 받아 외적과의 전투에서 매번 크게 승리했답니다. 그때부터 영은사를 신령영 숨을은해서 신령스러움이 숨어있는 사찰이라 부르게 됐지.
1: 어쩐지 영은사에 들어오는 순간 기운이 심상치 않더라니. 근데 여긴 어디야?
0: 공산성. 다른 말로는 쌍수산성이라고도 하지.
1: 공산성? 근데 여긴 왜 온 건데?
0: 왜긴 왜야.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 이야기를 위해 온 거지.
1: 하지만 여긴 영은사가 아니잖아.
0: 맞아. 하지만 이 공산성 때문에 조선 인조가 영은사에 머물게 됐다고.
1: 왜?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고고! 조선 인조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0: 온 지 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 전하, 큰일 났습니다.
2: 무슨 일이냐?
1: 이관이 난을 일으켜 궁으로 오고 있답니다. 그러니 어서 피하십시오.
0: 인조는 이괄의 난을 피해 한양을 떠나 남으로 향했습니다.
2: 이제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1: 영은사가 있는 공주로 가시지요. 그곳은 앞에 큰 강이 있어 형세가 좋고 길도 멀지 않으니 급히 들어가 점거하고 있으면서 형세를 보아 진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그래, 당장 그곳으로 가자.
0: 공주 영은사로 향하던 인조는 공산성 앞 우뚝 솟은 두 그루의 나무 아래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2: 이 나무 아래 서니 한양이 보일 듯하구나.
1: 이제 곧 돌아가게 될 겁니다.
2: 그래, 곧.
0: 인조는 영은사에 머물며 이괄의 난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난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2: 한양은 어찌 되어 가고 있는가?
1: 사람을 보냈으니 금세 소식이 올 겁니다, 전하.
2: 그래서 그 금세가 언제냔 말이다.
1: 그게...
2: 아무래도 안 되겠다. 공산성 나무 아래에서 기다려야겠어.
0: 인조는 공산성 앞 두 그루의 나무 아래에서 한양 쪽을 바라보며 난이 진압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 전하!
2: 어떻게 되었다더냐?
1: 난이 진압되었다고 하옵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셔도 될 듯합니다.
2: 잘됐다, 잘됐어. 이리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이 나무들에게 벼슬을 주어야겠어. 당장 이 두 그루의 나무에게 정삼품의 벼슬을 내리거라.
0: 세월이 지나 두 나무는 안타깝게 사라졌지만 두 나무를 기념해 쌍수정을 세우고 공산성을 쌍수산성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핏기가 하나도 없네. 혹시 체한고 아니야?
3: 아니야. 하루 종일 감금당해서 그래.
0: 감금? 아니, 사람을 감금했다는 말이야? 이런 나쁜... 누구야? 내가 혼내줄 테니까 누군지 말해봐, 어?
3: 주지 스님이랑 총무 스님.
0: 뭐?
3: 내가 진짜로 놀다 와서 숙제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스님들이 숙제 안 하면 못 나간다고 양 옆에서 지키는 거야. 그 바람에 하루 종일 방에서 숙제만 했다니까.
0: 이근, 숙제한 게 그렇게 억울하냐?
3: 누가 그렇대?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 감시를 받았다 그 말이지.
0: 그건 감시가 아니라 거의 보필 수준이거든. 그러니 감사하게 여겨야지.
3: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
4: 참,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어디야? 전라도인가? 아니면 경상도?
0: 강릉 보현사. 보현사엔 석가모니 부처님을 양 옆에서 보필하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이야기가 있거든.
4: 보현사?
0: 응! 강릉 보현사는 영동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데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진성여왕 때 낭원대사가 지장선원으로 중창했어. 지금은 터만 남은 굴산사와 함께 통일신라시대 이 지역에 손꼽히는 선종사찰이었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구. 수리수리 마하수리 강릉 보현사로 고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양 옆엔 지혜와 수행을 상징하는 두 보살이 계셨는데 바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었습니다.
5: 두 보살님께서는 신라

0: 하루가 사찰을 세우고 법을 전하세요.
1: 아, 신라요?
0: 신라 강릉의 동남쪽으로 가면 길지가 있을 겁니다.
1: 네. 예.
2: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돌로 만든 배를 타고 천축국에서 신라의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릉 동남쪽 남양진 해변에 도착하게 됐죠.
1: 형세가 웅장한 게 길지가 분명한 듯합니다.
3: 네, 이곳에 절을 짓기로 하죠.
2: 그렇게 지금의 한송사지로 알려진 문수사가 완성되었습니다.
1: 아이, 떠나겠다니요.
3: 한 사찰에 두 보살이 함께할 필요가 없으니 저는 화살을 쏘아 떨어지는 곳에 절을 짓겠습니다.
2: 보현보살은 새 절터를 찾아 화살을 쏘았고 화살은 멀리 날아가 대관령과 선자령 사이 빈터로 떨어졌습니다.
3: 아, 경관이 아름다워서 절터로 손색이 없겠어.
2: 보현보살은 화살이 떨어진 곳에 절을 창건하였고 이름을 보현사라 지었답니다.
4: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머물러서 보현사가 된 거네?
2: 맞아. 그래서 보현사가 수행 기도 도량이 된 거라고.
4: 어, 근데 이 비는 뭐야?
2: 아, 이건 낭원대사 오진탑비야.
4: 낭원대사?
2: 어, 낭원대사는 원래 신라 왕족인데 출가해서 신라 불교를 이끄신 분이야.
4: 왕족이 어떡하다 출가를 하게 된 거야?
2: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낭원대사 이야기로 고고! 어느 날 신라의 왕족인 김씨 부인의 꿈에 금도장과 나무도장을 가진 선승이 나타났습니다.
5: 금도장과 나무도장 어느 게 필요한가?
6: 그게...
5: 망설일 것 없다. 이 금도장이 네 것이다.
2: 열달 후 김씨 부인은 사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바로 훗날의 낭원대사였죠.
6: 아이의 얼굴이 마치 보름달처럼 단정합니다.
0: 이 아이는 선승께서 점재해준 아이니 훗날 큰 인물이 될 거요.
2: 그렇게 25해가 흘러 낭원대사는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0: 왕족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를 하겠다 그 말이냐?
3: 네, 불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6: 그래, 선승께서 금도장을 괜히 주신 것이 아닐 테니 꼭 깨달음을 얻어 이로운 사람이 되거라.
2: 출가해 남해 금산에서 금강산매의 진리를 깨달아가던 어느 날 낭원대사의 꿈에 오래전 금도장을 건넸던 선승이 나타났습니다.
5: 어째서 계속 이곳에 머무는 게냐? 당장 불산사로 가 범일국사를 만나거라.
2: 선승의 말을 따라 낭원대사는 불산사로 향했고 마침내 범일국사를 친견하게 됐죠.
7: 왜 이리 늦게 왔느냐?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3: 그럼 저를 제자로 맞아주시는 겁니까?
7: 당연하지.
2: 그렇게 낭원대사는 범일국사 밑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했고 범일국사가 입적하자 보현사로 가서 많은 사람을 교화하고 96살의 나이에 앉아 기도하는 채로 입적하게 되었답니다.

0: 이 시즌2에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0: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1: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2: 지금 해가 지금
1: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3: 찰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4: BJ 정문 스님
1: 그렇습니다
4: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1: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손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정죄하라. 재물 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의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하에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해라나 배운 것과 실천행위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목을 조른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수행 않는 헛몸뚱이 보살펴도 이익 없고 거품처럼 든 목숨을 아껴 본들 무려 타라.

고해다 보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곡식을 얻으려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고 큰 부자가 되려면 보시를 행하여야 하고 장수하려면 대자비를 행해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배우고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일을 행해야 그 종류에 따라 그 결과를 얻을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근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

하시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보여도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집에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털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차로용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

옥구과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억계관 허공위생무불관 현등산하 무아처

대제양령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가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우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오적불무진향 승왕불사자월불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란에 죄업을 이우치는 진언 옴 살바 무차 모지사다야 사바 옴 살바 무차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무차 모지사다야 사바하 준제주의 개송 준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

은인은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재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오 지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법 속에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0: 후계당이 못 찾을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계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박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과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 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 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없어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여래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3: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

0: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사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 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않으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집어

보사를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된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2: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0: 불이 되어 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핵심 부서인 총무부와 사회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총무부장의 정문 스님, 사회부장의 진경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2016 통일 걷기가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됐습니다. 출정 첫날 봉행된 건봉사 기원법회에서는 평화와 공존을 향한 사부대중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은평구 천년고찰 진관사에 교황청 고위 성직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법회 스님은 불교와 가톨릭은 서로 다르게 표현하지만 생명의 존엄과 평화를 향한 마음은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 HC의 불교 문화 브랜드 부츠가 첫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홍보대사로는 영화 부다앤서 프리퀄에서 동자승 역을 맡은 서도준 배우가 위촉됐습니다. 2016 만해로드의 대장정이 5박 6일간 만주벌판 2,000km를 걸으며 독립정신과 평화 사상을 되새겼습니다. 만해 스님이 꿈꿨던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긴 현장으로 의미가 컸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단 핵심 부서인 총무부와 사회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총무부장의 정문 스님, 사회부장의 진경 스님을 전격 임명한 건데요.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교체를 넘어 종단 안정과 화합, 공정하고 원만한 선거란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38대 총무원장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단행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인사. 진우 스님은 종단의 행정과 소통을 총괄하는 총무부장에 전 중앙종의 의장 고향 흥국사 주지 정문 스님을, 사회부장의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선거 국면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인사인 만큼 진우 스님은 임명 직후 두 스님에게 종단 안정과 역량 발휘를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특히 총무부장 정문 스님에게는 종단 안정을 끌어낼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신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2: 종단에서 주요 부임을 동안 맡으셔서 종단 운영에 아주 큰 역할과 또 종단 안정과 화합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모범적으로 좀 보여주시고.
1: 총무원 기획실장, 중앙종회의장 등 종단 주요 소임을 통해 행정력을 겸비한 정문 스님은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0: 종단에 또 대서사가 앞으로 또 많이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질 없게끔 여자의 뜻을 잘 받들어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어 조계종 사회부장, 사서실장 등을 역임했던 진경 스님에게는 회전문 인사라는 외부 평가를 예상한다면서도 깊은 교감과 전문성을 이유로 임명하게 됐다며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2: 누구보다도 제 뜻을 함께 같이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또 여러 가지 역량이 충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3: 인간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사회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다양하고 오랜 행정 경험을 지닌 두 스님을 종단 주요 부서장으로 임명한 이번 인사는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흔들리기 쉬운 종무행정에 무게중심을 더하는 동시에 연속성도 확보한 인사로 임기 마지막까지 변화와 안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4: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2016 통일 걷기가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됐습니다. 출정 첫날 열린 건봉사 기원법회에선 평화와 공존을 향한 사부대중의 발언이 이어지며 통일을 향한 희망을 함께 모았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5: 제북단 호국사찰 고성 건봉사에 평화와 통일을 향한 사부대중의 원력이 모였습니다. 조계종과 2026 통일 걷기가 공동으로 마련한 평화통일 기원법회에는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본부장 성행스님과 건봉사 주지 설주 스님 등 제3교구 본사 신흥사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국회 부의장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이인영 의원과 김영배, 이수진, 허영, 이광희 의원도 자리했으며 한명준 고성 군수 등도 함께 한반도의 화해와 공존을 발언했습니다.
6: 오늘 이 행사와 기원부패에 동참하신 참석자들의 이 간절한 소망과 영원히 조국 평화통일의 마중물이 되어 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불모사님의 전에 간절히 바람드립니다.
5: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통일걷기는 지난 2017년 시작돼 민간인 통제선을 따라 평화와 통일의 길을 걸어온 시민 참여 행사입니다. 올해는 고성 통일 전망대를 출발해 인제와 양구, 철원 등을 거쳐 오는 14일 파주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13일간의 여정으로 분단의 현장을 걸으며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7: 건봉사가 분명히 통일을 잇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의원들도 길을 걷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동참하시면 이 통일 걷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8: 오늘 이렇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염원을 기도하는 날이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걷게 될 길을 걸으면서 건강하게, 무사하게 그렇게 끝까지 함께 걸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5: 참석자들은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발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종이비행기 형상의 전통 등을 불전에 올리며 한반도의 화해와 공존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국토의 통일은 마음의 통일에서 시작된다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비와 상생의 실천이 평화와 통일의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9: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함께 살아가려는 권력, 상대를 존중하는 자비가 쌓일 때 비로소 통일은 현실이 됩니다. 이곳에서 올리는 기도는 특정한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의 염원이며 미래의 세대를 위한 소원입니다.
5: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2026 통일 걷기. 분단의 현장에서 시작된 평화의 발걸음은 통일을 향한 국민적 염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4: 서울 은평구 천년고찰 진관사에 교황청 고위 성직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유교 그리스도교 국제 콜로키움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교황청 대표단이 진관사 방문을 요청한 건데요. 주지 법회 스님은 가톨릭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는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모든 생명의 존엄과 평화를 향한 마음은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 어제 오전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한 교황청 종교관 대화부 장관 조지 제이콥 쿠바카드 추기경과 차관 인두닐 문신유를 비롯한 대표단 30여 명, 주지 버펫 스님의 환대로 경내 전각을 둘러보고 불교 문화와 수행의 흔적들을 마주하며 고요하고 깊이 있는 도량의 기운을 느껴봅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세계 평화의 한뜻인 양측은 대웅전 앞에서 두 손 모아 합장하며 기념 촬영을 합니다.
1: 마음의 정원
2: 진관사
1: 종교를 넘어
2: 원리
3: 사랑해요.
0: 오늘부터 이틀간 서강대학교에서 열리는 제1회 유교 그리스도교 국제 콜로키움 참석차 방한한 교황청 대표단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 진관사 방문을 직접 요청하면서 이번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진관사는 각국 주요 귀빈들이 한국을 찾을 때마다 발걸음하는 명소로 한국불교의 수행정신과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든든한 민간 외교의 최전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도 그 진면목은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4: Places such as this invite us to silence and contemplation and to appreciate the ways in which truth and meaning are sought within other religious tradition.
0: 버펫 스님은 불교의 자비와 가톨릭의 사랑은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되지만 모든 생명의 존엄과 평화를 향하는 마음은 같다며 이 자리가 종교 간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5: 불교는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는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모든 생명의 존엄과 평화를 향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0: 쿠바카드 추기경은 오직 평화로운 마음만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교황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불교와의 깊은 우정과 결속을 기대했습니다. 버펫 스님도 이에 공감하며 인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연대를 거듭 다짐했습니다.
4: It is my sincere hope that encounters such as today's will deepen our mutual understanding and strengthen the friendship between our communities.
5: 불교는 마음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뭐 인류가 행복하고 평화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0: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진관사가 가톨릭계 병원인 은평 성모병원 의료진에 사찰 음식을 전달한 일화 등 종교의 벽을 넘어서는 선행을 소개했습니다.
6: 코로나 시기에 우리 이 성모병원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때 가장 먼저 그 음식을 준비해서 그분들이 드실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독교 쪽에도 그렇게 그 마음을 나누고
0: 진관사가 자랑하는 다채로운 전통 다과와 함께 차담이 이어졌고 진관사 소개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교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천년고찰이 지닌 문화적 저력과 자비정신은 세계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글로벌 민간 외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7: 서울 안국동 네거리에서 젊은 감각의 불교 굿즈를 알리고 있는 도반 HC의 불교 문화 브랜드 부츠가 첫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홍보대사로는 단편 영화 부다인서 프리퀄에서 동자승 역을 맡은 서도준 배우가 위촉됐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8: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주식회사 도반 HC가 새롭게 선보인 불교 문화 브랜드 부츠. 스쿼트하는 부다와 풍선껌 부는 부다처럼 신선한 굿즈를 내세운 이 브랜드의 첫 홍보대사로 서도준 배우가 발탁됐습니다. 2015년 부산에서 태어나 최근 단편 영화 부다핸서 프리퀄에서 동자승인 현진 스님 역을 맡아 스크린에 데뷔한 서도준 배우. 작품을 위해 삭발하고 불교를 공부한 유소년 불자 배우가 이제는 불교 굿즈 대중화에 앞장섰습니다.
9: 티셔츠도 보니까 너무 예쁘고 이런 키링들도 가방에 하나씩 달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막 굿즈를 쓸 것 같아요.
8: 홍보대사 위촉장은 영화 주인공 현진 스님의 법명을 직접 지어준 도반 HC 사장 성진 스님이 전달했습니다. 한자로 나타날 현의 참진, 부처님 가르침이 영화를 통해 세상에 잘 전해지고 참된 불자가 되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성진 스님은 그동안 거쳐간 수많은 종단 차원의 홍보대사 가운데 서도준 배우가 가장 젊다며 부츠가 추구하는 젊은 감각과도 잘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3: 그냥 하나의 스티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붙였을 때 얻으시는 이 소중한 가치에 대한 당당함이 잘 표현되는 하나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고유한 가치를 일상삶에서 표현하는 게 부츠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8: 부츠의 수많은 굿즈 가운데 헤드폰을 쓴 붓다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밝힌 서도준 배우. 영화에서 선보인 특유의 장난기 가득한 춤사위를 다시 한번 뽐내며 최연소 홍보대사로서의 밝은 에너지를 전했습니다.
9: 부츠 홍보대사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8: 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한 도반 H씨는 오는 13일부터 일주일간 롯데아울렛 서울역점에서 대형 쇼핑몰과는 처음으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7: 동국대 만해연구소의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이 5박 6일 동안 만주벌판 2000km를 걸으며 독립정신과 평화사상을 되새겼습니다. 대장정은 안중근 의사의 숨결이 남아있는 여순감옥과 관동법원에서 마무리됐는데요. 만해 스님이 꿈꿨던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긴 현장으로 의미가 컸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마지막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10: 2000km에 이르는 만해로드 대장정의 마지막 목적지는 다시 돌아온 중국 대련. 그 중심에는 우리 민족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여순 감옥이 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는 이곳으로 압송돼 5달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차가운 감방과 좁은 복도, 마지막 숨을 남긴 사형장까지. 대장정단은 안중근 의사가 실제 수감됐던 감방 앞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안 의사가 집필하려 했던 미완의 저서 동양평화론.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서로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닌 공존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를 앞선 평화 구상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정신은 만해 한용운 스님이 평생 실천한 사상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만해는 독립을 민족만을 위한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회복하는 길로 이해했습니다. 불교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했던 만해 스님에게 독립은 증오가 아니라 공존을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11: 우리가 지금 이 100년 전에 이런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선구자이신 그런 조상이라든가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제시했던 화두와 같은 과연 어떻게 이 동아시아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 후손들이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더 나아가서 더 열심히 그런 화두를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과제를 이제 이행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 안중근이 총으로 시대를 깨웠다면 만해 스님은 붓으로 민족의 혼을 일깨웠던 겁니다. 연이어 찾은 곳은 안중근 의사가 재판받았던 관동법원. 이미 판결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안 의사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범죄자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라고 당당히 밝혔고 동양의 평화를 위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일정 막바지 5박 6일간 2000km에 달하는 고된 여정을 완주한 2016 만해로드 대장정단을 격려하는 수료식도 마련됐습니다.
12: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과 만해 선생님의 이렇게 독립운동 로드를 이렇게 돈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많은 걸 느꼈습니다. 청산리 대첩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신흥 무관학교 터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아서 돌아가서 또 제자들에게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제 마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10: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희생 위에 새겨진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오늘의 교육으로 이어가기 위해 위대한 걸음을 내디딘 만해로드 대장정. 만주 벌판에서 마주한 만해 스님의 발자취와 님의 침묵 100주년의 울림은 동국대 건학 120주년 역사와 함께 미래를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7: 8월 4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한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기후 위기의 시대다라고도 말하죠. 이 기후 위기의 시대 속에서 소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기후 활동가 김보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림이라고 하고 청소년 기후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지금 8년차 활동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직접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뽑아오셨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함께 만든 울림. 이게 첫 번째 키워드네요. 네,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축하할 일이 있죠? 예. 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셨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2: 자신의 자리에서 운동을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과 이 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함께 만든 울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시작해서 또 좋은 말씀 하나하나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함께 만든 울림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1: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저는 계속 해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그 작은 순간들이 그 일상적으로는 되게 사소할 수도 있는데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뭔가 대응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래서 무언가를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그 시간이 오래 쌓였을 때 큰 변화가 생긴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골드만 환경상도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의 어떤 성과를 이렇게 강조하는 상이라기보다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차곡차곡 모이고 모여서 그게 오랜 시간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헌법소원의 승소라는 결과까지 함께 만든 그 움직임의 의미를 저는 강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만든 울림이라는 키워드를 처음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0: 우리가 혼자 가는 길도 아니고 혼자서 해결할 일도 아니다.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1: 네.
0: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면서 그 울림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금방 또 축하의 말씀을 드렸지만 골드만 환경상을 받게 되셨잖아요.
1: 네.
0: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생소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골드만 환경상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골드만 환경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또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골드만 환경상은 골드만 부부가 있었는데 왜 환경 분야에는 노벨상이 없지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한 상은 맞고요. 기후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풀뿌리 활동가들을 전 세계에 있는 6개 대륙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상으로 지금 31년 정도 되었습니다.
0: 그러면 이번에 상을 받게 된 또 결정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계기가 있었나요?
1: 2019년부터 저는 활동을 시작을 했고 청소년들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기후헌법소원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0: 기후헌법소원이요?
1: 네.
0: 예.
1: 국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단순히 어떤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삶의 문제이고 권리의 문제이다라고 다루면서 우리의 삶을 충분히 보호할 만한 기후정책을 만들라는 요구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고요. 그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모으고 사회적으로 계속 가시화하고 기후위기를 마주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크건 작건 어떤 조건 없이 계속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왔고 그 결과 기후위기가 권리의 문제로 좀 더 다루어지게 되면서 2024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기후헌법소원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0: 이야, 아시아 최초로요?
1: 네.
0: 야, 큰일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 헌법소원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1: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뭔가 난 기후 활동가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활동을 시작을 했었던 건 아니었고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위험으로 인지를 한 사람들이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리에 나가서 피켓이라도 들어보자라는 행동을 저희는 시작을 했었는데요. 거리에 피켓을 들고 나간다고 변화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뭔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 의사 결정자들을 찾아가고 기후위기 대응을 계속 요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한 어떤 국가의 의사결정이 전부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그냥 마음에 그냥 달린 거였죠. 그러니까 한없이 후퇴하면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후위기라는 위험이 커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충분히 보호되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권리의 문제로 이 문제를 더 깊게 접근을 했고 그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냥 좀 쉽게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들어주더라. 네? 이렇게 큰 어떤 기후 위기의 문제가 닥치고 있는데, 좋게 좋게 평화적으로 얘기를 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과감하게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법소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1: 네,
0: 되겠네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첫 시작이 무엇인지, 기후 활동가로 활동하게 된그 어떤 계기가 무엇인지, 그게 제가 갑자기 제일 궁금해져요.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1: 저는 환경 문제에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0: 어렸을
1: 네,
0: 때부터.
1: 그래서 뭐 과학관에서 기후위기나 지구온난화 전시하면 막 따라다니고 개인적인 실천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0: 아,
1: 명이었는데요.
0: 원래 그냥 관심이 있었다.
1: 네, 그냥 왠지 모르게 마음에 관심이 계속 가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0: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업이다.
1: 아
0: 네 업이다. 예, 그래서요?
1: 저는 그래서 환경 문제를 제가 되게 잘 알고 있고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만큼은 뭐 아니었겠지만 2018년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저희 집이랑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집에서 실내에서 잠을 자던 어르신이 온열 질환으로 뇌가 익어서 사망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0: 그렇죠.
1: 근데 그 뉴스를 봤는데 저희 집에서도 밤에 새벽이 돼도 열기가 안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고 에어컨이 없는 오래된 집에서 그 열기가 계속 후끈후끈한 채로 계속 며칠을 지내는 것들을 저도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죠.
0: 진짜 이러다 죽겠다
1: 네.
0: 싶은 거죠.
1: 왜냐하면 전이 문제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개인적 실천도 되게 열심히 해왔었는데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엄마 한명못 지킨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나는 지금 뭘한 거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던 거지? 그 고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그냥 일상적인 공간 안에서도 죽을 수 있는 문제이고 누구나 취약해질 수 있고 위험해지는 문제이구나. 이게 단지 내가 개인의 실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환경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뭐라도 진짜로 할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폭염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유를 해본 거네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작 내가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폭염, 당장 눈앞에 닥친 이 기후 위기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신 거네요. 결국은 어떤

0: 과감한 활동을 통해서 헌법소원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승소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참 대단한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소송이 굉장히 길었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 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1: 그 기후위기 대응을 우리나라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단지 이 문제를 계속 말한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그 어떤 법에서 우리나라는 이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할 거고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거고 그 과정에는 사람들의 삶을 어떤 식으로 포함할 거야 같은 방향이 담기게 됩니다. 근데 그 가장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높은 목표 중에 하나가 너무 미흡해서 실제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라는 게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결을 헌법재판소한테 요청을 했던 소송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할 때 국민의 안전한 삶이 보호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기후위기 위험이 앞으로 계속 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최소한의 존엄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보장될 수 있는 기후정책, 목표를 만들라라는 게 요지였었고 헌법소원의 결과가 한 4년 반 만에 나왔을 때
0: 4년 반 만에요?
1: 네, 4년 반 정도 걸렸고요. 나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더 국민의 안전한 삶,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후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결과를 내면서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국가의 목표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들라라는 결정을 내게 되었습니다.
0: 이야, 뭐 엄청 거창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야, 국가를 상대로 우리나라의 환경,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국가적으로 정책을 2050년까지 그걸 확실하게 체계화시켜놔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활동이었네요.
1: 네.
0: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 4년 반이면 굉장히 긴 소송이었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라든가 가장 기억에 남은 일들이 있다면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거라도 찾자고 이 활동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도 이게 계속해서 뭔가 정책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라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뭔가 제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취약성 같은 것들이 기후위기 위험 안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꾸 깨닫게 되는 순간 도 있었고 그런데 변화하지 않는 현실을 겪다 보니까 되게 많이 절망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기후위기를 함께 감각하고 이 문제를 보고 뭐라도 우리가 그래도 해내자 변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모일 때는 다시 조금씩 나아갈 수 있기도 했고 변화가 실제로 조금씩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예전이라면 나는 너무 작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너무 작아 이렇게 멈췄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모이는 걸 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혼자서의 목소리는 되게 작을 수 있지만 함께 모인다면 진짜 변화가 가능하겠구나. 기후위기 위험이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그래도 변화는 아직 가능하구나 같은 것들을 많이 찾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말 그대로 함께 있는 함께 모인 울림이네요.
1: 네.
0: 참 좋습니다. 그러면 뭐 정책 얘기도 잠깐 나왔고 변화 이야기도 나왔는데 우리 기후 활동가 전문 분야에 있는 분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를 통해서 지향해야 할 정책이 있거나 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사실 기후위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할 때 우리가 사회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만큼 기후위기의 위험이 사회에 되게 커질 때 사람들한테 닥치는 위험의 모습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은 어떤 폭염 때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 또는 침수로 물에 잠긴 집처럼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취약계층이고 피해자 이거 당사자인 것처럼 항상 다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이 위험해지는 것들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산업의 부담 아니면 근데 이렇게 변화하는 게 가능하겠어 같은 회의적인

0: 하고 바뀌겠어?
1: 네. 그런 논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같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건데 그게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항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서 정책이 바뀔 때이 문제가 우리의 사회에 그리고 개인의 삶들에 어떤 위험으로 닥치는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그걸 계속 보호할 수 있게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위험이 커져도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계속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후 정책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0: 결국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네요.
1: 네.
0: 예, 포기하지 않고, 뭐, 한다고 되겠어?가 아니라, 꾸준히 내할수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힘을 모으면서 바꿔나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한다고 되겠어? 이 말씀하실 때딱 떠오른 장면이 있어요. 외국에, 뭐, 어느 나라인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 나라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개발 도상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 강물이나 바다에 쓰레기를 막몇 톤씩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막 버려버리니까 댓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똑같은 얘기. 우리나라가 백날 분리수거 한다고 바뀌겠어? 우리가 분리수거 해봤자 저 나라에서는 그냥 다 그냥 갖다 버리는데. 뭐 그런 회의적인 내용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보신 적 있죠?
1: 네.
0: 예. 그런데 아니다. 되든 안 되든 우리라도 할수 있는 만큼이라도 노력해야 된다. 우리까지 놓아버리면 어떡하겠냐. 그냥 꾸준히 할 뿐이다. 뭐 이런 또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1: 네.
0: 예. 그런데 저도 분리수거 좀 열심히 하거든요. 또 요새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면 혼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저도 그 영상 봤는데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하다. 어느 나라인지 솔직히 아시겠죠? 예, 보신 적이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그 나라도 언젠가는 바뀌겠죠?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에서 이제 마무리 질문을 드리자면 골드만 환경상을 받으셨는데 이 수상이 오늘날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겨지기를 바라는지 더 간단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1: 사실 이 상의 소식을 들었을 때왜 나한테 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0: 겸손?
1: 겸손일 수도 있고
0: 예.
1: 실제로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밖으로 많이 보이는 일은 아니기도 하고 이게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0: 그 말이 너무 멋있는데요? 인정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었는데.
1: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하게 계속 노력해왔던 일이다 보니까 이 상이 왔을 때왜 나한테 줬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헌법소원 과정에 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그럼에도 저한테 이 상이 온 이유를 생각했을 때는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 모아왔던 그 가치에 좀더 힘을 실어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을 받았을 때도 제일 많이 왔던 연락이 그게 안될줄 알았는데 그 헌법소원 지켜보다가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되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게 계속 뭔가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안될것 같은 순간들도 많지만 변화를 만들 수 있네? 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보고 아, 우리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효능감을 다시 되찾아야겠구나.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할수 있다라는 마음을 되찾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골드만 상이 사람들한테 어떤 누군가가 되게 큰 인정을 받았다. 이런 걸 넘어서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가 변화를 실제 만들 수 있다라는 좀 희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사람을 지키는 기후 행동.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1: 사람을 지키는 기후 행동이라는 키워드인데, 전 사실 제가 하는 일이나 제가 어떤 내는 메시지가 스스로 납득되지 못하면 잘못 움직이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행동을 계속 왜 하게 될까를 곱씹었을 때는 결국에는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도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 배경을 개인적으로 더 파고들게 되면, 뭔가 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나한테 너무 익숙했었던 그냥 삶 중에 하나.

0: 하나이지만 기후위기의 위험이 닥쳤을 때 사회에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이 삶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냥 배제될 수 있다라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기후위기의 위험이 커지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 간에 함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바램이 이 운동을 지탱을 하는 힘 같기도 해서 이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1: 불교적으로 재해석하자면, 역시 좀 거창한 말일 수는 있지만, 불교적으로 해석해보자면 그 마음을 자비심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예. 자비심 하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자비심의, 기본적인 뜻이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구제해주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이 기후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괴로움을 받거나 혹은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좀 구제해주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자비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제가 어떻게 이 기후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너무 궁금해서 먼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폭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이 더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기후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후활동을 하면서 금방 폭염 문제하고도 같은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또 이게 나 하나가 잘하고 나 하나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혹은 이 거대한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물질 문명 속에서 이 기후 위기가 닥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사회 구조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생겼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들의 삶, 특히 청년들의 삶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0: 보통 기후위기를 미래 세대의 문제라고 많이 칭하기는 하는데요.
1: 사실 지금도 힘든데,
0: 네,
1: 미래
0: 맞아요.
1: 세대가 아니라 벌써부터 위기잖아요.
0: 네. 근데 미래 세대라는 말이 정책에서 기후위기를 표현할 때 쓰이면 항상 이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 데 쓰이거든요.
1: 말장난이 될수 있겠네요.
0: 네. 그래서 청년들과 청소년들, 아동들을 앞으로 내세워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미래 세대를 지키겠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도 안전하게 하는 정책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거죠. 다 뒤로 미루는 거고. 근데 청년들의 삶에서 이게 단순히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기후위기의 위험을 겪으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 불안정해지고 우리가 겪는 어떤 이렇게 재난 같은 것들은 사실 기후위기가 가시화된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 위험이 닥치는 형태가 단지 폭염이 늘어나고 산불이 더 많아지고 홍수와 뭐 어떤 침수 피해가 더 늘어나고 뭐 산불이 났을 때뭐 집이 실제로 위험에 처한다거나 이런 약간 재난을 넘어서 우리가 어느 집에 사느냐 또는 집이 없느냐 또는 냉방비를 충분히 낼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험의 크기가 너무 차별적으로 커지는 문제이기도 해서 이게 근데 위험이 계속 커질 때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는 되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그걸 되담을 순 없고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구 온도를 계속 상승시키니까 결국에는 사회가 마주하는 재난의 속도를 더 빠르게 키운단 말이죠. 그럼 사회는 더 불안정해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더 불평등해지거나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단지 먼 미래의 기후위기에 어떤 파국적인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더 불안정성을 더 오랫동안 경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영향 안에서 되게 큰 당사자다라고 말은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저도 뉴스에서 봤지만 유럽이라든가 외국,
0: 맞아요.
1: 프랑스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폭염 때문에 뭐 온열 환자 때문에 노인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고요.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문제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의 문제라는 걸 머리로 알면서도 당장 자기들이 충족해야 될 욕망에 더 끄달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참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또 기후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 이런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문제를 청소년이나 또 젊은 세대, 청년들의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은 어떤지 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 저희는 자주 다양한 세대 중에서도 청소년, 청년 세대 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를 되게 많이 모으는데요. 근데 이런 말들을 계속 모으게 되면 뭔가 집단적인 또는 사회적인 정서가 읽힐 때가 종종 생깁니다. 보통 그럴 땐 단순히 분노 뭐 이런 걸 넘어서 굉장히 불안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괜찮을까 같은 고민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뭐 오송 참사라던가 실제 폭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이라던가 근데 사회는 변화하지 않는 모습이라던가 마치 재난을 계속 목격을 하지만 변화는 하지 않는 현실을 계속해서 목격을 하다 보니까 불안감 또는 뭔가 회의감 변화하지 않을 거야 이게 진짜로 가능해? 같은 마음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지쳐버리는 거죠.
0: 네.
1: 예. 그러면 이런 기후 위기 속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0: 제가 사실 올해 가장 많이 믿는 말 중에 하나가 감각하는 만큼 세상이 변한다라는 말이거든요.
1: 감각하는 만큼
0: 네,
1: 세상이
0: 감각하는
1: 변한다.
0: 만큼. 왜냐하면 정책 의사결정권을 가진 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기후위기의 위험의 다양한 형태를 감각하지 못하니까, 인지하지 못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그 의사결정 안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누군가 대변을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마주한 위기가 이것이야 라고 계속 말을 해야만 우리의 다양한 삶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청소년이나 청년 세대들은 보통 의사결정 과정 안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고려되지 않거든요.
1: 니들이 뭘 알아?
0: 네,
1: 이러죠.
0: 맞아요.
1: 니들이 뭘
0: 네,
1: 알아?
0: 그런 말로 항상 뒤로 미루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게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한 결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의사결정 과정 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야 우리가 마주한 위험을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보고 그래서 사회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지를 정말로 집단지성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미래 세대,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조금 더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또그 말이 사실이고요. 예.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거대 기업, 나아가 이 정부에서도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개인의 책임과 그리고 기업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서로 어떤 연결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대안이 있을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결국에는 기후위기는, 단지,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인간이 이기적이어서 생긴 거야. 이런 말도 많이 하긴 하지만,
1: 그 말도 살짝 사실이잖아요.
0: 네, 사실도 맞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이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온 사회가 화석연료를 열심히 태우고 온실가스를 열심히 배출을 하는 사회로 살아왔기 때문이거든요.
1: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0: 네, 근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작은 행동들이 아니라 사회가 작동해왔던 방식들, 사회가 선택해왔던 그런 에너지 원 같은 것들을 다 바꿔야만 하죠. 그러다 보니 기업과 국가의 책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런 위험이 사회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 왔던 것이다 보니까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가 어떻게 지속할지를 고민하는 책임을 더 많이 갖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지금의 상황에서는 뭔가 재난이 닥쳐도 그건 불행한 개인의 몫으로 항상 남더라고요. 그냥 아, 저 사람이 불쌍하네 이렇게 하고 항상 끝나지, 폭염이 늘어나는 상황 자체가 우리가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는 이 사회 때문이라는 거를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도 뭔가 개인의 어떤 일상의 공간 안에서 실천을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결국엔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또 가끔은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들을 해야만 그냥 일부의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함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아는 이야기지만 참 실천하기는 어려운.
0: 네.
1: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꾸준하게 또 진행해야 할, 실천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음모론이에요.
0: 네.
1: 음모론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0: 좋아합니다. 네.
1: 좋아하세요? 음모론에 보면 그냥 음모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만들던 과학자들이 뭐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그게 알고 봤더니 거대 재벌, 거대 기업에서 새로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가 나오면 뭐 석유 회사라든가 기존의 주도권을 가지는 회사들이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뭐 환경 운동가라든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이렇게 그들을 해치는 내용, 그런 음모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진짜 이럴까? 그럴까? 이렇게 약간 무서운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때 느끼는 게, 아, 분명히 좋다는 걸 알고, 이 좋은 걸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존의 이익 세력들에 의해서 좋다는 걸 누구나 알면서도 그게 방해받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보림 기후활동가님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지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환경운동, 이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활동을 하신 분들에 의해서 그나마 우리 지구가 이 정도로까지 보존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또 활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니은, 디귿, 이은, 연결. 초성 퀴즈인데요.
0: 네.
1: 제가 이걸 자주 틀려요. 이번 제가 맞췄어요. 왜 맞췄냐면 대본에 보통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번에 작가님이 살짝 조셨는지 답을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봤는데 이거 뭐지 하고 연기할 순 없잖아요. 또 거짓말할 순 없잖아요. 제가 답을 이미 봤어요. 나다운 연결 맞죠?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나다운 연결. 근데 제가 답을 안 봤으면 못 맞췄을 거예요. 뭐지? 니은 디귿 디귿. 그런데 나다운 연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그 불교 용어에 본래 면목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계속 내가 왜 하게 될까, 그런 걸 고민했을 때 이게 타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도 뭔가 아까 자비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게 나도 안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활동을 하는 과정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드는 변화에 힘을 믿는 만큼 그 과정을 함께 해온 나의 힘도 믿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계속 들여다보는 나다움을 찾는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1: 예, 나다운 연결. 어떻게 보면 지금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앞으로 이 길을 걸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만들 수 있는 변화의 힘을 믿고,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문제는 사실 모두가 알지만 너무 복잡한 문제거든요.
1: 복잡하죠.
0: 그리고 모두가

0: 목소리를 낼수 있지만 그게 꼭 사회적으로 모여지진 않는 문제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접할 수 있게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내는 이야기들이 실제 정책의 변화 과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연결을 저는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1: 그러면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이 기후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구체적인 어떤 목표라든가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0: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단순히 위험하다, 권리를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전환이라는 말을 계속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의 사회에서는 기후위기로부터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은 심각하다, 위험하다라는 외침만 계속 이렇게 공허하게 도는 거죠.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선택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를 함께 공론장을 만들고 도출을 하고 그걸 토대로 국가나 지역 안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계획을 도출을 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마지막으로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요. 그러면 우리 같이 평범한 소시민들이 가정 속에서, 일상 속에서, 기후 위기 속에서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꼭 이것만큼은 우리가 실천합시다 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할수 있는 실천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0: 뭐, 이미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탄소 생활 이런 거는 검색을 해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저는 딱한 가지를 꼽자라고 하면은, 사실 태도에 관한 것인데요.
1: 태도.
0: 네.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개인의 몫이다? 그러니까, 재난의 위험이 나한테 온건 그냥 내가 불행해서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사회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는 마음 하나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결국 태도, 우리가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기후 위기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태도부터 가지자, 마음가짐, 이렇게
0: 네.
1: 이해해도 되겠네요.
0: 네. 그래야 고립되지 않고 진짜로 변화를 만드는 힘을 계속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나다운 연결,
0: 네.
1: 그리고 그것은 우리 지구를 보호하는 연결이 된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토크쇼 가피의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보림 기후활동가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저에게 가피란 사람인가요?
1: 사람, 예.
0: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조금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의 힘,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나한테 가피란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땐 정의를 해본 적은 없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이라는 답을 찾게 된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들고자 하는 변화를 계속 믿고 나아가는 건그 힘은 나한테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고 어떤 사람들이 안전하길 바라고 그런 마음을 계속 발견하게 될 때는 가족의 취약성이라던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던가 사람들과 함께 안전하게 존재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나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정의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1: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죠. 홀로 살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결국 사람들과 함께,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고,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가피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0: 네.
1: 예,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소중한 기후활동가 김보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셨죠? 우리가 앞으로도 더이 세상을, 이 기후를, 이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소나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3: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1: 우리 소나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4: 네, 불러볼까요?
1: 예.
4: 타네 타네 내 가슴이 비둘기 키읔 미음 디귿시옷이 뭐죠?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1: 네.
4: 아 제가 그 다짐을 했어요. 제가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0: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

0: 하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한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가견을 오는 8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다길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이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혜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M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 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은혜라연 모속에는 수레바퀴 만한 연꽃이 피어 있는데 푸른 연꽃

자, 지난번에 이제 기원정사에서 이 아미타불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오셨고 특히 10대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살들도 오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극락세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극락세계가. 그럼 그 극락이 어디 있느냐? 극락이.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국 들어가면 극락세계가 있다. 10만억국. 10만억국 들어가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데서 저 은하계를 해서 10만억개 은하계를 지내서 가면은 극락이 있다. 그럼 10만억 은하계를 지나려면은 얼마나 거리가 되느냐? 얼마나 거리가 되느냐? 이것을 이제 일본의 수학자가 계산을 했어요. 일본의 수학자가 계산을 해서 보니까 그 은하계 하나하나의 거리를 전부 계산해서 컴퓨터로 넣어서 보니까 10에 17광년을 가야 된다. 10에 17광년. 그러니까 10에 17광년을 가야 1광년이 얼마나 먼 거리냐. 그 거리를 가야 극락시계에 있다. 그런데 거기를 가는데 그 멀어서 어떻게 가느냐? 너무너무 멀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거기를.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이 세상이 전부 뭐냐? 중국뿐이라 그랬어. 중국뿐이라. 그래서 지구의 중심이 어디냐? 중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대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지구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거든. 콜럼버스가 미국도 발견했고 저 유럽도 있고 남극 북극이 있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배 타고 이제 기껏 가야 중국 가고 일본 가고 그랬는데 미국까지 갈 생각은 못했어. 너무 멀어서.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뉴욕 가려면 비행기 타면 14시간이면 가. 뉴욕 가려면. 그전에는 미국 가려면 6개월씩 배 타고 6개월도 넘게 가야 되는데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냐?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배를 타면 간다. 배를. 그래서 우리가 49제 지낼 때 반야용선을 탁 해서 배 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부처님의 배라. 부처님의 배는 너무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달나라 가는데도 그냥 인공위성 한번 쉬어버리면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아미타불의 본원력, 본원력의 배, 그 배가 뭐냐? 아미타 부처님은 중생을 극락세계로 데리고 가는 전부 데려가겠다, 전부 다.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다 극락세계로 데려가서 극락세계 대중이 돼가지고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거기를 가지 않으려고 그래, 중생들이. 어디 가려고 그러냐? 지옥 가려고 그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옥은 지금 만원이야, 만원. 초만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다리 뻗고 누워서 잘 데도 없어. 지금 우리나라 감옥이 초만원이에요. 초만원이라. 감옥
내가 국가인권위원 내 있을 때 인권위원으로 있을 때 이제 감옥에 이제 전부 다 조사를 간단 말이야. 가서 보면은 8평 빵한 칸에 열몇 명이 자. 그럼 어떻게 자느냐? 칼잠이라고 이렇게 바로 누우면은 뭐다못 자요. 옆으로 누워야 돼, 옆으로. 옆으로 누워야 자. 그런 데는 지금 서로 갈려고 해가지고 재판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는 막 차가 있어. 그런데도 거기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가려고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안 가잖아. 집에서 그냥, 50몇 평 아파트에, 둘이서 살면서 방몇개 가지고 살고, 여기 와서 또 법문도 듣고, 그런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떠냐? 한번 갔다 오면 다시 안 가야 될 텐데 또갈짓 한단 말이야. 또갈 짓해. 몇 번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생도 마찬가지야. 그런 곳에 극락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미타불이 현재도 지금 설법을 하고 있어. 현재도. 중생들을 위해서 현재도 다 설법을 하고 거기에는 수많은 대중들이 너무나 착한 사람들만 전부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뭐가 제일 괴롭습니까? 먹이가 물어서 괴로워. 바퀴벌레가 나와서 괴로워.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괴로워. 심지어 배기 싫은 사람 테레비에 나와도 그냥 배기 싫어. 배기 싫은 사람 나오면 테레비에 나오면 테레비도 꺼버려.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야. 짐승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야. 사람 때문에 괴로워. 거기에 사는 중생들이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계에서 이제 살이 부려 극락되는 칠보로된 연못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춘 팔공두수로 가득하느니라. 연못 바닥에는 순전히 금모래가 깔려 있고 연못 둘레에 있는 사방의 계단은 검은 유리 파려 등으로 되어 있느니라. 그 극락 세계는 말이지 전부 뭐로 되어 있느냐?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보석으로. 그 이제 칠본데 요즘은 우리가 유리가 흔하니까 유리가 뭐 보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유리가 보석 중에 하나였어요. 칠보 중에 하나였어. 요즘은 모래로 가지고 유리를 만드니까 대량 생산이 되지만 옛날에는 대량 생산이 안 됐어. 근데 왜 이렇게 극락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연등 부처님께서 법문을 한 후에 54번째 세자재왕 부처님이 있었는데 세자재왕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 그 나라 많은 대중들이 와서 설법을 들었어요. 무량수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설법을 들었는데 그 나라 임금이 와서 설법을 들었어. 임금이 국왕이 와서 설법을 들었단 말이에요. 국왕이 와서 부처님 설법을 다 들어보니까 너무 좋거든. 너무 좋아. 임금의 고민은 무엇일까? 임금의 고민은 위정자의 올바른 위정자의 고민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에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국왕의 고민이야. 그런데 국왕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고 아무리 경제 발전을 시키더라도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거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가지고 해도 행복하지 못해. 군사적으로 남은 나라 땅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키워봤자 뺏긴 나라의 백성들은 전부 노예가 되고 되는 거라. 그래서 임금이 부처님 말씀을 세자재왕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바세계에서는 도저히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아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었어. 그 스님 이름이 뭐냐? 법장비구야. 법장비구가 되어서 다 수행을 하고 해보니까 자기는 수행이 되고 행복한데 남을 행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장비구가 아 내가 비구생활만 해서는 이거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법장보살이 되었어요. 대보살의 원력을 세워서 이제 비구는 자기 개인 수행만 열심히 하는 것이고 보살은 남을 위해서 자리 이탈을 행하고 남을 위해서 삶을 살기 때문에 보살의 원력을 세워서 이제 법장 보살이 되었어. 법장 보살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상적인 국토를 만들까 원력을 세워서 이 내가 다스리는 사바세계의 이 나라는 중생이 있는 이상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내가 국가를 하나 만들까? 이상적인 국가를 가장 유토피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원력을 세웠어. 원력을 세워서
이 사바 세계 가까이는 그냥 맨날 전쟁하고 국왕이 사함하고 전쟁해가 나라 뺏고 그런단 말이에요. 살인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가지고 저 먼 곳에다가 내가 또 이상적인 나라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독립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바 세계하고

아,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설계해서는 안 되겠다. 현장 방문을 해봐야 되겠다.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현장을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하는데 몇개 나라를 가느냐? 210억 국토를 따는 거야. 210억 국가가 아니고, 210개 나라가 아니고, 210억 국토를 따는 거야. 210억. 210억 국토를 다니면서 전부 다 현장 방문을 하는 거예요. 앉아서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 방문해서 그 나라의 좋은 점만, 210억 국토니까 한 나라의 좋은 점 하나씩만 따와도 210억까지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210억 국토를 다니면서 전부 현장 방문을 하고 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만드는데 얼마 동안 만드는데야? 5급 동안 설계를. 5급. 1급이라는 것은 이 지구가 한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1급이라. 그런데 이 지구가 5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동안에 긴 시간을 설계를 했단 말이야. 설계하는 것만. 그러나 설계를 아주 철저히 한 거예요, 설계를. 우리 정토사도 이거 무량수전 짓는데, 만일회관 짓는데 설계를 몇년 했느냐? 7년 했어, 7년. 7년 동안 설계를, 내가 밤에 자다가도, 아, 이 계단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쪽 구석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7년 동안 밤마다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지으면서 설계 비용이 하나도 없이죠. 이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법장 비구가 법장 보살이 극락세계 만드는데 설계하는데 5급이 걸렸어. 5급이 걸려가지고 극락세계 만드는데 설계해서 극락세계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올 오토매틱, 전자동, 전자동. 얼마나 잘돼 있느냐 하면은요, 극락세계에서는 이제 공양 때가 되면 아침에 되면은 밥이 싹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밥다 먹고 나면 이제 제일, 여러분들 제일 싫은 게 뭐야? 밥 하는 것까지는 하지만도 설거지가 싫잖아. 설거지 청소.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면은 싹 설거지하는데 연꽃이 와서 연꽃 위에 그냥 올려놓으면 싹 들어가가지고 땅속으로 들어와서 설거지가 다 돼버려. 쓰레기,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신도시를 한다면은 정말 전자동 시스템이 돼. 그런 정도로 자상하게 무량수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해서 극락세계를 만드는 거야. 얼마나 즐거우면 지극히 즐겁다 해서 극락이라고 했어. 극락. 그래서 또 안양이라고도 하거든요. 안양. 이 태조 이성계가 한양 도읍을 하는데 무학대사가 이제 들었다. 무학대사가. 이 한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때는 유생들이 득세할 때라.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정말 믿고 신했기 때문에 무학대사의 말을 들었는데, 무학대사 생각은 뭐냐? 아, 이거 한양 도성을 극락세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극락세계. 그래서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첫째 문이 뭐냐? 안양문이에요. 영주 부석사 가면은 부석사 무량수전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에 올라가면 그 안양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 남방에서 한양을 올라오는데 마지막

관문이 뭐냐? 도시가 안양이야, 안양. 안양시요. 안양시요. 안양에서 쭉 올라가서 저 위에 올라가면 어디냐? 불광동이라. 부처님이 광명을 내리는 곳이 불광동이야. 그래서 한양 도성을 꾸밀 때도 무학대사의 머릿속에는 이 이상적인 극락세계의 도시를 꾸며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을 골 이름 하나까지도 그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극락세계는 그러한 원력으로 된 곳이 극락세계.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것이 즐거운 무궁이에요. 칠보로된 연못이 있고 그 가운데는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춘 팔공덕수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물이 그냥 팔공덕수로 가득 차 있는데, 팔공덕수라는 것은 뭐냐? 물이 거칠어도 안 되고, 물도 거친 물, 연한 물이 있어요. 거친 물은 어떠냐? 샤워할 때 비누가 잘 안 풀어져. 부드러운 물이 있어요. 물이 부드러워야 되고, 너무 차가워도 되고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돼. 그런 팔공덕수의 물이 분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연못 바닥에는 전부 금물이 깔려 있어. 연못 바닥에. 그 극락세계에 도둑놈이 왜 없느냐? 금 훔쳐 가봤자 팔아먹을 데가 없어. 전부가 금이니까. 금이 여기 돌만큼 흔하면 귀하겠습니까? 금모래가 깔려 있고 연못 뚫어내는 사방에 계단에는 검은 유리 파려 이 계단에 전부 축대가 전부 검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다 돼 있단 말이야. 그 위에는 누각이 있는데 검은 유리 파려 작어 적진 좀 만호등으로 되어 있어. 이 이제 법당이 있는데 전부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만으로 되어 있고 산으로 되어 있고 전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금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단청으로 하는 거예요. 단청으로 칠보색을 내 가지고 단청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조선시대까지는 건물에 단청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 뿐이에요. 왕실 건물하고 궁궐하고 부처님 모신 사찰에서만 단청을 하지 딴 데는 단청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면 잡혀가서 곤장맞아. 그래서 여기에 그림을 원래는 금으로 다 해야 되는데 금 언어로 다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여력이 안 되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냥 전부 검으로 검색, 은색 다 넣어가지고 오색, 실보색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단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른 절에는 가면은 국보법당이나 보물법당에도 법당 안에 그냥 등을 잔뜩 써가지고 천장이 안 보여. 가는 절마다 이 무량수전에도 등을 써잡고 사울 초팔 등 써잡고 처음에 신도들이 많이 주장을 했어요. 안 된다. 극락전하고 관음전에 서고 여기에는 와서 단청을 보도록, 단청만 봐도 그냥 힐링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는 등을 하나도 안 썼어요. 아마 여 등 써서면 그냥 등 서로 설라고 초팔 수입이 배가 넘을 거예요. 그렇지만도 여기 와서 딱 쳐다보고 고개가 아픈 사람은 잡옷 깔고 누워서 봐. 템플스 때 오면 전부 누워서 봐요. 누워서 30분만 단청 보고 나면 마음이 힐링이 돼. 이렇게 집 짓는 값 정도가 단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태국 가면 말이죠. 태국 가면 법당이 어떻습니까? 전부 그냥 파착파착하게 막 빛나도록 다 해놨잖아요. 유리도 받고 뭐도 받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도록 하려고 한 거예요. 연못 속에는 수레받기만 한 연꽃이 피었는데 푸른 연꽃에는 푸른 광채가 나고 누른 연꽃에는 누른 광채가 나며 붉은 연꽃에는 붉은 광채가 나고 흰 연꽃에는 흰 광채가 나는데 미묘하고 향기롭고 정결하느니라. 살이 부려 응락국토는 이와 같은 공덕장엄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청황적백 그 연꽃이 나오는데 청년은 뭐냐? 니로발라화라 해가지고 푸른 연꽃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 들고 있는 연꽃이 푸른 연꽃이라. 황년은 구물도화라 해가지고 문수보살이 가지고 있는 연꽃이 황년이란 말이야. 우리나라 황년이 별로 없어요. 황년은 내가 일본에서 청년도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데 일본에서 내가 청년 황년을 봤습니다. 일본의 교토 옆에 가면 우지라는 큰 못이 있어. 그 호수가 있는데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 제주도 섬을 두 개를 딱 집어넣으면 잠길 정도로 큰 못이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그 연꽃 아주 제가 하는 한 10만 평 되는 연꽃만 전 세계 연꽃만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가면 청년 황년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홍년은 뭐냐? 파도마와라 해서 붉은 연꽃을 붉은 연꽃. 지금 우리 연지에 아래 홍년지에는 홍년이 많이 피어 있어요. 붉은 연꽃이 위에는 또 백년. 백년이 백년은 분탈이화라 해서 극락 세계를 상징하는 꽃 가운데 연꽃 가운데 최고 연꽃이 뭐냐? 백년 분탈이화라. 그래서 무량수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관무량수경에서는 염불하는 사람은 분탈이화와 같다. 염불하는 사람은 사람 중에서도 제일 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저 극락국도에는 아래에는 연못이 있어서 팔공수를 솟아내고 연꽃이 청황적백의 연꽃이 피고 또 거기에는 칠보항수가 있어서 나무가 줄지어 꽃을 피고 그 위에는 누각이 있단 말이야. 이 정토사의 구조가 그래. 저 아래는 연못이 있고 그 위에는 백일홍 나무가 있고 여기에는 지금 법당이 있는 거야. 이 도량을요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휙 둘러 아이마 꽃이 핀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여 있는 우리 스님들은 꽃 한 송이 갖고 올렸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꽃 한 송이. 그런데 꽃 사오는 신도는 아무도 없어. 우리 저기 미타제일